0: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 특수진압대를 증강 배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추진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서해 불법 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와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등 4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6일 국가 전력망 보호를 위해 외국산 전력 장비 유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용량 전력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 그 여파는 아주 크다며 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행정명령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산 전력 부품은 수년간 미국 안보 당국자 사이에서 우려된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조각가이자 설치 미술가인 쿠사마 야요이가 지난 14일 향년 97세로 별세했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쿠사마는 색채가 풍부한 물방울 무늬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호박 오브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2분기 매출이 96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5에서 30mm 비가, 충청권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겠고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곳곳에 공유 이곳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먹거리 나눔 공간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 이것은 누구라도 음식물을 채워놓을 수 있고요.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공유 이것에는 채소와 과일, 반찬류, 통조림은 물론이고 냉동식품, 음료수, 곡류, 빵, 떡 등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안전을 위해서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남은 식품만 나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유 이것은 42개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늘었죠. 뭐 단순히 먹거리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어떤 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세 글자고요. 식품 등을 저온에서 보관하는 가전제품으로 초성 힌트는 니은 지읒 기역입니다. 니은 지읒 기역. 아, 요즘 같은 여름에 이거 뭐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네, 자, 오늘의 정답과 함께 만약 여러분이 공유 이것을 이용한다면 어떤 것을 나눔하고 싶으신지, 반대로 또 어떤 것을 찾게 될지, 이런 것들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이용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KBS 콩 게시판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사연 중간중간 나누고요. 몇 분 선정 해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교통정보센터로 먼저 갑니다. 김민혜 씨, 교통정보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0: 고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은 공주휴게소에서 서세종 부근 2차로에서도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짧게 주춤합니다. 더 지나 세종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도로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영동에서 한간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도 도로 작업으로 2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반대 서울 쪽은 안성에서 안성분기점까지 7km 정체, 더 지나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7km 정체 꾸준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칠원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까지 3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총 82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에서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명목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적 지원이 늘면서 상하위 소득 격차도 일시적으로나마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7%포인트 오른 0.29%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는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3: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4: 네, 앞서 경기도 수원시가 지역 곳곳에 공유 이것을 설치해서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거리를 나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전에 그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생수 이것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고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뭐 공유 이것이나 생수 이것 등은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아주 뭐 정말 우리 사회 아주 흐뭇한 풍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세 글자고 식품 등을 저온에서 보관하는 가전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공유 이것을 이용한다면 어떤 것을 나누고 싶으신지 또 어떤 것을 찾게 되실지 생각나시는 대로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보내주신 내용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7509님, 저도 공유 이것으로 나눔에 동참했었는데요. 감사하다는 쪽지를 받았어요. 역시 나눔은 서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실제 이제 이것에 참여해 보신 분의 문자군요. 아, 서로 이제 쪽지도 주고 받으시네요. 아주 정말 흐뭇합니다. 커피 쿠폰 하나 7509님께 먼저 드리고요. 0190님, 제가 공유 이것을 이용한다면 마지막 늦더위까지 잘 이겨내시라고 시원한 음료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아, 더위에는 역시 갈증을 해소하는 뭐 생수 한 병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나누셔서 좋고 누군가는 또 그걸 통해서 시원함을 푸셔서 좋고 서로가 좋은 거죠. 3638님은 공유 이것에 특히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좀 충분히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아이들 간식도 그렇죠.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네. 0177님, 저도 공유 이것에 참여하고 싶네요. 저는 냉동만두, 라면, 음료수를 나눔하려고요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즐겨 찾는 음식들이네요. 네. 2588님, 저희 집도 이것이 고장나서 어제 바꿨는데요. 채소를 공유 이것에 나눔했더라면 다 버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 여름에 이것이 고장나신 가정이군요. 네. 난리가 나셨겠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뭐 경험도 좋고요. 공유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0: 지역으로 갑니다. 먼저 창원입니다. 강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0: 네, 오늘 창원 날씨 어떤가요?
1: 네, 창원의 막바지 더위가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먼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아, 지난 극한 폭우로 거제와 통영 지역에 큰 비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비가 내린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 강가연 리포터가 지난 시간에는 폭염 피해가 극심했던 밀양 농촌마을을 다녀오셨잖아요.
1: 네.
0: 이번엔 거제시 수해 현장을 또 다녀오셨다고요?
1: 네, 다녀왔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거제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폭우로 거제 전역에서 주택 35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고요. 여의도 면적에 가까운 336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0: 네.
1: 산사태와 침수 위험으로 400여 세대, 850명이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17일 새벽 시간당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거제시 둔덕면 하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0: 네. 광복절 연휴 기간에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뭐 대규모 피해 발생한 지 벌써 열흘 넘게 지났네요.
1: 네.
0: 우리 강가연 리포터가 하둔마을 찾았을 때 마을 모습은 어떻던가요?
1: 아, 제가 이틀 전에 하둔마을이 찾았는데요.
0: 네.
1: 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 곳곳에는 이 폭우에 쓰러진 큰 나무들이 여전히 한쪽에 쌓여 있었고요. 마을에는 수마가 핥히고 간 곳들이 이 봉사자분들의 손길로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여전히 골목 곳곳에서는 수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세탁기, 이불 등 침수를 못 쓰게 된 물건들이 성인 남성 키를 넘을 만큼 높게 집 밖에 쌓여 있었습니다.
0: 네, 집이 침수돼서 집안 물건들을 이제 모두 쓸 수 없게 되니까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근데 폭우 직후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었다면서요?
1: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하둔마을은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의 해안마을인데요. 이 마을 앞 하천이 범람한 데다 이 바닷물까지 밀려들면서 마을 전체가 물바다 됐습니다.
0: 네.
1: 주민들이 당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골목 곳곳에 이 물살을 떠밀려온 차량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고요. 바닥에 아스팔트가 조각조각 파헤쳐져서 초기엔 견인차나 소방 중장비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게다가 폭우로 상수도관까지 유실되면서 둔덕면 일대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겪었던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2: 차도 위에 있던 게 다 쓸러 내려오고 여기에 차가 6대나 박아져 있고 물도 엄청 흘러서 저도 여기 지나가다가 발에 뭐가 박혀서 보니까 유리 같은 게 박혀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서도 지금 땅이 다 올라오고 아스팔트가 운동장, 체육관 지금 싹 다 금지하고
3: 새벽 1시 정도에 비가 이제 계속 오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대문을 나가는 순간 쓸려갈 뻔했거든요. 새우구이 가게. 이제 새우가 한철이니까 이때만 구이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사한 지 며칠 안 됐던 상황이고 물이 이틀 동안 잠겼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도구들이며 테이블이며 의자며 다 망가져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양식은 30년 정도 됐는데 이런 피해는 처음인 것 같고 출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지금이 한철이거든요. 한참 팔아야 될 시기인데 양식장이 잠겨가지고 새우도 이제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올해 장사는 못하게 될 것 같아요.
1: 네, 게다가 둔덕면은 포도축제가 열릴 만큼 전국적으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0: 네.
1: 한창 출하를 앞둔 포도밭까지 흙탕물에 잠기면서 애써 키운 포도를 모두 폐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농민들도 많았습니다.
0: 아, 정말 망연자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학교 가는 길이 이제 위험해지고 생계까지 막막해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하여간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좀 모아야 할 텐데 실제로 뭐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또 이어지고 있다죠?
1: 네,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제는 폭우가 지나간 후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찾은 날도 잠시만 밖에 있어도 이 등에 땀이 젖을 정도로 매우 더웠습니다.
0: 네.
1: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 복구에 힘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서는 기업에서 마련한 가전제품 무상수리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고요. 봉사자들은 밤낮 없이 라면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도로에 물을 뿌려

0: 진흙을 씻어내는 등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 네.
0: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 물 빼고 그때는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냇가에 드레옥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어릴 때처럼 밖에서 줄 묶어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거기서 닦으면 같이 가가지고 닦아내고 다 드러내고 닦고 다시 제자리하고 그렇게 했죠.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침수된 거 집안에 치우느라고 기운이 빠져서 진짜 밥을 못해 드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3: 지금 70대인데 마을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밥도 해먹고 먹는 게 좀 어렵고 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밥 봉사도 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모든 걸 갖다가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게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제일 같이 해주고 있을 때 눈물 날 정도로 고맙고 이런 활동을 시작한 게 잘했구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1: 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내일처럼 달려와준 봉사자들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무더위와 싸워가며 열심히 정말 봉사활동 일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복구 작업은 이어지는 건가요?
0: 네, 하룻마을을 비롯한 거제 곳곳의 수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군부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거제와 통영의 수해 응급 복구율은 어제 오후 기준 83%를 넘어섰습니다.
1: 네.
0: 도로 통제나 큰 토사를 치우는 등 급한 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가나 산사태 피해 현장, 침수된 가옥 내부에서는 여전히 복구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백종훈 구호복지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둔덕면에 급식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와가지고 면사무소에서도 물이 안 나와서 처음에는 사등면 체육관에서 한 끼당 470명 정도씩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6,750명의 이재민과 봉사원들까지 해가지고 급식을 해드렸습니다. 재난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리 지원 활동을 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한 번 더 체크하는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판을 다 깨끗이 청소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와 장판 사이에 습기가 많아가지고 바지 도구며 뭐 장판까지 다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주민들한테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거제 야호로 유명해진 거제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행렬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으로 참여해주시는 기업이나 단체들도 많이 있어서 빨리 일상 회복되시기를 기원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 꼭 봉사단체가 아니더라도 혹시 그 수해 현장에 힘을 좀 보태고 싶은 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0: 네, 직접 현장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현장을 찾기보다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거제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신청하고 안내를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혹시 현장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주요 방송사나 공식 구호기관의 수해 성금 모금을 통해서도 도움을 보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또 오늘부터 경남 남해안 지역인 통영과 거제에 비가 내리는데요. 시간당 최대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예.
0: 더 이상의 추가 피해 없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복구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다시 이제 비가 내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와서 걱정인데요. 모쪼록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가연 리포터가 소식 전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 곳은 또 충주입니다. 유다정 리포터 나와 계시죠?
5: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1: 충주는 날씨 어떻습니까?
5: 네, 충주 현재 기온 29.4도, 습도 73%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5: 네,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충주가 과거 충청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그 충청도의 앞에 충자가 충주의 충자 아닌가요?
5: 네.
1: 그 정도로 뭐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5: 네, 그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 바로 충청 가명입니다.
1: 네.
5: 조선시대 충청도를 관할하던 지방행정기관이 있었던 곳인데요. 당시 충주가 충청지역의 행정중심지였다는

0: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1: 그렇군요.
0: 충청 가명이 자리했던 이곳에는 지금도 옛 관아 주변의 마을을 뜻하는 관아골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데요. 과거 행정의 중심이었던 공간을 배경으로 형성된 원도심과 상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왜 원도심 공동화나 뭐 이 상권 침체가 참 큰 문제잖아요.
0: 네.
1: 인구 감소로 장사가 안 되면서 빈 점포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 충주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0: 네, 충주 역시 원도심의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라는 고민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내 충인동은 역사적인 자원이 풍부한 곳이지만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곳에서는 조금 재미있는 방법으로 마을에 다시 사람을 모아보자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과 청년 상인들이 직접 마을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충주 성내 충인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2: 기존에 있는 요리개 왁스로 만든 왁스 방향제를 연결해서 보석 요리개 방향제를 만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만 걸어도 괜찮고 뭐 이런 액자나 그런데 꽂아가지고 보관하셔도 그리고 자체만으로 오브제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3: 이거 엄청 많이 봤잖아.
1: 이게 뭔가를 만들고 또 소개하는 게 잠깐 들린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수업 같은 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0: 네, 이날은 성내 충인동에 위치한 청년센터에 주민들이 모여서 보석 방향제 놀이개를 만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 네.
0: 작은 보석들을 아기자기하게 붙여가면서 각자 개성 있는 놀이개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0: 이곳에서 진행되는 수업이 이거 하나만은 아닙니다. 이번 다시 꽃피는 충청 가명 함께 그리는 마을 이야기 사업을 통해서 모두 10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공예 체험부터 전통 문화, 청년 상인들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까지 여러 가지 수업이 이어집니다.
1: 예,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네요. 근데 단순히 뭐 주민들이 취미 즐기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0: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사업을 주목해 볼 만한 이유인데요. 주민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다시 우리 마을을 알리는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1: 네.
0: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은 앞으로 충청 가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지역 축제인 충청 가명제에서 전시될 예정인데요. 내가 만든 작품이 지역의 역사 문화 행사에서 다른 주민과 방문객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마을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네요.
0: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진 지역에 대한 경험과 청년 상인들의 아이디어가 만나면서 주민들에게는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상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활동과 공간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건데요.
1: 네.
0: 청년 상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4: 이런 주변에 좀 전통 관련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여기 청년센터에 오셔가지고 이런 관련된 굿즈라던가 같이 만들면서 가볍게 좀 내 생활로 좀 접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5: 저는 이 동네에서 작업실을 하게 된 게 관아공원 근처를 비롯해서 옛날 원도심 상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다 같이 내가 매일 지나가는 곳이지만 아 이렇게 또 걸어보니 이런 아름다운 풍경도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6: 저희도 이제 성내 충인동의 주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체로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경험도 해보시고 이렇게 좋은 수업도 있고 아니면 좋은 가게들도 있고 이런 좋은 동네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취지로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 청년 상인들이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동네에 애정을 갖고 또 동네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참 의미가 있네요.
0: 네.

0: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1: 네.
0: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참여하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네.
0: 이번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원도심에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1: 네. 결국은 뭐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사람을 동네로 불러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특히 원도심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단순히 상점만 잘 운영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공간을 찾아오고 머물고 서로 관계를 맺는 과정도 필요할 텐데요.
1: 그렇죠.
0: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마을을 주민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동네 이야기를 하나씩 채워가는 방식 식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네.
0: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종화 위원장이 전하는 말도 들어보시죠.
2: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며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직접 즐기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년 상인들의 열정도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성내충인동의 역사와 매력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마을에 다시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변하는 모습이 주민들께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꽃피는 충청가명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성내충인동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 충청 가명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나 옛 행정기관의 흔적만 남아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1: 네.
0: 오랜 시간 이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공간인데요. 그런 역사적인 공간을 품고 있는 성내 충인동에서 지금 주민들과 청년 상인들이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마을 역사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충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유다정 리포터였습니다.
3: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답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 이슈 짚어봅니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이 삼성과 SK가 800조 원을 투자하는 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큰데 뭐 이런 가운데 이 전력만큼 중요한 산업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요.
4: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그 흔히 이제 물 먹는 하마 이렇게 부를 만큼 이 엄청난 양의 용수를 좀 필요로 합니다.
1: 네.
4: 이건 미세 공정을 거친 그 반도체 웨이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깨끗이 씻어내는 초순수, 이걸 이제 계속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이 호남권 반도체 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65만 톤의 물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이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이제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큰 그림이 되는 이제 지역사회 전체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막상 이제 대규모 물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다다르면서 지자체라든가 주민들 또 농민들 간 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 네.
4: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용수 공급 대책을 좀 다각도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여전히 이제 난제들은 많은 상황입니다.
1: 하루 65만 톤이라 네. 아,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호남권에 그래도 미래가 걸린 만큼 어쨌든 용수공급 역시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차원의 용수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면서요.
4: 그렇습니다. 이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이제 관계부처가 마련한 기본 구상을 보면은 이제 주암댐이라든가 동복댐 등 기존의 이제 그 지역의 주요 수자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또 이제 신규 수자원도 이렇게 새롭게 확보를 해서 좀 다각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4: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화순에 있는 동복댐에서 30만 톤 그리고 이제 식수원인 주암댐과 장흥댐에서 15만 톤 그리고 이제 보성강댐에서 10만 톤 그리고 농업 영토를 담당하는 나주호의

0: 그래서 이제 10만 톤 이렇게 각각 확보한다 이 구상을 내놨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이제 하천 유지 용량을 좀 재조정하고 또 이제 하수 재이용 시설을 좀 대폭 확충을 해서 산업 용수로 전환한다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더불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댐을 중축하고 이제 신규 용수 관로를 또 이제 건설하고 또 이제 그 바닷물을 사용하는 해수 담수화 시설 도입까지 좀 어떤 그 종합적인 수급 대책을 좀 연차별로 추진한다. 이를 바로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1: 예. 근데 어쨌든 뭐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따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0: 네. 일단은 뭐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국가의 첨단 전략 산업이라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속도전 전격전으로 진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또한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용수라든가 또 이제 전력 같은 인프라 조성이 늦어지면은 아무래도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정부는 사업 절차를 좀 대폭 단축하고 또 이제 용수공 같은 경우는 이 용수공 인프라 군축 사업을 중에서 그 일부 그 핵심 노선이라든가 또 인프라에 대해서 정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걸 이제 면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타가 면제되면 이제 사업 착공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게 되면서 이 반도체 산단 조성에 좀 그 속도에 잘 맞춰서 용수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될 셈입니다.
1: 네. 근데 뭐 추진 속도는 빨라졌다지만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던데요.
0: 일단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이 화순에 있는 동복댐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복댐을 증축을 해서 담수량을 늘리는 방안.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동복댐 증축이 되면은 주변만 한 300가구 정도가 수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동복댐이 현재 이제 광주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 역할을 해온 곳인데 이 용수 공급량을 1일 이제 30만 톤 정도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댐 수위를 15m 정도 높여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댐 상류 지역이 대거 수몰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 기관의 좀 그 추산에 따르면 이 댐 상류에 자리한 화순군 이서면 대가면에 한 8개 정도의 마을이 수몰 대상이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살고 있는 300가구 안팎의 주민들의 터전과 이 농경지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네.
0: 어떻게든 이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대의에는 주민들은 모두도 동의하고 있지만은 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1: 정말 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니 수몰 예상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할 것 같은데 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이 동복댐 바로 상류에 이제 그 이 대가면 박옥리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40여 가구 5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참 기구하게도 그 이 마을 주민들 상당수는 이제 40년 전에 그 1984년이었습니다. 이 동복댐 확장 공사로 이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던 그 주민들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동복댐 증축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 마을 역시 이제 수몰 대상이 포함이 돼서 주민들은 이제 다시 또 다른 마을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좀 이 착잡하다 이 불안해하는 기적이 역력합니다.
1: 네.
0: 이 주민들 역시 이제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 지역이 좀 발전해야 한다 이런 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무작정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왜 매번 좀 이게 농촌 지역 주민들이 희생돼야 하느냐 이런 어떤 그 서운함과 수몰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보상이라든가 또 이주 대책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그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수몰 가능성부터 언급되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좀 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보듬고 또 정당한 보상, 실질적인 이주 대책 이걸 좀 논의하는 세심한 접근이 절박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벌써부터 위장 전입이나 또 투기로 의심되는 전입이 급증하면서 지금 수몰 예정 지역 인구가 급증하는 이상 현상도 보이고 있다죠.
0: 그렇습니다. 이 동복댐 증축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이제 지난 그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이후에 이제 수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보상을 노린 인구 전입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순군의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수몰 예정 지구인 이서면과 대가면 인구는 좀 기이하게 늘어난 현상이 나타나면서 위장 전입, 투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한 모양인데요.
1: 네.
0: 이 이서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순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면입니다. 그래서 5월 말 기준 931명에 그쳤는데 이게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더니 이제 980명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한 달에 동안에 한 50여 명이 증가했고요.
1: 네.
0: 인근에 이제 대가면 역시 한 달 동안에 한 50여 명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이제 1,500명 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유독 이제 동복댐 상류 지역인 이들 두 개의 면의 인구만 좀 이례적으로 늘고 있는 데는 그 최근 말씀드렸듯이 동복댐 증축 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넣은 투기 아니냐. 위장전입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게다가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탓에 남부지방에 가뭄이 좀 심각했던 걸로 네. 아는데요. 그 농업용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산업용수 늘리는 데 대한 이 농민단체 등의 우려와 반발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3년 전에도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남부측 댐 저수율이 바닥을 치는 이제 극한 가뭄 이미 경험한 바 있는데요.
1: 네.
0: 이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이제 당장 우리가 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도 좀 부족해서 이를 태우고 있는데 이 대규모 산업용수를 매일 퍼다 쓰면은 이 가뭄 때 어떻게 견디느냐 이런 이제 실질적인 우려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농민단체 등에서는 이제 가뭄이 발생할 시에 농업용수를 최우선으로 확보해달라 이런 요구와 함께 이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좀 보다 근본적이고 다변화된 물관리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물론 이제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 지금 상당히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나주 때문에 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가져다 쓰겠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이죠.
0: 그렇습니다. 이 농업용 조수지인 나주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이제 농민단체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 내고 있는데요. 나주 같은 한 연간 용수 공급량 한 1억 900만 톤 정도 되고 하루에 이제 한 30만 톤 가까운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10만 톤을 이 반도체 산업에 공급하게 되면은 전체 한 3분의 1가량이 산업용수로 전환되는 셈인데요. 이 나주 물을 그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그 하류, 댐 하류일 때 농민들은 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이 산달에서 나주오물을 사용하는 올해처럼 이제 가뭄이 심할 때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그 나주와 함께 이제 생활용수와 또 농업용수 등을 다양한 용도의 물을 공급하는 장흥댐 같은 경우도 이 다목적 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산단 조성 후에 이제 산업용수 공급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게다가 지금 전남 광주 지역 9월 강수 전망도 좋지 않던데 뭐 우려의 목소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9월에도 이제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기온은 모두 평년보다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 기상청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선한 가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따뜻한 가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9월 전남 광주 강수량 평년보다 적을 확률이 한 60% 정도 예측됐고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한 5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뭄 상황도 역시 이제 9월에도 지속될 우려가 높고 또 9월에 이어서 이제 10월과 11월에도 이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50%, 60%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1: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난제 풀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대화와 지원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할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0: 네. 일단 뭐 정부나 해당 지역, 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군, 뭐 해당 주민 함께 좀 참여하는 어떤 공동 협의체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1: 네.
0: 뭐 특히 뭐 농민단체라든가 주민 대표들과 이 참여하는 어떤 참여해서 투명하게 좀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우려 상황들 경청하는 자세 필요하게 보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오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인프라인 산업용수 공급 문제와 현실적인 과제들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잠시 후 3시부터 2부가 또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경주와 울산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과 경남에는 오늘 10에서 60,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전남과 경남에 시간당 2, 30mm 정도로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과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한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31.9도, 대전 33도, 대구 32도, 광주 3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8도로 주말로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1.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65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000명을 넘었는데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 소방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를 위해 오늘 오후 네팔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가파른 성장세가 물가를 더 자극할 거란 우려에 선제 대응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올렸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오늘도 정보센터 뉴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고 중장년층 역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회와 좀 고립된 1인 가구가 되고 있는데요. 복지지원 신청에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이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먹을거리를 나누는 공유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인 이것은 세 글자고 저온에서 식품을 보관하는 가전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관련 문자들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목요일 또 역사 이야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지 끝까지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죠. 끝번호 4478님. 여긴 김해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공유이익이 있는데요.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분들이 음식을 나눔해주고 계세요. 특히 음식을 매일 받아서 이것에 채워넣는 게 힘든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어나갑니다 하셨어요. 아, 그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이제 받아서 그만큼을 또 이렇게 메워넣는 거 이걸 하루하루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해도 어쨌든 이게 있군요. 하여간 이분이 뭐 봉사자신지 민관이라고 했으니까 공무원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애쓰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8355님 요즘 저희 집에선 거봉 포도 수확이 한창인데 야 이거 맛있는데요. 공유 이것에 포도를 채워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 김치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와, 딱 필요한 것들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네요. 아마 공유 이것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살고 계신 지역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9819님 공유 이것 대구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골에서 채소를 많이 보내오는데 다 먹을 수가 없거든요.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넉넉히 있어서 뭐 먹고 남는 것들 이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나누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2754님 공유 이것은 우리 사회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좋은 일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생활에 힘든 분들을 위해 공유 이것을 마련하고 나눔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예, 뭐 종교기관에서도 많이 참여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061님 저희 동네에도 복지관 앞에 공유 이것이 생겼는데요. 과일 가게 사장님은 과일을 반찬 가게를 하는 저는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채우고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좋은 분업인데요. 힘드신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고 많은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오늘 처음으로 또 참여해 주신 분인데 8061님께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라고 고요. 자, 이제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하는 지역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이게 웬일이죠.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지금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모두 9명으로 창원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진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 남동발전 소속 3명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 라수아 지역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상류에서 대규모 돌발 홍수가 발생하면서 벌어졌는데요. 토사와 암석을 동반한 거센 물살이 현장 일대를 덮치면서 직원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2: 네, 이에 경남도는 두 기업과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현지 수색 상황과 직원들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연락 두절자 가족 지원 등 지방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역시 비상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현재 대응 인력을 보내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 가운데 3명은 경기 도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정부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 네. 아, 단 30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재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같아요. 모쪼록 빨리 연락이 좀 닿고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지역 시설 가운데 지금 뭐 85%가량의 응급 복구는 완료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사유시설 피해 3%

0: 3,575건 중 3,045건의 복구가 끝났는데요. 다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설이 남아있는 가운데 경남에 다시 비가 예보돼 작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거제에서는 전기설비 복구 지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일시 대피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재난구호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숙박비와 식비, 생수 등 구호물품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9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확인되면 추가 선포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1: 네.
0: 네, 한편 경남에는 오늘 최대 60mm, 내일은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복구 현장에 추가 피해와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뭐 앞서 일부에서도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가 그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새로 만들고 인력 50명과 특수기동정 두 척을 추가 배치해 현장 단속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중국 어선이 설치한 통발 등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인공시설물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법령을 개조해서 조업 목적의 정박이나 물품 보급 행위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중국 당국과의 공조와 처벌 요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NLL 인근에서는 하루 평균 7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달 가을꽃게 조업을 앞둔 서해 5도 어민들은 최근 단속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다만 일부 어민들은 인공시설물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어선이 NLL 해역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1: 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농지에 그 화장실이나 주차장 설치하려면 그동안은 별도의 어떤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던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은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서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 특화지구의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농업진흥지역 밖 일부 특화지구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소매점, 휴게 음식점 등 정해진 시설을 일정 규모 이하로 지을 경우 기존의 농지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네.
0: 또 양식장과 양어장 같은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사용 기간도 기존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한도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배 오르고 불법 임대차도 포함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정부는 농지 보전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해서 개선을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아직 날씨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여행하기 좋은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이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학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예.
2: 이 수학여행의 목적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경주의 석굴암, 즉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요.
1: 네.
2: 오늘은 이 석굴암에 관해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저는 안타깝게도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지 않아서 석굴암을 좀 제대로 본 기억이 없는데 네. 석굴암

0: 하면 어쨌든 요즘 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으로도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네.
0: 어쨌든 뭐 저를 제외하고 중장년층 대부분은 이 학창 시절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1: 네, 저는 이제 경주로 수학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여러 학교가 동시에 석굴암에 도착해서 새벽 해 뜨기 전에 추운 날씨 속에서 벌벌벌 떨다가 유리창 너머로 한 몇 초 석굴암 본전부를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 시대의 석굴암을 찾았던 분들에게는 그리 좋은 인상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렇지만 뭐 국어 교과서에 기행문이 나오고 또 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모르는 분은 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석굴암과 관련해서 종종 좀 논란이 일었던 것 같아요. 텐데요.
1: 네, 기록은 적고 굉장히 특수한 국가 유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상상 또는 추측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 석굴암과 관련해서 본전물이 동지 일출 방향으로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는 신라의 과학적 건축물이 이제 복원 수리되는 과정에서 실패해서 지금 유리창이 있는데 그렇다면 신라 시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더불어서 일제 강점기에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석굴암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
0: 네.
1: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이제 석굴암과 관련해서 조금은 덜 알려진 역사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0: 네.
1: 더불어서 저는 그때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석굴암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0: 네.
1: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그 내용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 오늘 뭐 석굴암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석굴암이 완성된 건 언제였나요?
1: 네. 삼국유사에 조금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요.
0: 네.
1: 본래 이름은 석불사라고 하고 신라의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그리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를 지었고 당시 신라에서 유명했던 스님인 신림, 표운 두 스님을 모셔서 머물도록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그 삼국유사에 이어진 기록 또 다른 자료 등을 통해서 보면은 김대성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신라가 국가 차원에서 건립한 사원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아하.
1: 예전에는 한 20여 년 정도에 걸쳐서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그것보다 더 긴 한 30년에서 40년에 걸쳐서 완성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연구도 있습니다.
0: 네. 오래 걸렸네요.
1: 네.
0: 국가 차원에서 그것도 대를 이어서 3, 40년이니까 석굴암을 조성했다고 하니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나 봐요.
1: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덕왕, 경덕왕 또 때에 따라서는 해공왕까지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0: 네.
1: 이렇게 국력을 기울여서 지었던 것 특히 가장 전성기라고 할 만한 시기에 지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노력을 들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로 석굴암 이제 원래 이제 석불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보면은 사원 전체를 돌로 인공 석굴로 꾸민 것 자체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형의 중심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복도와 같은 진입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건축물이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볼 수가 없는 평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
0: 네.
1: 더 나아가서 거의 모든 벽면을 세밀한 조각으로 채워놨는데 또 그러한 조각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 건축물에 있는 조각들을 보고 좀 놀라는 편인데
0: 네.
1: 거기에 비교도 전혀 떨어짐이 없는 오히려 더 탁월한 조각이 여기에 있다는 점에서
0: 어허.
1: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석굴암 또는 그 안에 있는 조각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0: 그래서인지 정말 해외 전문가들도 이 석굴암의 조형미나 어떤 예술성에 극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성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또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 중심 공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수보현보살, 범천 제석천 그리고 10명의 제자 또 11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보살로 알려진 11면 보살상 이런 것들이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바깥쪽에는 사천왕, 금강역사, 팔부신종 이런 조각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러한 복잡한 것들이 사실은 일정한 규칙 속에서 만들어졌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라가 알고 있었던 여러 경전의 불교 세계를 하나로 아울렀다라고 보는데 신라 불교가 여러 종파의 불교를 좀 통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 성격과 일치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로 꼽힌다. 이런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0: 그렇군요. 이런 석굴암이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참 신기합니다. 정말. 근데 뭐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큰 관심을 받았었나요?
1: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일연 스님이 상궁 유사를 쓸 때만 하더라도 석굴

0: 사람에 관련된 기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 존재가 많이 잊혀졌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1: 네.
0: 그러다가 조선시대 초기에는 아마 관련된 기록들이 거의 남지 않아서 이제 그때는

0: 것이 아닌 하늘이 빚은 것 같다라는 감동을 받았다라고 남겨놓았고요.
1: 네.
0: 1800년도 후반까지도 석굴암에 공양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뭐 멀리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주에서는 일정하게 석굴암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그럼 글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석굴암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건 언제입니까?
0: 그러니까 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근대에 일본이 마치 재발견한 것처럼 약간 호들갑을 떨었기 때문인데요.
1: 네.
0: 한국인 우편배달부가 우연히 이제 석굴암 근처를 지나가다가 다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1: 네.
0: 일본인 우편국장, 우체국장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우체국장이 당시 이제 통감부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본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 수뇌부가 알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나서 한국 문화유산을 자신들이 여러 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세키노 타다시라고 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석굴암을 조사를 하면서 조선 고족 도부에 등장을 하니까
1: 네.
0: 마치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조선시대에도 경주에서는 석굴암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적절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 일본인 연구자들도 석굴암을 보고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걸작이다.
1: 허허.
0: 동양의 걸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어느 순간 그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는 시기에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이 석굴암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아니 이런 일본 학자의 평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사실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어떤 함정이 있냐면 한국의 문화적 흐름을 최전성기가 언제냐면 통일신라 때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쇠퇴기가 되는 거예요.
1: 그렇게 되네요.
0: 고려, 조선은 다 쇠퇴기가 되는
1: 어허.
0: 거죠. 그러니까 그 최전성기를 통일신라로 봤을 때 그거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석굴암이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문화적 역량이 떨어지는 민족이라는 시선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1: 네.
0: 그러한 평가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1: 네.
0: 더불어서 예전에는 이 석굴암을 볼 때 뭔가 큰 어떤 문화유산에 기대서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의 어떤 석굴사원에 좀 기대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은 거기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 결국은 신라 사람들의 독자적인 작품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 밖에 또 석굴암에 대한 논란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0: 아마 이제 답사기 등을 통해서 석굴암에 대해서 가장 많게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내용이 석굴암의 본래 모습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원형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제 석굴암 본존부를 중심으로 앞에 유리창이 가려져 있어서 그 안에 내부를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습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1: 어허.
0: 그런데 이 습기 문제는 이미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일제강점기에 세 번에 걸쳐서 석굴암 일대를 전체적으로 해체하고 수리를 합니다.
1: 네.
0: 1913년, 17년, 20년 세 번에 걸쳐 수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석굴암 안에 습기는 계속 찼던 거고요.
1: 아하.
0: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1958년부터 64년까지 다시 공사를 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 안에 유리창을 만들고 그 안에 제습기를 계속해서 전기로 돌리는 가동을 하면서 그 습기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제습 기계를 설치하고 유리창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나무 건물을 지었는데
1: 네.
0: 이제 이게 원래 모습이냐?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지은 모습이냐 를 놓고 원형 논쟁이 벌어졌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게 원형이 아니니까 이 나무로 된 목조 건축물을 치워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석굴암은 분명히 가볼 만한 곳인 거죠.
0: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논쟁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1: 네.
0: 석굴암을 역사적으로만 평가하고 예술적 가치를 좀 놓치게 되는데요.
1: 네.
0: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건축으로서의 특징, 그다음에 조각 본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느낄 준비를 하고 좀 가신다면은 그 본존물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석굴암을 다는 못 보더라도 그 주변에 들어오는 어떤 장면만으로도 굉장한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을 때 토암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수학여행은 설악산으로 갔었는데 늦게나마 다시 한번 좀 이곳을 경주를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석굴암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냉장 냉장고였습니다. 곳곳에 이 공유 냉장고가 있는 마을들도 많고요. 각 지자체도 많은데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송창식의 토함산

0: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저 함산에 올랐어라, 해를 안고 앉았어라.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돈 룩 업과 함께합니다.

극중 재난 상황은 어디까지나 극화된 이야기이지만 감독은 작품 안의 현실 세계와의 접점을 부지런히 끌어다 놓습니다. 실제로 지구 종말을 앞당기는 환경 문제는 여전히 위기이고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대신 눈앞의 재미를 쫓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참을성이 바닥난 랜들 교수가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들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우라를 터뜨릴 때 그의 절규는 평소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실제 모습과 겹치며 한층 흥미로운 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올여름 세계 곳곳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비단 영화적 과장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등에서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죠. 굳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기도 전에 8월 한국을 뒤덮은 기록적 폭염도 혀를 내두를 만했죠. 기후위기는 한 번도 먼 미래였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재죠. 해성 충돌로 인한 지구 종말까지 6개월이 남았다는 영화 속 제한적 타임라인은 언젠가는 남극의 빙하가 다 녹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보다 훨씬 정확하게 피부에 다가옵니다. 이때 해성은 우리 눈앞에 닥친 모든 재앙을 생각하게 하는 은유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뿐 아니라 여러 이유로 생겨난 환경오염과 생태계 붕괴 같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끝났지만 정치와 경제 논리,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0: 모든 재앙이 떠오르죠. 영화의 제목이자 극중 일부 사람들의 슬로건인 Don't Look Up, 즉 하늘을 보지 말자는 뜻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자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영화에서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모두가 합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슬로건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가들의 선택과 방향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데뷔 30주년을 맞은 소리꾼 김용우 씨와 말씀 나눕니다. 김용우 씨는 나만 알기에 너무 아까운 우리 민요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는데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전통에 갇히지 않고 우리 민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왔죠. 민요는 악보 위에 있는 노래가 아니라 삶에서 나온 소리라고 말하는 소리꾼 김용우 씨 지금 만나봅니다.

0: 네, 데뷔 30주년을 맞은 소리꾼 김용우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이제 8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민요를 채집하고 배우던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 남도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또 충청도로 넘어갔어요. 네. 이 민요를 채집하다 보면은 아, 내가 발견했고 찾아냈는데 정말 귀한 소리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사실 뭐 그전에도 뭐 체록 그 채집이라고 하는데
0: 네.
1: 채집하고 체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서해안 바닷가를 건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0: 네.
1: 어떤 어르신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시조를 참 못 들으시게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 이제 술 한 잔 한 탁배기 이제 드시고 네. 나더니 또 이 노래 알아 그러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불러보라 그랬더니 지게 소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0: 아.
1: 근데 처음 듣는 노래였다고.
0: 네.
1: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이런 분이 계시던데 너 알아? 아니요, 난 처음 듣는데요. 성함은 고성기 어르신이고 전화번호는 몰라. 그럼 어떻게 찾아요? 전화번호 뭐 있잖아. 동네가 가지고 전화번호 뭐 찾아봐.
0: 그 이름만 아는 거 네. 고성규.
1: 네, 그분의 이제 그 이름을 찾으니까 세 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화를 했죠.
0: 예.
1: 전화를 했더니 아니야. 혹시 어르신 그 지게 소리 부르는 분 아니세요? 했더니 처음 분 아니야. 두 번째 전화해서 뛰세요? 아니야. 마지막 역시 마지막에
0: 예.
1: 전화를 딱 하니까 그거 내 노래인데? 뭐 이렇게 하신 거에서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 이제 선생님 댁까지 찾아갔고 댁에 갔더니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냐 했더니 사실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됐다.
0: 네.
1: 한번 선생님 노래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바로 노래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0: 예. 지게소리가 사실 김용우 씨 1집 데뷔 첫 번째 앨범이잖아요. 첫 번째
1: 네.
0: 곡이잖아요.
1: 네.
0: 그 노래 진짜 많은 사랑 받았죠.
1: 맞아요.
0: 예.
1: 그 노래 때문에 사실은 제가 소리꾼으로 데뷔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0: 예.
1: 이 노래를 제가 음반으로 내고 타이틀도 이걸로 했잖아요.
0: 예.
1: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반응이 없었으면 저 이 집을 냈을까요? 안 했겠죠?
0: 피리 불어야죠.
1: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놀랬던 게 저는 뭐 기자분들이 연락이 엄청나게 왔었어요.
0: 네.
1: 아니 무슨 이런 음반을 냈냐 이러면서 진짜 그 신문 한 면을 다 실어주셨어요.
0: 그 기가 막혀.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1: 희망도 많다.
0: 희망도 많다.
1: 하여튼 네. 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는 분들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는 그거였거든요. 아니 이거는 나라에서 돈 주고 해야 되는 노래인데 이거를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밥을 사야 되잖아요. 그게
0: 네.
1: 해주시니까 감사하는 의미로. 근데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야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참 멋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들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뭐 국내 신문도 그렇고 뭐 영재 신문들 예. 코리안 헤럴드랄까 뭐 이런 뭐 코리안 타임즈랄까 여기도 정말 전면으로 다 실어주실 정도로
0: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데뷔 때부터 같이 방송을
1: 네네,
0: 해서
1: 그렇죠.
0: 아는데 어머 우리 소리를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어머 너무 좋네. 되게 참신한 느낌. 근데 실제로 그 원래 그 배웠던 고성규 선생님한테 네. 배우셨을 거 아니야. 그분한테도 앨범 딱 갖다 드리니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1: 이것이 내 노래예요? 이러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것이 어떻게 내 노래예요? 아 선생님 거죠. 이것이 그러면 누구 거요? 이렇게 이제 그 충청도 사투리 많이 쓰시니까.
0: 예.
1: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닌가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따져 묻다가
0: 네.
1: 아 이분들은 그냥 노래만 묻고 국악기 소리만 듣다가 이거 반주를 제가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넣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 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이거가 이제 어색하신 거죠.
0: 뭔가 이제 옷이 아까 이제 어떤 옷을 입힐까
1: 그렇죠.
0: 음악에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1: 네.
0: 내가 입던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나요?
1: 그것도
0: 거죠?
1: 있었고 사실은 서양악기랑 이제 노래 작업하는 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부르는 음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음정이라기보다는 흐름으로 가는 음정들이 많다 보니까
0: 예.
1: 그분들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저는 조금 정확한 음으로 불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부른다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 피리 아니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그 정확한 음정을 내는 악기 음정을 나도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다르게 느껴지니까.
0: 그러니까 우리 소리를 사실 서양의 악보로 그대로 옮기는 게
1: 힘들어요.
0: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이것이 내 노래가 아니다. 네가 어떻게 이걸 나한테 배워가가지고 요따구로 부르느냐 이러면서 막 혼찌금을 내셨는데 어쨌든 네.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 핑계고 사실은 그때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오리지널 원곡이 갖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가능하면 이 노래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자.
0: 네.
1: 원곡 불변의 원칙.
0: 네.
1: 그 노래를 가지고 가고 거기에 이제 서양 악기가 됐든 서양 리듬 패턴이 됐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지만 선율이 주는
0: 네.
1: 그거는 사실 특별하게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그게 이제 원칙이 됐어요.

0: 일도 많고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1: 아, 왜 노래 잘하시잖아요.
0: 아, 참 저는 이 가사가 네. 너무 좋아요.
1: 아,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다.
0: 나중에 뭐 일락서산에 해는 뚝 떨어지고, 그렇죠?
1: 월출동년이.
0: 네, 월출동년에 달 솟아온다. 가사도 기가 막히고 가락도 기가 막히고, 야 이거 노래 근데 이렇게 부르는 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부르는 거 되게 쉽지 않은 창법이죠.
1: 맞아요. 선생님이 네. 그건 칭찬해 주셨어요. 너는 참 호흡이 길다.

0: 딱 들으시더니 그래서 아 스님 제가 가사 이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1: 앞에 피아노 반주 나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고 선생님한테는 어르신한테는 좀 낯설게 그렇죠. 느껴졌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지게 소리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김혜호 씨는.
0: 그렇죠.
1: 예, 주목을 받게 되고. 사실 슬기둥에서도 활동을 좀 했잖아요.
0: 네네.
1: 슬기둥 하면은 우리나라 국악의 대중화에 정말 크게 기여한 예,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슬기둥 활동은 또 어떻게 하게 됐어요?
0: 졸업을 하고 뭐 소리 채집하고 졸업을 딱 했는데 뭐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뭐 이제 그런데 그때 마침 아는 그 선배님께서 슬기둥에 계셨던 분께서 네. 야, 너 슬기둥 저 그때 막 피리도 이제 졸업 하자마자 필이 안 불었거든요. 근데 막 장구만 치고 그럴 때예요.
1: 예.
0: 또 와서 장구 좀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까요? 그게 이제 92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졸업을 제가 한 해 늦게 해가지고 91년도 2월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슬기둥을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 사물놀이 장구를 칠 때였었어요.
1: 아.
0: 슬기둥에서 한참 궁구리 쳐들고 막 빵빵빵빵빵빵빵 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 미친 듯이 막 그렇게 치는 거. 근데 이제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음반 좀 내고 슬기둥 저희 들어가서 새로운 음반을 또 내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인가 이제 갑자기 공연 끝나고 디프를 같이 하는데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너 노래 잘하잖아 그래서 그럼 뭐 노래 하나 해줬죠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이제 만들에 사냐라고
1: 네.
0: 아주 느리고 해학적인 노래예요 영감아 영감아 무정한 영감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는데
1: 예.
0: 이 노래만 부르면 이 양반이 이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슬프다고 아 이게 뭐라고 근데 가사는 너무 재미있어요 작년 8월 추석에 송편 먹다 채 죽은 영감 막 이런 가사인데 너무 웃기잖아요.
1: 해학적인,
0: 해학적인
1: 네, 그런 가사네요.
0: 송편 먹다가 채에서 죽었다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 선율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야 너 이 좋은 목을 갖고 노래를 안 해? 그래서 아이 부천 그냥 뭐 생각 별로 없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당장 다음 공연부터 하자고. 그래서 이제 불렀던 게 그 슬기둥의 대표 공연 산도깨비 소금장수.
1: 아,
0: 그 노래를 제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1: 김영우 씨가 불렀군요.
0: 아, 그러니까 너 음반은 다른 분이 한 거예요.
1: 아, 예.
0: 음반 녹음은 다른 분이 했고 실제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끈 건 저였죠.
1: 네.
0: 전 뭐 거기서 이제 날아다녔습니다.
1: 그 무대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꾼으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0: 그렇죠.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사실은
1: 무대에 섰기 때문에.
0: 장구 칠 때도 좋았지만 이제 무대에서 노래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무대에서 신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네. 제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고
1: 예.
0: 손가락을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내려서 밑으로 내리면 사람들 목소리가 작아져요.
1: 예.
0: 와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하면 그 사람도 작게 하고
1: 네.
0: 크게 내면 크게 내주고. 와 이런 멋이 있는 게 가수라는 직업이구나. 그러면서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레퍼토리를 좀 새로운 걸 만들자 어쩌다 하다가 이제 제가 모아놨던 그런 레퍼토리 뭐 지게 소리도 그때 처음 먼저 불렀어요.
1: 네.
0: 음반을 내기 전에.
1: 예, 벌써 대중 반응을 한번 봤군요.
0: 네네.
1: 되겠다 싶으니까 음반 낸 거죠.
0: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하고 이제 하다가 95년 말에 나 그러면 그냥 한번 음반 하나 낼까? 근데 마침 이제 그때 녹음실을 같이 운영하던 슬기둥 멤버가 하나 있어서 그 돈도 그때 없을 테니까요. 그냥 좀 하자. 뭐 해가지고 이제 좀 거의 공짜로. 해가지고 이제 음반을 내서 이제 그렇게 반응들이 이제 좋으니까 이제 그때 예. 이제 그게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된 거죠. 이제 계속.
1: 김효우 씨가 제주 민요도 많이 끄집어내가지고 대중들한테 알렸어요.
0: 제주 민요는 진짜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1: 예.
0: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저는 주변 지인들의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런 노래가 있던데 한번 가봐. 이런 노래와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한번 가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어떤 요청이 다큐 요청이 참 많았어요.
1: 네.
0: 그래서 같이 가자. 뭐 제주 가서 제주 민요 채집하고 어르신들 만나고 노젓는 소리 채집하고 뭐 이러면서도 정말 거저 얻은 그런 노래도 상당히 많거든요.
1: 네.
0: 실제로 배를 타고 이제 나가가지고 해녀들이 부른 노래를 듣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노저 나갔겠죠. 그게 네. 이제 이어도 사나요.
1: 아.
0: 해녀 노저 갈 때 예. 불렀던 노래가 이제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렇게 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1: 예.
0: 이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앞서 부르면 전 뒷소리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제 이런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야 참 이런 멋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촬영이 딱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네. 노래를 이제 듣고 몰래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누르고 이거 들으면서 이제 타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 노래를 이제 같이 부르기도 하고
1: 예.
0: 그러면 이제 무대에서 또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한 번 이제 성은 민속인 마을에 이제 어떤 분이 계시대요. 아 그분들이 이제 성함이 조울선 이선옥 선생님인데
1: 네네.
0: 그분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를 찾아갑니다.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친한 저 PD가 알고 형 나랑 같이 가서 우리 다큐 하나 찍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천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1: 그렇군요.
0: 저는 이제 이런 노래가 있는 거를 이제 주변에 이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 자꾸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야 저기 가면 저 노래도 멋있어. 그래서 가봐. 민속마을에 한번 가봐.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아는 PD가 그럼 같이 네. 갈까? 그래서 찍고. 그래서 사실 그 노래가 방송에 나가면서 원래 방송에서는 시청률이 한 3%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제 방으로 막 10% 넘게 나온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이제 좀 알려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게 어제 들었던 음악인가요? 그 뭐 용천검이라는 노래인데
1: 네.
0: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이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노래의 매력에 제가 빠져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장단도 오랫동안 했고 그러니까 예. 스스로 장단치면서 모르다 보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장단 속과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1: 예.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음악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 음악성이 지금 아니 괜히 우리가 지금 K-POP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보통 예. 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게 이제 저는 민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머리라는 게 우리 유전자 속에는 노래를 만드는 기술이
1: 네.
0: 너무너무 발달이 돼 있어요.
1: 예.
0: DNA 안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제 현대에 오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음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1: 네.
0: K-POP 뭐 요새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 난리잖아요.
1: 근데 사실 우리 K-국악의 시동을 건 분이에요. 김영우 씨가. 해외 공연도 많이 다녔죠. 일찌감치 다녔어요.
0: 뭐 예. 뭐 거의 일본 통이었었는데
1: 예.
0: 1999년부터 2005년, 6년도까지 매해 가면서 전국 투어를 했고요.
1: 예.
0: 네, 그때 이제 전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제 노래를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어요.
1: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0: 근데 사실 그분들은 이게 그분들 나름의 어떤 그 민요가 있지만 한국 민요에 대한 제 노래를 듣고 나선 그네들이 갖고 있는 흥과는 다른 무언가를 알게 돼요.
1: 아.
0: 흥이 달라요.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 막 땅, 땅, 등. 뜨끄등 뜨끄등 이런 국거리 장단을 이렇게 해주면 그런 리듬은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얘네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리듬 패턴이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노래를 부르면 막 처음에는 엄마 이렇게 수줍은들 가만히 있다가 그 느낌을 알려주잖아요.
1: 네.
0: 그럼 정신을 못 차려. 너무 좋아하고.
1: 아.
0: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알게 되면서부터는 자기도 막 박수 치고 막.
1: 아,
0: 예. 자진몰이는 이제 땅따궁따기 땅따궁따기 땅따궁따기 땅따궁 얼리세궁 얼리세궁 자진방아로 왜 딱 계속 방아 타령만 하냐 자진방아로 돌려라 아,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럼 처음에는 그냥 사방 리듬 패턴 이렇게 박수를 치다가 이게 등따등따등따등따 이 느낌이라고 이제 알려지면 그 맛을 알면서부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어깨춤이 없거든요 그 나라 민족. 그냥 사박계열이고 근데 우리는 등등등등등 하나 둘셋 둘둘셋 셋 둘셋 넷 둘셋 삼박계열의 리듬 패턴을
1: 그러니까 우리 음악이 부르니까. 참 변주가 많네요.
0: 아 그럼요. 말도 못해요.
1: 그러니까 아 이게 이, 다 이게 K-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0: 예. 그 장단을 알면 그 제가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서 아 너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해라. 그 미니만 부르지 말고 뭐 그런데 저는 이 맛을 안 다음부터 아. 힘들더라고요.
1: 근데 외국 공연 갈 때는 꼭 그 나라 민요를 공부를 하고 간다고 당연하죠. 들었어요.
0: 아, 그래야 그분들하고 어울리죠. 그 기본 그 나라 말을 이제 써가지고 아니 외국인. 네.

0: 유창하게 그 나라 말하는 건 좀 이상해요.
1: 예.
0: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읽으면 돼요. 네. 와다시와 강국국가라 기마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딱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그 말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른 노래가 이제 소란부시 같은 일본의 소란부시는 우리나라 뱃노래 같은 노래거든요.
1: 아.
0: 그거 이제 같이 그 밴드하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1: 네.
0: 또 뭐 그 나라 민요만 하면 되나요? 우리 민요도 해야지.
1: 예.
0: 그러면서 소란부시 부르고 또 우리 민요 밴 노래도 부르고
1: 예.
0: 뭐 그러면서 하고 또 베트남 가서 부르면 또 베트남에 또 쌀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1: 쌀통이요?
0: 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1: 아.
0: 띵방꽁 띵방꽁 까이쩡 그 아이들 지금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가사인데
1: 육성이라 베트남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0: 네, 근데 예. 진짜 그 노래 또 재미있고 뭐 중국 가면 모리아 같은 노래 부르고 뭐 그때 그 나라의 미녀들 이제 부르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1: 서로 마음이 열리겠네요.
0: 그럼요.
1: 그렇게 하면 사실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보고 싶은 카네기홀 또 유엔에서도
0: 네네네
1: 노래를 하셨어요. 이 공연은 어떻게 성사가 된 건지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0: 이건 뭐 KBS와 같이 움직인 건데
1: 예.
0: KBS 아마 그 건국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만들어진지
1: 개국.
0: 개국 때 60주년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네. 특집 행사로 이제 가는데 저도 이제 게스트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1: 예.
0: 유엔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게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1: 그럼요.
0: 카네기홀도 그렇고.
1: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럼요.
1: 예.
0: 전 또 솔로로 또 카네기홀에서는 솔로 무대를 30분이나 불렀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관현악단 KBS 국악관현악단하고 같이 갔었는데
1: 네.
0: 그래서 그때 뭐 유엔 무대에서 우리는 아리랑 모음을 해가지고 저랑 뭐 박예리 씨랑 강효주 씨랑 같이 해서 송소희 이렇게 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거는 이제 워낙에 출연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리랑 연곡으로 해서
1: 네.
0: 혼의 소리 아리랑 해가지고 한 20분짜리 공연을 했었는데 캐네기에서는 뭐 개인 솔로 공연을 하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카네기홀이 왜 카네기홀인가 했더니 극장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그 예술전당 같은 마이크 없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곳이에요.
1: 네.
0: 근데 그 울림이라는 게 전혀 마이크를 안 쓰진 않았는데 쓰긴 썼는데도 노래 부를 때 그 딱 질렀을 때 뒤에서 들리는 앞에서 나오는 잔향이 달라.
1: 설계가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건가요? 소리를 위해서.
0: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1: 아.
0: 예술전당은 우리 국악기를 가지고 가면 이게 좀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1: 아, 그런 점이
0: 이게 서양악기에 예. 특화되어 있는 극장이라. 근데 마찬가지로 그 뭐 카네기홀도 서양음악에 특화되어 있는 극장일 텐데 이게 또 국악기가 기본적인 어떤 처음에는 마이크를 안 쓴다고 했었는데
1: 네.
0: 안 들리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살짝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막판에 이제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전 잘 모르지만 뭐 관객들 반응도 좋았죠.
1: 근데 네.
0: 부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부르기도 편하고
1: 네.
0: 노래하고 나서도 참 내가 이러려고 노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네.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1: 소리꾼으로서는 참 뿌듯했던 그런 순간 많으셨네요. 뭐.
0: 아니, 저 재밌었어요.
1: 예.
0: 네, 노래하면서.
1: 30주년 공연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0: 네네.
1: 언제죠?
0: 예, 이제 9월 2일이고요. 9월
1: 네.
0: 2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대극장 예약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뭐 이래저래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1: 네.
0: 어쨌든 오셔서 제 노래 들으면서 한번 좀 스트레스 좀 더 풀고 가시라는 그런 의미로
1: 예.
0: 예,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자, 사실 김용우 씨가 30여 년 전에 했던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요의 소리를 찾고 그걸 지금까지 계승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위치에 오셨어요.
0: 물려줘야 되나요?
1: 혼자만 갖고 계시에요? 그 소리들이 왜냐면 그 들판의 소리들이 지금 후배들은 직접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0: 글쎄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하고 싶어서 했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뭐 의무처럼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1: 네.
0: 누가 뭐 너 가가지고 시골 내려가지고 할머니도 소리 듣고 그거 좀 체록해 와봐. 그래가지고 음반으로 만들어봐. 그럼 너한테 얼마 줄게. 뭐 그런 거라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애시당초 소리가 이제 듣기가 좋았고 어르신들의 노래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좋았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주시는 약주 한 잔에 그다음에 그 현장의 음식에 고봉 밥에 뭐 그런 느낌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네. 노래들을 체록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서양 음악을 저도 좋아했기 때문에 재즈나 뭐 아카펠라나 이런 유의 음악에 얹어서 만들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배님들이 글쎄요 요새는 그 민요 갖고 만든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1: 밴드도 많이 그럼요. 나오고요.
0: 엄청 많아졌기 뭐 때문에
1: 좀 힙하다고 하나요? 민요 밴드가 이렇게 힙한가? 그런 팀들이 많이 나왔죠.
0: 근데 뭐 저는 뭐 시작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뭐 이것이 좋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당연히 저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막 그 다 응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그냥 네. 섞으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그런 그룹들의 모습 제가 본 적이 있어서
1: 기본은 탄탄해야 한다.
0: 그렇죠. 예. 그런 공부들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된 후에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서 세상과 만났을 때 그 네. 음악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나오더라도 조금 더 그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속 그 노래의 속을 좀 알고 알고 좀 작업들을 해서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김영우 씨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0: 아까 뭐 계속 여러 가지 음악들 얘기했는데 정말 빅밴드로 하고 싶었지만 빅밴드로까지 하기는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관악기 파트를 다 넣었죠. 그 트럼펫, 트럼본 그다음에 색소폰, 그다음에 기본 재즈의 이제 드럼, 그다음에 컨트라베이스, 그다음에 건반이 함께한 정말 이런 음반을 내보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게 이제 그 노들강변 음반인데 그거 오리지널 그 재즈 네. 음악으로 만든 그 노들강변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김영호 씨의 노들강변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9월 2일 30주년 공연 저도 가볼 건데요.
0: 꼭 오셔야 됩니다.
1: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0: 네.
1: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데뷔 30주년을 맞은 소리꾼 김영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8월의 끝자락에서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 33도 안팎을 보이고

0: 있는데요. 서울은 종일 구름만 가득한데 남쪽에서는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에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에 10에서 60,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까지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영남에는 최대 80, 충청과 호남에 최대 60, 제주도에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내일 오전부터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4도, 광주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8도, 광주 30도, 3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크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무더위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사흘 연속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초반 6,996까지 고점을 높이던 코스피 시장 절반 이상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한때 하락 반전했던 코스닥은 다시 상승하며 1%대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04.16포인트 오른 6,912.37에 코스닥은 10.78포인트 상승한 837.65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약보합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13분기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2조 7천억 원대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1조 원 넘게 동반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전기전자주 강세를 보였고 전선과 전력설비주, 2차전지와 개인 방산주 등 상승했습니다. 반면 보험과 음식료 업종, 유통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장비와 ESS 관련주, 광통신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로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상향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7%포인트 오른 0.2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는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8% 오른 0.2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2%, 0.19% 올라 전주보다 0.03%포인트,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 5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321만 8천 원으로 0.8% 느는 데 그쳤지만 사업소득은 97만 7천 원으로 3.8%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등이 포함된 이전 소득은 93만 1천 원으로 20.4%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천억 원, 2030년까지 모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키울 방침입니다.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정부가 첫 수요자가 된다는 취지로 2030년까지 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를 구입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정부가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정 조치를 내년 1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산업통상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정 조치는 당초 어제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중동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5개월 연장됐습니다. 연장 조치로 나프타 사업자 등은 사전 승인이 없으면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으며 매점 매석 행위도 금지됩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워치가 스위스의 스와치 시계를 모방했다며 16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선 판결에서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 외형을 본뜬 앱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스와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이번에는 배상액이 산정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겠고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국제 금값이 연초 고점 대비 7월 초에는 30%나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평가까지 받았었는데요. 최근 한 달 새 금값이 18%가량 급등하면서 다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3년 동안 금 매입을 중단했던 한국은행까지 금 매입을 재개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연내에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장기화되는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연 금값이 계속 상승할지, 금값은 물론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2: 예, 오늘 주시장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피 1.5% 올라서 6,911, 6,90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1.3% 올라서 837까지 지수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다 샀고 반면에 개인만 다 파는 그런 장세였고요. 아침에 뉴욕 시장은 PCE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헤드라인 지표가 좀 높게 나와서 뭐 전체적으로 약세 마감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경계감 여전히 좀 오늘까지도 있었고요. 장 마감 후에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좋았죠. 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반도체 또 AI 인프라 관련주들 예를 들어 전력설비 뭐 2차 전지 광통신 이쪽 관련주들이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끌고 갔는데 오전장 중반에 이제 한국은행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싸해져서요.
1: 네.
2: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다가 장 막판에 다시 조금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상승폭이 확 줄었던 이유 중에는 수급적으로 금리 동결에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이 금리가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자 했던 물량들을 던졌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동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이렇게 좀 올랐던 측면 이게 선반영이 됐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막판에 하이닉스와 삼성

0: 전자와 관련된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폭이 좀 다시 확대가 되면서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그 이후에 이제 월가든 국내에서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제 평가 작업이 계속 나왔는데 대부분 다 좀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 후반부에 매수세가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오늘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좀 제가 주목한 부분은 금리 인상을 해서 상승폭이 좀 많이 반납이 됐다. 나중에 막판에 상승폭을 다시 좀 회복한 부분.
1: 네.
0: 또 하나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코스닥 시장이 금리에 좀 예민한 편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이 거의 보합권까지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가 다시 1% 넘게 오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도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런 충격을 상당 부분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뒷심이 좀 생겼다. 탄탄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7% 올라서 26만 6천원, 하이닉스는 2.4% 올라서 173만 원에 각각 마감이 됐습니다.
1: 네, 오늘 뭐 보험적 금리 인상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네. 또 여쭤보고요. 네. 오늘 새벽 그 엔비디아 실적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은 어땠다는 겁니까?
0: 예, 제가 이제 어제도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들 중심으로 오늘 나온 결과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본 주요 지수들 그러니까 뭐 매출,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은 모두 전년 대비 2배 이상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 매출은 5% 이상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즉 EPS는 거의 10%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네.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다도 더 많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시장 예상치였던 75% 딱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매출 총이익률 관련해서는 3분기에 74%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는 72~3% 대까지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예 미리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도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미리 언급을 해서요. 이것도 시장에 대한 충격을 미리 좀 반영하는 미리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치가 아닌가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포인트는 컨퍼런스 콜에서 CFO인 콜렉트 크레스가 내년도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를 70%를 넘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이 부분이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간에 걸려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4%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
1: 네.
0: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약정이 되니까 약속이 돼 있는 공급 규모가 2분기 현재 2,790억 달러로 얘기했는데 이게 1분기 때에 비해서 230%가 늘어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구나 수주 여건이 그런 기대를 좀 낳게 한 대목이었고 그다음에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40억 달러 이상 더 되는 1,080억 달러로 제시한 것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엔비디아가 오늘 조금 약간 노련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포인트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향후 매출에 중국향 매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중국 매출이 늘어나면 그거는 지금 예상한 것보다 추가되는 부분이다. 요걸 미리 좀 이렇게 복선을 좀 깔아놓은 부분이다. 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AI 관련 수요 시장에서 걱정했던 이 부분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오늘 엔비디아 실적 수치로 증명이 좀 됐고 오늘 뭐 상징적인 멘트 하나 젠슨 황 CEO의 멘트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내년 매출이 70%라고 한 전망조차도 수요 기준이 아니라 공급이 가능한 만큼만 반영한 거다.
1: 네.
0: 실제 수요는 70%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이상 공급하고 싶어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관련 뭐 부품 인프라 이런 것들이 뒷받치지 못해서 우리가 공급을 못할 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메모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인상했다는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0: 아까 왜 앵커님이 그 선행적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 그 이유 보험적이다 그 말씀한 이유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잘 아신 것처럼 7월 달에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시장 전망도 만장일치였고 금통위 위원들도 다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네. 달은 두 번 연속에 대한 부담도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소비자 물가가 2% 후반이지만 내려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중동 상황도 뭐 아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80달러대 초중반까지 조금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래서 또 뭐 부담스럽게 두 번 연속 하느니 다음 달에 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국은행의 분위기는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일단 신현송 총재의 얘기를 좀 전달을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도 소득 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반도체발 강한 성장에 따른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0: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안정시켰다는 거였고요. 물가 상승을 막아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가 부진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였고 세 번째는 원화 가치가 계속 좀 현재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서 원화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수입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국내 물가를 좀 더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이 세 가지 얘기를 네. 했다.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까지 대폭 높였거든요.
1: 네.
0: 그게 좀 전에 신 총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로 물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그 근거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또 오늘 다른 전망을 통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뭐냐면 앞서 오늘 장이 잘 나가다가 인상 소식 전해진 다음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 달 연속 금리 인상했다는 시장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을 했다는 듯이 했던 얘기가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네 번의 금통위가 더 있을 건데 그 사이에 네. 금리를 한 번만 더 올리겠다. 아예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1: 그리고
0: 시장에서 계속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딱 차단을 한 그런 그러니까 우려를 차단을 한 그런 효과를 좀 내려고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신 총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다 고려하면서 지금 금리에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결국 시장을 안심시켰다는 의도죠. 그런 내용도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1: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연속으로 해서 부담이지만 비둘기적인 금리 인상이었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나 보네요.
0: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추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명절 선물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0: 예. 우리 뭐 추석 명절 하면 보통 뭐 소고기 같은 고기류 뭐 그다음에 무슨 저 인삼 제품들 그다음에 뭐 과일 뭐 비싼 거 뭐 이런 거 보통 생각하는데요. 요즘 그런 추석 선물 직원들한테 보냈다가는 직원들이 이제 뭐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최근에 한 백화점이 기업 고객들한테 이번에 추석 선물 뭐 준비할까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설문을 돌렸더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앞서 말씀드린 건 기존의 선물도 있지만 마사지기 뭐 기계식 키보드, 무선 헤드폰, 미용기기, 모발 관리 같은 이런 뷰티 제품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좀 비중이 늘다 보니까 명절 선물 역시 이렇게 실용성 또는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그런 제품들로 좀 비중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들을 좀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1: 네.
0: 또 하나 이제 특징을 보면 외국의 명품 유리 공예품 그다음에 최고급 수제 침대 음향기기 최고급 뭐 수입산 음향기기 등등등 굉장히 고급화되는 그런 경향도 올해 추석 선물 이 수요조사 때부터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용 외에 이제 백화점들도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명절 선물도 준비를 좀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과 달리 뷰티라든가 가전, 식기 이런 부분들의 제품들이 20% 이상 예년보다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기업용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용 상대로 한 제품 품목에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좀 이런 조사 결과에서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우리가 흔히 명절 선물 준비를 이렇게 뭐 따로 디스플레이도 하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 편의점에서도 추석 명절 이런 상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켓몬이나 헬로키즈 굿즈 같은 이런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호텔 케이크 또는 호텔에서 만드는 김치 고기 선물 세트까지 좀 마련하고 있고 한 편의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 대화 로봇, 음식물 처리기.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제품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좀 되고 있고요. 가격도 보니까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대, 뭐 천만 원대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또 싼 뭐 한 만 원대 모듬전. 편의점이 이제는 편의점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유통시장이 새롭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재밌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oney. 요즘 AI 뉴스에서 토큰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토큰 사용량이 늘었다, 토큰 처리 비용이 낮아졌다 같은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토큰이 뭘까요? 쉽게 말해 토큰은 AI가 정보를 읽고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사람은 문장을 단어와 문맥으로 파악해 한 번에 읽지만 AI는 긴 글을 레고 블록처럼 잘게 쪼개어 인식합니다. 이렇게 쪼개진 글자 조각 하나하나가 바로 토큰인데요. 그래서 토큰은 AI 서비스의 비용과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수도나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측정해 요금을 내듯 AI에서는 토큰이 일종의 사용량을 재는 단위가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이라도 AI에게 수십 장의 자료를 함께 읽히거나 길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면 처리해야 할 토큰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묻는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올해 국제금값이 연초보다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금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식었었는데요. 최근 금값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지 매우 궁금하고요. 여기 앞으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주목하라라는 리포트를 써서 화제가 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금과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되게 그 상품 트레이더처럼 이제 딱 정제돼가지고 오셔가지고
2: 네.
1: 그 외모에서부터 벌써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런 네. 스타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금과 원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금색으로 또 보이시네요 갑자기. 네. 그 일단 이런 좀 질문 죄송하고요. 최근에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디까지 빠졌다가 어디까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2: 예, 일단은 우리가 1월 말 때 사상 최고치였었던 온스당 5,600불, 그 장중 한때로 보면은 5,600불까지 올랐다가
1: 네.
2: 거기서 이제 3,900불대까지 밀렸었다가요.
1: 예.
2: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4,600불 정도로 올라온 상태니까 한마디로 한 20% 정도 반등했다라 볼 수 있겠죠. 결국 저쪽에서 밑에서부터.
1: 네.
2: 근데 이제 사실 금이 최근에 반등한 걸 보면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딱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잖아요.
1: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어떤 겁니까?
2: 한마디로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달러화뿐만이 아니라 즉 화폐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고.
1: 아, 그럼 베이스먼트가 화폐인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니까 디베이스먼트라고 하는군요.
2: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유동성 단에서 왜냐하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결국 장기채에 대한 매입 규모를 갖다가 두 배로 늘린다.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읽혔을 때 이거 다섯 번째 QE 아니야? 라는 식의 일각에서의 시각이 들어가면서 더불어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달러화뿐만이 아니라 결국 달러화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의 본질적인 문제로 귀결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거죠. 이제
1: 네.
2: 그렇다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기대가 밀려들면서 투기 수요가 진입되면서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죠.
1: 네, 금은 그러니까 뭐 인류 역사상 5,000년간 화폐 기능을 해왔었는데 지금 법정 신용화폐가 만들어지면서 그 법정 신용화폐 체제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좀 금값이 올라간다. 약간 요 말씀이시네요.
2: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은 가만히 있는데
1: 네.
2: 사실 이제 화폐가 스스로 자멸하는.
1: 아, 금이 가만히 있군요.
2: 예.
1: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런 시각으로 지금 금값이 반등했다는 것이 조금 뭐 컨센서스입니까?
2: 일단은 현재로서는 시장에선 그렇게들 많이 바라보고 있고 일단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좀 더 나아가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기대가 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결국 재무부가 아니라 페드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즉 중앙은행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1: 네.
2: 결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 본질적으로 결국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의구심을 들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텐데 근데 재무부는 결국 역량의 한계가 있을 테고 특히나 재밌게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채에 대한 매입 한도 규모 확대하는 그 시한을 정했어요.
1: 네.
2: 즉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4일까지 재밌게도 이 날짜가 중간선거 때네 하면서 네. 즉 선거를 위함인 게 누가 봐도 보이는 것이고 그럼 과연 선거 이후 때 이 사람이 이걸 계속 신경 쓸까? 결국 이걸 왜 하냐면은 장기채거든요. 30년물 모기지, 10년물 모기지. 그러니까 30년물, 10년물 장기채는 결국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1: 네.
2: 그러면 일반 서민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고
1: 네.
2: 그걸 의식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궁극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루만져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 선거 이후에는 라는 식의 저는 고민이 들고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일종의 단기적인 이벤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의심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1: 그 의심이니까 그 4,600 중간까지 왔네요.
2: 네.
1: 그러니까 5,600에서 3,900까지 빠졌었다가
2: 네.
1: 4,600까지 온 거는 아까 5차 QE라고 했는데 절반

0: QE라고, 그러니까 기간제 QE라고 생각을 하니까
1: 네.
0: 충분하게 회복을 안 한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그 말씀은 금하고 달러는 그럼 뭐 원래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1: 기본적으로 금하고 달러는 서로, 금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달러랑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냐면
0: 네.
1: 그냥 단순하게 봤었을 때 우리 원자재를 갖다가 대부분 이제 신흥국들이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공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던 가공제품 만들어서 선진국들한테 판매할 테고.
0: 네.
1: 근데 중요한 점은 그 신흥국들은 그 원자재를 그럼 사서 가공해야 되는데 그 돈을 뭘로 결제하냐? 달러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가치가 높아졌었을 땐 그만큼 신흥국들은 이걸 사기가 더 부담되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 그렇기
0: 네.
1: 때문에 달러와 원자재 간에 그럼 수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디커플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아,
1: 그렇기 때문에 금도 결국 금리, 단기 금리랑 결국 금 가격과 서로의 상관관계가 조금 더 디커플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대표적으로 실제 금리겠죠.
0: 네. 아, 그 얘기는 이제 금리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달러랑 금이랑 역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 인덱스랑 역상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달러 그 기준금리하고 역상관이라는 거예요?
1: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네. 실제 금리와 금 가격 간에 서로 역의 상관관계라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0: 네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값이랑 국채금리가 같이 오르는 거를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1: 지금 사실 금리랑 금 가격이 같이 가는 거를 사람들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반대인데 결국 실제 금리랑 금은 역의 상관관계일 텐데
0: 네.
1: 왜 얘는 지금 같이 가고 있을까? 최근에 금도 반등했는데
0: 네.
1: 금리도 지금 여전히 장기물이 100센트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튀었다란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아직까지 시장은 좀 의구심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처럼. 그러니까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과연 저게 정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인가? 정말 저게 양적 완화일까에 대한 의구심? 정말 돈을 갖다 열심히 풀까? 게다가 저거 시한부인 정책일 텐데. 그래서 그러한 의구심 때문에 장기금리는 튀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양적 완화 비슷한 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기대, 그게 또 금가격 간에 가져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0: 네.
1: 금리랑
0: 일반 그림인가요?
1: 예, 결국 네. 전 세계 중앙들의 금 순매입 추이랑 금리는 서로 반대로 가는 게 맞을 텐데.
0: 아.
1: 근데
0: 그렇군요.
1: 이게 최근에 근데 왜 금 가격은 올랐고 왜 금리는 같이 튀는가?
0: 네.
1: 이거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의심이죠. 현재로서는 모든 것들이 채권도 의심하고 있고, 채권 시장도 의심하고 있고 금에 대해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결국 장기물을 갖다가 더 사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정책이 더 지속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라던가.
0: 아, 그럼 과거에 그 QE를 했을 때는 금 가격이 좀 크게 반등했었나요?
1: 기본적으로 시차를 두고 세게 반등했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QE가 2009년대나 아니면 2020년대에 QE를 갖다 했었을 텐데
0: 네.
1: 그때 보면은 사실 이 금매입 추이로 보기보다 금 가격으로 딱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0: 네.
1: 이제 그림 2번을 갖다가 봐주시면
0: 2번 그림이요?
1: 네. 네. 2번 그림 봐주시면은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튀어나왔었을 때거든요.
0: 아유,
1: 결과적으로 금이 그만큼 강력하게 퍼포먼스를 보였었다라 볼 수 있겠고.
0: 거의 붙어서 움직이니까 굉장히 상관성이 높아 보이네요.
1: 사실 금은 유동성의 척도입니다. 왜냐하면
0: 네.
1: 금은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뭔가 일본에서 경제학이 들어올 때 오역돼서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아.
1: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금은 뭐다? 저도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보면 금을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화폐의 가치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즉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금과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즉 그 말즉슨 뭐다?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질 때 해지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0: 네.
1: 그러면은 단순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해지 용도 자산이라 본다면은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는 게 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갖다가 4개월 선행하는 게 금 가격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는 그 자산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유동성에 민감하고 먼저 반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가 인하될 것 같아. 왠지 페드가 경기 침체 왔으니까 인하될 것 같아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행동한다? 아직 인하가 안 됐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리 해치성으로 금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보면은 금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0: 네.
1: 본질적으로 JP 모건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거는 통화 유통 속도를 해지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0: 때문에 모든 위험 자산들을 어떻게 보면 선반영하는 자산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1: 지금 완전 재밌는데 그러면은 지금 최진영 연구위원께서는 만약에 금가격이 예. 5,600을 뚫으면은 네. 증시도 뭐 4개월 후에 뚫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0: 네, 물론입니다. 아. 결국에는 유동성이 그만큼 더 풍부해졌다라는 예. 그 증거물로 금의 가격이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를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왜냐 금이나 은은 단순하게 우리 장신구나 이런 거라기보다 결국에는 돈이 도망가는 안전창구거든요. 이런 네. 면에서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내 통화 유통속도가 늘어날 때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휴지가 될 때 그럼 이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치수단이라고 네. 본다면 그러니까 금으로 도망가는 거니까요.
1: 아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연구위원님은 금 가격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0: 저는 금에 네. 대해서 사실 이제 전고점 상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1: 아, 회의적이시군요. 좋습니다.
0: 이제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아시다시피 베센트 이 같은 조치는 좀 너무 제가 볼 때는 아직 더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고요. 즉 시한부인 정책이기 때문에 네. 11월 4일로 딱 못 박아놨기
1: 그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예. 느껴집니다.
0: 그렇고 일단 그리고 드리킨 멜러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조치는 약간 좀 오늘 당장 아픔을 받아야 될 고통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같은 정책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당장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갖다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1: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서 장기 금리가 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죠.
0: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장기채 시장이 워낙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걸 초단기채로 차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TJ 잔고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네. 저는 이거 봤었을 때 드리킨 밀러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지금 당장 아픈 부분을 뒤로 미루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서 그럼 여전히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이게 통화 유통 속도를 다시 늘리고 있는 건가. 아직까지 의구심 들고 특히 더 중요한 점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금 긴축적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1: 네. 오늘 우리나라도 예. 금리 올리고. 예.
0: 3% 금리 시대가 이제 탄생을 했잖아요. 다시. 근데 네. 페드는 페드야 이제 좀 천천히 하려고 하겠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거를 또 의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근데 최대한 특히나 중산층이 워낙 많이 힘들어졌고 더불어서 AI 시대가 되면서 그만큼 신규 고용단에서도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 부분일 테고 더불어서 이게 돈 버는 쪽만 돈 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AI 기업들이 특히나 또 레버리지를 워낙 많이 활용했다 보니 금리에 지금 취약한 상태고
1: 네.
0: 금리 인상하면은 뭔가 흔들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노출된 상태라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중앙들은 계속 긴축적이라면은 전 세계 유동성은 점점 제 생각엔 그럼 말라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1: 아 그런 상황이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네. 수도꼭지를 조금씩 조금씩 아직 본격적으로 잠근 건 아니지만 페드가 본격적으로 잠글 때 더 심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잠그는 게 보이잖아요. 물에 예. 나오는 양 자체가 점점 적어지는. 그럼 통화 유통 속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결국 금 가격단에서는 금은 통화 유통 속도를 해치하는 건데 가격의 상단이 점점 제한될 수 있겠구나. 그 말 즉슨 금을 바짝 추격하는 4개월 후행하는 반도체,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금을 갖다가 12개월 후행하는 구리단에서는 나중에 조금씩 고민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겠죠. 즉 뭐 추락이라기보다는 점점 상단이 언제쯤 막히겠구나 우리가 조금씩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1: 그럼 아까 금 가격이 5,600불까지 올라갔던 시기가 언제 정도였습니까?
0: 지난 1월 말이었습니다.
1: 아 올해 1월 초요?
0: 맞습니다.
1: 그럼 올해 연초 정도에 봤을 때는 이런 뭐 국제적인 유동성과 관련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훨씬 안 컸나 보네요.
0: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상태였죠. 근데 어쨌든 저는 자료를 통해서 작년에도
1: 네.
0: 결국 금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아. 금이 유동성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작년에도 2020년에서부터 21년도를 예를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그 당시 때도 2020년 8월 달에 금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때부터 더 이상 QE 못한다. 그때부터 더 이상 금리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부터 어떻다? 결국 금의 가격이 정점을 찍고 못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대략 한 5에서 6개월 후쯤에 반도체가 정점을 찍기 시작해요.
1: 예.
0: 자 그로부터 또 얼마 안 있어서 구리가 정점을 찍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한 20개월 후쯤에 유가가 유가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다시 복기를 해보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비슷한 스탠스를 보인다면은 그래서 작년 9월과 작년 10월 연간 전망 자료를 통해서 2026년도 때는 상반기 때는 빛철에 대해서 훨씬 더 비중을 늘려야 될 것 같고 원자재 안에서는 그리고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0: 구리가 사상 최고치를 제가 볼 때 이미 찍었지만은 내년 1분기 말까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 보고 유동성의 네. 구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럼 내년도에 그럼 유가는 했었을 때 저희는 올해 하반기 때는 에너지를 계속 비중 늘리자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에너지 베이스 단에서 올해 4분기로 갈수록 내년도 때는 사상 최고치의 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을 배제하고 봤거든요. 작년엔. 예. 작년 9월에 자료 통해서 전쟁 가능성은 있다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계속 유동성으로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돈을 풀었으니까요.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다른 원자재도 단지 늦게 반영할 뿐이죠. 원자재는 후행 자산이기 때문에.
1: 그러네요.
0: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 그렇다면은 금 가격이 5,600불에서 3,900불까지 내려가는 것이 이제 현재의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이고 그거를 4,600불까지 다시 좀 끌어올렸던 거는 뭐 재무부를 통한 양적완화 준 양적완화격 성격이 나왔지만 시한부라는 것 때문에 좀 돌아섰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결국은 시장의 판단은 선거 이후가 돼봐야지 또 알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건가요?
0: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이후에도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페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신경을 쓸 것인가.
1: 네.
0: 그걸 계속 신경을 쓴다면은 저는 어떻게든 나중에 결국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경기 침체 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에너지가 결국 비료를 건들고 왜냐면 비료의 원료가 화석연료니까요.
1: 맞습니다.
0: 결국엔 비료를 원료 삼게 농산물이라면 에너지 비료 농산물은 우리 일상생활 원자재거든요. 금이랑 비철금속 우리 일상생활과 멀지만은
1: 네.
0: 결국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오는 그림일 건데 근데 이제 결국 그거에 대한 하드 랜딩을 나타나게 만들지 소프트 랜딩을 만들지는 결국 중간선거 이후에 얼마나 통화정책을 고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네.
1: 저는 지금 그 최재형 의원님이랑 얘기하니까 이제 되게 뭐 개안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이제 분들이 유가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이제 중동사태 장기화되면서 유가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로직에 작년 말에도 일단 중동사태가 없었고 그냥 글로벌 유동성 관점에서 유가도 좀 보시는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중동 사태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 봐요. 중동 사태도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에너지 제가 바라보는 내년도 때 사상 최고치 유가의 전망을
1: 네.
0: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사실 중동 이슈가 물론 작년 9월 인덱스 자료 통해서 터질 거다. 근데 저는 중간선거 이후라고 봤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왜 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그럼 전쟁이 터질 거라 봤느냐가 핵심인데
1: 맞아요.
0: 저는 되게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외 전략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동유럽 전선과 중동 지역은 계속 전쟁이 터질 것이고 계속 공급망 안보는 중요할 테고 계속 방산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것이고 계속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 바라보거든요. 왜냐? 2011년도 때 오바마가 중국을 죽이기 위한 시한부였기 때문에 왜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피버트 에이시아 선언을 하거든요. 즉 중국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유럽 전선과 중동 전선에 있는 미군의 힘을 빼고 그 전력을 아태 지역에 집중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과정에서 실제로 GDP 대비 미군의 중동 지역 군비 지출 차트를 보면은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빠지거든요. 네. 지금은 거의 바닥 없습니다. 거의. 네. 동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공백 구간으로 전쟁이 계속 빈번해지는 거거든요. 2011년
1: 이후 그 전선에서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11년도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동 지역의 지정한 리스크는 계속 터져요. 자료에도 차트를 넣어놨지만은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긴 그러니까 단편적인 시각 말고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구조의 변화, 레이달리오가 얘기하는 구조의 변화로 본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로 전쟁이 계속 빈번하게 터지는 거고 그러니 안보나 그러니 에너지 위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외 전략을 바꾸지 않는 이상 결국 중동이나 유럽 전선에서의 에너지 위기나 공급망 위기나 그리고 방위비 더 지출해야 된다는 그것들이 사라질 수 저는 없다라 보거든요. 결국 네. 미국 중심의 평화의 시대가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뭐 운송 관련 기업들이 계속 요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것도 결국 공급망 이슈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계속 에너지 자립에 대한 얘기나 유럽이 재무장하려 하는 이유나 중동 애들이 우리나라 방산무기를 계속 수입하려 하는 이유들이 제가 볼 때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 보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에너지 위기는 더 촉발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겠고요.

0: 그 말씀은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1: 금리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정말 에너지 위기가 불편할까? 저는 자료에도 예전에 쓴 적이 있지만은 미국은 사실 되게 도구가 많아요. 에너지 위기를 진정시킬 만한. 즉, 근데 중요한 점, 전 세계 에너지 위기를 진정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0: 네.
1: 내 나라
0: 아,
1: 위기만요.
0: 장군에. 뭐 미국은 석유가스가 많으니까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1974년도 때 추진했었던 법안을 부활시키면 돼요. 뭐냐면은 에너지 수출 쿼터제예요. 에너지 보호 법입니다. 이거를 1974년도 때 실행해서 2015년 오바마 때 폐지한 거거든요. 왜냐면 자국 내 에너지가 남아 돌기 시작하니까 셰일가스, 셰일오일
0: 네.
1: 때문에. 그때부터 LNG 터미널 막 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걸 부활시키면 미국은 괜찮아져요. 근데
0: 그러겠네요. 더 이상 수출 안 되고 자국에 에너지가 넘치고.
1: 그렇죠. 다른 나라가
0: 네.
1: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0: 그러네요.
1: 이게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이제 작년 2월 달에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재무장관이 그리고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왜 우리가 중국이 잘하는 신재생과 이런 걸로 승부 봐야 되느냐. 중국이 제일 못하는 걸로 승부 봐야 되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로 승부 볼수 있는데 그게 화석연료인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에트가 어떻게 망했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재정 수입이 어려웠어요. 왜? 에너지 수입.
0: 네.
1: 왜냐하면 미국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니까. 근데 중국은 반대로 우리랑 같아요. 에너지를 의존해야 해외에다 전부 다. 전력 기준으로 볼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의존해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추구한 거는 쟤네들 이기는 방법, 에너지 가격을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들면 돼요. 전 세계 에너지원의 76%는 여전히 화석연료니까요. 그 공급의 최대 수출자는 이제 미국이니까요, 사실상. 저는 좀더긴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 뭐 단편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유동성에 조금 더 기반을 두고 있겠고요.
0: 아, 그럼 저희가 뭐금 얘기하면서 단기 유동성 얘기를 했지만 좀더큰그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기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그런 맥락에서 뭐 유가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굉장히 강세장이 올것 같다 이 말씀하신 것
1: 맞습니다.
0: 같습니다.
1: 일단 기본적인 유동성이고 두 번째는
0: 네.
1: 공급망이 계속 문제가 되고 보험사는 저 해협을 계속 믿을 수가 없고 휴전 중에 피격받았으니까 선박들이.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때문에 에너지 공급은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로 계속하고 있고 수요만 고정적으로 계속 올라와주고 있고 이것들이 저는 내년도 때다 맞물린다고 보고요.
0: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리서치에 계시니까 지금 다른 AI 섹터나 이런 섹터 분위기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즘 전력망과 관련한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면은. 근데 이런 거랑 만약에 내년에 에너지 가격 상승세랑 막 겹치면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될 거라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나중에 전국에는 스태그를 야기해서 침체로 연결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다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에너지 위기가 그렇게 되면 더 빨리 올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림 제가 8번에도
0: 8번 그림이요?
1: 넣어놨지만은
0: 네.
1: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원자재에 있어서 AI 시대에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다라
0: 아,
1: 보거든요.
0: 한국 말씀하신 겁니까?
1: 전
0: 아니면 아,
1: 세계가요.
0: 전 세계가요?
1: 예, 왜냐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사실 친환경이라는 포퓰리즘 때문에 에너지 오일 메이저들은 미리 유전 개발을 다 줄여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단순히 원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습성가스가 나와요. 수방가스.
0: 네.
1: 근데 이 수방가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일반 드라이가스보다 훨씬 저렴해요. 10달러 이상이 저렴하거든요. 근데 유정에 대한 투자를 갖다 지난 7년 동안 줄여버렸어요. 정치인들이 하도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 오일 메이저도 그렇고 이번에 지지난주 때도 캐펙스 투자 또 컷했거든요. 이들이 계속 캐펙스 투자를 컸다는 캐펙스 투자는 뭡니까? 결국 미래 공급이거든요. AI 투자는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에너지랑 광산 개발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굴이 전부 다 AI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센터만 볼게 아니라 초고화 송전 설비 봐야 되거든요.
0: 네.
1: 구리의 일반 전력망보다 5배에서 7배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구리가 2013년 공급 과잉 사태 이후로 광산 개발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구리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 구리 가격이 안 내려와요, 계속. 두 번째, 에너지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유정에 대한 개발을 안 했다는 거는 우리가 제일 싸게 쓰는 습성가스가 그만큼 신규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AI 때문에 고정적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지난 주말에 인터뷰 때 얘기한 것처럼 AI에 있어서 아킬레스건 무엇이라 보느냐에 대해서 반도체가 아니라 자기는 에너지라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
0: 네.
1: 결국 우리는 에너지 외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즉 2000 정확하게는 2001년 중국의 산업 이제 WTO 가입 이후 2010년까지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요는 팽창하는데 에너지 수요가
0: 네.
1: 원자재 공급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슈퍼사이클 보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그 당시 때는 중국의 산업화인데 지금 AI 산업화예요. 근데 AI 산업화가 들어가는데 반도체 없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원자재는 에너지는 준비가 또 안 돼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원전이건 신재생이건 석탄이건 가스건 구분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유럽이 2021년도 에너지 믹스로 간 거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원의 화석연료는 76%의 공급을 자랑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에 있어서 저는 근데 이게 내년도 때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은 이 같은 네. 쇼티지가 내년도 때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 보는 게 작년도 연간 전망의 시각이었고 지금도 네. 동일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0: 뭐 올해도 11월 정도 되면 연간 전망 하실 거지만은 그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또 전망 자료를 내시겠죠. 그런데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생각이 달러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 시차를 두고 원자재도 매크로적으로도 오는데 뭐 미시적으로도 중동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공급망 우려가 있으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갈 그럴 환경 가능성 되게 높게 보시는 거고요.
1: 맞습니다. 아. 일단 제가 차트 5번에도 넣어놨지만은
0: 네.
1: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린 너무 많은 돈을 발행했다.
0: 아.
1: 결국 그것이 금이 보여준 그림이고
0: 네.
1: 그게 앞으로 우리가 유가가 반영해야 될 그림이라 볼 수 있겠고요.
0: 돈을 많이 해가지고 좀 긴축한 게 아니고 이미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됐고 하나도 안 줄어있는 상황입니까?
1: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빅테크가 주가가 좋았을 때가 2023년부터였잖아요. 그런데
0: 네.
1: 왜 그렇다. 그때 금리나 기대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는데 페드가 금리나가 늦었던 거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다 금리나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자, 그러면 전 세계 기준으로 보자 이거죠. 전 세계 기준으로 그 당시 때부터 금리나가 빠르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하거든요. 왜? 금리가 인하되니까.
0: 아,
1: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0: 유통량의 함수니까요.
1: 맞습니다.
0: 금리.
1: 아. 결국 그만큼 금리 인하되는 것보다 결국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밀려든다라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페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을 한번 보자 이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동성은 계속 쌓여나가. 그걸 먼저 반영한 것이 금과 빅테크 같은 애들이죠. 왜 산업 주기로도 IT 소프트웨어가 먼저 반영하고 유동성이나 경기를. 그다음에 누구다? IT 하드웨어고. 그다음 누구다? 메탈리얼 같은 애들이고. 그다음 철강비철. 그다음에는 에너지. 에너지 때가 경기 고점이자 침체 직전이잖아요. 늘상.
0: 네.
1: 자, 그런 주기를 볼 수 있는데 원자재도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귀금속, 금하고 은이 먼저 반영해요.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12개월 후에 구리. 금을 기준으로 12에서 16개월 후가 일반 비천금속. 금을 기준으로 20개월 후가 유가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 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가 비료랑 농산물인 거죠. 자, 그 주기랑 결국 일반 산업 사이클 주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원자재는 약간 좀 더 후행할 뿐인 것인데
0: 네.
1: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부터 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고 그 유동성이 지금의 결과를 나타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빅테크 주가도 만들어내고 반도체 주가도 만들어냈고 금 가격도 만들어냈지만은 그다음 무엇을 만들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년 1분기 말까지는 구리가 앞으로 그게 만들어질 거예요.
0: 네. 원자 사이클 시차상 구리 순서니까요. 네.
1: 결국 아. 반도체가 한번 보여준 그 주가의 폭등을 구리가 앞으로 저는 내년 1분기 말까지 보여줄 거라 보고 그다음엔 내년도 때는 철저히 유가가 그걸 만들어줄 거라 네.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단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라는 걸 저는 계속 작년부터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0: 지금 보시는 사이클은 주기가 얼마나 어떻게 돼요?
1: 저는 현재 우리가 네. 어디 위치했느냐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비철에서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기 딱 직전 단계쯤에 온 게 네.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0: 그러니까 금부터 시작하는 그 원유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클의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1: 시차로 보면은 금 가격 기준으로는 20개월 후가 결국 유가니까요.
0: 아, 2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금 가격이 정점 찍었던 게 올해 1월이라고 치면은 그 시차를 두고 그 1년 상간에 계속 순차적으로 산업부터 시작해서 원자재까지 에너지까지 이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다운턴을 가고 이게 반복되는 그 경로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있었을 때도 2021년 말쯤인가 그때 한창 주장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결국 에너지 화석연료가 올랐다. 이거는 결국 농산물 대란을 야기한다. 비료를 거쳐서. 그러면 이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침체로 갈 수

0: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은 아니에요.
1: 그러고 보니까 22-23년에 물가가 굉장히 올랐었는데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은 그게 어쨌든 오진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방어가 됐었던 겁니까?
0: 방어라기보다 네. 실제로 근데 물가는 그때 말도 안 되게 튀긴 했었거든요.
1: 물가는 진짜 많이 올랐었죠.
0: 예. 왜냐면 일시적이라고 페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서도 네. 시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자재 일시적이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1: 아.
0: 결국 전쟁 때문이 아니었었거든요. 러우 전쟁 네. 때문이 아니라.
1: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매크로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네. 푼 거. 그게 훨씬 더 커다 이 말씀.
0: 그렇죠. 2019년부터 이미 유동성을 말도 안 되게 풀었었고 왜냐면 그때 페드가 국채 재매입을 시작했었고
1: 예.
0: 더불어서 뒤에 가서는 QE까지 하고 제로금리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돈을 무분별하게 풀다 보니 결국 그 시차를 두고 원자재들이 다 뒤늦게 반영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이고
1: 네.
0: 그게 21년도 말에 가가지고는 에너지가 보여주고 농산물로 넘겨된 거였어요.
1: 네.
0: 그래서 비료가 움직였었거든요. 에너지에서 왜 화석연료 원료 삼는 게 인산계비료랑 질소계비료인데
1: 네.
0: 얘네들이 전체 비료 시장에 있어서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데 얘네들이 결국 농산물의 연결을 줘버리죠. 그것이 작황 우수 등급에 영향을 주던가 그것이 결국에는 공급의 품질 자체가 어쨌든 다운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전가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밥상 물가를 건드리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2022년 대략 한 4월, 5월 가서
1: 네.
0: 침체로까지 연결이 됐었긴 했죠.
1: 뭐 여기까지 들으니까 저는 이제 완전 설득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뭐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의 코어 PC 발표도 있었고 그게 소수점 첫째 자리 0.2인데 둘째 자리 0.24니까 거의 0.3에 가까울 뻔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물가도 올라갈 걸로 좀 보시고 계십니까?
0: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배제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물가에 있어서 그럼 상관없지 네.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원자재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화석연료는 뭐를 기준으로 나중에 연결이 된다? 결국 석탄과 천연가스는 전력을 만들어요.
1: 네.
0: 전력은 비철금속을 만들고 전력은 모든 우리 서비스업에 다 들어가요. 가격에 전가가 들어가는 거죠.
1: 네.
0: 결국 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애들은 또 나중에 뭘로 된다? 앞서 말씀드린 비료예요. 농산물 연계되고 결국 특히 천연가스는 찰리 멍거가 얘기한 것처럼 주총에서 이것은 원유의 또 생산 코스트로도 쓰여요.
1: 네.
0: 왜냐하면은 결국 샌드오일을 갖다가 압력을 가해서 거기서 중유를 뽑아내는 과정이 가스가 원료로 쓰이고 원유를 시추할 때도 압력을 주사할 때 결국 천연가스가 쓰이거든요.
1: 네.
0: 결국 이 원자재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단순히 코어 CPI로 볼 게 아니라 코어 PC로 볼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시차만 있을 뿐이지
1: 네.
0: 결국 전국에는 물가를 건드려버리거든요.
1: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가 상승하는 좀 경제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국면일 거라고 봤을 때 그럼 지금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그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0: 저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헤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1: 어떻게 헤지하면 돼요?
0: 그렇죠.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뭐 에너지가 없는 취약한 나라들은 사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처음에는 경기가 호황이라고 처음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가 오를 때는 제조 PMI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ISM 제조 PMI는 결국 뭐를 갖다 후행한다? 글로벌 전 세계 중앙들의 금리나 순회수를 후행해요.
1: 네.
0: 대략 한 20개월 정도. 근데 그 20개월이 재밌게도 금 가격 상승률이거든요. 결국 ISM 제조 PMI는 우리 경제 현 위치인데 이게 금을 후행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을. 근데 이게 결국 처음에는 유가도 이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을 하거든요. ISM 제조보다 조금 더 뒤늦게 반영하지만. 그래서 유가가 올라올 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아, 괜찮아. 경기가 좋은 거니까. 21년도 때도 경기가 좋은가? 제조업 르네상스 막 얘기 나오고 그 당시 때 사실 제가 볼 땐 뭐였냐면 제조업 르네상스가 아니라 이건 그냥 에너지가 유동성을 뒤늦게 반영할 뿐인데
1: 네.
0: 제조업 경기는 유동성을 후행할 뿐인데 겨우 언젠간 정점을 갈 텐데 제 생각엔 그것이 못해도 내년 6월이나 8월쯤이 제조업 경기의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그리 되면은 그때까지는 아 괜찮아 경기가 좋은 거니까 하다가 나중에 꼬꾸러질 수 있다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근데 어쨌든 그걸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로 저는 해제를 말씀드려요.
1: 아.
0: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있는 애들이
1: 네.
0: 뭐 에너지 기업 딱 구분할 게 아니라 결국 화석연료가 문제가 되면은 거기서 태양광으로도 귀결되고 네. 거기서 또 원전으로도 귀결되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화석연료 문제가 되고 나머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또 고민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에너지로 저는 해지해야 되는지 않겠는가를 계속 말씀드리고.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최진영 대신증권

0: 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네팔과 티베트 접경에 히말라야 빙하가 무너지면서 거대한 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머물던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구조의 손길이 한시라도 빨리 닿아서 더 많은 생명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최상욱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것을 몹시 싫어하거나 꺼리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질색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더운 날씨라면 딱 질색이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너무 싫어한다고 할 때 질색팔색한다 같은 표현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질색팔색하다는 없고 칠색팔색하다라는 관용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칠색이란 태양광을 스펙트럼으로 나눌 때 나타나는 7가지 빛깔, 즉 흔히 무지개 색깔이라고 말하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빛, 보라를 이르는 것입니다. 칠색팔색에서 팔색은 칠색과 관련 지어보면 8가지 빛깔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팔색이란 단어는 표제어로 나와 있지 않고 칠색과 연결해서 사용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눈치코치나 눈짓코짓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눈치코치는 눈치를 강조하여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눈짓코짓은 온갖 눈짓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코치와 콧짓도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지 않고 각각 눈치, 눈짓과 운율을 맞춰서 넣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로 눈치코치에서 코치는 사이시옷을 안 쓰지만 눈짓코짓에서는 코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콧짓이라고 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만 가득한 반면 남부지방에는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담양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광주와 전남의 많은 곳은 80mm 이상,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10에서 60,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까지 충청 내륙과 전북, 경북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 강원 동해안에, 오전부터는 남부지방과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까지도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영남,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 10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 일부 남부지방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0: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체감온도는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올라무더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 25도, 낮 기온은 서울 30도, 부산 31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이틀째인 오늘 실종자 수가 82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팔 경찰은 어제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82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600명가량이며 네팔인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네팔 홍수 관련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4명, 소방당국 5명, 경찰 2명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네팔 홍수 관련 국민 피해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팔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불법 기도터로 쓰였던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돌아온 것과 관련해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 정말 큰일을 해내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국립공원도 전국의 다른 계곡들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끝까지 잘 정비하라고 감사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인상한 결정에 대해 관례에 벗어난 조치로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3%로 가면서 모든 주체가 그 여파를 점검하고 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 부모 경장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화장실에서 부경장 DNA가 검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 벽면 상부서 나온 DNA가 부경장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부경장을 성폭력 처벌법 혐의로 조사했으며 부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들어갔고 비틀거리다가 벽을 짚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의 2부는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부대원들과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내부 전기를 차단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에 가담한다는 내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남부지방에는 최대 60mm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충청권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겠고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32.3도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에서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네팔에서만 165명이 숨지고 826명이 실종된 걸로 지금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지역 사망자와 실종자 합치면 인명피해는 13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역에서 보고된 규모 4.4 진동에 대해서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빙하 붕괴에 의한 충격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와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서 재난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와 수사 체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자, 네팔 대홍수 사태부터 좀 짚어보고 갈게요. 사망 실종자 크게 늘어났고, 자,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까지 네.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특성상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네팔의 사태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거제의 폭우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거제도 요즘에 또 이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습해지는 그런 환경에서 또 거제가 또 산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비가 많이 내린 건데 그러면은 이게 약간 비슷한 것이 인도양의 그 몬순 기류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히말라야 뭐 그냥 산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하고 부딪히니까 상당한 폭우가 내리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고 또 지형상으로 네. 협곡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마침 또 이 피해 지역이 이게 이제 그 순례길입니다.
1: 그렇다면서요. 네. 그 시즌이 또 그렇다면서요.
2: 그렇죠. 힌두교의 예. 시바신 예. 있는데 신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성지고 또 인근에는 또 트래커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 네네. 또 마침 28일에 지역 축제까지 열리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시 관광객들하고 좀 달라요. 여기저기 띄엄띄엄 분산돼 있고 또 산악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안 그래도 있는 것인데 네. 뭐 바위라든지 토사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가 또 덮이고 통신망, 전력시설 이런 것들도 망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고 있고 총 지금 한 사망자가 16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1,4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9명이 네. 연락이 끊기고 10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대피를 일단 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네팔 실종자만 해도 800명이 넘고 관광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통해서 더 큰 피해 규모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
1: 그러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된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국 남동 발전 그런 직원들인가 봐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관광객

0: 이건 아직 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일단 이 건설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이 현재 좀 고충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게 사실은 한때 그 히말라야의 정치인들이 거기 이제 여행이랄까 그 트래킹하는 게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다녀온 정치인들 꽤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갔다 와서 아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자 이게 우리가 김규영 대변님 네. 히말라야 하면 좀 위험하게 올라가다가 산사태를 만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와 이런 경우가 거기서 났다는 건 전 세계가 좀 충격에 빠진 측면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진은 아니고
2: 네.
1: 빙하 붕괴다. 그 충격파다. 그러니까 와, 그 빙하 붕괴가 그 정도 규모로 완전 마을을 휩쓸고 막 이렇게 뒤집어버릴 수 있다.
2: 네.
1: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2: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비가 와서 홍수 난다.
1: 네.
2: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1: 그렇죠.
2: 비가 많이 오니까 상류 쪽에서 물이 많이 온다. 그럼 하류 쪽이나 이제 있는 분들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2: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고 지역에 뚜렷한 강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이게 히말라야에 빙하가 있잖아요.
1: 네.
2: 빙하가 있었는데 빙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붕괴가 됐는데 그 빙하가 강물을 막고 있다가
1: 네.
2: 그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하, 토사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속도도
1: 네.
2: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꺼번에 그게 무너지면서 일종의 지진파를 형성해서 아 이게 지진이 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빙하가 무너진 게 아니라 빙하가 일단 처음에는 무너져 붕괴가 됐었고 그게
1: 네.
2: 일정 부분 강물을 막아서 그게 일종의 댐의 역할을 한
1: 네.
2: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게 갑자기 물이 쏟아진 겁니다. 뭐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사회부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면 제보가 오거든요. 제보가
1: 네.
2: 오는데 저기 한탄강 쪽에 연천 쪽에서 갑자기 홍수가 났다라고 제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1: 예, 예.
2: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술 취하신 분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는 그걸 제보를 접수하고 보냈습니다. 제가 중계차 타고 갔는데 그게 북한에서 황강댐에서 방류를 무단 방류를 한 거거든요.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상황한 그때 상황과
1: 그때 가가지고 생방송했어요.
2: 생방송했고 저희가 아 저희라고 하니까 참 제 KBS에 있었기 때문에
1: 예, KBS 기자로서
2: 그때 저희가 단독을 했죠.
1: 와.
2: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1: 야근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군요.
2: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1: 네.
2: 근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 홍수가 난 이유는 북한에서 여하튼 방류를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한 거고 이쪽은 뭐 누군가 일방적으로 방류한 게 아니라 빙하가 붕괴됐었는데 그거를 강을 막고 있다가 그게 터지면서 비가 오지 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나는 것이죠.
1: 야, 사회부 기자 때 얘기하니까 진짜 연천하고 문산에 물난리가 많이 났거든요.
2: 네.
1: 저 일주일 동안 생방송 한 적도 있어요. 연천 가서. 연천 군청 앞에서 야 물난리가 나면 근데 물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취재하면서 힘든 일이고. 자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라. 잠깐만. 자 그리고 김소민 평론가님. 이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또 실종됐다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
2: 네.
1: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대책 좀 내놓고 있습니까?
0: 네 일단 뭐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실종자
1: 네.
0: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지시를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부터
1: 네.
0: 가동이 됐고요. 일단 현지에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파견이 됐는데 이게 뭐 당연히 주 네팔 대사관 영사 파견은 당연한 거고요.
1: 네.
0: 뭐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 인원들이 일단 동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 구호 작업이라든지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국회에서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나 또 국민의힘의 송석준 그 외교
1: 외통위원장이죠.
0: 네, 송석준 의원 등이 또 여야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이 구호 작업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정부와 정치권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 잘 좀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잘 좀 진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팔 상황은 저희가 2부의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

0: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또 자세히 전해드리고 정치 토크에서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과 연찬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 직후라는 타이밍이 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취임 1년 맞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정기 국회 앞두고 당 차원의 정기 국회 대책회의를 크게 여는 의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하는 그런 성격인데 김경 대변님 여야는 이번 연찬회에서 각각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주로 논의를 많이 할까요?
1: 아무래도 여당 같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지도부가 꾸려졌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맺음이 굉장히 모호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선택 명픽으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예전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는 부분을 본인들이 알아요. 부동산 정책이든 공소 취소 관련해서도 입장이 많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지도부가 그러니까 협력적 조율 관계 그리고 좀 지나면 차별적 경쟁적 차별화 그리고 마지막에 퇴행적 갈등인데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정청래 대표가 안 되더라도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뭐 레임덕이든 아니면 경쟁적 차별화든 좀 결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김민석 대표라는 분의 본인의 어떤 능력이 사실상 이른바 친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과 많이 같이 가지 않을 시에는 김민석 대표에게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장동혁 대표는 제가 굳이 축구로 따지자면 전반전에서 이제 후반전으로 되는데 전반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실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지금은 약간 공격 축구를 구사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의 어떤 실책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 등 그리고 공소취소와 연임 문제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선임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저는 일종의 이재명 강정기다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주권정부라고 했지만 국민주권정부라 했지만 실상은 1년 동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재명 주권정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당원 중심적으로 국민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싸울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또 주식의 문제 그다음에 또 법치수 문제, 참정권 회복, 그다음에 안전주권의 문제, 표현의 자유 사수, 그다음에 청년 행복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의제를 말했기 때문에 저는 당내의 어떤 화합을 이뤄내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어제 보여줬다고 봅니다.
0: 그래요. 지금 여당 얘기 먼저 하셨고 야당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가 관련된 얘기까지 이제 하셨는데 자 결국은 이번 연찬회 김민석 대표 출범 직후 장동혁 2년 임기 중에 1년이 딱 지나는 취임 1년 시점 또 정기국회 직전 그러니까 아주 그 시점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의제를 어떤 현안을 갖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야가 이렇게 좀 뭐 힘겨루기랄까요? 경쟁이랄까요? 이렇게 해나갈 걸로 보세요?
2: 일단 뭐 어떤 길로 갈 건지는 최근에 계속 답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 뭐 네. 특별하게 다른 방안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글쎄요, 국민의힘이 좀 독자적으로, 창조적으로 뭔가 이런 길로 가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반대를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속칭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들 중에서 특히 논란이 많거나 좀 반대가 큰 정책들도 있죠.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고 그게 사실

0: 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몰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이슈를 오히려 좀 피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여당의 공식이죠. 얼마 전에 김민석 대표 취임하자마자 조이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1호 연수막으로도 그걸 걸었는데, 근데 그 전략적 이게 그 노림수는 사실 그 사안에 빠져들어서 간다기보다는 이걸 일단 이렇게 던져놓고 좀 다른 쪽으로 나아가자 이런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게 실행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현재 김민석 대표의 신경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이제 여당이 불리한 싸움들을 피하고 더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뭐 공식은 나와 있는 거죠. 야당은 주로 정부의 어떤 논란 많은 정책에 대한 공격을 한다면 정부는 민생경제를 계속 강조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는 또 현재 여당은 정부를 맡고 있는 데다가 국회에서도 다수기 때문에 네. 안을 내서 통과를 못 시킨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뭐 산업, 청년 이런 관련된 예산을 두고 좀 승부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아까 이제 그 김기웅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김민석 대표의 이제 입지인데 자 지금까지는 친명 픽으로서 당대표가 됐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되고 보니까 또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나 혹은 그 청와대와 궤를 계속 똑같이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민석 대표의 입지가 조금 애매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립감을 갖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를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뭐 공소 취소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 당장 많이 이제 수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김민석 대표의 입지 부분이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방향에서 예. 뭐 테두리를 벗어나서 거스를 정도로는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여당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 본인부터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무총리로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점, 이 점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양쪽 간에 크게 엇갈리거나 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어느 정도는 프리핸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이라든지 방침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하는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네. 나온 게 뭐 인요한 전 의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 정도 내고 있고 또 정부의 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을 강하게 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설령 조금 미세하게나마 세부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에서 일단 안착을 해야 되고 또 당부터 제대로 결속시켜서 또 야당하고의 경쟁도 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당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거는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가 득표한 46%의 득표율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 3명이 친청계가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려면 어떤 지지층과 또 지지층 아닌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통분모로 깔려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의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일로 매진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문제는 지지층에서 흔들려버리면 외연 확장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정치인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근데 결과적으로는 외연 확장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지지층 다독이기라든지 또 당내의 어떤 반대 정파를 의식한 행보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뭐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에 있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김민석 대표와 1대1 관계보다는 오히려 그 당내 비주류에 대한 의식한 비주류들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거나 네. 나아가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소취소 있잖아요. 이건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소취소 이 여당 법사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명만 필요하다 이런 대답을 네. 하고 아 지금 여론이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율이죠. 이 여론이 계속 안 좋으니까 뭐 부동산이 크다 이런 그 분석을 여당 자체 내에도 많이 내놓고 있지만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약간 사법 체계 흔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0: 국민들이 이건 공정하지 않다. 특히 젊은 층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소극적으로 보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래서 한 명만 이거 필요하다 그러고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이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거 뭐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조금 더 소원해지고 뭐 이런 소지들이 여러 지점이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1: 공소 취소 문제는 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도 아니고 예. 지방선거를 하는 와중에 이미 동력을 소진했다고 봐요.
0: 아, 그래요? 예,
1: 그때 사실 특히 영남권에 출마했던 전재수 시장이나 김부겸 후보 등등이 이 선거에 좋지 않다는 것을 호소를 했었고 사실 이거를 당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이 멈칫했던 거고 특히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반은 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에 다소 하락하고 있고 또 민생경제 어쨌든 주력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한테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는 또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여당도 이걸 강행하는 과정에서 또 내면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과도하게 야당에서 뭐 다 공소취소랑 연결해가지고 대통령 행보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걸 뭐 인간의 선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현실로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이미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전당대회나 이 당내 균열을 거치면서 친청계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공소취소 해줘야 되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소득이 있는 게 적어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권 재창출에도 크게 방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다음 정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어느 정도 여유가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무리수를 써서 재판을 없앤다? 이거는 여당에서도 아마 친명계 속한 의원들도 그렇게 끌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이 이슈는 거의 소진된 이슈로 보신다는 말씀이었는데 네. 김경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2: 재판이요? 대통령 임기 때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는 법률적 해석. 그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최근에 김태규 의원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었거든요. 재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한다고 그럽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그거를 가름말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합니까? 헌법 84조에 뭐라고 돼 있죠? 대통령은 내한과 외한죄 위에는 형사 재임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추는 기소입니다. 소추가 만약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추가 재판이라고 포함된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탄핵도 기소하고 탄핵도 재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탄핵 형사소추의 소추는 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재판이 진행 가능하다는 게 법률적 상식이 또 하나.
0: 네.
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이 저 대통령이 되는 그 선거 때 KBS를 포함한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샘플이요.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63.9%가 재판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 해보시면 재판 진행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저는 도리어 공소취소 문제나 연임 문제나 그리고 지금의 조희대 씨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알받게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뭐냐. 국민들이 다 알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면 저는 재판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임기 중에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전혀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요구합니다.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더 국민적 분노와 목소리는 커질 거라고 봐서
0: 네.
2: 이런 상황까지 연기가 저기 다 본다면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이미 이건 끝난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내재적 접근법으로 인해선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본인의 입장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가 앞으로의 네. 어떤 관심사라고
1: 보시죠. 조금 반박이 네. 필요한데
0: 네.
1: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재판이 중단되니까 그 국민들이 별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는 건 국민의힘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했던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복을 하고 대신에 임기 끝나면 재판 받아라. 라고 결론을 일단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게 지금 재판이 중단된 건 괜찮은데 공소취소까지 가면 어떡하느냐. 그런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또한
0: 네.
1: 공소를 취소하려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반대 방향에서의 작용에 불과하다. 이런 점들이 국민들이 또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이너스 효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10초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0: 네, 딱 10초만.
2: 10초입니다.
0: 네.
2: 뭐냐면 재판을 중재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를 겁박했기 때문에.
1: 아니요. 사법부가.
2: 소위 말해서 네. 겁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입장을 못하는데 지금은 추후 지정으로 돼 있어요. 추후 지정은요. 재판부가 날짜를 정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1: 네. 제 개인적으로는 재판이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제 개인의 헌법 해석은 그렇습니다만 재판을 중단한 다섯 개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의 독립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점은 인정해야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 도로는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5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론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방향으론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마포대교부터 밀립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 봉천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한 번에 14km 정체고요. 이후로도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론 노우지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중심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나가겠다. 청년의 정당이 되겠다. 자 김기영 대변인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청년 정당 강조하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2: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6.3 지방선거 이후에 참정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사람들을 모였어 외칠 때 며칠 못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들어낸 거죠.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이른바 이제 국민특검, 특검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그 선거 관련 문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는데
0: 네.
2: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많게는 수백 표 많은 곳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음모론이다, 구구다 이런 식으로 다 프레임을 해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폄하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면 진짜 다양한 분들이 오거든요. 그분들의 머리에 뿔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정치란 건 뭐냐.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2030 청년들이 처음에 그렇게 많았느냐.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문제 있어도 그냥 간다? 아니면 졌기 때문에 다시 하자? 이게 아닙니다. 선거의 유불을 떠나서 그들이 했던 목소리인 거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나치게 노조 중심적으로 대기업 노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건 뭐냐면 확장 재정이고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거고 한해

0: 10조씩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걸 누가 짊어집니까? 청년들이 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청년들은 생각하는 건 현상 유지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몫을 약탈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과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방점은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원과 당원이 저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원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민심과 괴리를 하겠다. 따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이 당원 중심적으로 해야지 뭔가 싸울 때 싸울 수 있다. 그런 현실론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자, 김수인 평론가께는 뭐 비슷한 질문이면 좀 다른 각도에서. 자, 사실 당대표 취임 이후에 중도 외연 확장보다는 좀 강성의 위주로 한 당 운영 또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져야 한다는 뭐 여러 그런 이유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1주년 기자회견 모습을 보니까 남은 1년을 다 채우는 거는 물론 연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게 해석하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자 뭐 좋게 말해서는 뭐 자신감이 붙어 있다고도 보는데 장 대표가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 버티는 구상이죠. 쉽게 얘기해서 버티는 구상이고 네.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선거에서 지고도 당 대표가 오랫동안 버틴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사만 보더라도 없는데 자신은 버텨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마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뭐 청년층의 어떤 대세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세가 좋은데 이 기세를 등에 업은 내가 쉽게 내려갈 수 있겠냐 이런 자신감 이런 네. 것들을 얻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내년에 뭐 4월쯤에 보궐선거나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 버티고 그다음에 그 선거에서 이기면 총선까지는 자동으로 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총선에서도 정부 실정 때문에 이기면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신감은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실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국민들은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를 계속하고 또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시켜주면은 거기서부터 또 고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해가지고 정리가 돼버릴 수도 있는 이미 대통령 파면이 된 대통령도 두 명이 나왔고 근데 그런 이치를 좀 내다보고 사실 집권을 해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일 때부터 좋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지층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더 넓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를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로 봤을 때는 적어도 다수파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강성 지지층에 몰입을 해왔고 그들만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돕고 있으면 의원 다수가 등을 돌려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만 좀 충만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 최근 좀 장 대표 발언 중에 네. 그 중진들에 대해서 총선이 열리면 그때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중진들이 사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실은 되게 그동안은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되게 공세적으로 나왔다가 공격 축구라는 이제 표현도 쓰셨는데 네. 자 역시 최근에 그 야당의 중심 화두는 당원 직선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써 이게 그 여러 가지 당원들의 뜻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인데 그것으로서 장동혁 대표는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 당내 지지 기반이라든지 그립 장악력 이걸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당협위원장이라 예. 아주 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250개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이번에 다 할지 아니면 어떤 규모를 좀 달리할지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예.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협위원장 입장으로서 다시 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제가 탕탕탕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요식행입니다.
1: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김기웅 대변인은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서 네. 지금 현존하는 제도가 더 유리해요?
0: 유리하죠. 현존하는 네. 제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원래 책임당원 네. 뽑거나 아니면 일반당원이라고 해서 책임당원 중에서 이제 당비를 더 이상 안 내는 사람이 일반

0: 당원이랑 일반 당원이 더 많거든요.
1: 예.
0: 일반 당원한테 낙점이 되거나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책임 당원한테 하거나
1: 예.
0: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야 운영위원회 구성이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하죠.
1: 예.
0: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1: 예.
0: 그렇다면 예.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세 가지 그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 우리가 당협위원장이 당원들한테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느냐.
1: 네.
0: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경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미리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경선을 하게 되면 적이 됩니다. 하나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견제하고 해야 될 이 상황에 그렇게 당내
1: 전국적으로 다 분열이 된다.
0: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잘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장도혁 대표한테 그런 뜻과 달리 이게 파편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너가 당협위원장인데 당원들한테 너가 신뢰를 못해? 그럼 너 책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 그래요.
0: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 한 말씀 드리자면 장동혁 대표가 특정 대상을 관련해서 배제하고 싶다. 그럼 당무감사하면 충분합니다. 당무감사가 이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당무감사를 통해서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은 치면 됩니다. 그거는 다 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근데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당원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특정 인물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른바 친한계 당협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다? 중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1: 그래요. 자, 김수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당원
2: 네.
1: 직선제 어떤 의도가 저기 있다고 보세요?
2: 일단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이 자신의 편이 많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아마 실제로도 그렇다고 봐요. 장동혁 대 김문수 경선을 했는데도
1: 네.
2: 그때 비주류까지 다 단결해서 주류 출신인 김문수 더하기 비주류까지 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겼거든요.
1: 네.
2: 그러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은 자신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뭐 본인의 어떤 뭐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떠나서 친위 부대 동원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대로 일단 하고 있는 것이고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이제 정당의 민주화 그리고 정치의 대중화를 상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원들이 대중이냐라고
1: 네.
2: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당원들이 전 국민을 대변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투표를 해줬던 사람들은 대변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1: 네.
2: 근데 뭐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들을 보면 지지층 중에서 일부 스펙트럼만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당원 직선제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지지대중의 그런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1: 네.
2: 계속해서 당을 운영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의 주류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협소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면 밖에서 보기에도 아 내가 저 당에 입당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 스스로 피곤해질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게 낫다. 이렇게
1: 네.
2: 생각하면서 대중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안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런 당원 중심 정당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자 오늘 연찬의 첫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메시지 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자 김수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저는 뭐 영화나 이런 거 학원물 같은 거 보면 영화나 만화에서
1: 네.
2: 한쪽 일진이나 이런 학생들이 누군가한테 임자 만나서 얻어 터지면은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아는 동네 형이나 졸업하거나 혹은 퇴학당했던 형한테 가서 나 두둑에 맞았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 장동혁 대표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은데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던 전직 대통령까지 불러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이 질서를 도모해야 되는가. 지난번에도 장 대표 단식 풀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었잖아요. 예, 이런 국민의힘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 네. 김경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찬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저는 어른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일부 대구 쪽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0: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제한적으로 저는 분석이 틀렸다고 보는 이유가 그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될까? 여론조사가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가 다 틀렸어요.
1: 박 전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
0: 왜냐? 대구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부산도 좋아졌고요. 부산이 좋아지면서 서울도 좋습니다. 서울도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물론 이제 탄핵을 당했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사면 아니 탄핵까지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을 했냐? 개인적으로 뭐 착복을 한 게 있느냐? 거기에 조금 연민의 정을 그런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이거 짤막한 답변을 또 질문할 게 몇 개가 남아 있어서 자. 앞으로 내후년 총선 기점으로 과연 개혁신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지난 6.3 지방선거 성적이 나빴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보수 재편 논의 이런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2: 보수 재편의 주체로도 지목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편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겠지만 주로 주목받는 것은 뭐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의원 네. 이 정도에서 그치고 지금 이준석 대표 사실상 정치의 장외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개혁신당이 뉴스가 된 것도 상당히 이번에 오랜만인데 그것도 안 좋은 일로 뉴스가 됐어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노선을 떠나서 이게 어떤 어느 길로 갈 거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뭔가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총선 전략에서 의견이 내부에서 엇갈렸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다고 믿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문제인 거고 아마 다른 문제들이 더 있을 텐데 스스로 결국에 홀로 서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실패했다 이것이고 굳이 실패의 원인을 따지자면 개혁신당 이미지만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집 나간 사람들 같고 무당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사람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것을 사실 국민들이 여전히 제3지대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네.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1: 김병 대변인.
0: 우선적으로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는 정당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또 2030의 어떤 지지율이 네. 대폭 빠졌습니다. 그 지지율이 어디 갔느냐.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저는 2030 중에서 올림픽 공원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대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음모론, 부정선거론자와 아주 등치시켰거든요. 근데 2030 생각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른바 이제 스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있어서 대선에서는 유리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다양한 많은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그 후보에 한계가 있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장 후보 정의안 자작극까지 테러 자작극까지 벌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맨파워에 있다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할지 네. 쭉 제3의 길을 갈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같이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재론적인 어떤 자문자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진석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다 퇴장한 와중에 조경태, 김영동, 김혜직, 우재준, 한재하 의원 5명 중 일부 의원이 찬성표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는 좀 당혹스러운데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르게. 그런데 제명 촉구잖아요. 이분이 5.18 정신에 대해서 부정했나요?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회를 토론회에 어떻게 보면 그 임한 사람이 5.18 관련해서 소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명까지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뭐 본인은 동의를 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지극히 이준숙 의원에 대한 어떤 반감

0: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친한계였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김재섭 의원이 오늘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일종의 폭력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아니 입틀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같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동의하기 힘듭니다.
1: 네. 김순 변호관님은요.
2: 이진숙 의원하고 매우 대조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한 서울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회입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지난해였나요? 한 래퍼가 공연을 하다가 축제 때 윤어게인을 외쳤어요. 그러자 바로 학생회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이진숙 의원 어떻게 했느냐. 그 토론에서 5.18은 소요다. 호남과 주사파의 연결고리다. 이런 발언이 나올 때 반박하지도 않았고 수습하지도 않았고 중간중간에 박수도 쳤거든요. 그래놓고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전두환 또 5.18 광주 현장에 없었다. 전두환이 총 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민주당하고 싸웠단다. 저 사람이 싸웠단다. 저 사람이 민주당한테 맞았단다. 이러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공천 주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 길을 갈 거냐.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 대구와 같은 그런 지역구에 전통적 지지층 많은 지역구에 하필 이런 사람을 공천한 것도 그 지역구 주민들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당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거를 악순환을 잘라내지 못한다? 거기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실력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해서 네. 자기 편에 있는 잘못을 어떻게 잘라내느냐 거기서 저 사람이 다른 일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처가 미온적이다 못해 오히려 더 포용을 하고 있는 역행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네. 판단합니다.
1: 국민의힘 대처 부분은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김경인 대변인.
0: 이게 보면 예전에요.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 작년 8월 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 중심적으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여자 교수가 김일성 주체사상과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정치와 역사의 창조에 대한 이해라고 극찬을 했고요. 또 뭐라고 한 교수는 얘기를 했냐면 소련군은 1948년 말까지 한국이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신설하는 데 도움을 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미향 전 의원이었죠. 민주당 출신인 민주당의 당적을 뒀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북한발 통일 전쟁을 수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그럼 제명시켜야 되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제명까지 하자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입틀막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유권자의 어떤 표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와 동조하는 행동을 한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입니다.
1: 그래요. 이제 시간이 한 2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30초 하면 1분씩만 대답해 주세요. 김현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급 방향 두고 서울 지역 이제 그 주택 공급 방향이죠. 이주연석 만났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강남 일원동에 위치한 탄천 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 산업단지 복합개발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도 이거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범 여권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고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2: 네. 한쪽에서 여기 하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안 된다 저기 하자 그러면 또 그 반대쪽에서는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치열하게 부지를 찾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네. 의견 접근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좀 아득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합의점은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강남에다가 하게 되면 용산에 하는 거랑 접근은 좀 다를 거예요. 그 입지 네. 조건도 다르고 민간이냐 공공이냐 분양이냐 임대냐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까지 좀 짝이 맞도록 네. 그렇게 정책이 좀 세팅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김경인 대변인 부동산엔 여야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네. 오세훈 시장도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0: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용산공원에 짓겠다 이거는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하겠다는 거는 빠른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은 소위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소위 미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0: 그 정부가 가진 땅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네. 오염된 토양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주한미군에서 용산공원에서 3분의 1 정도만, 3분의 1 정도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을 누가 내느냐 가지고 계속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8년이나 9년이 돼야지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세훈 시장이 발목을 잡아서 공급 못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는 빠른 공급이 안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용한 청년주택 네. 그리고 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진짜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네, 받아들여야 된다고.
1: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 영롱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은 이겨냈지만 지금도 신생아 망막증과 백내장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영롱이 뇌병변장애로 보행이 어려워 특수제작 보조기에 의지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픈 영롱이를 돌봐온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오늘도 아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가족들. 오늘도 천진한 미소로 걸음마를 연습하는 영롱이가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서울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경북 칠곡과 경남 함양, 전북 순창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전남 남해안, 영남에 최대 8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70mm가 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 정읍이 36도, 광주 35도, 대구 34.1도, 서울은 32.5도 등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았는데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30도, 광주와 부산 31도, 대구 28도 등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부산 25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폭염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65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000명을 넘었는데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 소방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를 위해 오늘 오후 네팔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가파른 성장세가 물가를 더 자극할 거란 우려에 선제 대응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남성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과 실종사건 처리법안 정비를,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유지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제주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이 한 경찰관에 의해서 잇따라 허위로 종결됐습니다. 실종 담당 경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크로스 체크 시스템은 사실상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구나 성인 실종자는 경보 발령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어서 성인 실종 사건 대응과 수사 체계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불거진 구조적 문제와 해법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교수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네.
3: 자,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담당했던 부경장이요. 통화가 됐다. 거짓 사유로 사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이제 구속까지 됐고요. 이 사건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4: 실종자 가족들의 애착, 정말 애타고,
3: 네.
4: 절박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무시한 그런 어떤 업무 관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고요. 사실 경찰은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도다. 그런 어떤 책임의식, 사명감, 그 직업윤리에 투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3: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 부경장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허위로 가족들한테는 통화했는데 지금 뭐 연락을 본인이 하기 싫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로 그렇게 했을까? 더군다나 교통사고 변사 이런 식으로 또 입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부경장의 머릿속에는 또 이제 교수님이 워낙 범죄심리 전공하셨으니까요. 제가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어요.
4: 네.
3: 부경장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4: 예, 사실 뭐 이런 실종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3: 네네.
4: 이런 실종 사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해결했을 때 실제로 뭐 인사 고과라든지 어떤 보상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업무기 때문에 사실 경찰 내에서도 상당히 막기 어려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업무거든요.
3: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시간.

0: 는 걸리는데 대부분 사실 살아오잖아. 이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는 관행이 경찰에 있다 이거네요.
1: 그래서 그런 경찰이 대충 하는 그것보다는 네. 경찰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있을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직업의식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실종자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심정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경우로 보면 정말 자기가 맡은 직무를 정말 소홀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네. 자기가 뭐 대단한 어떤 영웅이 되거나 네. 자기의 어떤 뭐 권한을 뭐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겠다는 이런 경찰관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직업 윤리 이런 것이
0: 기본적인 소양.
1: 그리고 예. 그렇게 업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대로 네. 이런 사실들이 적발이 되지 않고 감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악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좀 관행적으로 이런 행동이 좀 지속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자, 관행적으로 적발이 되지 않고 체크되지 않았다 이제 하셨는데 가장 놀라운 거는 부경장이 직접 허위로 이 사건 해결된 것처럼 종결했다는 건데 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게 크로스체크나 이런 게 안 돼서 결국 그랬다고 보시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실종 업무에 대한 네. 최종 종결권을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이 지금 되돌아보면 가장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대책으로 이제 이야기 되는 것이 그 위에 상관인 형사과장이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도록 하는 네.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 그리고 네. 그동안에 담당자가 수집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면 네. 사실 이제 상관도 그런 수사 실무자와 다른 그 판단을 하기나 의견을
0: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1: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다 더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본인의 실제 목소리. 육성이 들어가 있는 통화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는 안전하게 잘 있는데 지금 뭐 가족들과 어떤 불화가 있거나 어떤 뭐 의견 대립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내가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하기는 원치 않는다고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하면 그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0: 녹음을 해서
1: 본인이 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예. 수사관에게 이제 제출하는 그런 어떤 증거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심리적으로 네. 어떤 상당히 가족들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 신체상의 어떤 이상은 없고 건강하고 안전하다. 이걸 확인을 하면 그 사건을 갖다 종결하는 그런 정도의 절차는 두고 만약에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네.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하는 게 국민들의 안전을 네. 지키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이제 교수님이 약간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선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 상황의 그 허점을 조금 더 우리가 짚어보면 아까는 이제 형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실종신고할 때는 그냥 담당자 선에서 끝나버린 거였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처럼 본인이 혼자서 종결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내밀어도 아, 이게 잘못된 거다 이제 볼 수 없으니까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찍어놓자 이제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1: 그렇죠. 그, 결국 그 실종자가 네. 현재 안전하게 모처에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네. 이런 걸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들 이걸 추가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0: 네.
1: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경찰에서 그냥 오늘 발표한 그 대책에 보면
0: 네.
1: 대면 확인이 가장 우선이다. 실제로 얼굴을 직접 보고 그 사람의 안전을 확인을 해야만 사건을 갖다 종결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어떤 대책인데요. 이게 사실 뭐 서울 경찰청에서는 이전부터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실종 사건의 경우에 대면으로 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원칙이고 만약에 이러저러한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경찰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의 대원들을 통해서라도
0: 네.
1: 그 사람이 안전하다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절차를 두자라는 그런 어떤 대책이 발표된 것은 상당히 뭐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대면 확인이 가장 우선이고
1: 네.
0: 자 그다음에 그게 대면 확인 아니라면 어떤 전화 통화나 어떤 얼굴 통화 이런 거 동영상 그 사람의 발언을 저기 확인할 수 있는 걸 확보하고
1: 네네.
0: 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건 담당자가 그냥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형사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일종의 우리 기자로 보면 데스크를 보는
1: 네네,
0: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데스크를 보게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조차도 이 사람이 제공한 자료로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런 걸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형사과장 말씀하셨으니까
1: 네.
0: 강력사건 같은 게 있으면 수사해오면 당연히 엄밀하게 데스크를 보잖아요.
1: 네네.
0: 제대로 했는지 빠진 건 없는지 잘못된 데를 이렇게 쑤셔가지고 그러니까 관련도 없는 사람을 괴롭힌 건 없는지 이런 걸 다 걸러낼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실종사건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담당자들한테 맡겨놨던 거는 그냥 대부분이 살아와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1: 예,
0: 그리고
1: 예.
0: 그 숫자는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무사하고 하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대충 처리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사실 뭐 작년 2025년도에
0: 네.
1: 가출인 신고가 7만 810사건입니다.
0: 네.
1: 그런데 그중에서 99.7%인 7만 591건의 경우에 초기
0: 네.
1: 수사 과정에서
0: 네네.
1: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이 되거나 또는 이제 사건이 종결이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24시간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
0: 네.
1: 그 사람의 소재가 이제 확인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로 사실 이 뭐 이 수사를 담당하는
0: 네.
1: 그런 일선의 그 뭐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 입장에서 보면 이 성인 실종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처지는 거죠. 그 외에 살인사건이라든지 강도나
0: 강력사건이 우선이겠죠.
1: 그런 어떤 심각한 네. 사건 바로 이제 발생을 해주고 당장 수사 이걸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될 이런 사건들이 우선이다 보니까 성인들의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0: 네.
1: 주변의 지인들의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도 확보하고 주변에 이제 CCTV를 확보하고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이거에 따르는 어떤 뭐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건의 어떤 심각성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이제 앞서질 않으니까
0: 네.
1: 상대적으로 이제 좀 뒤로 처지는 그런 사건이 많았고
0: 그런 와중에 이런 네. 일까지 터진
1: 이런
0: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요. 자 이런 일까지 터진 요 사례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이런 면이 또 있더라고요. 허위 종결시킨 또 다른 사건 60대 남성 실종 사건 경우에 통화했다고 기재된 전화번호조차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1: 네.
0: 아, 그렇다면 여하튼 이 부경장의 케이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이게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예. 지난 3년 동안에 발생한 그런 어떤 실종 사건에 대해서 31만여 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뭐 99.7%가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뭐 특이한 그런 게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경찰이 소홀한 그런 틈에 어떤 희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는지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 결과 어떤 것이 또 나올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자, 교수님 그러고요. 성인의 경우엔 실종 경보 발령도 현재로서 이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미란 씨 경우에도 경찰이 뒤늦게 아 이거는 좀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구나 해서 장 씨에 대한 실종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등록 장애인이 아님에도 네네. 장애인으로 표기하고 이제 그걸 그래야 이제 발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뭐 이런 경우에만 이게 발령될 수 있나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법이 예.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으로 네. 아동 실종 아동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시행령에 보면 네. 실종 경보를 발령한 대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지적 장애인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정신 장애인 그리고 네. 치매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인 실종자는 제외가 돼 있는 겁니다.
0: 그게 성인 실종자를 다 넣으면 너무 수가 많으니까
1: 업무가 이제 네. 뭐
0: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
1: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그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번에 이제 실종자의 경우에는 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장애인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실종 경보 발령되면은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수색에 들어갑니까?
1: 일단 이거는 실종 경보를
0: 경보네요.
1: 예, 발표가 그중에 이제 일부는
0: 이제 수색까지 들어가는 예, 거고요.
1: 그런 수사 들어가고 또 이제 일부는 이제 심각한 사건이다 그러면 또 이제 네.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문자가 실종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문자가
0: 우리들이 받는 네, 그 문자네요.
1: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시민들의 제보 네.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실종되었으니까 좀 주변에 혹시 비슷한 그 인상 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는 시민 제보에 의존하는 것이 꽤 효과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전체 그 인원이 3,126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민 제보를 통해 가지고 해결한 게 696명입니다.
0: 그게 그렇게 많아요?
1: 이게 22.3%거든요. 예, 예. 이것은 경찰이 자체적인 수사력 그리고 경찰이 이제 수색을 해 가지고 찾아낸 39.2%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로 많은 게
0: 시민 제보?
1: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 가지고 실종자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자를 보내 가지고
0: 네.
1: 혹시 주변에 이제 배회하고 있는 분 아니면 자기가 지나가면서 봤던 분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그걸 기억하고 그걸 경찰에 이제 신고해서
0: 네.
1: 실종자를 찾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뜰 때 이게 귀찮아하지 말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둘러보는 네. 모든 국민이 그런 네. 게 도움이 되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뭐 개인의 일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더 촘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플러스 어쨌든 담당 경찰관이고 아니면 뭐 형사과장이고 최소한의 기본 ABC는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은 확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네.
0: 그러면서도 경찰관이 현실적으로 뭐 실적만 찾으라고 일을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경찰도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을 순탄하게 하면서도 더 촘촘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0: 그 공무원, 네. 경찰 공무원 인원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지원은 얼마나 해줄 거냐. 이 두 개가 이제 필요한데요.
1: 네.
0: 유감스럽게 그 실종 사건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그런 어떤 뭐 통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숫자는 또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또 줄어왔던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아 이게 결국은 아 이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좀 자꾸 이제 뒤로 밀리는 거
1: 아닌가. 그리고 사로 안 하려 그럴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뭐 경찰의 수사부서 전체가 굉장히 네.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중에 그 중에서도 이 사실 이제 실종 담당 업무는 웬만한 어떤 뭐 희생 정신이나 책임감 없이는 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업무거든요. 이게 네.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정에서 이제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성인의 경우에는
1: 네.
0: 굉장히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정에서 만약에 사라지게 됐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지 뭐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남녀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불안한 무슨 의견 대립이 있는지
1: 네.
0: 특히 또 가정에서 어떤 가혹행위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네.
0: 그런 걸 사실 가족들이 처음에 경찰에 신고할 때는 그런 사실들을 알리질 않습니다.
1: 가족사의 그 내밀한 얘기를 하기 싫어하죠.
0: 그렇죠. 그냥 네. 실종으로 그냥 신고하고 무조건 좀 찾아달라.
1: 그러니까요. 저희 가족이 이런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네. 그죠? 네.
0: 그래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자료를 짧은 시간에 최대한 빨리
1: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업무군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종 업무는 처음에 초기에 발생했을 때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최대한 투입 가능한 인력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실종자에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CCTV라든지
1: 네.
0: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이 뭐 네. 몸을 다쳤다 그러면 병원을 사용하는 이런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어떤 시기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동선을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초기에 그런 수사를 할 때는 하여튼 가능한 전 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정보들을 확보하고
1: 네.
0: 그 추가적으로 그 정보들을 점검하고 확인해 가는 것은 뭐 한두 사람이 하더라도 그런 좀 인력을 융통성 있게 이제 그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이 좀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그래. 합니다.
1: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성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 소재 파악하기도 어렵거니와
0: 네.
1: 그다음에 왜 나갔는지 그런 게 짐작이 돼야 어디를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되게 어렵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근데 이 성인 실종 사망률이 아동의 4배라는 언론 보도도 나옵니다.
0: 네.
1: 왜 또 성인 실종은 사망률이 이렇게 더 높은 네. 겁니까?
0: 2023년도 통계인데요.
1: 네.
0: 성인 실종자의 사망률이 뭐 1.4%고 아동 실종자는 0.3%니까
1: 네.
0: 이게 이제 4배냐 아니냐 이런 그 일부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게 사실 0.3%의 그 네 배 그래가지고 1.4% 이렇게 이제 하면
1: 이거를 이제 네 배라는 표현이
0: 네, 네, 굉장히 네, 큰 거 네.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게 자유롭게 이제 활동하는 그런 과정 중에 성인들은
1: 그러니까요.
0: 다른 사람과 어떤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
1: 그 소지가 훨씬 많죠.
0: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비록 부모님의 곁을 떠나 있는 그런 경우라도 이
1: 본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진 않는다.
0: 가지진 않고 이제 뭐 범죄 이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1: 네.
0: 성인들처럼 주변 사람과 어떤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1: 네.
0: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자, 제가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4927님께서 부경장은 자신한테는 많은 업무량 때문에 임의로 사건 종료를 택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해주셨고요. 0184님. 구멍투성이인 부실한 시스템을 경찰 내부에서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방관한 건 아닌지 물음표 주셨고요. 김진희님은 경찰 뽑을 때 면접 통해서 직업의식, 소명의식, 투철한지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예, 사실 4년 동안 경찰이 되기 위해서 전국에 이제 경찰 행정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체력 검사를 합쳐가지고 이제 뽑다 보니까 유감스럽게 정말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어떤 사명의식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의식이 이제 강한 것보다는 일단 네. 성적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0: 그렇죠.
1: 일부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입직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몸을 갖다가
0: 던질
1: 희생할 수 있는,
0: 수 있는
1: 예. 자기의 청춘을 바쳐서 국민들을 지키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0: 네.
1: 갖다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 네. 자, 교수님 그리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있던데
1: 네, 네.
0: 자, 경찰의 대응 역량에 한계를 느낀 실종자 가족이
1: 네.
0: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탐정까지 고용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성인 실종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법이 제정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1: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 네.
1: 지금 실종 대상자 중에 18세 이하의 아동이라든지 또는
0: 네.
1: 이제 장애인들 또는 치매 노인들 대상으로 했던 걸 이제 성인 실종자를 포함을 하면 이제 전 국민
0: 네.
1: 대상으로 이제 확대가 이제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분명히 뭐 이 여기에 관련된 이제 업무도 늘어나고 이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과 이제 예산이 이제 필요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 업무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가
0: 네.
1: 변경이 되고 이제 앞서게 된다면 이 여기에 대한 또
0: 네.
1: 이제 여러 가지 투자나 이제 지원도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이제 261개 경찰서 중에 이런 실종 팀이 있는 경찰서가 사실 118개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한 45.2%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0: 네.
1: 주로 이제 대부분이 도시 위주의 이제 실종 팀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 그 뭐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발생을 하면 사실 그걸 수사하는데 이제 시간이나 굉장히
0: 네.
1: 수사를 해야 될 수색 범위 자체가 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불균형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여러 가지 데이터의 어떤 분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처리 과정의 문제, 실종 종결 과정에서 이제 허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담당 경찰관이 직무를 아주 심각하게 유기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직무 유기를 막기 위한 뭐 시스템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 국민의 그 생명과
0: 예.
1: 안전이 관련된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소홀하게 이 업무를 처리했던 거 아닌가 취급했던 거 아닌가
0: 예, 예.
1: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다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결국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인력이라든지 예산상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선진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수사 초기에 어떤 실종자에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어떤 사건 성격을 갖다가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사 초기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이제 인력 예산 지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제 뭐 야근 시스템 24시간 당직 체제
1: 네.
0: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탄력적

0: 적으로 운영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돌리는 것과 함께 이런 제안을 하는 그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이 어차피 경찰은 그 업무는 과중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제 필요한 곳은 많기 때문에 인력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좀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예, 예. 그런 것들을 갖든지 이제 활용하자는 그런 예, 예. 민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탐정업이라든지 또 이제 민간 조사업 이걸 갖다 좀 더 이제 법제화를 하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 초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증거 자료도 확보하고 관련 진술하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네. 민간에서 좀 어느 정도 수집해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네. 훨씬 더 이제 수사가 이제 빨라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그 인공지능 AI
0: 네.
1: 뭐 이걸 활용한 기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실종자에 관련된 그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네. 빨리 확보하고 그 사람의 동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추적하고 유추해가지고 가장 그 사람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 이런 네네. 것들을 갖다 빨리 파악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줘 그런 시스템을 아마 개발한다면
0: 네.
1: 아마 수사에 경찰 수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수사기법의 개발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곽대경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팔과 중국 국경이 히말라야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명피해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어요?
1: 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16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실종자도 네. 지금 수백 명에 달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네. 큰 상황입니다. 네팔에선 수색 과정에서 시신 157구가 수습이 됐고 중국 티베트에서도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특히 네팔 관광부는 관광객 403명이 실종 상태며 이 중에 341명이 외국인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관 28명도 연락이 끊겼고 중국 측 역시 실종자가 265명이라고 집계한 상황입니다. 지금 홍수와 산사태의 위력이 상당했는데요. 마을 전체가 진흙에 휩쓸려 사라진 곳이 있고 교량도 최소 19개가 유실이 됐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많고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 네.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국민도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실종자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국민 피해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지금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총 9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지 임시 대피소에 고립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10명은 다행히 안전이 확인됐었는데 지금 이 중 9명이 헬기로 안전 지역으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 대응팀을 지금 현지에 급파한 상황이고요. 대응팀은 지금 오후 1시 40분 민간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홍콩을 거쳐 오늘 밤 9시 45분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0: 네, 미국 지질조사국이 이번 대홍수의 원인을 밝혔죠?
1: 네, 맞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추가 분석한 결과 지진이 아니라 대규모 빙하 붕괴가 이번 참사의 시작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0: 네.
1: 처음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이 됐지만 주변 관측소의 지진파와 위성사진을 다시 분석해보니 실제 지진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신 대규모 빙하가 무너지면서 토성류가 발생을 했고 이 충격이 규모 5.2의 지진과

0: 비슷한 지진파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무너진 눈과 얼음, 토사가 강을 일시적으로 막아 거대한 자연댐을 만들었다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하류로 쏟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두 달 연속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서자마자 연달아 올린 건 그만큼 물가 걱정이 크다는 얘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하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성장하면서 앞으로 물가 압력도 커질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1: 네.
0: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1분기에도 1.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도 2.6%에서 3.3%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들의 임금 상승이 소비와 물가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1: 네.
0: 결국 이번 연속 인상은 지금 물가가 이미 크게 뛰었다라기보다는 강한 성장세가 앞으로 물가를 다시 밀어올리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눌러놓겠다라는 성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물가가 있고요. 그 요인이 가계빚과 서울 수도권 집값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0: 네.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을 넘어섰고요. 서울 집값도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금리를 사실 낮게 유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2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이 2019조 8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집값 상승세도 여기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서울주택 매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 넘게 올랐고 상승폭도 4개월 연속 확대됐습니다. 금리를 너무 낮게 두면 주담대와 네. 신용대출이 더 늘고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는데요. 하는 입장에선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과열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환율 부담은 좀 줄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80원대로 내려오면서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1: 네. 시장에선 금리가 3%대 중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0: 네. 일단 시장에선 하느니 이번 인상으로 끝내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이미 연 3%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월과 11월에도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만큼 하느니 잠시 쉬면서 효과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고요.
1: 네.
0: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와 소비, 투자에 영향을 주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 때문에 미국 연준도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도 커지고 있어서
1: 네.
0: 하느니 숨고르기에 들어갈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선 최종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0% 정도로 보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강남 서초 오히려 3주째 하락했죠?
0: 네. 서울 전체로 보면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좀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올라서 전주에 0.22%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 확대됐습니다.
1: 네네.
0: 이게 2주 연속 오름폭이 좀 커진 건데요. 특히 상승세를 이끈 곳이 강남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가 좀 0.5% 넘게 올랐고요. 도봉구와 노원구도 0.54% 상승한 상황입니다.
1: 네. 매매값뿐 아니라 전세값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세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0: 네. 전세시장도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서울
1: 네.
0: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 0.22%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경기도의 오름폭도 0.02% 커졌고요. 인천의 상승세가 좀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이번 주 인천 아파트 전세값은 0.17%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게 2024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폭 이 부분도 좀 경제당국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어요?
0: 네,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25살 중국인 여학생, 여성 유학생을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대학원 수료증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

0: 20일 오전 2시쯤 정 씨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고 비슷한 시간 중국에 있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정 씨의 주거지와 범행 전후 행적을 조사하면서 시신 유기 장소 등도 추가 확인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금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영장 실질 심사 열리면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이제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범행 이후 정 씨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 이런 건 드러나는 거죠?
0: 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정 씨가 지난 20일 새벽 피해자인 25살 중국인 여성 유학생과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뒤에요. 네. 약 20시간이 지난 지난밤 10시 반쯤 혼자 집을 나왔는데요. 이때 여성복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도 정 씨를 여성 승객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정 씨는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한 뒤에 피해자의 네. 휴대전원을 끄고 여기에 있는 여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의 옷을 입어 신원을 감추려 했는지 감식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훼손돼 유기된 정황도 확인이 되면서 쓰레기 소각장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완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한 달도 남지 않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일본에서 열리는 게 32년 만이에요.
1: 네, 생각보다 좀 오래됐습니다.
0: 그러네요. 네,
1: 94년에 히로시마 대회 이후에 32년 만이고요. 58년에 도쿄, 그다음에 94년 히로시마, 또 이번까지 역대 통산 세 번째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0: 네.
1: 사실 요즘 아시안게임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큰 도시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해서 나고야 아이치 이 찾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다행히 일본에서 해줬는데 이번 대회는 이제 43개 종목 모두 46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목이 3개 들어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와 관계 있는 태권도인데 버추얼 태권도라고 해서 게임처럼 이렇게 경기를 하는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지 않고 경기를 하는 태권도가 들어와 있고요. 테니스하고 스쿼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니스장 밖에 벽을 만들어서
0: 네.
1: 벽을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 치는 이제 빠들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거는 이렇게 구분 탁구대 위에서 족구를 하는 이게 이제 그 테크볼이라는 건데 그 브라질의 축구를 한참 잘했던 호나우지뉴가 막 응원하고
0: 아니 그 탁구대회가 크기가 얼마나인데요?
1: 보통 일반 탁구대회보다 조금 큰데 이렇게 좌우가 약간 굽었어요.
0: 거기서 족구 같은 걸 해요?
1: 네, 족구 같은 걸 합니다.
0: 이야.
1: 아주 그 새로운 기술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술들을 포함해서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우리나라 선수단은 천여 명 참가하게 되는데 크리켓하고 아까 빠델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지난 2014년 인천 대회 이후에 2위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0: 2위 대단한 거예요.
1: 네.
0: 자, 1위가 워낙 막강하니까 자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고기 종목 역시 야구입니까?
1: 역시 야구죠. 뭐 한일전 있고 뭐 타이완과의 경기 있어서
0: 네.
1: 스토리도 있고 응원하는
0: 맞습니다.
1: 재미도 있고 뭐 또 가뜩이나 이제 좀 프로야구 3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동원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흥행을 이끈 프로 선수들이 대거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뭐 유지원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5회 연속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0: 네.
1: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B조에 속해 있는데요. 21일 타이완, 22일 홍콩, 그리고 23일 이제 태국과 경기를 해서
0: 네.
1: 1, 2위가 되면 슈퍼라운드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조 1, 2위와 경기를 해서 1, 2위 간에

0: 다시 결승전을 갖게 되는데 투수 라인업 보면 일단 뭐 요즘 잘 나가는 두산의 곽빈, 네. 최민석 선수 있고요. 그다음에 KT 정말 상세를 이끌고 있는 서용준, 오원석 선수도 있고 롯데의 김진욱 선수까지 있어서 마운드 탄탄한 편이고요. 타선은 역시 뭐 역대급입니다. 김도영 선수 있고요. 노시환. 또 WBC에서 활약했던 문보경, 김주원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3월 WBC의 대표 주축들이 그대로 옮겨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김도영 선수 어제 39 홈런 터뜨렸잖아요.
1: 네.
0: 2024년에 자신이 세웠던 38개를 넘어서 다음 달 6일 이전에 홈런 한 개만 추가하게 되면 아시아 홈런왕인 이승엽 선수의 기록을 한 번 더 넘어가게 됩니다. 네. 최연소 40 홈런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1: 그렇군요.
0: 네. 지금 홈런 경쟁을 펼치고 있는 LG 오스틴 선수가 응원할 정도예요. 가서 아시안 게임 잘하고 와라. 그 공백 동안 내가 많이 쳐놓고 많이 쳐놓고 갔다 와서 계속 이어가자 이런 느낌인데 네. 2010년 후에 광저우 대회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에 이제 5연속 도전하게 되는데 좀 까다로운 상대는 있죠. 항상 타이완.
1: 그러니까
0: 네. 일본은 사회인 리그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 타이완은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왕현청 선수.
1: 네.
0: 10승 거두면서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는 선수고요. 또 이제 일본 니오네임에 있는 구린 루이양 선수. 역시 뭐 WBC 때 우리하고 경기를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 선수들을 잘 알고 또 우리 선수도 이 두 투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경기를 펼치게 돼서 이왕이면 이번에는 좀 뭐랄까 불안하지 않게
1: 그러니까요. 네,
0: 불안하지 않게 복잡한 거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슈퍼리그 거쳐서 결승 가서 5회 연속 메달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북중미 월드컵에서 부진했던 축구 명예회복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대진표는 나왔습니까?
0: 네. 대진표는 나왔는데 뭐 상대가 뭐 이렇게 또 좀 세요. 왜냐하면 이제 16개 나라가 나왔다가 이라크가 기권하면서 이렇게 네 개씩 나눴는데
1: 네.
0: 하필이면 D조에 속해서 우리는 세 팀만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일 날 개막전에 카타르하고 경기를 하고 또 이제 22일에는 사우디하고 경기를 해요. 그 세 팀이 결어서
1: 네.
0: 조 2위까지 8강에 가게 되는데 둘 다 만만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민성 감독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A대표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 있었지만 그동안 23세 이하 대표팀 역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106인 키르기스탄에 지기도 하고 네.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전체적으로 명단을 보게 되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와일드카드 3명이 포함됐는데 셀틱의 양현중 선수, 그다음에 네. 스완지시티의 엄지성 선수, 그리고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강원FC의 이기혁 선수. 전체적으로 보면 공수에 걸쳐서 와일드카드는 뭐 뽑을 만한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그 밖에 라인업을 보면 이제 배준호 선수,
1: 네.
0: 또 양민혁 선수, 김지수 선수, 뭐 나름대로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2007년생인 박승수 선수, 뉴캐슬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연소로 합류하게 돼서 이 선수가 만약에 활약을 펼치게 되면 뭐랄까 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1: 네.
0: 조금 이제 또 변수가 아시안 게임은 이제 피파가 반드시 이 선수를 파견해 줘라 하는 그런 그 A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언제 합류하느냐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회가 임박해서 합류하게 되면 손발을 맞출 시간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좀 아쉽긴 하고 뭐 2014년 인천 대회에서부터 우리 이제 계속 정상을 지켜왔는데 그래도 이번엔 좀 뭐랄까 월드컵의 분위기도 반전시키고
1: 네.
0: 남자 축구 사상 첫 4연속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상대들도 있잖아요. 금메달 우리만 노리는 게 아닌데 조금 좀 껄끄러운 상대가 있어요. 역시 일본입니다.
1: 네.
0: 일본은 우리가 23세 대표팀인데 반해서 일본은 21세 대표팀으로 구성돼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 선수들은 예전부터 준비를 해서 LA 올림픽을 목표로 정말 팀을 하나하나 이렇게 마치
1: 그렇군요.
0: 예, 조각처럼 맞추고 있는
1: 강적이네요.
0: 팀. 예, 맞추고 있는 팀이고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16년 만에 정상 탈환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다른 종목도 아니고 축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뭐랄까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튀어나오는 팀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1: 그렇죠.
0: 예, 우리가 뭐 슈팅을 30개도 안 되는데 갑자기 하나 넣어서 경기를 뒤집기도 하고 그런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축구 대표팀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뭐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 이민성 감독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머릿속도 싹 비우고 전술도 단순하게 가볍게 하나하나 이기는 전술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뭐 말은 이렇게 쉽게 드립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다들 속이 타겠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이민성 감독 하니까 옛날에 도쿄 대첩도
0: 그렇죠.
1: 기억이 나네요.
0: 도쿄
1: 일본에 갔잖아요 지금.
0: 도쿄 대첩에 의해서
1: 그러니까.
0: 나고야 대첩. 이거 좋은.

0: 네요?
1: 좋죠. 네. 도쿄 대첩에 이어 이번엔 나고야 대첩이다. 아. 자, 좋습니다. 아주 우리의 기대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대한민국 양궁 이번 대회도 빼놓을 수 없는 전략 종목이죠.
0: 그렇죠. 사실 뭐 올림픽에서도 다 가져오는 종목인데 리커브는 뭐 절대 최강이기 때문에 별 네.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아시안 게임에는 리커브 종목 외에도 컴파운드 종목이라서 도르래 달고 이렇게 큰 활 쏘는 종목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포함돼 있는데 모두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혼성 단체전이 있어가지고 리커브에도 다섯 개, 컴파운드에도 다섯 개, 모두 열 개의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보면 리커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데 LA 올림픽부터는 이 컴파운드 종목도 정식 종목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리커브 종목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를 보면 남자가 김우진, 그다음에 이우석, 김재덕입니다.
1: 오.
0: 뭐 일단 올림픽에서 메달 다 땄던 선수들이 네. 막강하고요. 여자 강채영 뭐 역시 메달 딴 선수고요. 오혜진, 이윤지 선수가 조금 국제대회 경력은 약하긴 하지만 한국의 국가대표 그 선발전을 통과한 선수들이거든요.
1: 그게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면서요.
0: 네, 그래서 너무나 네. 가볍게 따갖고 오지 않을까 저거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커브보다 작은 짧은 이제 50m 경기를 하게 되는데 남자에는 김종호, 최은규, 최용희 선수가 있고요. 여자에는 박예린, 박정현, 강현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컴파운드 종목은 인도하고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좀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번 기회에 이번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이렇게 한번 좀 한 단계 도약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을 좀 잡아서 아 LA 올림픽 가게 되면 한국에 이거 양궁은 다 뺏기겠는데 이런 네.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1: 네.
0: 지금부터 길을 좀 죽여줘야 우리가 2028년에 좀 쉽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군요. 황금세대 출전하는 수영 그리고 이른바 어펜전스가 출전하는 펜싱. 여기 팬들 기대도 커요.
0: 네, 사실 수영이 어느 팀인가 이제 사실 박태환 선수가 네.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첫 메달 딸 때 가서 있으면서 굉장히 뿌듯했었는데
1: 그때 취재를 현지에 가셨군요.
0: 네, 예. 박태환 예.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딸 때도 올림픽 메달 딸 때도 있었는데
1: 네.
0: 그 이후로 약간 주춤했었어요. 근데 황선우 선수가 나오고 김우민 선수가 나왔는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김우민 선수 3관왕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황선우 선수가 2관왕을 했거든요. 두 선수 모두 지금 상태가 좋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좋아서 뭐 3부터 적어도 다 2관왕씩은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가장 기대되는 종목은 사실 이 선수들하고 이제 뭐 김영범 선수까지 합류해서 뛰는 개영입니다. 개영 800m인데
1: 네.
0: 자유형 200m씩 계속 이제 네 선수가 번갈아 하게 되는데 중국이 7분, 우리가 7분 1초. 그다음에 일본이 7분 2초대예요.
1: 와.
0: 그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바뀔 수 있거든요.
1: 그러네요.
0: 근데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새로운 괴물이라고 하는 김영범 선수가 몸 상태가 좋다고요. 황선호, 김우민 좋고 김영범 선수가 좋고 또 이제 번갈아 들어가는 선수들이 활약만 해주게 된다면 다시 네. 한번 개영 8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러면 정말 보는 재미가
1: 네.
0: 한중일이잖아요.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그 네. 뜨거운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펜싱은 이제 흔히 뭐 이제 어벤져스하고 펜싱을 합쳐서 어펜저스라고 하는데 항저우 대회 때 막내였던 이제 오상욱 선수가 이제 맏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경동 선수가 이렇게 이끌게 되는데
1: 네.
0: 정말 저거한 건 하필이면 그 회장사가 SKT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하도 그 AI에 몰입돼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전력 점검하는 방식, 전력 분석하는 방식에 AI를 채택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공격에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 감이 안 잡히는 것들을 예. 모두 AI로 잡아내서 하고 있어요.
1: 오.
0: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경기 하나 분석하는데 1시간이 걸렸대는데 그냥 1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게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렇게 AI까지 무장을 한 이제 어벤져스.
1: 네.
0: 그래서 뉴 어벤져스라고 해야 되겠죠? 뉴 어벤져스가 활약하는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놓치지 않을 종목이 요즘 너무 강해진 배드민턴입니다.
1: 네.
0: 안세영 선수 뭐 이제 세계 선수권, 올림픽 뭐 다 그랜드슬램 다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 여자 복식에서 뭐 얼마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소희 백하나 선수가 32년 만에 정상에
1: 올랐고 저 그 경기 봤어요. 진짜 네. 잘하더라고.
0: 거기에 네. 남자 복식에 김원호, 서승태 선수까지 있어서 이 배드민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그 양궁이라든가 수영 못지않게 강력한 전략 종목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18세 공격수 김예건이 세르비아 즈베즈다에 입단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죠?
0: 네,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K리그 데뷔해서 8경기 치르고 지금 유럽에 진출한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 사실 황인범 선수라든가 서령호 선수가 있었던 팀인데 사실은 바르셀로나나 맨체스터시티 같은 다른 팀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 지베지다에 간 것은 단계적으로 출전 기회를 많이 잡아서 아니요. 본인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겠다. 뭐 K리그 첫 경기에서 나왔던 울산전에서 나왔던 골 보셨잖아요.
1: 네.

0: 화끈하게 넣을 수 있는 선수고 공격형 미드필더이기도 하지만 측면 공격수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 보여서 나중에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으로 논란됐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 아마 두 명이죠. 결국 야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0: 네. 사실 이 어린 선수들이 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선수는 야구를 그만두고 한 선수는 다른 곳으로 이제 그 전학을 신청한 걸로 돼 있어요. 뭐 사실 배재고가 빨리 대응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안타까운 그 사태를 교육적인 차원으로 잘 이끌어가서 우리 선수들이 좀 이겨내는가 했었는데 동학대기에서도 좀 성적이 좋지 않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좀 아쉬웠는데 주장 고현석 선수의 그 멘트가 계속 생각이 나요.
1: 네.
0: 아직 20년도 살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 이 한마디의 실수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지 몰랐고 이렇게 부담을 주지 몰랐다. 정말 네. 많이 배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1: 네.
0: 모두가 다 이 아쉬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냈으면 합니다.
1: 네. 아유 자꾸 짤막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겁니까?
0: 네, 프로야구 1, 2위가 맞붙습니다.
1: 네.
0: 1위 KT, 2위 삼성. 지금 반게임 차거든요. 대구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2위 삼성 사실 라팍에서는 굉장히 많은 홈런을 터트리는 팀이잖아요.
1: 네.
0: 1, 2위가 맞붙어서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서 팬들은 좀 흥분하실 수 있는 좋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The Drifters의 Under the Boardwalk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퇴근길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5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전북 정읍이 36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았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는데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낮까지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남 창녕과 거창, 전남 광주 구례에서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강원 남부와 동해안, 또 충청과 그 밖의 남부 지방에도 비를 뿌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전남 남해안, 영남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70mm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은 내일 오전부터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6도, 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네팔 대응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실종자도 천여 명을 훌쩍 넘은 가운데 국제사회의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수력

0: 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돼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과 교민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긴급 대응반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12.3 비상경 당시 군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헌분란의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이 소견이 나왔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실종자 처리 관련 법안 정비를, 야당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백지화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270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도 네팔과 중국을 합쳐 1,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27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경찰은 오늘 수색 작업을 통해 사망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어제와 오늘 모두 279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함께 실종자도 늘어 네팔 언론은 실종자가 823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체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600명가량으로 네팔인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된 외국인들은 인도와 미국, 영국과 호주 등 28개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재산 피해도 늘어 교량 80개와 40km에 이르는 도로가 파손됐고 가옥 수천 채도 파손됐습니다. 추가 피해 우려도 있어 수천 명이 긴급 대피 중입니다. 한편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이번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08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중 외국인은 260명으로 한국인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총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중국은 구조 인력 570여 명과 우리 돈 450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0: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국경에서 일어난 대규모 홍수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오늘 성명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유가족을 비롯해 이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곳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재 고립됐던 우리 국민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다른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2: 외교부는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 한 명은 현지에 잔류했으며 주 네팔 대사관 영사와 행정직원 등도 남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식수와 의료품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된 다른 한국인 9명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취소하고 네팔 홍수 관련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서는 네팔 정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적극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또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직원 가족들의 요청사항도 잘 살펴보라며 전담관을 지정해 대응하고 상황을 공유할 공보관도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국민을 향해서도 위로를 전하며 우리가 제공할 인력이나 지원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경찰 등 11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선발대 개념으로 오늘 네팔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우리 기업들이 꾸린 신속대응팀은 오늘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건물에 흩어져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연락이 끊긴 우리 근로자 9명 가운데 6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나머지 3명은 한국 남동발전 소속입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이들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건물 배치를 보면 트리슐리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시설과 사무소, 숙소 구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쯤. 7시 반쯤 출근하는 직원들이 흩어져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각입니다. 연락이 끊긴 9명 대부분은 사무 구역에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발전시설 쪽에 있던 10명은 고립됐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이 꾸린 긴급 대응반은 오늘 네팔 현지로 떠났습니다. 생존을 확인한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 것도 대응반 역할입니다. 정부는 고립된 10명 중 9명이 헬기를 통해 안전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건강 확인과 함께 구체적인 현장 상황 파악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두 회사는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가족이 네팔 현지 방문을 희망할 경우 이동과 체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팔엔 이들 기업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는데 지금까지 이번 홍수와 관련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0: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김연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선고 직전까지도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국헌분란의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김연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비상계엄은 합법적이었다며 군인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병력 100여 명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했다고 보고 김 전 단장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김 전 단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한 명령까지 따를 의무는 없다며 국회 봉쇄와 의원 출입 저지 등의 지시는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질타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1공수 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김 전 단장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전 정보사 간부는 각각 징역 7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담당 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담당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고 청장은 오늘 오전 제주경찰청 지휘부 회의에 앞서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른 과오는 없었는지 사건 처리 시스템도 살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숨진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거주지를 나선 뒤 다음 날 새벽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장 씨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과 현장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된 점, 저항이나 다툼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왜 인적이 드문 야자수 농장까지 갔는지, 석 달 넘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등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부모 경장이 실종 사건을 왜 임의로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에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0: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여야는 저마다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개혁과 실종 사건 처리 법안 정비에,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 수사권 유지에 힘을 실으며 다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민주당은 성인 실종신고 접수부터 수색, 사건 종결의 전 과정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논의가 멈춰있던 성인 실종자 수색을 돕는 법안의 처리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강도 높은 경찰개혁도 재차 예고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수백 건의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내부 감독은 없었다며 경찰 조직과 치안체계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권 확대는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경찰개혁이 말뿐인 쇄신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만 손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이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경찰체계 개편만으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걷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명구 의원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보안수사권과는 관계없다는 민주당 지적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공감 능력이 없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경찰 기강회의엔 경찰청장 공백 문제도 한몫했다며 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0: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에게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7: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들을 잇따라 살해한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사건.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소영은 재판 내내 원치 않는 스킨십을 피하려 약물을 사용했을 뿐 피해자들이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의 챗GPT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김소영이 피해자들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하려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며 방어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살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 가운데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유족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 30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0: 경찰이 심야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구역이 넓어지고 운영 시간도 늘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심세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찰이 올해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소통 편의를 위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은 심야 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주변 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 시속 30km 제한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심야까지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시간제 속도 제한 도로의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 가운데 편도 2차로 이상 도로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로 확대됩니다. 시간제 속도 제한 도로의 기본 운영 시간은 자정부터 아침 6시로 정했고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15,800여 곳 중 84곳.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최종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연말까지 약 160곳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방호 울타리와 무인 과속 단속 장비 등 안전시설도 함께 갖출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0: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 배추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 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중국 주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중국의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체의 원료 배추 구매처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된 중국 허베이성 장자카오시 캉바오현에서 생산된 배추를 사용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로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상향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며 6,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04.16포인트 1.53% 오른 6,912.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0.78포인트 1.3% 오른 837.65의 장을 마쳤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를 웃돌면서 근로자 실질 임금이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은 341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0.1% 줄었습니다. 실질 임금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CJ그룹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CJ그룹에서 일하던 2023년 5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전 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330여 명으로 대부분 20, 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조각가이자 설치미술가인 쿠사마 야요이가 지난 14일 향년 97세로 별세했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쿠사마는 색채가 풍부한 물방울 무늬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호박 오브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2003년 프랑스 예술문화훈장과 2016년 일본 문화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정체된 가운데 해협 내 선박을 겨냥한 공격이 또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번 주에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를 맞아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해역은 오만 해안도시 카사브 인근이며 선박의 국적이나 운항 방향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발사체 공격에 의한 화재가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공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광주와 영남 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나머지 지역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경상권, 전남 남해안은 30에서 80, 충청과 호남권에는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이어지면서 여야의 충돌도 한층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들 국회 가는 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 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0: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3: 매번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짠한 거예요, 이 오프닝은.
0: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다가가야 되는데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네. 전이란 단어가 늘고 있습니다.
3: 정광재입니다.
0: 네. 조재 현입니다. 현. 네.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유일한 현.
4: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김석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되셨습니다.
5: 예, 사람 겸손해야 됩니다. 김석열입니다. 예.
0: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동학 전 최고가 지난 저희 그 생방송이 없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AI 특집을 다루면서 생방송을 안 했었는데 지난주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2: 그 정도로 애정이 있다는 걸 알아서 지십시오. 제가요 방송도 없는데 네. 와서 방송을 하는 마음으로 네. 혼자 기도하고 갔습니다.
0: 역시
5: 국회, 네. 열정에. 국회를 너무 가고 싶은가 보다.
0: 또 국회 가깝잖아요. 또 KBS가. 예. 그래서 잠깐 들렸다가 가실 생각이셨나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예, 저는 언제든지 예. 있든 없든 나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열정이 네. 느껴집니다.
2: 그렇습니다.
0: 앞으로 매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그 열린 토론은요.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틈틈이 정말 많이 소개해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시죠. 자, 여당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늘부터 1박 2일 의원 워크숍 들어갔어요. 김민석 지도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강의하듯이 오늘 했던 내용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당정 관계 정립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2: 일단 당내 통합 과정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늘 뭐 아까 강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리더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이 비전을 밝히는 것. 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때 어떠한 성과물을 남길 것인가. 이거 비전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전광선거처럼 지금 이 인사가 쫙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특별위원회도 한 10개 정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일하는 정당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지금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0: 아니 그 지점 의원분들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뭐 TF처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
2: 그렇죠.
0: 자체를.
2: 지금부터 총선 체제라고 하니까 네. 물론 이제 총선 때 가서 지치면 안 되겠지만 네. 지금부터 뛰어가지고 지치면 안 되겠지만
0: 불만도 좀 나올 것 같아서요.
2: 예, 아니 뭐 100m 뛰는 심정으로 네.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게 멈춤이라는 게 없잖아요. 5200만 분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민주당도 다 그렇게 뛰어야 된다라고 일심동체가 돼서 지금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겁니다.
0: 그런데 정총래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리셨던데 네. 김민석 대표 관련해서 나를 그렇게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뭐 이야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2: 그 강연에서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적 차이. 이를테면 통합하고 확장해 나갔냐.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도 같이 해나가야 되냐. 이런 네. 것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배려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30분 전에 김민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0: 무슨 글이요?
2: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함께 힘 합쳐서 가자. 나도 이제 조심하겠다. 함께 가자. 이런 글을 또 올렸기 때문에 잘 정리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토론하면서 네. 네,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0: 이렇게 네. 애쓰는 것 같죠?
2: 아니에요. 저, 네.
0: 통합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대표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이거 통합 좀 거리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일단 김민석

0: 대표가 창조적 수평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수평관계가 어떻게 창조적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당정관계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 2인자가 살아남는 법. 대표적으로 2인자가 살아남은 경우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 거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2인자들은 실패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임기 5년째의 국정 지지율이 40% 기록한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문재인 전 대통령만 40%를 넘겼는데
1: 네.
0: 예스맨들이 과연 다음 정권을 만들 수 있느냐. 근데 김민석 당대표도 본인이 이제 로망인 민주당 당대표도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싶어 할 텐데 대통령으로 되는 과정에서 과연 창조적 수평관계를 만들어서 예스맨 갖고는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에 따라서 김민석 당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또 안으로는 당 내에서는 지금 정청래 그 의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모욕적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어제 잠깐 우리 둘이 얘기한 걸 갖고 모든 의원들이 있는데 가갖고 야 정청래 이렇게 생각하던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1: 네.
0: 제가 정청래 의원이었어도 아니 둘이 좀 이렇게 사적인 의견을 가진 걸 갖고 이런 식으로 뭐 자기 프리젠테이션에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1: 보통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방송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능 방송을 하잖아요. 예전에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야, 네 얘기 해도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먼저
0: 그렇죠.
1: 동의를 구하고
0: 네.
1: 나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해버리면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2: 제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정광재 대변님이 좀 신나 보이시네요.
0: 왜 신나?
2: 아니 뭐 정청래 의원이랑 김민석 대표랑 갈등이 좀 있다고 하니까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30%대를 찍었고 지금 국정 동력을 지금 많이 상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현금이라 부르거든요. 캐시.
1: 네. 네.
2: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1: 은행 같은 거군요.
2: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그걸 지금 당장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후보 시절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쌍끌이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낼 것인가? 지금 이게 가장 큰 숙제죠. 지금 당내 통합보다도 당장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이제 첫 시험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김승열 최고, 그렇죠?
3: 네, 그렇죠.
1: 민주당 당대표의 첫 번째 시험 무대인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정청래 전 대표가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해서 일방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3: 쉽게 보시면요.
1: 네.
3: 지금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사이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사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가치관이군요.
0: 그 정도? 재명합니까?
1: 아니, 그 정도?
3: 네, 같이 가기 어려울 단계라고
1: 누가
3: 보고요.
1: 누가 한동훈 전 대표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입니까?
3: 대표니까.
1: 아, 그렇군요.
3: 에이, 예, 그렇게 해드려야죠. 근데 네. 이거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굳이 같이 가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당내 통합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신경 안 쓸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나 어떤 성과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들어오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1: 네.
3: 근데 문제는 지금 당정관계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정관계는 정부와 지금 김민석 당대표와의 관계는 좋기 때문에
1: 좋죠. 네.
3: 그건 일사불란하게 갈 건데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들 중에 인기가 없는 법들이 있어요. 당장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한 법안 분명히 굉장히 인기가 안 좋고 국민들 반대하는데 당론으로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1: 네.
3: 그리고 이거 개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개정하는 것 자체도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긴 해야 되는데 인기 없을 거고 부동산 세제 이거 가지고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바꾸면 정부와 이견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인기가 없을 거고 거기서 나아가서 공소취소까지 건드린다. 와, 그럼 정말 인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걸려 있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지지율 이야기 하셨으니까 요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24일에서 25일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천지를 보래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5%, 부정평가는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 김민석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보죠. 그러니까 취임 직후 대통합 추진단까지 출범을 시키면서 이제 당내 통합도 물론 하겠지만 당 외적인 것도 통합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진보 개혁 진영이 물론 중도 보수까지 외연 넓히겠다. 이런 구상 내놨습니다. 어떠세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 김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을 한번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사실 그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 봤을 때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당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도 또 보수 정당의 일부도 본인이 담당하겠다라는 게 위협적이죠.
1: 네.
0: 왜냐? 그동안에는 우린 우리 지역만 지키면 됐는데 우리 지역으로 뭐 과감하게 파고드는 거잖아요.
1: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거죠.
0: 운동장 넓게 쓴다 그러면 뭐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뭐 중도 보수의 외연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추가 세수가 100조 원이 들어온답니다.
1: 네.
0: 그런데 세수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부동산에 새로운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고가 아파트의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뭐 송영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조 더 거두려고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 하는데 저는 그 1조를 더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도 세금 매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런 개정안은 세수를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0: 그렇죠.
1: 이것은 네. 그냥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0: 아니 돈이 지금 100조 원이 더 들어온다는데 1조 원 더 거두려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 운영하는 정책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로는 중도 외연 확장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으로 보여주는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위협적으로 느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뭐 지금은 위협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1: 위협적인 것 같지 않다. 김성일 전 최근 어떻게 보십니까?
3: 이게 중도 보수로 확장을 하려면 인물로 확장을 하든가 정책으로 확장을 하든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인물로 확장하는 건 이미 실패를 몇 번 했어요. 지금 보수 쪽에서 사람 데려와서 이해훈 이분 데려왔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병태. 이분도 모셔왔다가 결국엔 내쳤어요.
1: 네.
3: 그러니까 인물로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고요.
1: 인류한
3: 뭐 그분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큰 의미는 사실은
0: 인류한도 못한대요. 안 한대.
1: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3: 네. 참 그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인물로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3: 정책 부분에서 보수 쪽까지 포함할 수 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과연 낼 수 있겠느냐예요. 일단 부동산만 관련해도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를 중산층을 비롯해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인데
1: 네.
3: 이걸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1주택자여도 죄악시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중도와 보수층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경제만 좋아도 이분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네라고 힘을 밀어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고요. 게다가 지금 물가는 더 오를 것 같은가 한국은행에서 오늘도 아마 금리를 또 올렸을 거예요. 3%대 금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생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을 거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동학 최고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가운데 있다라고 치고 더 왼쪽에 있는 분들과도 약간 좀 소원해진 상태고 오른쪽에를 잡는다고 하는 모습도 나오긴 뭐 말은 하지만 뭐 지금 나오는 정책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4: 저는 이제 이 구상이 일단은 임무를 중심으로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임무를 중심으로 네, 한다.
4: 왜냐하면 그 통합 TF라고 하는 걸 박범계 뭐 의원께서 맡으셨고 그
1: 네.
4: 밑에 예를 들면 조국혁 신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람은 이 강동에 있는 이해식 의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일단 호불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비토할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약간 소원함을 갖고 있었던 진영, 그러니까 일부 왼쪽의 인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마음만 어루만지는 게 아니고 저는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의 틀을 짤 것 같아요.
1: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의
4: 그렇죠. 틀을 탄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선거 제도에 관한 틀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있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0: 일정 부분은 좀 받아들여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의 창구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그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비전이 될 수 있겠죠. 비전이 통합된다면 저희 충분히 그런 부분들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인사들의 어떤 전철을 또 밟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총선 지금부터 달려나가는 거니까 1년 반 동안 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신뢰부터 회복해라 이렇게 직격했잖아요.
2: 그렇죠. 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들 잊고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지난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돼서 일어난 조기 대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이재명보다 표가 많습니다. 0.07%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보 개혁 연대가 탈탈 털어서 다 모여도 만약에 보수 진영이 단일화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선이었다는 거예요.
1: 네.
2: 그 당시에 그 원내 진보 정당들이 다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원내 5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다 같이 모여서 정치 개혁이라든지 여러 빛의 연대를 맺고 이재명 후보를 다 같이 밀어주겠다라는 결의를 했어요. 그때 네. 당시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반헌법 처벌 특별위원회 반헌특위를 만들자라든지 두 번째 그리고 뭐 교섭단체 완화라든지 혹은 정치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원내 진보정당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뭐 어떤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아무런 액션이 없거든요. 그러면 원내 진보정당들이 볼 땐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 이병태라든지 혹은 이혜훈이라든지 네. 인요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수 진영 인사에만 계속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1: 서운하군요.
2: 뭐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2: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액션을 취하고 그 이후에 연대 혹은 통합을 이야기해야지 그럼 그 시절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민주당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 저희가 얘기한 신뢰입니다.
1: 그러니까 신장식 대표는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뭐 또 직격했어요. 우리는 개혁을 얘기했는데 흥정이나 하자는 것처럼 들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얼마 전에도 김민석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자강해라. 기분이 일단 많이 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통합을 얘기하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0: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내란 청산과 관련된 특검을 벌써 두 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든 민주당 의원들이든 야 검사 파견받아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들 제대로 안 하고 내부 정보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1: 네.
0: 저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쇄빙선을 표방하고 정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총선 때까지 연대의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연대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제 그거를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고 총선 앞두고 이번 평택과 같은 결과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연대 정도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1: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
0: 그렇죠. 선거연대를 네. 통해서 실제로 서로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만든 공동의 비전을 어떻게 의회에서 구현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단일화할 건데
1: 네.
0: 이런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지금의 틀에서는요. 혹시라도 선거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이 통합 TF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조국혁신당에서 가진 선거제도 안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결선투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도 논의해가지고 실제로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저희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도 꼬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양당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발목 잡기 게임을 하고 있고 대통령만 되면 오로지 감옥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바꾸자 해가지고 개헌이든 선거제도 개혁이든 관련해서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면 결국 그 과정에서 뭔가 꽃이 피어지지 않을까?
1: 아니 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결국 선거만 같이 하잖아라는 얘기로
0: 아니 정책연대도 충분히 하고 그
1: 정책연대 중에서 네.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그치.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김석 대표는 오히려 지금 아니 합당까지 논의하면서 별도로 이걸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0: 아 이거는 이거 TF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갈 겁니다.
2: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뭐 하다가 이제 와서 TF를 만든 거예요.
0: 아니 이거 검증 많이 하셨죠? 아니 뭐야 지금 여기서 지금 벌어지자는 거야 뭐야?
3: 보셨잖아요.
1: 안 되네요.
3: 말씀드릴게요.
1: 쉽지 않네요.
0: 자, 아니 근데 세빙산 역할로
1: 나가시다 어깨 동무 나가겠습니다.
3: 정치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ChatGPT 같은 AI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동물이냐?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지금 상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정말로 통합과 연대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야 너희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존심만 세갖고 이런 식으로 보느냐 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없는 집일수록 자존심 더 셉니다. 야 우리 집이 말이야 6대째 이렇게 네. 어? 네. 우리 이런 집이야. 근데 지금 뭐 좀 잘 산다고.
1: 정관재 대변인님 지금 웃고 계시죠? 국민의힘 얘기할 거예요.
3: 그런 상황인데
2: 네.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3: 저는 지금 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의 살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꾸 민주당이 빌붙어 갖고 묻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1: 아니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3: 아니, 묻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0: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1: 그러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뭘 묻어갑니까. 말씀이 너무
0: 예.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1: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 자강합니다. 김성일 최고도 한 말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합당이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 가능한 부분 있는 이게 있는 범위입니까? 저거 어떻게 보세요?
4: 연대, 예. 뭐 선거 때 연대, 뭐 선거법 개정안 아직도 그런 뜨뜻 미지근한 건 이걸 믿고 있으면 바보죠. 오. 2020년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네. 그때 그거를 믿고 정의당이 본인의 당 색깔까지 잃어가면서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합니다. 아주 세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성정당 만들고 뒤통수 제대로 맞아가지고 지금 정의당 모습 보십시오.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조국혁신당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을 믿어요? 차라리 저희를 믿으세요. 이게 뭡니까?
2: 개혁신당은 지금 침몰 직전입니다.
1: 누가 누굴 걱정을 지금.
0: 아니 근데 김대중 아직 침몰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4: 아니 우리는 네.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선거연대나 뭐 선거법 개정안 같은 고리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재주는 조국혁신당이 넘고 예, 이득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3: 김성철 최고 진짜 좋은 말 하셨는데 네. 2020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이 그 협조에 져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정의당이 어떻게 됐느냐. 선명 진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확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하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아까 제가 묻어가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결국 같은 당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선명 야당으로 가겠어. 내가 민주당에는 노할 건 노할 거야. 이러면 원래 그 이념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조국신당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지율 좀 올라가고 기분 좋잖아요.
2: 아닙니다.
3: 그렇게 좋지 않아요?
2: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0: 그래? 아니 근데 여기도 지렛대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이제 막 안 한다 뭐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 당분간 선거가 네.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일단은 조국혁신당도 좀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도 궁금한 건 네. 2028년 총선 앞두고 조국혁신당에서 보는 네. 한 당으로 네. 합쳐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는 좀 궁금해요.
2: 그 지금으로서는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 네. 뭐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가능성의 영역이고 네. 전 뭐 5대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5대 5입니까?
2: 네, 5대 5 정도로 그냥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1: 51대 49 뭐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5대 5입니까?
2: 그냥 5대 5로 하겠습니다.
3: 네. 너무 리스크 해치
0: 아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반개혁적이거나 덜 개혁적이거나 혹은 그 진영 내부를 분열하는 어떤 분열적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개혁적인 후보를 공천하겠다라고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국 대표가 뭐 실명을 밝혔습니다. 뭐 강덕구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지역구에 공천하겠다.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김, 곽 뭐 등등의 이름 저 좀 추려놨거든요.
3: 네, 곽은 네. 너무 특정됐는데.
1: 지금 이거를 그냥 이름을 얘기하시는 게 나아요.
3: 그렇게 하시면. 이건 꼭 물고 가야 돼요. 네. 연대와 독자 노선이 각각 5대 5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5예요?
2: 뭔 소리죠?
0: 아니
2: 그 영화에 나오는 걸 그 개그맨 출신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4: 저는 욕심 있어요.
0: 저는 어디가 온 줄 압니다. 네. 근데
2: 자 토론에 집중해 주시고요.
0: 너무 네. 선명하면 이거는 사실은 같은 진영에서 고춧가루 뿌리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평택도 결과를 결국 저렇게 줬는데 이거를 감수하고 우린 고춧가루 뿌리겠다 이 얘기로 들리면 실제로

0: 저는 이게 서로 죽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는 지금은 뭐 이제 기분 상하고 뭐 이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을 들여서 실제로 신뢰 회복 당연히 해야 된다 보고요. 정책, 선거, 제도 관련돼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거는 그냥 완전 고춧가루 뿌리겠다. 이건 떨어뜨리 그러니까 낙선시키겠다라는 말과 비슷한 건데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요.
0: 원래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라고 하는 재판의 결과에 친엄마가 아 갈르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죠.
2: 에?
0: 결국엔 선거를
2: 그런 마음이라고요?
0: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아이를 반으로 갈르는 것보다는 살리는 네. 게 낫잖아요.
2: 네네.
0: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어부질이 당선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내어줄 게 있으면 내어주고 좀 품을 갖고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갈라지기 이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면 안 된다.
3: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민주당이 가져갈 겁니다. 네, 그 아이를 민주당이 양보해서 자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 같으니 전국혁신당 너네가 양보해 이렇게 갈 거예요. 속지 마세요.
1: 오늘 개혁신당 네. 도끼가 바짝
2: 나갔는데. 아 오늘 재밌네요. 예.
0: 저런 이관계를 뚫고 네. 가야 됩니다.
2: 어쨌든 네.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양당 다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있다라고 들리긴 하네요. 예,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네. 아직까지는 좀 감정이 많이 상해 보인다라고. 보이는 걸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 어제 취임 1주년 맞았잖아요. 장 대표는 지난 1년을 두고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사퇴욕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완주의 의지를 보여줬는데 자 한번 정광재 전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동욱 대표의 지난 1년 평가해 주시고 점수도 한번 좀 매겨볼까요?
4: 네. 이런 잔인한 질문을 저한테 해야 됩니까?
2: 아니 뭐 유일한 국민의힘
4: 자평이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사실 그 장동욱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운영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던
2: 그렇죠.
4: 발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 네.
4: 제 평가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2: 그렇습니다.
4: 근데 이제 그 수우미양가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성적표 봤잖아요. 가는 뭔 줄 어떤 약자인 줄 아세요? 가?
2: 어떤 약자입니까?
4: 숫자는 빼어나다는 뜻이고 우리는 우수하다.
2: 네.
4: 야, 미 아름답다.
2: 아름다움이.
4: 양 양호하다. 가. 이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
2: 노력하면
4: 이런 뜻이에요.
2: 풀어갈 수 있다. 예.
4: 근데 그럼 가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2: 기분
4: 그 사람
2: 나쁘죠.
4: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예. 뭐 저는 낙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2: 돌려서 말씀하시네.
1: 결국 가라
2: 결국 싶다.
4: 낙제점. 낙제점.
1: 네.
4: 가버려 하고 싶은 거야.
1: 무슨 얘기하나 했네.
4: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해 보면은 뜻하지 않게 코스피 지수가 막 오르면서
2: 맞아요. 초반에.
4: 국정 지지율이 그냥 올랐어요. 왜냐? 아 본인이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되는 것만으로도 주가 3천 가고 임기 내에 5천 간다 했는데 5천이 아니라 막 9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가 진짜 바뀌고 우리나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타가 오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하잖아요. 민주당도 본인들끼리 엄청 싸우면서 어떤 그 단일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사실 야당은 그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거기서 얻어오는 득점이 많기 때문에 야당 때가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과연 장동욱 대표가 그런 인식을 대한 정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인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느냐? 본인의 당대표직을 지키고 강성 지지자들을 규합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런 그 외연을 확장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낙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2: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에 글자가 이제 3으로 바뀌었고 하락세에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가져오지 못했다.
4: 네.
2: 거기서 낙제점이 가를 주신다라고 네. 평가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김성률 최고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점수 한번 매겨 주실 수 있을까요? 장동욱 대표 1년 평가 어떻습니까?
5: 글쎄요. 저는 낙제점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B에서 C인데 이게
3: 그 B 씨가 본인의 실력인가라는 의문점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좀 더 컸다고 봐야죠.
2: 반사이익이
3: 예, 반사이익이 좀 컸고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결국엔 보여요. 그래가지고

0: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 어쨌거나 서울시장을 뺏기고 그다음에 주요 격전지 뭐 평택이라든가 북갑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이제 연이어서 실패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죠. 대구도 접전이었지만 결국엔 이겨냈잖아요.
1: 네.
0: 경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 어쨌든 성적의 결과지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낙제점을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 점수를 받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점이 좀 있는 거죠.
1: 네. 중간했다고
2: 너무 박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양으로 올릴게요.
1: 양으로 올리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
3: 1년.
1: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 그 미국의 프로레슬링 많이 봤거든요.
1: WWF 네,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3: 네, 2분에 한 명씩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등장해요. 30명까지.
1: 로얄 럼블. 네네.
3: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로얄 럼블 같은 상황이에요. 나중 되면은 처음에 두 명이서 붙지만 네. 나중 되면은 이게 몇십 명이 그냥 다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 난장판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1: 네.
3: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제가 한간에 그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보수 삼국지가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제가 딱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쪽이 돌려차기 발언으로 픽픽 쓰러져 나갔고 그다음에 그 멱살잡이 사건으로 해서 권양진 의원이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걸 이끌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오세훈 쪽도 그냥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닷없이 그 로얄 럼블에서 장동혁 대표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사실상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식도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원래 일주일 전에 그 제자리잖아요. 그게.
1: 네네.
3: 제가 볼 때 1년 전하고 지금 딱 제자리다. 네, 딱 제자리로 평가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어온 것도 뭐 장동혁 대표의 뭐 실력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3: 뭐 거의 어부지리 같은
1: 어부지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3: 그렇죠. 버틴 거는 뭐 장동혁 대표의 또 힘이기도 하죠.
1: 알겠습니다. 네. 조호재 공보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4: 그 장동혁 대표께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좀 힘듭니다.
1: 네.
4: 그 임기 내내 너무 강경일변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일종의 어떤 손을 내민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그 이재명 정부의 곳간을 국민의힘 인사에게 맡기겠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1: 네.
4: 그때 국민의힘이 그냥 거의 그냥 다 반대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중도적으로 손을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이 전체가 나서서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건 그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창당 이후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임기 내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실컷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단식도 하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장애 집회도 하고
1: 네.
4: 선거 앞두고 막 미국도 가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지금 막 징계까지 내리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했던 1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 하고 싶은 것을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행동으로 좀 옮긴 거고 그 당내에 있었던 비당권파들은 이 시점에서는 좀 잠잠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5: 소강상태죠.
1: 소강상태죠.
5: 실제로 그렇습니다.
1: 네.
5: 뭐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1: 아니 이 정도면 좀 누군가 나와서 뭔가 좀 뭘 걸고서라도 좀 투쟁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 에이 웰빙 정당인데.
1: 지금 안 나옵니까?
5: 우리 정당이 해야죠. 좀 야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투쟁 전면에 나설 만한 중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1: 없군요.
5: 근데 네.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점잖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중진 의원들이 간담회 정도 한번 하자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서 조금 그게 계기가 되고 또 다음 주에 당협위원장들을 이제 당원들 직선으로 하는 방안 이게 지금으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1: 그렇군요.
5: 그것들이
1: 전국 예,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5: 아 근데 그게 절충점을 또 찾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1: 그러니까
5: 현역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하고
1: 네.
5: 당세가 약한 원외 당협위원장들만 뭐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는.
1: 뭐 그것도 있고 지역으로도 나뉘는 것 같던데요.
5: 그래서 뭐 아직 그 방안이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전국 지역으로. 만약에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또 한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사실 뭐 국민의힘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0: 나 매주 고비인데 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1: 다음 주가 고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 연찬회에 초청한 정치적 의미도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분열만큼 무서운 적 없다. 신뢰 얻으면 정권 되찾아야 된다. 아,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 당내 이해보다 국민 삶이 먼저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분석해보면 이거 장동욱 대표 손 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0: 언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뭐 지도부라는 게 뭐 당 지도부도 있고 원내 지도부도 있고 이번에 초청한 그 주체는 정점식 원내대표였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이제 분열하고 있는데 당이 분열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뭐 개혁 쇄신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동욱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 분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0: 지금 이런 개혁 쇄신파의 목소리보다는 당의 지금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움직이자고 얘기한 거는 그런 개혁 쇄신과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보다는 하여튼 당의 그 지도부 정동욱 대표든 그 정점식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1: 네.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2: 도움이 되죠.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너무 우측으로 가려는 부분을 그래도 대통령을 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움으로써 조금 어쨌든 덜 가게끔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또 당내 규합. 을 앞세워가지고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1: 왜요?
2: 왜냐면요. 장동혁 대표는 선출된 당대표예요. 갑자기 자기가 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잡은 게 아니에요.
1: 네네.
2: 예. 네, 선출된 당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요. 사실 당대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적으로 그쪽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경한 우파 쪽을 하고 있다고요.
1: 네네.
2: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그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자기 마음에 안 된다고 그냥 그냥 끌어내린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사실은 봐요. 만약에 이걸 막고 싶었으면 장동혁 대표 그 당대표 선거에 같이 나와서 부딪혔어야죠.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어야죠. 당원들로 더 선택을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선출된 당대표를 비대위원장 아니 저기 최고위원 몇 명 내려온다고 해서 끌어내려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봐요.
1: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맞다.
2: 저는 이대로 가면요.
1: 네.
2: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대로 가면
1: 당연한 거다.
3: 연임도.
2: 예, 이대로 가면 연임도 가능하다.
1: 아, 연임도 가능하다.
2: 예, 네. 이대로 가면
1: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흔들릴 거라고 예상을 했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 윤어게인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1: 아,
3: 이걸
1: 네네.
3: 그대로 유지해서는 민심의 바다에서 다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든 어떤 당심이든 이거를 좀 흔들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일단 그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중진 회의들 우리가 이게 보면 이분들 중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회군했다. 그리고 계몽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진회의라고 하는 게 어떤 권위도 근거도 없는 회의 체계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뭔가 논의하는 건데 심지어 그게 19명이라는데 다 모이지도 못해. 9명 정도 모여가지고 결론을 뭔가 냈다고 하는 것도 하나만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 네.
3: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도 버텨보니까 당원들은 다 내 편이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죄다 그냥 웰빙 의원들이고 이 사람들은 권력만 누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실제로 뭔가 민심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만 유지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역시도 세게 장동혁 대표에게 뭔가 들이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안심할 듯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연찬의 등장은요.
1: 네.
3: 지난번에 그 단식할 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1: 예.
3: 이제 굶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해서 단식
1: 예.
3: 그 이 출구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거의 빛처럼 나타나가지고 구해줬잖아요.
1: 네네네.
3: 우리 이번에 오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잘 넘겼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허들이 지금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 원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유리한 구도로 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0: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당내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왜냐?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1: 그럼요.
0: 2016년은 탄핵 국면에서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3: 새누리당
0: 맞죠?
1: 새누리당.
0: 당명이 바뀌니까 자주.
1: 자유한국당이었고 국민의힘입니다.
0: 네. 그러면은 그때도 그 소속 의원들만 다 이 반대표를 던졌으면 탄핵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도 분열로 인해서 탄핵이 됐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 어떤 당내 결속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사실 2016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또 새누리당이 2022년에 정권을 만들 수 있었을까? 네.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긴 아니, 하죠.
3: 그런데 저는 내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통합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를 장동영 대표 측에서는 아전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 나를 중심으로 이제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 니들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활용을 할 거고 네. 내일 아침부터는 친한계 쪽이든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통합하라고 하잖아.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해. 징계 정치 그만해.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있어야 제가 볼 땐 흐름들이 연결이 되지. 이게 그냥 장동혁 대표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라고 한동훈 쪽이나 징계를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인정하면 안 될 것 같다.
1: 해석의 여지가 있군요.
2: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3: 그러니까 징계하지 말고 뭉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니, 지도부가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도부잖아요.
2: 그렇죠.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뭐 장동혁 대표 완전 반대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1: 근데 지금 약간 각을 좀 지고 있긴 하잖아요.
2: 뭐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4: 네. 아 근데 지금 그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연찬에 와서 메시지를 내고. 내고 그걸 이제 받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초라한 처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냐 아니냐를 해석하기 전에 탄핵된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지금 다시 현실 정치에 와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연찬회 초청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거 주선해서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사실 그 장동혁 대표 패싱이거든요. 민주당으로 예를 들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김민석 대표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란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로고 듣고요. 2부에서는 보수의 통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더불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퇴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김성열 최고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5: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김생일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네팔 대용수 관련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팔 대용수 사망자가 27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종자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에서 고립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고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9명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좀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오늘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속보가 들어온다면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영상 보고 준 게 저는 잘못 봤나 했어요.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 거 아닌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너무 좀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건 김성열 전 최고에게 아무로 볼 수가 없어요. 김성열 최고위원도 전 최고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2: 네, 맞습니다.
1: 네, 현재 뭐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뭐 당내 분위기 심각하죠.
1: 아, 심각합니까?
2: 예, 네, 그럼요. 심각하죠. 이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된 것이 저는 고육지책 그리고 충격요법 이걸 썼다고 봅니다.
1: 충격요법이요?
2: 예. 그러니까 당이 이대로 흘러가서는 다음번 총선이 정말 불투명하다. 위기의식을 느껴라.
1: 다들 정신 차리자 이겁니까?
2: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정말 우리 여태껏 들었던 개혁의 깃발 다 꺾인다.
1: 네.
2: 네. 그러면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모두가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요. 지도부로서 제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우리 전 지도부들은 어떻게 다음 이제 저희가 아마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만 다음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당의 쇄신에 대해서 기초를 좀 닦고 다음 지도부가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개혁신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동학 최고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3: 우선 뭐 리더십이 좀 붕괴한 게 아니냐.
1: 리더십 붕괴다. 네. 네.
3: 이준석 사실 개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1인 체제 정당이라고 해도 사실은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니까 내용이 좀 하여튼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구성원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로막는다면 내가 빠져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웬만한 관계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마음이 많이 떠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당원 한 사람으로 돌아가 동탄에서 국회의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져서
1: 네.
3: 당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어찌 보면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제3지대 뭐 실험이라고 하면 실험인 거고 뭐 이제 그 제3 지금의 선거 구조에서 한국 정치 구조에서 과연 이 제3의 시도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개혁 보수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설파하겠다 이렇게 네. 한 건데
1: 네.
3: 그 부분의 어떤 끝이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치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무너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시도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1: 아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당과 거리를 두겠다는 말이 이게 정황상 맞는 얘기입니까?
6: 말이 안 되죠.
1: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개혁신당 자체가
3: 그렇죠.
1: 이준석 네. 대표가 만든 당인데 네. 그 개혁신당과 당대표가 거리를 둔다 내려놓으면서 측을
3: 네.
1: 이 지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드리는 질문이에요.
2: 그거는 뭐냐면요. 그 당원으로서 그리고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당과 거리를 두겠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이준석 당대표가 있으니 저희도 모르게 이준석 당대표가 다 하겠지라고 굉장히 좀 나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그래 그러면은 나 없이도 너네가 과연 이 당을 정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이준석 1인에 의존하는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요.
6: 나 없이도 해봐라.
2: 그렇게 할 수 있죠.
1: 아니, 근데 그 말은 약간 좀 삐진 거 아닙니까?
6: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2: 아니요.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삐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개혁신당을 살리고자 하는 길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된다라는 강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대선 끝나고 원래 대선 끝나면 다들 뭐 지도부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잖아요.
1: 네.
2: 저희는 그런 거 진짜 없는 당이거든요. 그런 비효율적인 걸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딱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지도부를 딱 모아놓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진짜 심각하게 위기임을 알아야 된다. 이대로 가면은 당의 미래가 어둡다. 자, 이 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느끼는 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당이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밖에서 보기에는 이준석 1인의 당이에요. 하지만 안쪽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 이준석 대표를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위기의식에 대해서 저부터도 굉장히 좀 너무
1: 안일하게
2: 한가하게 안일하게 좀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4: 네. 아니 근데 저기 이준석 대표가 올해 이제 85년생이니까 한 42살 정도 40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당의
1: 법적으로는 청년은 만으로 45까지는 청년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3: 정당에서만.
4: 예. 그러니까 정당에서만. 청년 기본법상은 만 33세까지가 예, 청년입니다.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당대표에 있으면서 이 사태의 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은 하려고 했는데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1: 그 얘기가 저도 궁금해요.
4: 그러니까 보면은 보십시오. 지금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의 우재준 양양자 자기를 엄청나게 비토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시절 이현주 강득구가 있었고요. 지금 김민석 대표 시절에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자신의 노선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지도부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마치 네네. 지금 이런 식으로 너네들끼리 그냥 한번 해봐 라면서 내려놓는 게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철없어 보인다. 네, 아직도 여전히 그 어떤 좀 뚝심 있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0: 그러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0: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당대표를 던진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1: 그렇죠. 그 마음이었겠죠.
0: 근데 네. 그것을 메신저가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조호정 부장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개연성이 전 충분하다고 봐요. 약간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물론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성찰과 뭐 반성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뭐 당이 제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만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지금 당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나 없이 잘해봐. 나는 지금 자강과 쇄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통합하고 연대하고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네. 그게 문제예요.
1: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0: 그렇죠. 네.
2: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정치인들이 단 한 명도 자기 희생을 앞세워서 개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내려놓음으로써 본인이 희생을 함으로써 당을 살려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식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밖에서 보기엔 이상하고 철없고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정치적 결단을 크게 내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희생을 한 거 예. 내가 직을 내려놓으면서 당원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네. 새롭게 일어나자라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당내에서 있었던 뭐 불화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2: 아, 그럼요. 네네. 당연히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어떠한 기사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뭐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제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는요. 전혀 고성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라고 할 만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정책에 있으면서 고성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탁자 치는 것도 많이 보고 네. 밖으로 전할 수 없는 비속어가 오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1: 고성의 정의가 서로 약간 다른 거 아십니까?
2: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데 고성이 오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1: 그렇군요.
2: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가 사퇴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내놓고 왜 사퇴야 뭐 이러고 싸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성이 오갈 만한 일은 전혀 없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요거는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1: 그것 말고도 이제 당내에서 어떤 갈등이나 네.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 뭐 천하람 의원 이야기도 좀 나오고 네. 뭐 지역구를 뭐 경기 남부 쪽으로 옮겨라 해서 뭐 반대를 했다든가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지역구에 대해서 뭐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 있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다만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이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다음번 지역구를 정하는 거는요. 보좌진한테도 잘 안 알려줘요. 그만큼 내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아마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대표 둘이서 이뤄진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적어도 저희가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그런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뭐 국힘에서 영입해서 뭐 따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이준석 대표의 사태는 자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저쪽만 보고 있다가는 그냥 계속 휘둘르고 결국에는 없어지게 된다. 정신 차려라 라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네. 그런데 당대표가 남아있어야지 합당을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뒤로 빠지겠다는 거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자강을 한번 제대로 해봐라 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1: 자강하자. 나는 네. 빠지겠다.
2: 네.
1: 로 해석하면 됩니다.
2: 뒤에서 보겠다. 후견인으로 지켜주겠다.
1: 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당히 지루해하는데.
3: 아, 그냥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0: 근데 이게 우리 정당이 예.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든 개혁신당이든 지금 다 전반부에 뭐 얘기했어요. 조국혁신당 민주당하고 합당하냐 안 하냐 그 얘기하고 네. 지금 후반부에는 개혁신당 국민의힘. 그래서 국민의힘과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게 왜냐하면 그 총선이 가까울수록 통합에 대한 구심력이 엄청 커집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네. 당연히 야 너희 그대로 총선 치를 수 있어? 아,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봤잖아요. 조국신당 개혁신당 후보 낸 지역 많습니다. 근데 개혁신당 한 명 당선됐고 제가 조국혁신당 몇 명 당선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한 명 당선된 게 너무 상징적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몇 명 당선됐죠?
4: 저희 한 3, 40명 정도 됐습니다.
0: 꽤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논란은 더 큰 소용돌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그렇겠네요. 네. 네. 개혁신당의 그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청년 지지층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지지층이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네. 개혁신당의 근본이 뭐 근간이 흔들리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개혁신당의 현재 상황도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2: 예. 그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안 걸고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 통감을 하고 그래서 다음번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쇄신을 하고 무언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개혁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다음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 만들 필요 뭐 있냐. 어차피 지금 지방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그냥 국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들 통폐합한 다음에 국회의원 수도 절반으로 줄여버리자.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떠한 정치개혁 그다음에 행정개혁 이런 안을 개혁안이라도 던지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소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뭔가 정치의 커다란 아젠다를 우리가 던져야 된다.
2: 네.
1: 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하고 정의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가장 뜨겁게 충돌하고 있는 문제 좀 짚겠습니다. 5.18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서 역사 왜곡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수 의원에 대해서 제명촉구 결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이 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분 이번 사안이 실제 의원 제명까지 추진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지하 의원도 투표에는 참여해서 기권표를 던졌지만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적 사안에서도 이게 후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도 5.18 민주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합의도 끝났고 심지어 5.18 특별법도 본인의 전신정당이었던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특별법이 통과돼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죠? 왜 소유사태라고 하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정원재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시죠.
0: 이전 이진숙 의원이 정치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1: 네.
0: 본인이 6.3 지방선거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강행했단 말이에요.
1: 했죠.
0: 그럼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본인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그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직에서까지 제명을 할 정도냐 이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1: 제명까지는 아닌 것 같다.
0: 본인이
1: 네.
0: 거기서 나온 그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여기에서 동의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져야죠. 그런데 그 정치적 책임은 비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다섯 대 맞을 일을 했으면 다섯 대만 맞아야 되는데 다섯 대 맞을 일을 갖고 뭐 50대 때린다. 이러면은 뭔가
1: 그렇게 계획이
0: 다른
1: 큽니까? 다섯 대와 50대 같이.
0: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명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1979년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 국회의원 한 명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논란이 됐었던 다른 국회의원들도 제명까지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 근데 그것과 비교하기에는 좀
0: 아니 그러니까
1: 과하지
0: 저는
1: 않을까요?
0: 비례성에 만다면 네. 제명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1: 그럼 어느 정도 징계 수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 잘못을 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0: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징계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제명에 이를 정도는 적어도 아니다 이거죠.
1: 아, 최소한 제명은 아니다.
6: 아니,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진수 의원은 장소만 빌려줬을 뿐이고 그 안에서 학술의 자유가 오고 가고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뭐 이진수 의원이 그렇게 크게 책임질 게 뭐가 있냐 얘기했는데 이 공동 주최한 포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반국가의 상징에 둘러싸인 채 반국가의 정치와 역사를 교육받고 있다. 그리고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다시 한번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네네. 사람들에게 포럼을 기회를 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건 국민의힘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진수 의원은 방통위원장 시절부터 망가진 역사관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많이 알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 사람에게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단수 공천을 줬어요. 그리고 대구는 국민의힘 텃밭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냥 사실상 배지를 달아준 거예요.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럼을 열었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이진수과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 공천을 준 국민의힘이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우리는 좀 그래 하면서 살짝 거리두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선우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2: 잘못했죠.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보고요. 뭐 단순히 토론회를 나는 열어준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다 알고 있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건지 예측 충분히 가능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비겁한 변명이고요. 대신에 저는 이거를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제명을 하느니 이런 거요. 이진숙 의원이 원하는 거예요.

0: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사실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뭔가 네.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2: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화를 내야죠. 네, 화를 이렇게까지 내는 우리가 엄청난 화를 내야죠.
1: 당신 이 정도로 잘못됐다 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2: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우리라도.
1: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2: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하는 게 맞다 보고요. 이게 네. 지금 고성국 당원하고도 5.18 뭐 전두환 사진 걸자라고 했던 그분도 아직도 징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을 징계하면 고성국도 징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장동혁 유리한 사람들 우호적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건 민심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제명과 기존의 출석 정지 사이에 실효적인 중징계 수단이 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이거 법안 찬성하십니까?
3: 근데 지금 이거 해갖고 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갖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1: 못하죠.
3: 징계 못해요. 네. 근데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1: 의미가 없다.
3: 의미 없죠. 네.
0: 아니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거예요. 반헌법적 생각입니다. 아니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례대표도 있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고 다수가 해가지고 너 자격 정지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저 이거는 진짜 너무나 독재적인 생각이 의회 독재를 바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 차라리 이런 법안을 만들지 말고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제가 없거든요. 네. 저도 국민 소환제 같은 거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부담이거든. 안 만들라 그러죠.
1: 누구나 소환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0: 국민만이 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국민 소환제라는 게 맞습니다.
1: 조우재 공보부장도 한 말씀해 주세요.
4: 네, 저도 국민 소환제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일종의 좀 이제 보여주기 식이고 네. 아마 명칭을 이렇게 이진숙법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이진숙 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한번 배지를 달면 그 이후에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짓을 해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일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2: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법제화하는 데까지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난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이제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다. 다만 희생자들도 있고 그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 뒤집기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이 이걸 모른 척하고 그냥 내비려 두는 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실제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2: 그렇죠.
1: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아, 화를 내는 거지.
3: 정치공세식 정치공세라고
2: 우리가 빡 얘기하는 거고.
1: 정치공세 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0: 그 정치공세가 네. 이진숙 의원을 단번 당대표로 만들 수 있어요.
1: 오히려 아니, 때리면 더 커진다.
3: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아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데서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도 집단 지성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0: 이진숙 의원이 이걸 왜 했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빌미는 민주당에서 준 게 맞아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했죠. 배제고 가지고 학생들 너무 공격했잖아요.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라가 쌓여있는 상황이니까 이진숙 의원이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1: 한 말씀 하시죠. 예, 여기에.
5: 네, 안 넘어가겠습니다.
3: 조심하세요.
5: 네. 우리 막 넘어다니는 정당 아닙니다.
1: 안 넘어가겠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네. 할 겁니까?
2: 탄핵 안 합니다.
1: 안 합니까?
2: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 똑같습니다.
1: 네네네. 국회에서
2: 공력이 그쪽으로 예. 막 몰려가서 실제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인용이 안 돼버리면 그거 정치적 후과 어떻게 합니까?
1: 폭풍이 나죠.
2: 그런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압박 수단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탄핵까지 가기에는 어렵다.
1: 국회에서 탄핵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정광재 대변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3: 아니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추진할 동력이 있어요? 지금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60% 되고 그래야 뭐 공소 취소도 하고 뭐 사법부도 더 압박할 텐데 그럴 힘이 없어요 지금.
1: 알겠습니다.
3: 빌빌대는데.
1: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사님께서 82년생까지 청년이라고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아까 우리 청년 얘기 좀 잠깐
2: 제가
1: 했는데.
2: 82년생인데요. 네. 중년입니다. 네. 김성열 최고도 82년생입니다.
1: 아주 단호합니다. 예, 안 된다고 합니다. 8585님 퇴근 후 열린 토론 국회 가는 길 들으면서 가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0: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진희님 열린토론 국회 가는 게 오늘도 너무 재미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쌀탱님 제가 묻고 싶은 것만 딱딱 물어봐 주시네요.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가는 길 이제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분과 매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열린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뭐 통합도 이야기했고 쇄신도 이야기했죠. 근데 정작 많이 등장한 단어는 사퇴, 제명, 뭐 직무정지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기술 아니었습니까?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가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롯데 대 기아의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되면서 현재 4경기만 열리고 있는데요. 상위권 팀들이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 속에 1위 KT를 반경기 차로 쫓는 삼성이 키움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태인과 하영민의 선발 대결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의 타선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자욱, 최영우, 김성윤으로 이어지는 타선이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4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리는 방금 6회 초 말로 홈런이 디아즈의 손에서 터지면서 점수는 8대0까지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1위 KT는 고영표가 나섰습니다. 갈 길 바쁜 5위 두산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현재 7회 초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선취점은 두산의 손에서 나왔는데요. KT가 2회 말 바로 역전에 성공했고요. 4회 말과 5회 말 이어진 공격에서 계속해서 추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현재 4대1, 3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3위 LG도 연승 중입니다. NC전 수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NC가 계속해서 1, 2, 3, 4회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LG도 1회에 2점, 3회에 1점 내면서 반격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점수차가 꽤 벌어진 상황입니다. 5회 말 현재 점수는 NC가 10대3으로 7점 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는 다시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SSG와의 주중 3연전을 모두 내준다면 가을 야구를 바라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쪽 경기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회 초 한화가 넉점을 득점하면서 승기를 가져오나 싶었는데요. 2회, 3회 그리고 5회 연속 실점하면서 5회 말 현재 7대5로 역전된 상황입니다. SSG가 2점차 앞서 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복싱 선수로는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했던 이메지가 훈련 중 무릎을 다쳐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신시내티전에 결정한 가운데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에 말루 홈런 등 홈런 두 방을 맞고 7점이나 헌납해 9대10으로 역전패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어제 투수가 던진 공에 팔꿈치 보호대를 맞은 이정우가 약간의 통증을 느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가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LA 다저스를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며 팀의 6대5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8 LA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아시아 선수권에서 태국의 세트 점수 0대3으로 완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 우승팀에 주어지는 LA올림픽 출전권과 1위부터 3위 팀이 받는 내년 여자 월드컵 출전권도 놓쳤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동남아 월드컵인 현대컵에서 사상 첫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베트남은 태국과의 결승 2차전에서 상대 자책골로만 2득점하며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1, 2차전 합계 점수에서 4대2로 앞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적 이슈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18살의 K리거 김예건 선수가 세르비아 지벨지다에 입단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죠?
1: 맞습니다. 세르비아의 명문팀 츠르베나 지벨지다. 네. 이게 그쪽 나라 말이라서 좀 생소한데 레드스타 베오그라드라는 뜻입니다.
0: 베오그라드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요?
1: 말이 다른 거죠. 네. 정확히는 이제 츠르베나 지벨지다가 이제 레드스타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뒤에 이제 베오그라드는 세르비아 수도죠. 그래서 네. 베오그라드를 연고로 하는 팀,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에 간 거고요. 동유럽 그 발칸반도 쪽의 최대 명문 중에 하나인. 네. 왕년에 굉장히 유럽을 호령했던 그런 팀인데, 이 팀에 황인범, 설령우, 김예건까지 한국 선수들이 이어달리기로 합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김예건 선수가 이 팀에 가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8살이에요. 그래서 K리그에 데뷔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정확히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전북 현대의 유소년팀에 네. 있는 고등학교 3학년생인데 뭐 몇 년 전부터 룰이 바뀌어서 고등학생도 리그를 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K리그를 조금 뛰다가 굉장히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유럽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0: 네. 그러고 보면 사실 뭐 김예건 선수의 재능을 먼저 알아본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갔던 선배들이 길을 잘 닦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3: 네, 황인범이 먼저 1호였는데 네. 그 약간 아까 표현에 이어달리 해주셨는데 황인범이 오고 나가니까 설령호가 오고 네. 설령호가 있다 말해서 나가고 이제 김예건이 왔는데 다 뭔가 좋은 활약을 하고 트로피도 안기고 심지어 이적료도 높이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벨지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선수를 알아보려고 할 때 뭐 아시아 시장도 공략하면서 할 때 뭐 일본도 있고 하지만 한국을 우선적으로 본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김예건 그러니까 최근 지벨지다가 보면은 좀 윙어 쪽은 좀 어린 선수들 많이 기용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0: 한국에 있는 젊은보다 더 어린 윙어 네. 김예건을 택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분명히 이제 물론 이제 황인범 그리고 서령우로 이어지는 선례가 있긴 합니다만 김예건 선수에게 느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예건 선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나요?
2: 김예건 선수가 18살 아주 고등학생인 선수치고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에 속합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사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 되게 어린 나이 초등학생 때부터 특급 유망주로 소개하는 네. 각종 이제 너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얼굴을 알렸어요. 그걸 토대로 한 작년 재작년 정도 TV를 이제 돌려보시면 TV에서 각 채널에서 많은 축구 예능을 하잖아요. 거기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한 팀에서는 쭉 뛰기도 했고요. 네네. 네, 뭐 KBS 축구 예능에서도 출연을 꽤 여러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망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방송 이력으로 유럽에 갈 수는 없는데
1: 그렇죠.
2: U17 월드컵에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한 유럽의 많은 팀들이 18세에 딱 선수를 데려가는 게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더 어린 나이에 영입하는 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을 이적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제 금지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이승우, 백승호 선수의 바르셀로나 징계 사례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유로 18세가 되어야만 국제적으로 팀을 옮길 수가 있는데요. 김예건 선수가 8월 초에 딱 18세가 되는 생일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주시하고 있던 유럽 팀들이 오퍼를 보냈고 그중에 너는 우리 팀에서 유망주가 아니고 당장 1군 즉시 전력감이다.
1: 네.
2: 라고 가장 솔깃한 제안을 해준 세르비아 팀으로 가게 된 것이죠.
1: 네. 자, 이 김예건 선수와 세르비아 지베즈다 계약 기간이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 일단 가장 선결한 목표는 주전을 굳히는 거겠죠?
0: 네, 뭐 당연히 가자마자 주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베즈다가 최근에 기용하는 걸 봤을 때 윙어들 상당히 어립니다. 그러니까 수비와 중원 쪽에서는 좀 베테랑을 기용하게 하는데 윙어들은 좀 뭐 각 뭐 동유럽 뭐 불가리아나 세르비아나 이쪽 신동들을 데려와가지고 좀 네.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김예건도 아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른 팀들, 빅클럽들도 물론 제한이 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뭔가 약간 2군이나 유망주 팀에서 좀 뛸 것 같았는데 지베즈다는 1군이거든요. 그래서 지베즈다가 또 세르비아에서 1강이고 절대 1강이다 보니까 또 아마 유로파 리그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 대회를 병행하다 보니까 아마 김예건도 기용되지 않을까. 그 뭐 아마 초반에는 짧은 시간 나올 텐데 전북에서 다시 짧은 시간 뛰었는데도 많이 좀 인상 남겼으니까 지베즈다도 아마 지베즈다에서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게 또 기후일지는 몰라도 사실 그 불과 한 2년 전인가요? 양민혁 선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청혼의 꿈을 안고 갔지만 또 이제 계속해서 임대로만 떠돌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2: 바로 그 걱정을 해서 서유럽 뭐 잉글랜드 같은 곳에 있는 훨씬 유명한 팀이 아니고 세르비아로 갔다. 그 점을 이 선수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알려진 바로는 세르비아에 있는 그 베오그라드는 팀뿐 아니고 뭐 프리미어 리그의 팀이나 빅리그의 팀들도 많이 이적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팀에 오면 2군에 가든지 임대를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비중이었던 거죠. 당장 프리미어 리그 주전으로 뛰는 건 너무 힘드니까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렇게 프리미어 리그 팀에 바로 갔다가 임대를 가거나 주로 2군에 머물러있는 선수들이 말씀하신 뭐 양민혁, 또 이제 박승수, 뭐 윤도영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들과 달리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에 가겠다. 그래서 츠르베나 지베즈다에서는 어떻게 김예건 선수를 활용할지, 김예건 선수가 어떤 특징 있는 선수인 만큼 뭐 이 자리에서는 이런 선수와 저 자리에서 저런 선수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이런 로드맵까지 제시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 만큼 물론 주전 경쟁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충분히 주전 경쟁 할 수 있을 것이다. 1군에서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1: 네. 일단은 뭐 간 팀도 그 자국 리그 자체 내에서 1강인 팀이라고 하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사실 아까 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령우 선수가 떠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같은 팀에 같이 있다면 그래도 선배랑 같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도움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질까 아닐까 싶긴 했는데 서령우 선수도 근데 좋은 조건으로 나가게 된 거죠?
0: 네, 뭐 김예건 인터뷰에서 보면은 서령우 형이 좀 조언도 해줬다고 하는데 네. 가버렸습니다. 딱 오늘 지금 몇 시간 전에 오피셜 나왔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 행이.
1: 네.
0: 근데 아우크스부르크 이제 익숙한 팀인데 이제 예전에 구자철, 홍정호, 지동훈이 같이 뛰었던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한파 클럽이고 좀 이 팀에서 사실 특이한 게 풀백인데 등번호가 7번입니다. 그리고 이정료도 거의 옵션 포함해 550만 유로인데 뭐 이게 너무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보니까 좀 낮은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아우크스부르크한테 또 투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설룡우도 굉장히 말씀 주신 데 좋은 조건으로 이적을 했고 이제 설룡우도 지베제다에서 오래 뛰면서 계속 빅리그 행이 연결됐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분데스리가에 있는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1: 네. 이그 이정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에 설룡우 선수도 지베지다에도 돈을 벌어주고 울산에도 돈을 벌어주고 떠나는 거라면서요.
2: 아 그렇죠. 일단 지베지다 입장에서는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게 축구에는 있죠. 이 선수랑 계약을 맺을 때 추후에 다른 팀이 이만큼의 이정료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협상 없이 너를 보내줄 수 있다. 이런 바이아웃 조항을 걸어놨는데 설룡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웃 조항을 아우크스부르크가 단번에 충족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저런 옵션들을 다 붙여서 성사가 됐을 때는 바이아웃을 약간 넘는 정도의 액수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베지다 측에서 선수도 원하고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조건이니까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게 울산에서 데려올 때 이정료보다 뭐 알려진 바로는 3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1: 3배
2: 네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지베지다는 본인 셈이 됐고요. 또한 이렇게 선수가 국제적인 이적을 하면 이 선수를 앞서 육성했던 구단에 꾸준히 이정료의 일부를 떼어서
1: 네.
2: 이제 육성에 대한 대가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의 제도인데 연대기여금이라는 제도예요. 연대기여금이 알려진 이정료가 맞다면 울산에 이제 2억 8,500만 원 정도가 가게 되고
1: 와.
2: 설룡우 선수가 이제 거쳐온 다른 팀들에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연대를 비롯해서 K리그 팀들이 한국 선수를 이렇게 유럽으로 순순히 보내주고 성장을 도와줬을 때 추후에 계속 떡이 내년 후년에 계속 먹여진다.
1: 네.
2: 뭐 이런 걸 또 예로 하나 보여주는 거죠.
1: 네, 좋네요. 야,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설용우 선수도 분데스리가에 가게 되면서 또 한 명의 한국 선수가 독일 리그에 뛰게 됐습니다.
0: 네, 뭐 비교를 하자면 최근에 각 분데스리가 팀에 일본 선수들이 많거든요. 일본 선수들이 진짜 엄청 많이 가가지고 약간 한국 선수들은 좀 줄어들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미네네 김민재, 마인츠 이재성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의 정우영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설용우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많은 선수 이제 한국 선수가 더 추가된 거는 분데스리가의 볼거리를 더 늘린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적 소식 스페인 2부 리그 지로나에서 뛰는 김민수 선수의 이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김민수 선수는 원래는 스페인 1부에 있던 지로나에서 프로 데뷔까지 했다가 그 뒤로 임대를 한번 다녀왔고 지난 1년 동안 그 임대팀인 안도라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어요.
1: 네.
2: 스페인 2부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10대 한국인 굉장히 뛰어난 그런 1년을 보냈거든요. 이번 시즌도 지로나가 강등돼서 지로나 소속으로 2부에서 쭉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명문인 레인저스가 굉장히 큰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김민수 선수를 데려가고 싶어 했고 지금 성사 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명문이 셀틱 레인저스 두 팀이 양대 강호인데 셀틱은 한국 선수들이 많이 갔었고요.
1: 네네.
2: 레인저스는 이제 김민수 선수가 가게 되면은 셀틱에는 대표팀 선배 양현준 선수와 이제 라이벌 경기를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알려진 이적료 1,000만 유로가 맞다면 김민수 선수는 레인저스 구단 역사상 2위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거 10대거든요.
1: 네.
2: 이 선수를 이 정도의 정리를 주고 데리고 온다는 거는 무조건 주전으로 쓰겠다.
1: 그렇죠.
2: 두 번째, 추후 이 선수는 프리미어리그든 어디든 갈 것이고 몇 배의 수익을 우리 팀에 안겨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스코틀랜드 팀이 이 정도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김민수 선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1: 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파들의 거취는 황희찬 선수만 결정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0: 네, 황희찬은 이제 사실 지금 울버햄튼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울버햄튼이 이불이 강등된 이후에 리그 경기도 하고 컵대회도 했는데 한 번도 명단에 포함된 적이 없고 그리고 감독도 언급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U21팀에 뛰고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금 이적을 하겠다 싶은데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리즈나 팰리스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연결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뭔가 이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동을 갈 것이다 아니면 튀르키예도 갈 것이다라고 말은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황희찬 선수는 뭔가 계속 그 소식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황희찬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은 좀 약간 우려가 좀 크죠.
1: 일단은 울버햄튼에서는 더 이상 좀 활약하기가 쉽지 않은 건가요?
2: 네, 뭐 신동 기자가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리하면 울버햄튼에서는 선수가 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군으로 보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실력상으로 2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력이다가 아니고 이제 방출 대상일 경우에 이 선수가 우리 팀에 맞지 않고 뭐 연봉을 감당할 수 없고 이럴 경우에는 주전급 선수도 2군으로 보내서 네. 반드시 다른 팀을 찾아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래 이적 시장 막판이 되면 많은 팀들이 황희찬 선수를 2순위, 3순위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도 1순위가 다 무산되면 급히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럽 이적 시장이 한국 시간 9월 2일 새벽에 마무리가 네. 되는데 임박할 때쯤 되면 황희찬 선수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적 시장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적 시장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가운데 유럽 리그들은 대부분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두 경기를 치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계속 활발하게 공격을 펼쳤어요.
0: 네, 비아레알 상대 선발로 나왔고 투톱 중에 한 명으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막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 시메오네 감독이 어떻게 이강인을 활용하려고 할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와중에도 슈팅 여섯 개나 하고 좀 좋은 패스를 여러 번 뿌리면서 이강인이 딱 그 그리즈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가 이기지 못하고 이강인도 골을 못 넣었지만 앞으로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강인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펼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일단 이강인 선수는 아직 뭐 굉장히 섣부르고 너무 빠른 판단이긴 합니다만 잘 녹아들고 있다고 보세요?
2: 네. 일단 이강인 선수는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온 게 맞고요. 그걸 증명하듯이 첫 번째 경기는 뭐 주전들이 다 교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교체로 들어갔고 두 번째 경기 선발로 뛰었고 뭐 팀의 주전으로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1: 네.
2: 사실 이강인 선수는 계속 주전으로 두고 다른 세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 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이 팀의 최고 스타 공격수인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가 월드컵 기간 도중에 대표팀에 가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사람인데요. 자기는 다른 팀으로 가고 싶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꿈을 이룰 수 없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바르셀로나 가고 싶다고 거의 들어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를 뛰긴 뛰는데 네. 한 경기는 안 뛰었고 다음 경기 투입됐을 때 굉장히 많은 야유를 받으면서 팬들이 완전 등을 돌렸어요.
1: 네네.
2: 그래서 이 선수의 거취가 굉장히 이 팀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팀에 이미 오고 이미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같은 선수는 고정시켜놓고 네. 다른 선수들을 테스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수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로 옮긴 덕분에 이제 라리가의 눈길이 더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간략하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선두 경쟁을 펼칠 예정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초반 흐름 어떤지 그것만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0: 네, 조세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레알 마드리드가 좀 중심이 잡혀 있었고 좀 비니시우스나 음바페가 살아나면서 최근에 에스파뇰도 이기고 소시에다도 이기면서 2연승 달리고 있고 바르셀로나도 아직 한 경기는 안 치르긴 했지만 이제 하피냐를 중심으로 공격이 폭발하면서 엘체를 상대로 5-0으로 이겼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제 새 3강 구도가 좀 확립되어 초반부터 확립돼가지고 볼거리 늘어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난 주말에 개막한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 시간으로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일정이었습니다. 많은 경기 열렸어요.
2: 네,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경기 중에 하나는 디펜딩 챔피언 아스널이 얼마나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였는데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코번트리 시티와 전력차가 물론 많이 나긴 하지만 3대 0 완파를 하면서 홈 개막전에서 승점골을 올렸습니다. 네. 한국 선수 소속팀 중에서 한국 선수가 뛸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은 팀이 브렌트퍼드입니다. 브렌트퍼드는 한국 대표팀에도 왔었던 수비수 김지수 선수가 있는데 김지수 선수는 아직까지도 주로 2군에 있긴 해요. 하지만 브렌트퍼드 팀은 잘 나가고 있는데 토트넘 호스퍼를 상대로 뜻밖의 3대 0 완승을 거두면서 네. 네,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줬고요. 반대로 이 팀은 강팀인데 졌다라는 팀도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승격팀 헐시티에 0대2로 충격패를 당하면서 상대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수비할 때 같은 팀 선수끼리 막 서로 붙잡고 있다가 너 우리 편이었니? 이런 표정을 주고받을 정도로 수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빨리 수정이 필요한 그런 메뉴의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쭉 경기 결과를 보니까 브라이턴이 에스턴 빌라를 4대0으로 잡았네요.
3: 네, 지금 빌라가 거의 공중문의 수준으로 선수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영입도 하긴 했지만 뭐 일본 골키퍼 스즈키 자이언도 왔고 하긴 하지만 너무 재정 문제가 좀 겹치면서 이제 좀 팔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팔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개막을 했으니까 경기를 했는데 진짜 브라이튼한테 쉴 새 없이 얻어맞으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라이튼의 승리도 많이 주목되고 있는데 일단 빌라가 이 제대로 시즌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가 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맨시티는 본머스를 상대로 2대 1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경기 결과보다도 홀란의 헤어스타일을 가졌습니다.
2: 아, 그 정도인가요?
1: 네.
2: 엘링 홀란 선수가 노르웨이 선수인데 굉장히 건장한 190cm 정도 되는 키에 아주 몸이 뭐 인간 병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체격이 좋은 선수죠. 그래서 대표적인 바이킹형 선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노란 금발의 장발 머리도 그 이미지에 일조했는데 그거를 완전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짧게 잘랐어요. 짧은 머리 군단에 합류한 걸 제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바고요. 네. 근데 이제 홀란 선수의 헤어스타일은 그냥 이제 우리를 보기 즐겁게 해주는 그런 요인일 뿐인데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은 굉장히 변화가 큽니다. 네, 이 팀의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이었던 로드리를 비롯해서 미드필더들이 줄줄이 다 나갔고 네. 이 팀의 감독 마레스카 감독이 원래 첼시를 이끌었기 때문에 첼시에서 데리고 있었던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거금을 퍼부을 거라고 하고요. 시즌 이미 개막했는데 맨시티는 아직 영입해야 될 선수, 내보내야 될 선수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경기력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프리미어리그는 이어집니다. 2라운드 경기 어떤 경기를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3: 네, 뭐 30일에 있는 토트넘 뉴캐슬인데 토트넘이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쓴 거에 비해서 너무 못했다 보니까 또 뉴캐슬은 나름 또 그러니까 선수들을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우려가 컸습니다. 근데 나름 잘해가지고 이 두 팀의 대결이 아마 좀 관심이 클 것 같고 또 이제 31일에 있는 맨유와 입스위치. 맨유가 아까 말한 대로 헐시티한테 너무 말도 안 되게 못해졌기 때문에 또 입스위치가 승격팀이어가지고 승격팀 2연전인데 이 경기도 못 이긴다 이러면은 뭐 두 경기 만에 캐릭 감독이 약간 제2의 솔샤르 그러니까 임시 감독에서 정식 감독이 되자마자 좀 망한 케이스거든요.
1: 네.
3: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경기가 아마 이번 라운드에서는 가장 좀 많은 기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말에는 분데스리가가 개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지난주 주말에 우승컵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 슈퍼컵을 단판 승부로 하면서 시즌을 시작하는 리그들이 많은데 독일 슈퍼컵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꺾었고요. 김민재 선수가 선발 풀타임을 뛰었어요. 2대1로 승리하면서 단 한 경기만에 트로피 하나 들고 시작을 하는데요. 다가오는 주말 분데스리가 개막 라운드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네. 경기를 합니다. 슈투트가르트를 상대하고요. 그리고 한국 선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에 유독 많은데 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부상으로 당분간 못 뛸 것 같고 설영우 선수가 뛸지 안 뛸지 좀 궁금해지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네. 첫 경기는 31일 월요일 오전 0시 30분에 샬케 공사 상대로 진행됩니다.
1: 네. 뭐 이재성 선수도 마인츠에서 이번에 여섯 번째 분데스리가 시즌을 맞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나 이재성 선수 뭐 팀적인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이번 시즌을 맞이하는 각자의 목표도 사뭇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뭐 김민재 선수는 이제 여러 뭐 지금 나오는 게 뭐 아스날도 있고 아스톤빌라도 있었고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원했는데 뭐 미네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좀 잔류를 했기 때문에 이 뭐 조나단타나 다이오 우파메카도나 정말 좋은 센터백들이지만 경쟁에서 하면서 주전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 같고요. 또 슈퍼컵에서 주전 선발로 나와가지고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큽니다. 이재성은 작년에 이제 전북의 제안을 좀 약간 고사하고 이제 마인츠와 재계약을 맺으면서 마인츠에 좀 충성문서를 했는데 지난 시즌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다시 이제 유럽 대항전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재성 본인도 더 분투할 것 같습니다.
1: 네. 분데스리가 전체로 보면 이번 시즌에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더 재밌을까요?
2: 사실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의 일강 체제라는 점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슈퍼컵을 봤을 때 단 우승은 바이에른이 했지만 도르트문트가 심상치 않다. 네,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하고 졌다. 또한 유망주들을 잘 키우는 게 또 축구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인데 도르트문트가 그리스 출신의 공격자원 유망주들을 여러 영입했고 또 이탈리아 국적의 유망주들도 있고 그들을 아주 잘 육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서 어떤 향후 10년, 20년을 호령할 유망주들이 독일 무대에 성장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도르트문트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못 다룬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들 소식이 있으면은 신동훈 기자가 좀 더 정리를 해주시죠.
3: 네, 조규성이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리에카를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시즌 1호 골 성공했고요. 또 오영규도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잘기리스를 상대로

0: 대로 골을 넣고 시즌 1억 골 성공했습니다. 네. 또 이한범은 클럽브리에서 주전으로 이제 나서고 있는데 클럽브리에가 이제 시즌 초반 3경기에서 실점이 아예 없고 다 이기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한범이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지금 LAFC가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근데 그 상황에서 침묵이 이어지면서 뭔가 손흥민과 LAFC 모두 좀 비판 대상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아까 대부분 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혹시 언급 안 된 우리나라 선수도 해외파 일정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뭐
2: 일정보다는 오현규, 조규성 선수가 각자 팀에서 굉장히 득점하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네. 저희가 좀 강조를 해서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득점 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선수들 활약 소식 더 많이 들고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신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8월의 끝자락에서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6도 이상으로 올라 몹시 무더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고요. 내일부터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이어지면서 모레 폭염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부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소나기는 오늘 밤까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 아침부터는 강원 남부와 동해안, 충청과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전남 남해안, 영남에 최대 8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70mm가 되겠고요.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전주 26도로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청주, 전주 32도, 대구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네팔과 중국 티벳 접경 지역을 덮친 대홍수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참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70여 명, 실종자도 1,300명이 넘습니다.
1: 비도 안 오는 날 기습적으로 홍수가 난 데다 사전 경보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먼저 순식간에 닥친 홍수 상황부터 전합니다. 안다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강에서 집채만한 급류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 밀려듭니다.
3: 아, 막아!
4: 피해, 피해, 도망쳐.
2: 혼비백산한 주민들이 도지대로 다급히 뛰어가지만 시커먼 토성류가 이미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대형 교량마저 맥없이 반토막 난 채 떠내려갑니다. 집채만한 바위까지 굴릴 만큼 무서운 기세입니다. 기습적인 대규모 홍수가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와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 일대를 단숨에 덮쳤습니다. 주택과 도로 등 마을 전체가 토사에 파묻혔고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4: 단 15분 만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2: 이번 참사로 네팔 현지 주민입니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지금까지 273명이 숨졌고 양쪽을 합친 실종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실종자 가운데 900명 가까운 이들이 외국인으로 성지순례나 등산

0: 계란을 왔다 과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홍수가 밀려와 시장 전체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라졌거나 숨졌는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네팔 현지 주민입니다.
0: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측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빙하 붕괴가 흑점이와 함께 네팔 계곡과 강을 따라 쏟아져 내리며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비가 오지 않아 홍수 경보가 울리지 않은 탓에 하류 지역 주민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2: 엄청난 크기의 급류는 순식간에 한국 기업이 짓고 있는 수력발전소도 덮쳤습니다. 우리 국민 9명이 아직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고립됐던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은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어서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엄청난 주행음과 함께 급류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쏟아져 내립니다. 누군가 호루라기를 불며 작업자들에게 경고하지만 순식간에 건설 중인 댐을 덮칩니다. 그 아래 굴삭기 등으로 작업 중인 사람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더욱 거세진 물살은 댐을 부술 듯이 때려버립니다. 마치 영화에서 봤을 법한 급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있던 작업자들도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의 대홍수 당시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첫 번째 수문시험 가동 당시 현지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비교해보니 지형과 댐의 모습, 설치된 현수막 등이 일치합니다. 괴물 급류로 현장에 있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인 작업자 등 200여 명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던 한국인 직원 10명 중 현장 소장 1명을 제외한 9명은 안전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수력발전소는 네팔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사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90% 가까운 공정률로 2027년 중반 완공될 계획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2: 네, 지금 네팔엔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 인력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다리가 끊겨서 피해 지역으로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이승준 특파원이 급파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특파원, 막 도착한 카트만두도 긴박한 분위기라고요.
4: 네, 저는 지금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고 지역까지는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이징에서 이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사고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네팔을 찾는 관광객들과 외신 기자들로 비행기는 만석이었습니다. 특히 각국에서 보낸 구조팀과 국제 구호단체들도 이곳 카트만두로 속속 집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 재난평가 조정단 요원들도 현지에 도착해 각국 구조대와 수색구역을 나누고 지원 방법을 조율 중입니다. 하지만 산사태의 진앙지인 북부 라수아 지역과 보테코시강 일대 등 최악의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 40여 킬로미터 구간이 통째로 유실돼 현장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붕괴된 교량도 많아 육로를 통한 현장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2: 네, 대홍수가 그곳 카트만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4: 네, 이곳 카트만두의 해발 고도는 약 1,400m 정도입니다. 산악지대 계곡부와는 고도 차이가 있어서 소사 유실에 직접적인 피해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외곽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저지대 주민들에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북부 수력발전소들이 대거 파괴되면서 카트만두 시내 전역에 정전과 통신장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곳 카트만두 주요 대형 병원과 군시설 앞에는 헬기로 후송되는 부상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실종자 소식을 애타게 찾는 가족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류 지역에 빙하호수가 추가 붕괴될 우려도 있어서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카트만두에서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2: 산사태와 대홍수는 마치 쓰나미처럼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현장은 온통 진흙밭입니다. 이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산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토사가 흘러나옵니다. 흙더미가 집어삼킨 건물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춥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사고 현장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 피해를 연상케 합니다. 토사가 휩쓸고 간 마을은 원래의 모습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고 주변엔 희뿌연 안개가 시야를 가립니다. 지상의 건물들은 온통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을이었는지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은 흙더미가 지나간 경로를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여전히 곳곳에 거센 흙탕물이 흐르고 마을 안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어온 진흙이 건물 사이사이를 채웠습니다. 산산조각 난 건물 잔해들은 이번 홍수의 파괴력을 실감케 합니다. 길가에 서 있던 나무도 진흙을 잔뜩 뒤집어썼습니다. 내리막 도로는 끊겨버렸고 다른 도로들도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흙탕물 때문에 끊긴 도로 위엔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한쪽에는 줄줄이 파괴된 건물이 늘어서 있습니다.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는 처참한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2: 이번 대홍수 피해는 네팔 라수아 지역의 협곡 주변에 집중됐습니다. V자형으로 생긴 가파른 계곡인데다 강변의 마을이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진 거로 보입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5: 가파른 산세에 끝없이 이어지는 협곡. 그 사이로 보테코시강이 흐릅니다. 강 주변과 하류에는 조그만 마을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마을들을 토사가 섞인 대홍수가 덮쳤습니다. 이 지역은 가파른 V자형 협곡에 유량까지 풍부해서 수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홍수 상황에선 지형 특성이 재앙을 더 키웠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빙하수와 토사가 좁은 곳에 집중되면서 파괴력이 더 컸습니다. 또 좁은 만큼 평야 지역보다 유속이 빨라 대피도 어려웠습니다.
1: 테라스로 피하는 동안 아내는 이미 산사태로 흙더미에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4-5시간 뒤 저는 헬리콥터로 구조됐습니다. 이번 생존자입니다.
5: 대홍수의 참상은 위성사진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홍수 전 지푸르던 계곡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마을과 시장이 있던 자리는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1: 깊게 쌓인 잔해, 파손된 도로와 교량, 그리고 막대한 파괴 규모로 수색과 구조 작업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잔 슈레스타 AP통신입니다.
5: 2015년에도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으로 8,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가파른 산세와 V자형 지형에 곳곳에서 도로와 통신선이 끊기면서 구조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2: 마치 갯벌처럼 변한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겨 헬기 말고는 이렇다 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흙탕물이 휩쓸고 간 네팔의 산간마을이 회색빛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집과 자동차 모든 게 진흙에 묻혔습니다. 집안에 갇힌 사람을 맨손으로 구조하고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힘겹게 진흙 속에서 발을 옮깁니다. 간신히 피해 현장에 접근한 중장비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강력했던 물살은 도로와 다리를 끊어 산간 마을을 고립시켰습니다. 이번 홍수로 40km가 넘는 도로가 끊기고 교량 80여 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부상자나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헬기 투입입니다. 현재 피해 현장엔 수십 대의 헬기가 투입된 걸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소형 헬기여서 빠른 실종자 수색과 구조엔 한계가 있습니다.
1: 남편이 아이에게 줄 호두와 초콜릿을 보냈다고 며칠 뒤에 집에 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실종자 가족입니다.
6: 인접국인 인도와 중국은 물론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돕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고산지대인 데다 접근이 쉽지 않아 구조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2: 네, 이번 대홍수로 국경 검문소 등이 사라진 중국 티벳 자치구 쪽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0: 공식 발표된 중국 측 사망자는 3명이지만 실종자가 550명이 넘고 2차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1: 거대한 진흙더미가 순식간에 밀려들어 건물을 집어삼켰던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에 있는 중국 측 국경 검문소. 사고 이튿날인 오늘 구조 헬기가 찾아간 국경 검문소 현장 일대는 온통 회색빛 진흙에 뒤덮였습니다. 종이 상자처럼 주저앉았던 주차장 건물도 대형 버스도 흔적도 없습니다.
2: 지금 지난 지역 상공을 배회하며 수색 중입니다. 둘러본 후에 수색과 구조, 대피를 위한 노선도 결정해야 합니다. 류관칭 중국 CCTV 기자입니다.
1: 1.5m 두께까지 쌓인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군부대 헬기와 굴착기 등 각종 중장비와 차량 24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구조와 수색 인력도 3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는 국도까지 파손돼 복구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험준한 지형이 더 큰 문제입니다.
2: 지형이 매우 좁은데 때문에 현장으로 드나드는 도로에서 산비탈 붕괴나 산사태를 예방해야 하며 낙석의 영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천웅시 중국 자연자원부 지질재 기술지도센터입니다.
1: 3,000m에 달하는 험준한 산기슭에서 계속 흙탕물이 흘러내려 골짜기에 유입되는 구조여서 홍수 우려가 여전합니다. 오는 29일까지 대홍수 피해 지역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3: 이번 대홍수는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붕괴한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폭 600m에 달하는 거대한 빙하가 무너지면서 규모 5.2의 지진파가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중국과 네팔 국경의 지륜 검문소는 이번 돌발 홍수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당시 이곳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홍수가 난 원인은 이곳 상류에 있는 히말라야 빙하지대의 붕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폭 600m의 대규모 빙하가 무너지면서 1km 넘는 높이에서 낙하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워낙 커서 규모 5.2의 지진파로 기록될 정도였다고 미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실제 홍수 발생 전후의 위성사진을 보면 이곳 정상부 사면 절반 가까이가 무너져 내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 빙하가 떨어지면서 얼음은 산산조각 났고 계곡부에 쌓인 토성류, 물과 섞여서 급류가 됐습니다. 트리슐리강을 따라 무려 70km가량을 흘러갔는데 좁은 V자 계곡 지형에 유량이 집중되면서 트리슐리강 말레쿠에선 수위가 최대 7m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런 엄청난 양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네팔 당국은 무너진 빙하와 암석이 하천을 막았고 이때 만들어진 임시 호수가 터져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빙하호가 붕괴한 거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세웅입니다.
3: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를 위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열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5: 우리 국민 실종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로 향했습니다. 외교부 직원들과 소방관,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6: 신속하고 안전한
7: 임상우 정부 합동
6: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대응팀 11명은 오늘 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본격 수색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됐던 청와대 회의를 취소하고 외교부로 향해 네팔 홍수 관련 긴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 9명이 실종된 위중한 상황이라며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 지시했습니다.
8: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5: 네팔 정부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직원 가족들도 세심히 챙기라며 전담관과 상황을 공유할 공보관을 지정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8: 그분들의 가족들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겁니다. 가족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헤아려서 챙겨주기 바랍니다.
5: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국민을 향해서도 위로를 전하며 우리가 제공할 인력이나 지원 방안 등이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3: 우리 기업들이 꾸린 신속 대응팀도 오늘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연락이 끊긴 현지 직원들은 사고 당시 사무구역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연락이 끊긴 우리 근로자 9명 가운데 6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나머지 3명은 한국남동발전 소속입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이들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건물 배치를 보면 트리슐리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시설과 사무소, 숙소 구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쯤. 7시 반쯤 출근하는 직원들이 흩어져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각입니다. 연락이 끊긴 9명은 사무구역에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발전시설 쪽에 있던 10명은 고립됐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꾸린 긴급대응반은 오늘 네팔 현지로 떠났습니다.
9: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의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 생존을 확인한 사람들의 건강 확인과 함께 구체적인 현장 상황 파악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10: 상부 웨어댐 부분은
2: 윤장현 거의
10: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지하 발전소는 현재 뭐 그쪽은 매몰되지 않은 걸로.
7: 두 회사는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가족이 네팔 현지 방문을 희망할 경우 이동과 체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팔엔 이들 기업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는데 지금까지 이번 홍수와 관련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약물을 넣은 음료로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소영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진선민 기자입니다.
11: 김소영의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건 지난 2월.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던 남성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는 6명. 모두 김소영이 건넨 약물 음료를 먹고 의식을 잃었고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소영은 원치 않는 스킨십을 피하려 남성들을 재우려 했을 뿐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11: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사망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약물을 먹이는 과정에서 챗GPT 검색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즉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물을 건넸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김소영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살인 2건과 특수상해 4건 중 3건이 유죄로 인정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3: 사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존재하는 형벌을, 극형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11: 유족 측은 사형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0: 20대 여학생을 살해하고 실종신고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강사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지역에 버렸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살 중국인 시간 강사 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15: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16: 여성은 왜 했습니까?
15: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14: 법원은 정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5살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시신을 훼손해 경주 불국사 일대와 경기도 군포 등에 버렸고 일부는 자신의 집 김치통에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 다투다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고 보고 휴대

0: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
1: 실종 신고가 묵살돼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유족은 이제 분노할 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빈소를 찾은 제주경찰청장은 초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7살 장모 씨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100일 넘게 장 씨를 찾아 헤맸던 가족들은 죽음을 맞이하고서 분노할 힘마저 잃었습니다.
3: 가족들에 대한 애착도 정말 컸고 지금도 새롭게 있어야 할 일인데 이제는 새롭게 남지 않는 것 같아요.
2: 제주경찰청장도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모경장이 입건된 지 13일 만입니다.
4: 고인이 환자명 올라온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에게 통보해 드릴 겁니다. 사과했습니다.
2: 경찰은 이번 사건 초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경장이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전산망에 실종신고 삭제 사유로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달이 흘러 가족이 3차 신고를 한 이후에야 허위 종결 사실을 확인했고 장 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부경장은 지난달 22일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 천장 부근에 남아있는 지문을 감식한 결과 부경장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1: 경찰은 장 씨가 범죄로 숨졌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는 한다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증거를 찾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현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실종된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야자수 농장. 해가 떨어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립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숙소에서 400m 정도,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유족은 평소 장 씨가 이 길을 지날 때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농장 안은 사람이 쉽게 오가기 어렵습니다.
6: 빨가워서 패딩 막 두꺼운 거 막 그 작업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으면 못 들어.
5: 사건 현장이 카나리아 야자수 농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지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고 안쪽에는 줄기로 뒤덮여 있어 성인 여성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농장주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초 가지치기를 한 뒤에는 농장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농장 안쪽이 사람 발길이 뜸해졌다 하더라도 농장 주변으로 올레길을 지나는데도 석 달 넘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웃들은 장 씨가 평소 활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목이 압박될 때 손상될 수 있는 목불뼈가 부러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 사망 경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7: 분리가 짧은 시간에 분리인지 긴 부패 분리인지를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5: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경주입니다.
8: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을 꽃게잡이철을 앞두고 단속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9: 시꺼먼 연기를 내뿜는 선박. 그 뒤를 해양경찰이 쫓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접근한 뒤 무장한 해경들이 선박에 진입해 내부를 수색합니다.
10: 제압 완료!
9: 지난 11일 우리 해경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모습입니다. 북방한계선 인근은 조업이 금지돼 있어 황금 어장으로 불립니다. 이를 노리고 이곳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70여 척. 남북 군사 충돌 우려에 해경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한계선 북쪽으로 도주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6월 대통령도 현장을 둘러본 뒤 우려를 표했고
11: 중국 선박이
9: 정부가 이에 단속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30여 명 규모로 운영 중인 연평, 대청 특수 진압대에 더해 백령 진압대를

0: 신설하고 기동정도 4대에서 6대로 늘립니다. 바다 밑바닥을 훑는 저인망 조업을 막기 위해 인공 구조물 30여 기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 NLL 인근 해역에서 예, 지금
2: 장인식,
1: 오늘 기준으로 76척이 있습니다. 전원 태거 조치하는 게 목표값입니다.
0: 다만 관련법 정비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는 꽃게철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군과 경찰 공조를 강화해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명목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적 지원이 늘면서 상하위 소득 격차도 일시적으로나마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7%포인트 오른 0.29%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반면 강남과 서초는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집주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총 82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구역을 올해 말까지 전국 160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 특수진압대를 증강 배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추진됩니다. 지난 정부부터 추진해온 기후 대응댐 14곳 가운데 이미 추진이 중단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 대한 재검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5곳은 댐 건설을 추진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데뷔 30주년을 맞은 소리꾼 김용우 씨와 말씀 나눕니다. 김용우 씨는 나만 알기에 너무 아까운 우리 민요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왔는데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전통에 갇히지 않고 우리 민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왔죠. 민요는 악보 위에 있는 노래가 아니라 삶에서 나온 소리라고 말하는 소리꾼 김용우 씨 지금 만나봅니다.

0: 네, 데뷔 30주년을 맞은 소리꾼 김용우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이제 8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민요를 채집하고 배우던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 남도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또 충청도로 넘어갔어요. 네. 이 민요를 채집하다 보면은 아, 내가 발견했고 찾아냈는데 정말 귀한 소리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사실 뭐 그전에도 뭐 체력 그 채집이라고 하는데
0: 네.
1: 채집하고 체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서해안 바닷가를 건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0: 네.
1: 어떤 어르신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시조를 참 못 들으시게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르신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 이제 술 한 잔 한딱배기 이제 드시고 네. 나더니 또 이 노래 알아 그러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불러보라 그랬더니 지게 소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0: 아.
1: 근데 처음 듣는 노래였다고.
0: 네.
1: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이런 분이 계시던데 너 알아? 아니요, 난 처음 듣는데요. 성함은 고성교 어르신이고 전화번호는 몰라. 그럼 어떻게 찾아요? 전화번호부 있잖아. 동네 가가지고 전화번호부 찾아봐.
0: 그 이름만 아는 거. 네. 고성

0: 이동규.
1: 네. 그분의 이제 그 이름을 찾으니까 세 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화를 했죠. 예. 전화를 했더니 아니야. 혹시 어르신 그 제게 소리 부르는 분 아니세요? 했더니 처음 분 아니야. 두 번째 전화해서 이세요? 아니야. 마지막 역시 마지막에 예. 전화를 딱 하니까 그거 내 노래인데? 뭐 이렇게 하신 거에서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 이제 선생님 댁까지 찾아갔고 댁에 갔더니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냐 했더니 사실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됐다. 네. 한번 선생님 노래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바로 노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0: 예. 지게 소리가 사실 김용우 씨 1집 데뷔 첫 번째 앨범이잖아요. 첫 번째 네. 곡이잖아요. 네. 그 노래 진짜 많은 사랑받았죠.
1: 맞아요. 네. 그 노래 때문에 사실은 제가 소리꾼으로 데뷔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노래를 제가 음반으로 내고 타이틀도 이걸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반응이 없었으면 제가 이 집을 냈을까요? 안 했겠죠?
0: 피리 불어야죠.
1: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놀랬던 게 저는 뭐 기자분들이 연락이 엄청나게 왔었어요.
0: 네.
1: 아니 무슨 이런 음반을 냈냐 이러면서 진짜 그 신문 한 면을 다 실어주셨어요.
0: 그 기가 막혀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1: 희망도 많다.
0: 희망도 많다.
1: 하여튼 예. 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는 분들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는 그거였거든요. 아니 이거는 나라에서 돈 주고 해야 되는 노래인데 이거를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면서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전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밥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해주시니까 감사하는 의미로. 근데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야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참 멋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들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뭐. 국내 신문도 그렇고 뭐 영자 신문들 예. 코리안 헤럴드랄까 뭐 이런 뭐 코리안 타임즈랄까 여기도 정말 전면으로 다 실어주실
0: 되게
1: 정도로
0: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데뷔 때부터 같이 방송을 네네, 해서 그렇죠. 아는데 어머 우리 소리를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어머 너무 좋네. 되게 참신한 느낌. 근데 실제로 그 원래 그 배웠던 고성규 선생님한테 네. 배우셨을 거 아니야. 그분한테도 앨범 딱 갖다 드리니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1: 이것이 내 노래예요? 이러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것이 어떻게 내 노래예요? 아 선생님 거죠. 이것이 그러면 누구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충청도 사투리 많이 쓰시니까.
0: 예.
1: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닌가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따져 묻다가
0: 네.
1: 아 이분들은 그냥 노래만 붙고 국악기 소리만 듣다가 이거 반주를 제가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넣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 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이거가 이제 어색하신 거죠.
0: 뭔가 이제 옷이 아까 이제 어떤 옷을 입힐까 그렇죠. 음악에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입던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나요?
1: 그것도 그렇죠? 있었고 사실은 서양악기랑 이제 노래 작업하는 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부르는 음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음정이라기보다는 흐름으로 가는 음정들이 많다 보니까
0: 예.
1: 그분들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저는 조금 정확한 음으로 불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부른다면 에에에에에야 이러면서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그 피리 아니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그 정확한 음정을 내는 악기 음정을 나도 똑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이게 다르게 느껴지니까.
0: 그러니까 우리 소리를 사실 서양의 악보로 그대로 옮기는 게
1: 힘들어요.
0: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이것이 내 노래가 아니다. 네가 어떻게 이걸 나한테 배워가가지고 요따구로 부르느냐 이러면서 막 혼찌금을 내셨는데 어쨌든 네.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제 핑계고 사실은 그때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오리지널 원곡이 갖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0: 아.
1: 가능하면 이 노래를 절대로 건드리지 말자.
0: 네.
1: 원곡 불변의 원칙.
0: 네.
1: 그 노래를 가지고 가고 거기에 이제 서양 악기가 됐든 서양 리듬 패턴이 됐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지만 선율이 주는
0: 네.
1: 그거는 사실 특별하게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그게 이제 원칙이 됐어요.

0: 일도 많고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1: 아, 왜 노래 잘하시잖아요.
0: 아, 참 저는 이 가사가 네. 너무 좋아요.
1: 아,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에 수심도 많다.
0: 나중에 뭐 일락서산에 해는 뚝 떨어지고 그렇죠?
1: 월출동년이
0: 월출동년에 달 솟아온다. 가사도 기가 막히고 가락도 기가 막히고 야 이거 노래 근데 이렇게 부르는 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부르는 거 되게 쉽지 않은 창법이죠.
1: 맞아요. 선생님이 네. 그건 칭찬해 주셨어요. 너는 참 호흡이 길다. 노래를 딱 들으시더니 그래서 아 선생님 제가 가사 이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0: 앞에 피아노 반주 나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고 선생님한테는 어르신한테는 좀 낯설게 그렇죠. 느껴졌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지게 소리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김효우 씨는.
1: 그렇죠.
0: 예, 주목을 받게 되고. 사실 슬기둥에서도 활동을 좀 했잖아요.
1: 네네.
0: 슬기둥 하면은 우리나라 국악의 대중화에 정말 크게 기여한 예,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슬기둥 활동은 또 어떻게 하게 됐어요?
1: 졸업을 하고 뭐 소리 채집하고 졸업을 딱 했는데 뭐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뭐 이제 그런데 그때 마침 아는 그 선배님께서 슬기둥에 계셨던 분께서 네. 야 너 슬기둥 저 그때 막 피리도 이제 졸업하자마자 피리 안 불었거든요. 근데 막 장구만 치고 그럴 때예요.
0: 예.
1: 또 와서 장구 좀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게 이제 92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0: 네.
1: 졸업을 제가 한 해 늦게 해가지고 91년도 2월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슬기둥을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 사물놀이 장구를 칠 때였었어요. 막 슬기둥에서 한참 궁구리 쳐들고 막 빵빵빵빵빵빵빵 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치는 거. 근데 이제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음반 좀 내고 슬기둥 저희 들어가서 새로운 음반을 또 내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인가 이제 갑자기 공연 끝나고 디프를 같이 하는데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너 노래 잘하잖아. 그래서 그럼 뭐 노래 하나 해줬죠.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이제 만들에 사냐라고
0: 네.
1: 아주 느리고 해학적인 노래예요. 영감아 영감아 무정한 영감 이렇게 부른 노래가 있는데
0: 예.
1: 이 노래만 부르면 이 양반이 이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슬프다고. 아 이게 뭐라고. 근데 가사는 너무 재미있어요. 작년 8월 추석에 송편 먹다 채 죽은 영감 막 이런 가사인데 너무 웃기잖아요.
0: 해학적인,
1: 해학적인
0: 네, 그런 가사네요.
1: 송편 먹다가 채에서 죽었다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 선율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야 너 이 좋은 목을 갖고 노래를 안 해? 그래서 아이 뭐 전 그냥 뭐 생각 별로 없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당장 다음 공연부터 하자고. 그래서 이제 불렀던 게 그 슬기둥의 대표 공연 산도깨비 소금장수.
0: 아,
1: 그 노래를 제가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0: 김효우 씨가 불렀군요.
1: 아, 그러니까 너 음반은 다른 분이 한 거예요.
0: 아, 예.
1: 음반 녹음은 다른 분이 했고 실제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끈 건 저였죠.
0: 네.
1: 전 뭐 거기서 저 날아다녔습니다.
0: 그 무대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꾼으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1: 그렇죠.
0: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무대에 섰기 때문에.
1: 장구 칠 때도 좋았지만 이제 무대에서 노래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무대에서 신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네. 제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고
0: 예.
1: 손가락을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내려서 밑으로 내리면 사람들 목소리가 작아져요.
0: 예.
1: 와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하면 그 사람도 작게 하고
0: 네.
1: 크게 내면 크게 내주고 와 이런 멋이 있는 게 가수라는 직업이구나. 그러면서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레퍼토리를 좀 새로운 걸 만들자 어쩌다 하다가 이제 제 그 제가 모아놨던 그런 레퍼토리 뭐 지게 소리도 그때 처음 먼저 불렀어요.
0: 네.
1: 음반을 내기 전에.
0: 예, 벌써 대중 반응을 한번 봤군요.
1: 네네.
0: 되겠다 싶으니까 음반 낸 거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하고 이제 하다가 95년 말에 나 그러면 그냥 한번 음반 하나 낼까? 근데 마침 이제 그때 녹음실을 같이 운영하던 슬기둥 멤버가 하나 있어서 그 돈도 그때 없을 때니까요. 그냥
0: 네.
1: 좀 하자. 뭐 해가지고 이제 좀 거의 공짜로.

0: 해가지고 이제 음마를 내서 이제 이렇게 반응들이 아, 이제 좋으니까 이제 그때 예. 이제 그게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된 거죠. 이제 계속.
1: 김효우 씨가 제주 미녀도 많이 끄집어내가지고 대중들한테 알렸어요.
0: 제주 미녀는 진짜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어느 날 제가 이제 그것도 사실 저는 주변 지인들의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런 노래가 있던데 한번 가봐. 이런 노래와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한번 가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어떤 요청이 다큐 요청이 참 많았어요.
1: 네.
0: 그래서 같이 가자. 뭐 제주 가서 제주 민요 채집하고 어르신들 만나고 노젓는 소리 채집하고 뭐 이러면서도 정말 거저 얻은 그런 노래도 상당히 많거든요.
1: 네.
0: 실제로 배를 타고 이제 나가가지고 해녀들이 부른 노래를 듣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노저 나갔겠죠. 그게 네. 이제 이어도 사나요.
1: 아.
0: 해녀 노저 갈 때 네. 불렀던 노래가 이제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렇게 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1: 네.
0: 이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이제 앞서 부르면 전 뒷소리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제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야 참 이런 멋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촬영이 딱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1: 네.
0: 노래를 이제 듣고 몰래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누르고 이거 들으면서 이제 타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그 노래를 이제 같이 부르기도 하고
1: 예.
0: 그러면 이제 무대에서 또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한 번 이제 성은 민속 마을에 이제 어떤 분이 계시대요. 아 그분들이 이제 성함이 조울선 이선옥 선생님인데
1: 네네.
0: 그분들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저를 찾아갑니다.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친한 저 PD가 알고 형 나랑 같이 가서 우리 다큐 하나 찍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천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1: 그렇군요.
0: 저는 이제 이런 노래가 있는 거를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자꾸 이 사람이 이걸 듣고 야 저기 가면 저 노래도 멋있어. 그래서 가봐. 민속마을에 한번 가봐.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아는 PD가 그럼 같이 네. 갈까? 그래서 찍고 그래서 사실 그 노래가 방송에 나가면서 원래 방송에서는 시청률이 한 3%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제 방으로 막 10% 넘게 나온 거예요. 이제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이제 좀 알려지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게 어제 들었던 음악인가요? 그 뭐 용천검이라는 노래인데
1: 네.
0: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이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노래의 매력에 제가 빠져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전 또 장단도 오랫동안 했고
1: 예.
0: 그러니까 스스로 장단치면서 모르다 보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장단 속과 노래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1: 예.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음악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 음악성이 지금 아니 괜히 우리가 지금 K-POP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보통 예. 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게 이제 저는 민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머리라는 게 우리 유전자 속에는 노래를 만드는 기술이
1: 네.
0: 너무너무 발달이 돼 있어요.
1: 예.
0: DNA 안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제 현대에 오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음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1: 네.
0: K-POP 뭐 요새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 난리잖아요.
1: 근데 사실 우리 K-국악의 시동을 건 분이에요. 김효우 씨가. 공연도 많이 다녔죠. 일찌감치 다녔어요.
0: 저는 뭐, 예. 뭐 거의 일본 통이었었는데
1: 예.
0: 1999년부터 2005년 6년도까지 매해 가면서 전국 투어를 했고요.
1: 예.
0: 네, 그때 이제 전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제 노래를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어요.
1: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0: 근데 사실 그분들은 이게 그분들 나름의 어떤 그 민요가 있지만 한국 민요에 대한 제 노래를 듣고 나선 그네들이 갖고 있는 흥과는 다른 무언가를 알게 돼요.
1: 아.
0: 흥이 달라요.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 막 땅득득 뜨끄등 뜨끄등 이런 국거리 장단을 이렇게 해주면 그런 리듬은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얘네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리듬 패턴이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노래를 부르면 막 처음에는 엄마 이렇게 수줍은데 가만히 있다가 그 느낌을 알려주잖아요.
1: 네.
0: 그럼 정신을 못 차려. 너무 좋아하고.
1: 아.
0: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알게 되면서부터는 자기도 막 박수 치고 막.
1: 아, 예.
0: 자진몰이는 이제 땅따궁따기 땅따궁따기 땅따궁따기 땅따궁 헐리세구 헐리세구 자진방아로 딱 계속 방아 타령만 하냐.

0: 낮은 방으로 돌려라. 아,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럼 처음에는 그냥 사방 리듬 패턴 이렇게 박수를 치다가 이게 등, 떼등, 떼등, 떼등, 이 느낌이라고 이제 알려지면 그 맛을 알면서부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어깨춤이 없거든요, 그 나라 민족은. 아. 그냥 사박 계열이고. 근데 우리는 등, 떼등, 떼등, 떼등.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삼박 계열의 리듬 패턴을.
1: 그러니까 우리 음악이 부르니까. 참 변주가 많네요.
0: 아, 그럼요. 말도 못해요.
1: 그러니까 아, 이게 이, 다, 이게 케이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0: 예. 그 장단을 알면, 그 제가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서, 아, 너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해라. 그 미니만 부르지 말고 뭐 그런데 저는 이 맛을 안 다음부터 아. 힘들더라고요.
1: 근데 외국 공연 갈 때는 꼭 그 나라 민요를 공부를 하고 간다고 당연하죠. 들었어요.
0: 아, 그래야 그분들하고 어울리죠. 그 기본 그 나라 말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아니 외국인이 네. 유창하게 그 나라 말하는 건 좀 이상해요.
1: 예.
0: 그냥 우리 말로 이렇게 아리가또 고자이 마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읽으면 돼요. 와다시와 네. 뭐 강국국가라 강국국가라 기마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딱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그 말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쳐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른 노래가 이제 소란부시 같은 일본의 소란부시는 우리나라 뱃노래 같은 노래거든요.
1: 아.
0: 그거 이제 같이 그 밴드하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1: 네.
0: 또 뭐 그 나라 민요만 하면 되나요? 우리 민요도 해야지.
1: 예.
0: 그러면서 소름 소란부시 부르고 또 우리 민요 밴 노래도 부르고
1: 예.
0: 뭐 그러면서 하고 또 베트남 가서 부르면 또 베트남에 또 쌀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1: 쌀통이요?
0: 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1: 아.
0: 띵방꽁 띵방꽁 까이쩡 그 많이들 지금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가사인데
1: 육성이라 베트남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0: 네, 근데 예. 진짜 그 노래는 또 재미있고 뭐 중국 가면 모리아 같은 노래 부르고
1: 아.
0: 네, 뭐 그때 그 나라의 미녀들 이제 부르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1: 서로 마음이 열리겠네요.
0: 그럼요.
1: 그렇게 하면 사실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보고 싶은 카네기홀 또 유엔에서도
0: 네네네
1: 노래를 하셨어요. 어, 이 공연은 어떻게 성사가 된 건지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0: 이건 뭐 KBS와 같이 움직인 건데
1: 예.
0: KBS 아마 그 건국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만들어진지
1: 개국.
0: 개국 그때 60주년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네. 특집 행사로 이제 가는데 저도 이제 게스트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1: 예.
0: 그 유엔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게 평소에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1: 그럼요.
0: 카네기홀도 그렇고.
1: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럼요.
1: 예.
0: 전 또 솔로로 또 카네기홀에서는 솔로 무대를 30분이나 불렀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관현악단 KBS 국악관현악단하고 같이 갔었는데
1: 네.
0: 그래서 그때 뭐 유엔 무대에서 우리는 아리랑 모음을 해가지고 저랑 뭐 박예리 씨랑 강효주 씨랑 같이 해서 송소희 이렇게 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걸 이제 워낙에 출연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아리랑 연곡으로 해서
1: 네.
0: 혼의 소리 아리랑 해가지고 한 20분짜리 공연을 했었는데 케네기에서는 뭐 개인 솔로 공연을 하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카네기홀이 왜 카네기홀인가 했더니 극장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그 예술전당 같은 마이크 없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곳이에요.
1: 네.
0: 근데 그 울림이라는 게 전혀 마이크를 안 쓰진 않았는데 쓰긴 썼는데도 노래 부를 때 그 딱 질렀을 때 뒤에서 들리는 앞에서 나오는 잔향이 달라.
1: 설계가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건가? 소리를 위해서.
0: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1: 아.
0: 예술전당은 우리 국악기를 가지고 가면 이게 좀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1: 아, 그런 점이
0: 이게 서양악기에 예. 이게 특화되어 있는 극장이라. 근데 마찬가지로 그 뭐 카네기홀도 서양음악에 특화되어 있는 극장일 텐데 이게 또 국악기가 기본적인 어떤 처음에는 마이크를 안 쓴다고 했었는데
1: 네.
0: 안 들리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살짝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막판에 이제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전 잘 모르지만 뭐 관객들 반응도 좋았죠.
1: 근데 네.
0: 부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부르기도 편하고
1: 네.
0: 노래하고 나서도 참 내가 이러려고 노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네.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1: 소리꾼으로서는 참 뿌듯했던 그런 순간 많으셨네요. 뭐.
0: 아니, 저 재밌었어요.
1: 예.
0: 네, 노래하면서.
1: 30주년 공연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0: 네네.
1: 언제죠?
0: 예, 이제 9월 2일이고요. 9월
1: 네.
0: 2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대극장
1: 아.
0: 예약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뭐 이래저래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1: 네.
0: 어쨌든 오셔서

0: 예, 노래 들으면서 한번 좀 스트레스 좀더 풀고 가시라는 그런 의미로
1: 예.
0: 예, 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자, 사실 김용우 씨가 30여 년 전에 했던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요의 소리를 찾고 그걸 지금까지 계승해 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위치에 오셨어요.
0: 물려줘야 되나요?
1: 혼자만 갖고 계시에요? 그 소리들이 왜냐면 그 들판의 소리들이 지금 후배들은 직접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쵸? 예.
0: 글쎄요, 뭐, 전 뭐, 전 그때 당시, 하고 싶어서 했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뭐 의무처럼 했다 못했을 거예요.
1: 네.
0: 누가 뭐, 너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할머님 소리 듣고 그거 좀 체록해 와봐. 그래가지고 음반으로 만들어봐. 그럼 너한테 얼마 줄게. 뭐 그런 거라면 중간에 하다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애시당초 소리가 이제 듣기가 좋았고 어르신들의 노래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좋았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주시는 약주 한 잔에 그다음에 그 현장의 음식에 고봉밥에 뭐 그런 느낌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을
1: 네.
0: 체록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서양 음악을 저도 좋아했기 때문에 재즈나 뭐 아카펠라나 이런 류의 음악에 얹어서 만들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배님들이 글쎄요 요새는 그 민요 갖고 만든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1: 밴드도 많이
0: 그럼요.
1: 나오고요.
0: 엄청
1: 아주 뭐
0: 많아졌기
1: 정말 좀
0: 때문에.
1: 힙하다고 하나요? 민요 밴드가 이렇게 힙한가? 그런 팀들이 많이 나오죠?
0: 근데 뭐 저는 뭐 시작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뭐 이거 역시 좋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하는 거에 대해선 정말 당연히 저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막그다 응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그냥 섞으면 되는 줄 알고 하는 그런 그룹들의 모습 제가 본 적이 있어서
1: 기본은 탄탄해야 한다.
0: 그렇죠. 그런 공부들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된 후에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서 세상과 만났을 때그 음악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나오더라도 조금 더그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속, 그 노래의 속을 좀 알고 좀 작업들을 해서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1: 이제 김용우 씨 노래 한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0: 네.
1: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0: 아까 뭐 계속 여러 가지 음악들 얘기했는데 정말 빅밴드로 하고 싶었지만 빅밴드로까지 하기는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관악기 파트를 다 넣었죠. 그 트럼펫, 트럼본, 그다음에 색소폰, 그다음에 기본 재즈의 이제 드럼, 그다음에 컨트라베이스, 그다음에 건반이 함께한 정말 이런 음반을 내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노들강변 음반인데, 그거 오리지널 그 재즈 음악으로 만든 그 노들강변 한번 들어볼까요?
1: 김용우 씨의 노들강변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9월 2일 30주년 공연 저도 가볼
0: 아,
1: 건데요.
0: 꼭 오셔야 됩니다.
1: 기대 많이
0: 네.
1: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데뷔 30주년을 맞은 소리꾼 김용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내일 일부 남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80mm, 충청권은 10에서 7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1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또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5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 습도는 7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외교부는 네팔에서 일어난 대홍수로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네팔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한 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주재 우리 대사관 직원 2명이 이송되지 못한 우리 국민 1명과 함께 현장에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27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실종자도 82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지 매체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당국은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823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5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는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했다고 보고 내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TF는 오늘 강압 감사와 증거 조작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한편 당시 통계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자 일부는 별도 입장문에서

0: 확인되는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년에 제23대 총선에서 2030 남성과 부동산을 변수로 꼽으며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의원 워크숍 강연 뒤 브리핑에서 2030 청년 남성층의 민주당 비토 정서가 총선 승리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측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는 원인에 대한 진단도 있었으며 수도권에서는 부동산에 의한 표심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해달라고 당부하고 지도부에는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찬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로 뭉쳐 정부 여당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이화여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로프에 매단 작업대인 달비계에 올라 외벽 방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달비계에 달린 로프가 고정되지 않아 미끄러지며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광주와 영남 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나머지 지역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밀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 네팔 히말라야 대홍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폭우가 온 것도 아닌데 원인이 뭘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애초에는 지진에 따른 영향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탓에 히말라야 산맥의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되면서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의 영상을 보면 이 자연과 재난 앞에 또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참사 현장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지금 안전지대로 이송이 됐고요. 또 연락이 끊어진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파견됐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과 밤참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오늘 밤 일라디오 8월 2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일단 안전지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1: 네.
0: 10명 중에 9명이 그냥 한 분인데 한 분은 그 네. 현장에 좀 책임자로 남아있겠다고 해서 거기 계시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 네팔 군 헬기를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헬기가

0: 네 차례 정도 오가면서 우리 국민을 순차적으로 이송을 했는데 오후 5시쯤 9명 전원이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온 거고요. 아, 내일 카투만두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나머지 한 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입니다. 그래서 현지 직원들이 모두 구조가 될 때까지 남겠다라고 일단 현장에 남았는데 아,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 현지 이제 소장도 곧 헬기로 이송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지금 현재는 주 네팔 대사관에서 급파된 영사와 행정직원 한 명도 지금 현장 소장과 함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립됐던 10명이 있던 곳은 홍수가 난 하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지대인데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고지대라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홍수로 도로가 유실되면서 헬기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현지 직원들이 주로 이제 근무하고 숙식하던 곳으로 물과 식자재 등이 있어서 고립 기간 지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 외교부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한편 이 연락이 지금 두절된 우리 또 국민들 9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 여기 안타까운 마음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 소방청 인원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신속대응팀 네팔로 파견을 했는데요. 이 대응팀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카투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현지 수색 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네팔 정부와 협의도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정부는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해외 긴급구호대는 특정 국가 국민의 구조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현지 활동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국민 수색 구조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긴급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0: 네, 이 대통령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주재한 이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 점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이 자원을 총동원해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국민 이 9분의 소재가 미확인 상태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 또 10분은 임시대피소에 고립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계부처 현지대사관 신속대응팀 현지기업까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라 이렇게 거듭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네팔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 협의해달라. 우리가 네팔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달라 이렇게도 주문을 했습니다. 예. 현재 이제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피해를 본 국민이 더 없는지도 꼼꼼히 체크하라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요.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도 빠짐없이 점검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 조치, 보호 조치 신속히 시행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제 피해자나 피신해 있는 분들 외에 가족들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일 거다. 가족의 마음과 상황을 잘 헤아려서 챙겨달라 이렇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1: 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그 6.3 지방선거 당시에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 또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0: 네, 저희가 저번에도 전해드렸지만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후속 조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두 건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지역까지 총 6개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4개 이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내일까지 소장을 접수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을 했는데 이 투표 중단으로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 중 돌아간 이 유권자 등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의 득표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특히 서울시의회 이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양당 득표차가 7,524표에 불과해서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0: 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추가 투표용지 송부, 일련번호 미인쇄 투표용지 사용, 또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 등도 선거 무효 사유로 판단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소청을 기각한 거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만 뭐 이미 선관위가 선거소청을 기각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한 만큼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가 열렸다면서요. 네. 예.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원내 지도부의 초청을 받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14년 만에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하고 또 수감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말에 특별 사면된 이후 당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발걸음이었는데요. 20분 가까이 강연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이 강조한 건 바로 단합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 다수를 상대로 힘에 부치는 상태에서 분열까지 하면 그 싸움은 보나 마나한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어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국민의힘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지금 불거져 있거든요. 예. 특히 당협위원장 직선제 문제 또 비당권파 징계 이런 것 등을 둘러싸고 장동혁 대표와 일부 의원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을 했어요. 또 지도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헤아려서 당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말만 보면 물론 장동혁 대표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기국회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이 오는 거 결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또 당내 위기 상황이 박 전 대통령으로 돌파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뭐 성공의 기억이 아니지 않냐.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잘못된 카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예.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박 전 대통령의 말씀 중 당이 지도부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싸울 때다. 지도부도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말을 깊이 새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울러 우리 내부를 향해 싸운다면 그건 신의가 아니고 동제가 아니다. 신의와 동제가 바탕이 된 단합된 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 생각에는 좀 힘을 얻은 그런 자리였다. 그런 박 전 대통령의 강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연찬회 보니까요. 원팀을 강조한 만큼 장동혁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이나 당내 갈등은 표면화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뭐 개회 당시 참석 의원이 일부 친한파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체 참석 의원은 보니까 8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예. 일정이 진행되면서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에 중징계를 받은 비당권파 4명 그러니까 권영진, 서범수, 조경태, 진종호 의원 가운데는 제가 아까 체크했을 때만 해도 조경태 의원만 모습이 보였습니다.
1: 예, 그렇군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면 김민석 대표가 7명의 당 대표 특보를 임명했습니다.
0: 네, 민주당은 이 당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야별 특보 7명을 임명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획 분야 특보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발탁이 됐고 사회단체 분야에는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맡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분야 특보에는 김도균 K선도국가 미래포럼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고요.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박완희 전

0: 전국 기초의회 이 협의회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미 외교 분야에서는 송호창 변호사가 임명이 됐고요. 사회적 약자 분야 특보에는 최혜영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또 정책 분야에는 한상익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이 임명이 됐고 이렇게 7명 당대표 특보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당에 전달하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보단은 앞으로 이제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특보단도 만들겠다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7명의 특보 구성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바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썼던 그때 뭐 기자회견에서 명팔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팔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 전 의원이 사실 전당대회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천두를 달리다가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 개입에 열받아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대표 한번 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 정봉주 전 의원과 얘기를 이제 나눴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예, 파장이 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 전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되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 과거 당내 개파 갈등을 겪었던 정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특보로서 당의 계획을 담당하게 됐는데 어떤 활동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내 개파 갈등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민주당도 오늘 민주당 이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표를 전달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의 노선을 설명하다가 어제 정청래 전 대표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눈 얘기라면서 정 전 대표의 입장 차이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근데 이건 뭐 선거학의 문제는 아닌데 뭐 이 중도는 없다론자이기 때문에 나의 중도 보수로 확장론의 경우와는 맞지 않는다. 절충이 어렵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 뭐 진보 진영 단계 우선론을 펼치는 정청래 의원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김민석 대표와 1, 2분 대화 나눈 게 전부인데 김민석 대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얘기한 거 폭력적이다. 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했던 중도는 없다. 이 발언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야당이 야당다울 때 중도가 지지한다라는 의미라면서 김민석 대표를 겨냥해 불쾌, 뭐 모여, 무례 같은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대표가 SNS에 정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면서 불편을 드렸고 또 이해를 구한다라고 썼는데 단합을 내세운 워크숍인데 이렇게 또 예. 개파 갈등 분위기가 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뭐 감사패도 전달했는데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무섭게지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네요.
0: 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미국의 재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이죠. 네.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바이백이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예,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1: 경제 용어가 많이 나오고 예. 사실 이게 좀 복잡한 뭐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예. 말하면 바이백이라는 거는 이제 국채에 적용될 때 미국 정부가 자국이 이제 예전에 발행했던 국채, 뭐 10년 전 혹은 뭐 30년 전 옛날에 발행했던 국채를 만기가 되기 전에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거를 말해요. 바이백. 아, 예. 조기 환매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그 뭐 예. 회사채 이런 데서 제가 본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
1: 예.
0: 이걸 국채에도. 사는 게 있죠.

0: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일정을 미리 공표를 해요.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얼마어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분기에도 회당 최대 20억 달러의 바이백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 장기 국채니까 10년물에서 20년물, 20년물에서 30년물 요걸 대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
1: 예.
0: 계획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당 최대 20억 달러 아니고 회당 최대 40억 달러, 최소 40억 달러. 그러니까 두 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1: 어,
0: 그래서
1: 예, 예.
0: 일단 이번 분기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얼마나 할지 11월에 다시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0: 재무부가 이걸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내가 하는 이유는 이렇게 바이백의 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장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 표면적인 설명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거는 사고팔기 이제 얼마나 쉬우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래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막 나오는 발행분보다는 거래가 뜸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만약에 이 오래된 국채를 사들여주면 시장 참가자들이 이 오래된 국채를 현금화하기도 쉬워지고 그럼 시장 거래가 더 예.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죠.
1: 사실 뭐 20, 30년 국채를 끝까지 그죠. 보유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0: 거래를 안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신 대로 요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표면적으로
1: 예.
0: 내세울 때 하는 말이고 미국 이제 정가 그리고 월가에서 하는 추측은 금리 문제 해결하려고 미국
1: 금리?
0: 정부가 예 깜짝 정책을 내놨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금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0: 네.
1: 예. 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왜 금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지 예. 그 국채 바이백 규모를 늘리면은 금리에 영향을 주는 모양이죠.
0: 요 시점이 왜 이렇게 해석이 나오냐면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미리 최대 20억 달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갑자기 계획을 바꿨거든요. 이달 초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0억 달러 규모는. 그런데 이달 초에 그 말할 때까지만 해도 20억 달러, 20억 달러 하다가 갑자기 2주 뒤에 40억으로 규모가 뛰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런데 이 발표하기 전날에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327%까지 올랐어요.
1: 예.
0: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았다.
0: 예.
1: 치솟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 얘기는 뭐 최근 들어 좀 들었습니다.
0: 이게 네, 딱 최고점을 찍은 그 다음 날에 이 대책을 발표를 했으니까.
1: 안 되겠다 생각한
0: 예,
1: 모양이에요.
0: 미국 정부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유동성이라는 건 아까 명분이었다는 해석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그러면 장기금리를 가지고 신경을 쓰겠느냐. 이 장기금리가 뭐 우리는 채권 오래된 채권이니까 뭐 지금 단기채에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장기채 금리는요. 미국의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회사채, 기업대출 이런 데 기준점이 됩니다.
1: 예.
0: 오래 운용해야 되는 돈의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 경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게 이 장기금리예요. 미국이 지금 중간선거 좀 있으면 있죠. 계속 이렇게 장기채가 고금리로 간다? 이러면 좋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제가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이걸 중요하게 받느냐. 지금 미국 정부가 할 것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미국 정부 확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사들여서 장기금리를 낮추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채를 발행해서 그걸 빚을 낸 다음에 이 옛날 빚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베센트 장관이 장기물을 줄이고 단기물 쪽 조달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예. 이제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를 사들이겠다. 만약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미국이 하게 되면 뭐 쉽게 생각하면 기간이 다른 부채로 부채를 돌려막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단기금리도 부담이 돼요. 사실. 그런데 단기금리 쪽의 부담은 감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덜 아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금리는 당장 좀 이자 비용 많이 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있으면 뭐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연준이 금리 조정해 주면 이게 바뀔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빚 갚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장기금리는 그렇게 뭔가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센트 장관의 구상은 단기금리 부담을 감수를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굳어지는 거는 좀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은 좀 조달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단기채 조달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0: 주택이나 기업 투자, 뭐 자산 가격 이런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1: 금리를 좀 내려보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0: 예, 장기채 금리를.
1: 장기채 금리를. 예, 그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 하나의 또 기준 금리 비슷하게 될 수도 예,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예. 근데 효과가 있습니까?
0: 네, 이게 있나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예. 딱 발표한 날 다음 날에는 발표한 직후에는 되게 효과가 있어 보였어요. 예. 발표가 딱 하자마자 10년물 금리가 10도 30년물 금리가 쫙 떨어졌습니다.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3% 넘다가 5.2%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속도가 빨리 떨어진 건데 불과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국채금리가 다시 5.25%까지 뛰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랬겠느냐 그러면 이 시장이 계산을 이제 해본 거예요. 하루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 한다는 거 이거 뭐 40억 달러 돈 자체 크지만 미국 국채 시장 아까 말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본 거예요.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이 국채가 32조 3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억 달러 정도를 갖고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라도 영향이 미미할 거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 갖고는 미국의 뭐 지금 여기에 국채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들,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앞으로 발행해야 될 뭐 막대한 국채 공급량 줄인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예. 다시 결국에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여기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1: 예. 네, 뭐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 이제 국채라는 것이 발행하면은 빚이잖아요. 빚을 네. 만드는 건데 뭐 박채 이런 이제 국채 발행을 좀 줄이고 예. 재정을 좀 건전화시키고 이게 사실 이제 근본적인 방법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방법까지 쓰는 거겠죠. 바이백 같은 방법까지.
0: 그렇죠. 예. 이게 예를 들면 이 재무부에서 이게 미봉책이라는 걸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알았을 네. 겁니다. 그런데
1: 그러니까 뭐 빚을 갚으면 되는데 못 갚으니까 딴 빚 해가지고 이거 갚겠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당 부분 미봉책의 측면이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장기금리는 왜 오를까? 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을까? 장기금리라는 거를 그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 앞으로 단기금리는 얼마나 될까? 미래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이런 것까지 얹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만약 커서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된다고 시장이 딱 생각을 하면 투자자는 그렇게 채권을 많이 팔 건데 그러면 금리 더 얹어서 줘야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방법은 재정 적자를 줄여버리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쉽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우선 세금 더 걷거나 지출 줄이는 걸 못 받아들여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 이제 뭐 우리는 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많이 보지만 대외적인 정책을 많이 보지만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은 감세 정책입니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세금을 이거는 더 걷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런 게 될 리도 없고 국방비. 줄일 수 있나요? 지금 이란에서 전쟁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군사행동 빵빵 벌여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될 리가 없고요.
1: 국방비도 하려면 국채 발행해야 될 예. 수도 있고.
0: 그렇다고 뭐 미국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뭐 복지 비용 뭐 이런 거 줄이는 것도 힘듭니다. 예. 이거를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GDP의 한 6%를 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재정 적자 줄이는 게 안 되면 다른 방법. 연준이 그냥 금리 내려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준은 일단 정부가 아니잖아요. 중앙은행 기능을 하잖아요. 정부 말을 안 듣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에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안 듣는 게 맞는 거예요.
1: 그것도 측근은 아니지만 그 왜 이번에 새로 바뀌었잖아요.
0: 네. 케빈 어시. 예.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케빈 어시 그 의장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예. 원래는 연준 의장은 그렇게 정부와 교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연준은 뭐를 주로 보고 이제 금리를 결정하느냐 물가를 보고 하죠. 그런데 미국 물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예.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수급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안 됩니다. 유가도 뭐 잘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이 목표치가 항상 2% 정도예요. 이걸 훨씬 넘습니다. 3% 훨씬 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연준이 이 물가도 안 잡혔는데 막 금리를 그냥 낮춰버린다. 이러면

0: 또 투자자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돈 풀리면 어차피 물가 다시 높아질 텐데 지금 뭐하러 장기채 사냐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채 그 아무도 안 사는 거 살려면 또 금리 많이 내놔라. 그럼 결국 다시 쳇바퀴 돌아가듯이 또 고금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의 미국 정부로서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1: 예.
0: 그래서 재무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봉책 부차적인 수단인 바이백에 손을 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1: 예, 그 지금 미국의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지금. 예, 네,
0: 그렇죠.
1: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국채금리가 또 오르는 거는 잘 안 팔리면은 금리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 말인즉슨 미국의 국채가 좀 예전보다 인기가 없다는 뜻도 될 수 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파는 물량은 계속 늘잖아요.
1: 예.
0: 그런데 그 물량을 예전만큼 미국의 국채, 미국 국채 안정적인 미국
1: 예.
0: 초강대국.
1: 아무튼 뭐 지구상에서 예. 가장 안전한
0: 그렇죠.
1: 국채 하면은 미국 국채를 꼽는 예. 건 맞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1: 예, 예. 예.
0: 그 중앙은행을 구성하는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돈 중에 미국 국채의 이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느 나라건. 이 가격도 안 따져요. 그냥 사주는 큰 손들이에요.
1: 예.
0: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만 먼저 볼게요. 미국 재무부가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동안 시장에서 이제 차입하려고 하는 돈이 7,390억 달러라고 합니다. 12월까지 합치면 반년 동안에 1조 3천억 달러가 넘어요. 근데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때 시장성 미국 국채는 4조 달러였습니다. 확 줄어든 거죠.
1: 예.
0: 예, 예. 이 국채를 사가는 어떤 투자자들의 구성은 이제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미국 연준이나 혹은 외국의 중앙은행들 금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았던 이제 사람들이 주로 사람은 아니죠. 단체나 이런
1: 예.
0: 데들이 주로 사갔습니다. 공적 투자자라고 하죠. 이쪽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1: 예.
0: 이 미국 국채를 사가는 사람 비중이 는 것은 어디냐. 펀드, 은행, 민간 투자자 같은 예. 집단들이
1: 뭐
0: 이제 많이
1: 개인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0: 예.
1: 미국 국채.
0: 예. 그렇죠. 비중이 잃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금리 가격을 꼼꼼하게 보죠.
1: 그렇죠.
0: 이런 기관들보다는.
1: 저도 그 전 봤는데 꽤 높긴 높더군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2006년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한 이런 민간 투자자야 펀드, 은행 이런 쪽의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75% 가까이 됩니다. 반대로 공적 투자자 비중은 반토막이 났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금리에 많은 민감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붙었다. 이러면 돈의 흐름에 따라서
1: 예.
0: 빼갈 확률도 그만큼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 예전하고 이제 수요의 주체가 많이 바뀌었네요.
0: 예,
1: 미국 국채 금리를 사는 게.
0: 네.
1: 예. 근데 이런 바이백 발표 이후에 금값과 그 가상자산이죠. 비트코인.
0: 네.
1: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데요.
0: 예.
1: 네, 이거 연관성이 있습니까?
0: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 당일에 금이 3%가 올랐어요.
1: 예.
0: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8만 달러가 넘어가면 석 달 만에 최고치. 그리고 이제 12월 물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12월 물 금 선물 가격이 이달 들어서만 16%가 올랐거든요.
1: 예.
0: 미국 이제 시장 금리가 이 바이백 발표는 사실 바이백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백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여겨졌냐면 미국 정부가 시장 금리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 있구나. 를 인지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계속 금리를 낮추려는 바이백 같은 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채의 실질적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럼 아 달러 가치도 같이 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대체할 만한 대체 자산들 금, 비트코인 이런 게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또 갑자기 각광을 받았냐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 예.
0: 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에서 특히 발행하면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암호화폐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하고 가치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을 강점으로 하고 있죠.
1: 예.
0: 근데 아까 미국이 단기채 늘리고 장기채를 사들이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기본법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달러하고 단기 국채를 발행액하고 1대1로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만큼 만약 재무부가 앞으로 자금 조달해서 단기채 비중을 상대적으로 확 늘린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많이 사들이는 데니까 단기채를 소화해

0: 줄 만한 새 수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뭐 어떻게 정착이 될지까지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요.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주가도 같이 덩달아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 예. 근데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네. 일본, 뭐 유럽도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뭐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던데요.
0: 이게 같이 이제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금리를 둘러싼 현상들, 이렇게 국채 발행 뭐 기본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생기고 있어요. 미국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좀 큰 나라고 우리한테 워낙 영향이 많은 데니까 우리가 눈에 더 띄는 것이지.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주요 선진국들 장기 국채 금리가 동시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최근 30년물 기준만 봐도 미국이 한 5.3이면 영국 5.8, 프랑스 4.9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왜 이러냐. 일단 정부들이 발행하는 국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만큼 빚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때 늘어났던 부채 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최근에 많이 쓰죠. 우크라이나 전쟁 겪었고 이제 자국의 안보 확충해야 된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국방비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인프라 투자, 또 최근에 아주 문제되는 것들 기후변화. 이런 것들 정부 지출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게다가 여기다 이란 전쟁 최근에 겹쳤죠. 유가 영향 받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장기채는 이제 10년, 30년 동안 이제 고정 이자를 받는데 물가가 그 사이 확 올라버리면 실질 이자 가치가 줄잖아요. 뭐 굳이 저 날짜가 내가 받을 날짜가 저 멀리로 찍혀 있는 장기채권에 관심이 덜해지겠죠. 지금도 뭐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채권 매입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뭐 비중도 줄이고 뭐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제 양적 기축을 하면서 보유하는 국채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거든요.
1: 예.
0: 그러면 민간 투자자들이 채권 사갈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금리를 불러버리겠죠. 이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점에 미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믿을 만한 국채 였는데 이 미국 국채 시장에서조차 정부가 시장에 맡기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단계. 딱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이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냐. 줄줄이 다 이 모양이네. 이런 이제 불안감, 우려 같은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네. 아무튼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글로벌적인 어떤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뭐 썩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다 빚이고 어떻게 보면 또 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0: 예. 사실 적당한 게 좋은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뭐든지. 근데 최근에는 예. 이렇게 가파르고요. 오름세도. 그래서 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1: 그러니까요.
0: 상황이죠.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1: 가장 안정적이라는 미국 국채인데 빚이 이렇게 많고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사실 뭐 브라질 같은 나라 예를 들면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국채 금리가. 이게 좀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뭐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들 정도로.
0: 예, 그리고 미국에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1: 너무
0: 이게 또 다 생기는 일이에요.
1: 예, 예. 예.
0: 뭐 부채가 뭐 지금 뭐 거의 한 3개월, 5개월 만에
1: 이자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0: 예,
1: 그러더라고요.
0: 예, 예. 확확 뛰는 수준이에요. 몇 달 만에 확확 뛰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정도로 부채가 많기 때문에
1: 예.
0: 뭐 이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긴
1: 아무튼
0: 합니다.
1: 좋은 신호는 일단 아니다.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앞서 전해드렸던 이제 네팔과 중국 티벳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실종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 1,300명을 지금 넘어섰고 특히 외국인 피해자가 많다면서요.
1: 지금 사망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300여 명이

0: 압박한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파악된 그 네팔 쪽과 이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쪽의 실종자를 보면 네팔 쪽에 한 820여 명 가운데 600명 이상, 그리고 중국 티베트 자치구 실종자 550여 명 가운데 260명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홍수가 덮친 지역이 세계적인 순례지이고 트레킹 관광지의 길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티베트의 카일라스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세계적인 종교 성지이자 관광 등산 명소이기 때문인데요. 그 시각도 이게 피해가 커진 그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카일라스산을 향해서 가는 가장 인기 있는 순례길이 네팔의 라스와가디와 티베트 기롱을 잇는 경로인데 이게 물이 막 쏟아져 내린 게 오전 8시 반부터 9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딱 그 시간에 국경을 넘으려고 하던 순례객 수백 명이 인근에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피해가 집중된 네팔의 샤프르베시와 티무르 일대 역시 트레킹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네팔의 전통 명절인 자나의 푸르니마까지 내일 시작이어서 그러니까 예. 순례길이 딱 성수기인데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시각에 또 덮치는 바람에 더더욱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적도 인도와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해서 뭐 보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30여 개국의 그 국가의 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그 뭐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면 정말 큰 참사가 나겠구나. 네.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뭐 당시 상황이 이제 이게 종교적인 어떤 뭐 성지다 보니까
0: 네.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네. 뭐 더 피해가 커진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0: 네. 그 카일라스산이라고 하는 곳이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 입은 그 국적 그 좀 보면 힌두교를 믿는 인도 국적자 예 국적자들이 많고 또 불교에서는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이 구현된 곳이고요 여기가 그리고 예. 자이나교에서는 첫 지도자가 깨달음을 얻은 성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산 자체 등반을 금지하고 있대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지만 카일라스산과 만사로바르 호수를 도는 순례 프로그램이 매년 운영이 되고 있고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연간으로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의 아주 독특한 봉우리가 48km에 걸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순례를 하는 그런 그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SNS 팔로워의 8천만 명이 넘는 인도의 영적 지도자인 사드구루는 자신이 이끄는 순례단 77명이 홍수 당시에 국경 출입국 관리소에 있었고 건물 자체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연락이 모두 끊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은 순례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홍수가 바로 그 주요 이동 경로로 접혔다고
1: 예,
0: 합니다.
1: 예.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네.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예.
1: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지금 제주 관광업계도 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라고 하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0: 네, 제 주변의 분들이 네. 제주도 이제 부모님 뭐 아니면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다.
1: 지금 무서워서 가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0: 네, 네. 그래서 취소해야겠다 뭐 이러신 분들 네, 제 주변에 네. 계시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제주에서 이제 실종자들이 여러 명 발견이 됐잖아요. 숨진 채. 네. 그리고 특히나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여행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의 제주 여행을 예약했다가 최근에 사건을 보고 수술을 내고 취소했다라는 그 사례들도 있고요. 평소에 그 제주에서 조금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을 즐겨 찾았던 여행객들조차 당분간은 외진 곳으로 여행 가는 건 좀 망설여진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뭐 그 유튜버 영상에 보니까 지역과 주민을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1: 예.
0: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들의 영상들도 SNS와 이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사실은 그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장미란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부 온라인에서 잘못된

0: 정보들이 뭐 이렇게 그 범죄 연관설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심리들이 네. 제주 관광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1: 예, 뭐 SNS나 이런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들 많습니다. 예, 예, 예. 예, 분명히 그 좀 가려서 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뜩이나 지금 제주 관광객이 좀 줄고 있다는 네네.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환율 때문에 뭐 또 해외로 가는 분들도 좀 네.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게 이제 더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의 부실 대응이 그러니까요. 그 후폭풍이 애꿎은 주민들하고 네. 지역민들에게 번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번 사건으로 제주 관광객이 얼마나 줄었나 이건 통계로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관광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가을 여행 수요에 분명히 부담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가 이미 올해 5월 그 이 관광객을 보면 그 전해보다 3.7%, 6월은 7.6%, 7월에도 내국인 관광객이 5.2%나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관광시장이 정상화됐다고 하는 2024년 상반기보다도 6.4%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선 공급 좌석도 하루 평균 5%, 37만 석이나 줄었고요. 네. 내국인이 가서 카드 쓰는 소비액도 지난해 4월부터 지금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지역의 관광업계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1: 예. 예. 관광객이 좀 줄고 있고 또 가뜩이나 여러 가지 뭐 네. 물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0: 부담을
1: 뭐 얘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이 제주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섬입니까?
0: 맞습니다.
1: 예. 이 좋은 관광지로 예.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은 뭐 강남뿐만은 아니죠. 요즘 곳곳에 이제 임플란트 그 이식하는 거, 네. 치아
0: 수술하는 예. 거,
1: 수술을 이렇게 좀 대형 병원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0: 네.
1: 예.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가 환자 두 명이 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전직 직원이 좀 무리한 진료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다면서요?
0: 예,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예. 이 치과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사실 임플란트가 한 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한꺼번에 여러 개 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치료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령층을 주 고객으로 유치한 다음에 하루에 막 여러 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박리다면식 진료 가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치아 상태나 환자의 상태를 보고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임플란트를 많이 심을 수 있는지를 우선했다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한 환자가 처음에는 치아 두 개를 발치한다고 했는데
1: 예.
0: 몇 달 뒤에 가보니까 위아래 다 포함해서 10개를 발치를 해야 된다는 권유를 받았고 그럼 과잉 진료를 의심하게
1: 그렇죠.
0: 되는 거죠. 그런데
1: 예.
0: 이게 이제 전직 직원이나 환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1: 그러니까요.
0: 상황입니다.
1: 예. 뭐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뭐 증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당국에서 좀 대응을 해야겠죠.
0: 네. 네. 사실은 이 공장형 치과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초저가를 앞세워서 많은 환자를 동시 진료를 하는 건데 실제로 가격을 들어보면 아, 저 가격에 하나 임플란트가 치료가 가능해 하는 정도로 저렴한
1: 그
0: 상황이거든요.
1: 일반적으로 이제 보철 치료라고 하는데
0: 네.
1: 그것보다도 임플란트 비용이 훨씬 더 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0: 예.
1: 예.
0: 그러니까 박리다면식으로.
1: 과연 맞는 건가? 약간
0: 네.
1: 의문은 들더라고요.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구 보건소에서 사실 이 치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고요.
1: 예.
0: 마취제를 사용할 때 환자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예. 그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0: 네.
1: 높이자 이런 주장이 좀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0: 네, 있었죠.
1: 예. 실제로 이걸 좀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0: 네. 그 두 가지 뭐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운영 시간이 새벽 6시부터 그 새벽 12시, 0시부터 6시까지 좀 이렇게 완화해 주자라고 하는 건데요.
1: 예.
0: 어린이 보호구역 하루 종일 시속 30km 제한이 되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거의 통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밤 12시부터 새벽 예. 6시까지는 제한속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제한속도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40에서 시속 50km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하는 구역을 좀 늘리는 겁니다.
1: 지금도 이제 일부 시범 삼아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023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0: 전국의 어린이 보호 구역이 15,85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84곳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요거를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160여 곳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 6천 곳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예. 결혼식 축의금 내용인데 이거 짧게 한번 볼까요?
0: 네.
1: 예. 뭐 축의금 얼마 내야 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예.
0: 결혼정보
1: 이게 좀 차이가
0: 회사에서.
1: 난다고 하는데 미혼일 때와 기혼일 때 생각하는 축의금.
0: 네. 예.
1: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0: 25세에서 39세의 미혼과 기혼 남녀를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친구 결혼식에 참석할 때 축의금이 미혼은 평균 13만 원, 기혼은 29만 원인데
1: 예.
0: 기혼자가 생각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미혼의 경우는 친분을 기준으로서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기혼자는 친분이 아닌 내 결혼식 때 상대방이 얼마 했나가 되게 중요한 거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배우자랑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져서 미혼보다는 기혼의 적정 금액이 좀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예식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은 기혼자들의 축의금 기준도 좀 높아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간편 결제 서비스 송금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이제 평균 축의금 얼마 했나 보면 10만 원 이미 넘었고요. 2019년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전국의 평균 결혼 비용이 2,159만 원, 서울 같은 경우는 3,454만 원에 달하는데 그중에 거의 한 60%가 식대거든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0: 여러 명이 가면 아무래도 좀 더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1인당 식대 평균 가격이 8만 원입니다.
1: 8만 원.
0: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축의금을 내는 사람도 사실 그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1: 그러니까요.
0: 상황인데요. 이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런 걸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웨딩 업체가 아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랑 옵션별로 가격이 얼마인지 사전에 공지해서 추가로 내가 생각지도 않게 금액이 막 늘어나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그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예, 그게 8만 원 식대인데 이게 8만 원짜리니까 내가 큰 의문일 때 있는데 결혼식장이 사실 축하해주러 가야 되는데
0: 어디 바깥 계산이
1: 부담의 시간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1: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내일 일부 남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80mm, 충청권은 10에서 7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1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50mm가 되겠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2도에서 32도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 습도는 77%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우리는 모두 경이로운 진화의 산물이다. 화석은 38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의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록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호 공룡 박사인 이용남 교수의 책 우리는 여전히 공룡 시대에 산다의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룡은 인류보다 몇백 배나 긴 화려한 번성기를 누렸지만 어느 순간 돌연 사라져버렸죠. 공룡이 남긴 흔적들은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창밖은 우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계절학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경제 콘서트의 저자로 유명한 팀 하포드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불완전함에 대하여입니다. 질서와 효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자,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여름 도스토옙스키의 고전 속으로 빠져보면 어떨까요? 작은 서점 계절학기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0: 네, 김정아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계절 수업. 오늘 벌써 네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죄어벌 더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박사님, 예,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1: 네, 안녕하세요. 네. 도스님 전도사 김박김정아입니다. 저한테 이제는 작은 서점 독자분들이 네. 도선생님을 사랑하는 모임에, 그러니까 도사모. 네. 한 식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도사모에 저도 이제 열렬한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어벌 읽기 전에 저 약간 이제 우리 다독이분들 그 이제 막 시도를 하시려고 그러면 인물 관계도 있잖아요. 네. 전 이걸 지금 뽑아서 이렇게 네네. 박사님 앞에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거 있으면 훨씬 편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요. 라스콜니코프인데 애칭이 로자예요. 그리고 그 동생은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바 라스콜리니코반데 이름은 두냐라고 계속 불러요. 근데 두냐도 있지만 두네치카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누구야? 왜 사람이 자꾸 바뀌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인물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인물 관계도를 딱 펼쳐놓고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1: 맞습니다. 네.
0: 자, 이 재밌는 죄어벌 이야기 좀 이어나가자면요. 죄어벌은 이제 믿음을 잃고 타락한 인간이 다시 구원받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손꼽히는 명작으로 평가받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1: 네. 뭐 이런 구조 이야기 구조를 네. 갖고 있는 작품 많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성경에 돌아온 탕아 이야기부터 네,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죄어벌의 줄거리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뭐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고통을 겪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주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누구도 써보지 못한 방식으로 쓴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이전의 소설들이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가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거죠. 라스콜니코프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가 살인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죄책감을 받고 자기 합리화와 공포와 오만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그러니까 독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어벌은 흔히 최초의 현대 심리 소설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래서 도선생님은 심리학의 대가다.
0: 네.
1: 그래서 프로이드도 실제로 도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이건 엄청난 심리학자다.
0: 네. 네.
1: 그리고 니체도 역시 내가 유일하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던 심리학자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살인 사건이 이제 준데 어떤 다른 어떤 추리 소설과 달리 범인을 추적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살인 사건의 그 현장을 독자들에게 다 밝힙니다.
1: 네.
0: 그죠? 그러면서 과연 이 주인공이 이거를 어떻게 숨길 것인가, 고백을 할 것인가, 자백을 할 것인가. 그 주인공의 심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네. 묘사하면서 그 긴장감을 주잖아요.
1: 네네.
0: 저는 그 긴장감에 굉장히 그 몰입을 했었거든요. 그게
1: 그렇죠.
0: 바로 그 심리학의 대가라는 네. 평가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1: 그러니까 인간의 네. 내면을 탐험하는 방식이 이 작품을 세계 걸작으로 그렇죠. 이렇게 차별화, 돌아온 탕화와 다시 네. 차별화 시키는 거죠.
0: 그 죄와 벌, 이 죄라는 게 사실 그 판가름한 게 기준이 법률인데
1: 네.
0: 여기 주인공이 로자 라스콜니코프가 법대생으로 나와요. 네, 이거 이 설정은 무슨 이유죠?
1: 굉장히 깨알 설정이시죠, 우리 네. 교 선생님의. 뭐냐면 그 법률가라는 게 뭐예요? 재판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가 누가 죽고 누가 살고
0: 네.
1: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는 20년형, 너는 30년형, 너는 뭐 무죄. 너는 사형 이런 걸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리오나 노파를 보고 쟤는 죽을래. 쟤는 죽어도 되는 애 이렇게 된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설정을 도 선생님의 죄와벌에서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그 혹시 일본 만화 좋아하십니까? 데스노트라고 들어보셨습니다.
0: 네.
1: 그게 바로 네. 거기에 나오는 네, 네. 야가미 라이터에게 이 데스노트가 노트북이 떨어져요. 그래서
0: 네.
1: 거기다가 누가 언제 어떻게 죽는다라는 그 사람 이름과 얼굴만 알면 그 사람이 그 방식으로 죽는 거예요.
0: 네네.
1: 근데 야가미 라이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도 법대생입니다.
0: 네네.
1: 이런 깨알 디테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법대생이다 그러면 누가 죽고 누가 살고를 결정하는 마치 이제 플레이 가드 한다고 하죠. 그건 신의

0: 있는데 신의 영역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오만한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거예요.
1: 박사님, 그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에 다 살인사건이 등장하나요? 다 나오나요? 그렇죠? 다 있죠.
0: 네, 자살, 살인 그쵸?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1: 그것도 뭐 이유가 있어요?
0: 뭔가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쵸. 다 자살, 살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을 거의 극한으로 몰아넣어야 거기서 정말 진정한 인간성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를 봐도 군체. 아. 그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세상에 종말이 오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들의 그런 정말 벌거벗은 그런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네.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고 네. 또 도선생님은 이렇게 사람을 극한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네. 많이 그렸죠. 네. 본인 자신도.
1: 클리프행어들이 많이 네네네네. 나오죠. 네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어야 재밌잖아요. 근데 도선생님은 이제 이 죄화벌 쓸 때부터는 엄청나게 가난했었기 때문에 이 지금은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만 그때는 연재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뭐 일일 연속곡 이런 것처럼 네, 네. 클리프행어가 있어야 뭐 네가 내 자식이라고 뭐 이렇게 끝나야 아 얘가 어떻게 얘 자식인데 막 이러면서 네. 기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살인, 뭐 치정, 네. 돈. 뭐 삼각관계 이런 그래, 것들이
1: 그래서
0: 다
1: 재밌구나.
0: 보면, 네, 그래서 재밌는.
1: 그렇게 좀 어려운 일종의 정치 소설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읽다 보면 너무나 디테일한 그 심리 묘사들이 대단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라스코니코프가 어린 시절에 막 말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꿈을 이제 초반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0: 굉장히 중요한
1: 그게
0: 꿈이에요.
1: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게 여운이 소설 끝에까지 계속 남거든요.
0: 맞아요.
1: 예, 그 꿈은 어떤 그 힘으로 저기 이야기를 이끌어가나요?
0: 너무 시각적으로 네. 고통스럽죠.
1: 네, 그 힘들어요. 네, 네. 오래 남았어요 네. 저한테는.
0: 그러니까 그 꿈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이 노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꾸는 꿈이죠. 근데 거기서 어린 시절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나와요. 네. 7살짜리 네. 로자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굉장히 러시아적인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진 라스콜리니코프와 이제 서구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퍼센트 이렇게 사람을 퍼센트로 보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1로 보고 이런 걸로 두 개로 계속 나눠지면서 이게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그 분열되지 않은 라스콜리니코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꿈이에요. 여기서는 네. 그 러시아성으로만 똘똘 뭉친 네. 100% 러시아적인 로자가 나옵니다.
1: 가장 순수한 모습에.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 라스콜리니코프가 아니라 로자로 계속해서 불리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아버지랑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그 먼저 죽은 그 동생의 묘지로 가는 길에 20살 정도 된 너무너무 다 늙은 이제 늙어 빠진 암마리예요. 그 암마를 그 이제 마부가 계속해서 때리죠.
1: 죽을 때까지.
0: 네. 근데 이 말은 끝까지 일어나려고 해요. 버둥버둥거리고.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라스콜리니코프한테 빨리 가자. 네가 우리가 참견할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 라스콜리니코프가 돌진을 하죠. 그래서 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결국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도와주질 않아요.
1: 그러게요, 네.
0: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빨리 죽여. 그러면서 그 사람 군중 중에 하나가 군중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끼로 내려 찍여.
1: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 도끼가 나오는구나.
0: 네. 네. 그러면서 그 꿈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라스콜리니코프가 난 못하겠다.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알리오나 노파 그 이라고 규정한 알리오나 네. 노파를 도끼로 내려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꿈은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이전의 문학에 있어서의 꿈은 그냥 뭐 이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전조 뭐 이 정도를 네, 네. 얘기를 했다면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거는 전조도 얘기를 하지만 이 꿈을 꾸는 자의 심리 상태.
1: 아, 네.
0: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 굉장히 그.

0: 예리하고 예민하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앞말이라는 것이 네. 소냐일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 잠깐만 그러네. 왜 하필 앞말일까요 진짜. 아.
1: 그 앞말이라는 것이 20살 먹은 앞말이면 당연히 알려나 높아죠. 완전히 네. 늙은 알려나 높아. 그렇게 오. 직설적으로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소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버거운 지금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냐가 그 창녀의 표식인 네. 황색 감찰을 네, 가지고 네. 가잖아요. 그래서 그 황색 감찰이 소녀가 그거를 들고 가기에는 정말로 네.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제가 했는데 왜냐하면 나자로의 부활 읽었잖아요. 나자로가 혼자 아장아장 걸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나와라 라고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의 부활도 소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네.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소냐가 이제 굉장히 구원자로 나오는데 그러면 소냐를 예수와 어떻게 이렇게 약간 예수의 상징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참 알아내기 힘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이 그 성경상으로는 제6시에서 제9시로 나와요. 우리가 러시아어에서도 제6시, 제9시 하면 보통 5시, 8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어로 여섯 네. 번째 시간, 아홉 번째 시간 이렇게 네.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전 세계가 하늘과 땅이 슬픔에 잠겨서 깜깜하게 돼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런데 소냐가 자신의 처녀성을 팔러 나간 그 시간이 아. 제6시에서 제6시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네. 여섯 번째 시간에 나갔다가 아홉 번째 시간에 돌아와요.
0: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했던데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1: 네. 어머. 그러니까 그거는 19세기에 네. 10대 소녀로서 네, 네. 그 자신의 처녀성을 팔러 나간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죽음에 비견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받아온 돈이 30루블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받은 몸값이 네. 은화 30냥이죠.
0: 이런 또 상징들을 네.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그래서 이런 네. 상징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해설에 다 이런 상징들을 네. 빼곡하게 네.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그냥 5시에 나갔다가 8시에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역주에 이거는 원문에서는 네. 제6시에서 제9시고 이건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제가 또 써놨습니다.
0: 아주 친절하게 뒤에 보면 무슨 이제 그 거리 뭐 그림 뭐 묘사도 있고 뭐 패치카가 무엇인가 네네. 이런 설명도 있고 그 뭐죠?
1: 집안에
0: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 정말 예 깨알처럼 네. 예, 정말 친절하게 안내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 실제 네네.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 네. 독자도 네. 그게 어떤 건지 네. 좀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
0: 아 지금 이제 소냐 앞말에서 이제 소냐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전에도 한번 저희 그 번역 읽기 편에도 말씀하셨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페미니스트 로서의 어떤 그 마음이 작품 속에 좀 묻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읽으면서 소녀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대비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네. 여기 중간 중간에 나오는 많은 여자 인물들이
1: 까체리나 특히 까체리나 이번
0: 그러게요
1: 가슴 미어지죠.
0: 네네 그걸 또 이제 번역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네.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페미니스트로서의 도스토옙스키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1: 제가 생각할 때 도 선생님이 네. 러시아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서도 보면 그 가난한 고아 소녀의 네. 지금 삶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는지. 이게 그냥 가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학대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죄와 벌 그 다음에 뭐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같은 경우는 마르멜라도프의 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마르멜라도프가 계속 얘기를 하죠.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0: 네. 출신이 달라.
1: 출신이 달라. 네. 이 사람은 귀족이야. 네. 불어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애는 주렁주렁 달려있고 남편은 죽었고 그런 여자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0: 네.
1: 이런 사람이 마르멜라도프 지금 알코올 중독자에다 하급 관리에다 앞날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0: 네.
1: 그 사람이 내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른 선택의 여지, 선택지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되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문제, 뭐 백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제가 읽었던 전 세계 그 문학에 있어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보다 더 비극적인 여인을 알지 못합니다.
0: 아, 네네.
1: 그러니까 여성 문제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0: 그러니까 항상 여성에게 가장 잔인한 조건을 던져놓고 막 버티는 모습을 계속 묘사를 해줘요.
1: 네,
0: 근데 지금 카테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박사님이 표현하셨지만 카테리나는 나약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강해서 세상 속에서 부서진다. 그 강함이 비극이다. 근데 그 부서지는 모습이
1: 너무 처참하죠.
0: 너무 처참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1: 저 지금도 전율이
0: 그때 이 장면에 우셨다 그랬나요?
1: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장면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카트리나의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오늘날의 어떤 여성들의 모습도 이렇게 비춰서
1: 맞아요.
0: 예,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위대한 명작인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 항상 도 선생님의 모든 작품들은 현재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한 유효할 그렇군요. 수밖에 없는 것이
0: 네.
1: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 우리가 이 인간이 인간인 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그러게요. 실은 다루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게 명작의 힘인 네. 것 같고 박사님 그 죄와 벌이 이제 4대 명작 가운데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시베리아 유형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1: 네.
0: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1: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베체르부르크라는 것이
0: 네.
1: 원래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이제 인공도시잖아요. 피터 대제가 서구화를 위해서 만든 인공도시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베체르부르크를 인공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농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늪지에 세워진 도시란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체르부르크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밑에 해골이 다 깔려 있어요.
0: 오.
1: 그러니까 네. 죽음 위에 세워진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0: 네.
1: 그리고 죽음 위에 세워진 곳은 바로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 무덤에서는 정말 유령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고걸에 보면 이제 막 유령이 다녀요. 그래서 조 선생님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분신 같은 게 나의 분신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베체르부르크에서는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공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
0: 네.
1: 그래서 죄와 벌에서도 처음부터 그 죄와 로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자 네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을 거의 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관. 답답한 조그마잖아요.
0: 네, 네.
1: 다락방 조그만데. 근데 그 너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관같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베체르부르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관인 거예요. 그러면 라스콜리니코프가 부활을 하려면 관에서 나와야 되죠.
0: 아, 그래서 시베리아를 보낸 거예요?
1: 그러면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시베리아를 네. 볼 필요가 있어요. 시베리아라는 것은 17세기 그 아바꿈이라는 그러니까 사제가
0: 네.
1: 그 유배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후로 거기가 굉장히 영적인 공간,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정치범들의 수용소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1: 그렇긴 한데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면 이 맨 네. 끝에 에필로그에 보면
0: 네.
1: 어떤 게 있냐면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부활절 기간이에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거기에 있는 그 죄수들이랑 말도 안 섞어요.
0: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이제 겉돌더라고요.
1: 네. 말도 네. 안 섞는데 네. 정말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 기간에 거기 있는 죄수들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죽이려고 해요.
0: 네.
1: 왜 죽이려고 해요? 너는 먹물

묻은애야. 그 말은 곧 너는 신을 잃은 애야. 너는 무신론자야. 네. 무신론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록 그들이 무지렁이 그 완전히 범죄자들이

0: 지경이에요. 높다란 강변에서 보니 넓고 탁 트인 전망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아득한 저쪽 강변에서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실려왔다. 저쪽 햇살 가득한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는 유목민의 마을이 겨우 보일까 말까 한 작은 점처럼 흩어져 있었다. 저쪽에는 자유가 있고 이쪽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저쪽에는 시간 그 자체가 멈추어버려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양떼의 시대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눈도 떼지 않고 꼼짝 않고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이윽고 환상으로 그리고 명상으로 옮아갔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우수가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괴롭게 했다. 불현듯 그의 곁에 소냐가 나타났다. 그녀는 거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스스로도 알 길이 없었으나 돌연 뭔가가 그를 움켜쥐어 그녀의 발 아래 던진 것만 같았다. 그는 울며 그녀의 무릎을 부둥켜 안았다. 처음 한순간 그녀는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펄쩍 뛰어 일어나 온몸을 떨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눈에는 한없는 행복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해했다. 이젠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한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침내 이 순간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1: 여기서의 사랑은 이성적인 그 남녀간의 사랑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신과 인간의 사랑으로 확 다가오네요.
0: 네. 아. 그 부활을 한 걸로 그려지고 그쵸?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네, 그래서 아. 부활의 공간이고 실제 시베리아가 여기 그려진 것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네. 믿음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는 자유가 있고 시간이 멈춘 듯한 바로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1: 그렇네요. 네. 아. 그래서 해피엔딩이다.
0: 그리고 또 더 예쁜 그 디테일이 나와요. 네. 이게 둘이 가만히 강가에 앉아 있어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 여기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1: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지갑을 훔쳐가지고 돈을 훔쳐가지고 네바 강가에 버리려고 하는데 못 버려요. 물은 굉장히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걸 감춰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스피디리 가일로프.
1: 아, 그랬던가요?
0: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죠. 네. 자기는 물이 제일 싫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자살하잖아요.
1: 권총 자살을 하죠, 그 사람.
0: 그 권총 자살을 하러 갈 때 그 바로 전날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죠.
1: 네.
0: 다 젖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
1: 네.
0: 상황에서 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가드 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너 어디가? 그러니까 나 아메리카로 가. 그래서 아메리카는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 아메리카는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가는 그 지리학적인 지형학적인 그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는
1: 아 그렇구나. 저 약간 이상했거든요. 왜 여기서 아메리카가 나와? 러시아와 미국의 이 관계를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0: 이상하죠. 물론 이제 뭐 왜 아메리카로 도망가고 이렇게 얘기하죠. 도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도 선생님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아메리카와 요만큼이라도 연관이 되면 다 죽어요.
1: 그래요?
0: 다 죽습니다. 이거는 100% 죽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죄업을 외에도 다른 작품에도 아메리카가 언급이 돼요.
0: 언급이 되죠. 아메리카에 갔다 온 사람 아니면 아메리카에 가라고 제안하는 사람 다 죽어요.
1: 아니 스피드리 가일 루프가 계속 로자한테 내가 돈 될 테니까 아메리카로 가자고 했는데
0: 도망가라.
1: 그건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거였군요.
0: 아메리카 행은 편도입니다. 못 돌아옵니다. 지옥입니다. 네, 근데 이 지옥도 여기서 굉장히 또 유명한 문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지옥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스피드리 가일로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옥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황불이 타고 막 뭔가 그렇게 뭐 위대한 것 같고 큰 것 같고 그렇게 그려져. 내가 생각할 때 지옥이라는 것은 검댕숱이 이렇게 칠해진 축축하고 눅눅한 그런 목욕탕이야. 그리고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것. 그런 목욕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문학적으로 굉장히.

0: 중요한 지옥에 대한 정의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지금 얘기해 주신 스피드리 가일 루프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악인이긴 하지만.
0: 그렇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그 이 사람이 얘기하는 여기선 막 뭐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보는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계속 네. 귀신 얘기를 하고 다니고 네. 계속 그 여동생과 이 로자에게 어떻게든 이렇게 도피처를 계속 마련해 주려고 건들건들
0: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건들건들 하고 다니는데 결국 그 도피처를 본인이 권철자상으로 다 봉쇄해버리는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0: 왜 도망가라고 네. 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너네 오빠한테 두냐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너네 오빠한테 네. 그 도망갈 돈을 대줄 테니까 너 나한테 와.
1: 그냥 그녀를 취하기 위해서
0: 그럼요.
1: 했던
0: 행동이라고. 네. 그래서 너 나한테 와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두냐가 권총을 두 발이나 쏘죠.
1: 네.
0: 한 발은 이해가 가요. 너무 네. 무서워서. 네. 근데 두 발이나 쏟다는 거는
1: 그렇게요.
0: 그거는 두니아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는 소리죠.
1: 아.
0: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꿔요? 아주 죽기 바로 전날
1: 네.
0: 모든 게 막 다 젖어 있어요. 비가 와서.
1: 네, 네.
0: 근데 소녀가 있죠. 되게 어린애가. 그런데 그 어린애가 어린애를 데려와서 따뜻한 침대 속에다
1: 맞아요.
0: 넣어줬더니
1: 네, 네, 네. 나중에 비웃잖아요. 그 네.
0: 유혹하죠.
1: 네.
0: 창녀가 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예요? 스피디리 가이로프가 만지는 모든 것은 마이다스의 손인 거죠.
1: 그렇구나.
0: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타락하는 거죠.
1: 아, 이게 약간 악의 한 축이었군요. 이 인물이.
0: 네, 저는 악의 이렇게... 축이기도 하고
1: 네, 네, 네.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을 넘는 게 초인이라고 네. 생각을 했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진정으로 선을 넘는 자가 뭐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초인이라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1: 네.
0: 그런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론이 체현화된 사람이 스피디리 가일로프인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것은 초인이 아니라 그 이론이 체현화됐을 때 형상화됐을 때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웅이
1: 네.
0: 아니라
1: 네.
0: 괴물인 거죠.
1: 그렇네요. 와.
0: 여기서 진정한 초인은
1: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
0: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소녀인
1: 소녀죠.
0: 거예요. 그 연민으로
1: 네.
0: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소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인이라는 거예요.
1: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 박사님의 저는 사실 그 라주미인이라는 그 친구 얘기도 다 더 하고 싶고
0: 네네
1: 그쵸?
0: 거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 네네.
0: 라주미인의 네. 라주미란 뜻이 이성이란 뜻이에요. 러시아어로.
1: 아.
0: 굉장히 이성적인 좋은 캐릭터 그러니까 굉장히 선량한데 이성적이기도 하고
1: 네.
0: 능력도 있고
1: 그치 러시아 사람들이 원어로 이걸 보면
0: 네.
1: 이론 속의 힌트들을 통해서 이 캐릭터들을
0: 맞습니다.
1: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고
0: 네네.
1: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듣고서 아 그렇군요 하지만
0: 근데 그것도 재밌잖아요.
1: 아,
0: 나중에 듣는 것도 맞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1: 맞아요.
0: 이런 것도
1: 그쵸?
0: 재밌는
1: 네.
0: 거죠.
1: 아이고 벌써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박사님이 죄와 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0: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메시지가. 그러니까 어떤 이념도 한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념 논쟁 얼마나 많이 합니까?
1: 네네네.
0: 지금 막 다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한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잃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질문이 오늘날 AI라든지 전쟁, 정치, 경제 수많은 분야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또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논리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벌은 법이 내리는 벌이 아니야. 너의 양심의 벌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부서져 내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구원은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사는 삶이 또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두 명이나 죽인 살인자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1: 네.
0: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
1: 아.
0: 따뜻한 메시지들입니다.
1: 아, 그렇겠네요. 진짜. 사실 이 외에도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0: 네.
1: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신
0: 네,
1: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아, 죄와 벌 꼭 한번 우리 다독이분들도 읽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언젠가는 꼭 손에 쥐어서 예, 그 나중에 또 이 방송 또 다시 듣기로 또 보시면 굉장히 또 풍성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죄와 벌 오늘 김정아 박사의 스토옙스키 수업 세 번째 책으로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0: 백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1: 또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아 박사의 도스토옙스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1: 상상이 현실이 되는 책.
3: 현실이 미래가 되는 책.
1: 한 권의 책을 펼치면 마주하는 세계.
3: 창밖은 우주.
1: 창밖은 우주.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문 대장님. 오늘 또 어떤 흥미로운 책을 가져오셨을까요?
3: 네, 오늘은 그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가슴 설렐 만한 네, 그런 네. 책인데요.
1: 네.
3: 네, 세계적인 공룡학자로 알려져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용남 교수가 쓴 우리는 여전히 공룡 시대에 산다라는 책인데요.
1: 네.
3: 뭐 고생물학의 매력부터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공룡이 살았는지
1: 네.
3: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공룡학자들이 발굴 현장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1: 네.
3: 네, 이런 책들을 그 담은 책인데요. 뭐 아이들 책처럼 단순히 공룡을 소개하거나 나열하는 책이 아니고요. 이 작은 화석 하나가
1: 네.
3: 어떻게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져 나가는지 이런 걸 소개하는
1: 네.
3: 아주 흥미로운 과학 교양서입니다.
1: 약간 그 이제 초등학교
3: 네.
1: 를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거의 반쯤 공룡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3: 그렇죠.
1: 아,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 공룡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공룡 이름을 못 외웠었어요. 다른 부모들과 달리. 그런데 오늘 아무튼 또 흥미로운 공룡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세계적인 공룡학자가 계신 줄 몰랐어요.
3: 그렇죠.
1: 이용남 교수님
3: 네.
1: 어떤 분인지 좀 먼저 저자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3: 네, 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사실 공룡을 연구한 학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데요.
1: 네.
3: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대한민국 1호 공룡 박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고생물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3: 일단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인 코리아 케로톱스, 네, 이걸 발굴하고 연구를 했고요.
1: 네.
3: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0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데이노케이루스라는
1: 네.
3: 공룡의 어떤 복원을 네, 주도했던 분이시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분이랑 그 네 번 정도 몽골 고비 사막에서 실제 공룡 탐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1: 아, 또 공룡에도 또 일가견이 있으시군요. 우리 문 대장님의 그 스펙은 도대체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3: 네, 아무튼 그때도 네.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네. 가까이에서 지켜봤었는데 정말 이 공룡 뼈 화석
1: 네.
3: 조각 하나도 정말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1: 네.
3: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거는 같이 이제 여러 나라 학자들끼리 베이스캠프에 모여서
1: 네.
3: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다른 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숟가락을 안 넣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밥을 안 먹을까
1: 네.
3: 그랬는데 이용남 교수님이 안 오셔갖고 네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들이 존중하는
1: 그렇군요.
3: 그 마스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식사를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1: 그 정도로 어떤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군요.
3: 그럼요. 네, 되게 아주 멋진 분입니다.
1: 네, 몽골도 함께 가셨던 경험도
3: 네.
1: 있으시고 자, 아무튼 근데 공룡은 이미 지금 멸종된 거잖아요. 근데
3: 네, 그렇죠.
1: 이제 이 책 제목이 우리는 여전히 공룡 시대에 산다예요.
3: 네.
1: 우리 공룡 시대에 사는 거 맞아요?
3: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1: 네.
3: 일단 제목이 이렇게 붙여진 데에는 이 공룡의 이야기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네.
3: 네, 일단 이 우리가 빙하를 연구하면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1: 네.
3: 이 공룡도 화석을 연구하면 뭐 당시의 기후 또 생태계 그리고 어떻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고 이것들이 생물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그 일부 공룡 그 개통수는 오늘날의 새 우리 날아다니는 새,
1: 네.
3: 새의 개통수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도 공룡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1: 네.
3: 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책 표지도 공룡과 사람이 이렇게
3: 네.
1: 링가링 강강솔레하는 굉장히 귀여운 표지인데 그런 어떤 의미가 또 상징을 좀 보여주는 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목차로 이제 살펴보니까
3: 네.
1: 책이 이제 4부로 구성이 돼 있어요.
3: 네.
1: 어떤 얘기로 시작이 되나요?
3: 네. 일단 그 첫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단 고생물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를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 되게 어려워하세요.
1: 고생물, 그러니까 네. 생물학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을
3: 그렇죠.
1: 화석이나 맞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고생물학이죠.
3: 네, 맞습니다.
1: 네. 찍었는데 대충 맞았네요. 네. 네.
3: 자, 그래도 일단 네. 도대체 고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하고 또 이거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화석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알아내려고 하는지
1: 네.
3: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독자질로 하여금 고생물학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1: 네.
3: 그래서 일단 이 일부 구성을 좀 전부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단순히 화석하면
1: 네.
3: 그냥 단단한 돌, 그 돌 위에 뭔가 생명체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
1: 네.
3: 이렇게만 많이 인식을 하는데 정말 이 화석이라는 게
1: 네.
3: 지구 생명의 역사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그럼요. 자료구나라는 거를
1: 네.
3: 먼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방사성 동위원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생물이 뭐 이런
3: 네.
1: 거 관찰하고 그렇죠. 그러는
3: 네네.
1: 거죠. 굉장히 재밌는 학문인데, 근데 이제 한반도의 공룡 얘기를 저도 이제 뭐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이게 뉴스에서 많이
3: 네네네.
1: 나왔었어요. 한반도가 공룡들이 엄청 많이 살았던 곳이라는 얘기를
3: 네.
1: 들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면서요. 공룡 알도 많이 발견되고.
3: 맞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1: 아니 그 워낙 지금 뉴스에서 많이
3: 그렇죠.
1: 나와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뭐 공룡 화석이 나왔고 뭐 고성
3: 네.
1: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얘기가
3: 그렇죠.
1: 돼 있잖아요.
3: 네. 박물관도 많이 있고.
1: 네네네.
3: 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사실 공룡 화석이라는 게 그냥 시간이 오래됐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3: 정말 네. 우연의 우연이 겹쳐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데
1: 네.
3: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공룡이 상처를 입거나 어떤 다른 그 천정한테 공격을 당해서 이제 죽어서 쓰러져야 되는데
1: 네.
3: 아무데나 쓰러지면 안 됩니다. 꼭 얕은 강가나 호수 근처에 쓰러져야 되고요.
1: 네.
3: 그리고 이 물이 또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살점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면은 강물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따라 이제 진흙들이 쓸려 오면서 이 뼈들을 덮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여러 우연의 그런 우연들이 겹쳐야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1: 네.
3: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 남부가 공룡이 살았던 백악기의 작은 호수와
1: 네.
3: 범람원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고성이라든지
1: 네.
3: 해남 지역에 화석이 많이 있고요. 일단 대표적인 걸로만 얘기를 해도 가까운 화성에만 가도 치와우에.
1: 화성에요?
3: 네, 화성에. 네, 화성 시아우에
1: 네.
3: 가면은 200개가 넘는 공룡알 둥지 화석도 발견이 됐고요.
1: 네네.
3: 또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도 발견이 됐고, 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보시면은
1: 네.
3: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 네.
3: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정말 공룡의 땅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진짜 그 어떻게 공룡들이 한반도 이렇게 많이 살았었지?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3: 네.
1: 아무튼 그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발견되는 그 화석들 보면 뼈보다는
3: 네.
1: 발자국 화석이 되게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3: 네.
1: 네,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3: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예.
3: 일단 방금 전에 이제 이 공룡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뭐 호수나 범람원이
1: 네.
3: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이제 체육화된 곳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이런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이제 해안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파도랑 인접해 있다 보니까
1: 네.
3: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제 연변들이 깎여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화석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3: 네, 그래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또 뼈 화석이 발견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근데 태생적으로 발견 되기 어려운 그 제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석을 발굴하려면 넓은 땅들이 많아야 되는데
1: 네.
3: 일단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많이 덮여 있고요.
1: 그렇죠. 네.
3: 그리고 단단한
1: 네.
3: 암석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화석이 생기기도 어렵지만 화석이 생겨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네.
3: 네. 하지만 이런 발자국 화석 측면에서는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화석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공룡학자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로
1: 네.
3: 이렇게 찾아와서 연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그 공룡학을 연구하는 분들 교수님들이 좀 많이 계시나요? 학자들이?
3: 지금은 연배들이 다 되셔갖고 많이들 은퇴를 하셨고요.
1: 네.
3: 현직에서 제가 알고 있는 공룡학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분은 한 10명 내외.
1: 네. 이거 약간 블루오션인데요.
3: 정말 잘 보신 게요.
1: 예.
3: 지금 그 아나운서님이 공룡으로 학위를 받으셔도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1: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한번
3: 절대 늦지 않습니다. 네.
1: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굉장히
3: 네.
1: 이 분야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3: 네, 또 야외를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3: 네.
1: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토종 뿔공룡이
3: 네.
1: 코리아 케라톱스
3: 네.
1: 화성인시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성에서 발견돼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3: 그렇죠. 이것도 네네. 정말 네. 그 이 발견이 우리나라 공룡 연구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됐는데요.
1: 누가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3: 일단 네. 2차원 그 8년도에 그 화성시 전곡항에다가 이렇게 방파제 같은 거 이제 공사하느라고 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분이 그 방파제 그 돌멩이가 단면을 보고서 네. 뭐가 좀 이상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 전문가인 이용남 교수님께 연락이 갔고 교수님이 와서 보니까 직감적으로 이 뿔공룡의 꼬리뼈였어요. 네. 근데 이 뿔공룡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퍼런스를 보니까 꼬리 모양이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새로운 공룡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견된 한국의 뿔 달린 얼굴이라는 뜻으로 코리아 케라토스 네. 화성 엔시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발견이 되고 나서 화성시가 약간 조금 뭔가 대표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화성시가 여기에다 이제 공룡 그 이제 약간 전시관 같은 것도 만들 하고 네. 있고 그 앞으로는 정말 그 자연사박물관도 크게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만큼 네 그리고 근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또 화성시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국제 공룡 탐사 프로젝트를 거의 10년 동안 이끌면서 또 세계적 발견도 많이 일어나게 된 그런 네. 계기가 됐죠.
1: 그거를 처음에 우연히 발견한 그 공무원의 그 공도 굉장히 크네요. 그걸 그냥 놓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3: 그래도 이 책에서도 네. 정말 그 공룡학자가 쓴 책인데 특별히 그 공무원분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스페셜 땡스를 하고 계십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책의 3부에서는 또 본격적인 발굴과 복원 과정을 다룬다고 하는데
3: 네.
1: 그 실제 화석 발굴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3: 네.
1: 해보셨으니까.
3: 네, 그렇죠. 네. 일단 그 영화처럼 뭐 아무 곳이나 땅을 파다가 우연히 나온 건 아니고 일단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지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중생대 백악 지층.
1: 네.
3: 자, 그 지층이 딱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인해 전술입니다. 일단 네. 뭐 전문가가 중요한 네. 게 아니고요. 네. 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수십 명의 학자나 발론티어들이 이 사막을 다니면서 뭔가 이제 지표에 드러나 있는
1: 네.
3: 그 화석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술이 들어가는데요.
1: 네.
3: 정말 치과에서 쓰는 그런 치과용 도구 같은 것들, 뾰족한 것들,
1: 아, 예.
3: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삽, 곡괭이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네. 걷어낸 다음에 그게 또 그냥 싣고 가면 부서지니까 우리 그 정형외과에서 기부스하는 것처럼
1: 네.
3: 예, 석고로 자켓팅을 해서 이제 옮기는 그런 작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적물들 발굴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3: 고비 비슷합니다. 네네.
1: 그거를 또 같이 몽골 고비 사막 탐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3: 네네.
1: 어떠셨어요?
3: 일단 그 흔히 공룡학자들을 그 3D 업종이라고 부르거든요.
1: 네,
3: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너무나 지저분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위험할 때가 있죠.
1: 네.
3: 네. 단단한 돌을 다루니까.
1: 그렇겠죠.
3: 네. 그리고 이제 그 작업 과정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한 앙케이트에서는 이 공룡학자들이 단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험한 일을 하니까.
1: 네.
3: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장수하신 분은 거의 100세까지도.
1: 그거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네, 인간관계라 그랬대. 뭐죠? 왜 그렇죠?
3: 언제든 모르겠습니다.
1: 네.
3: 워낙
1: 그 연구과정이
3: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제
1: 네.
3: 막 그 개방감이 있는
1: 그런가요?
3: 곳에 있으니까 그런 것일 텐데
1: 네.
3: 아무튼 갔을 때는 이제 그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그 발굴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여름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네.
3: 몽골이 뭐 앞뒤로는 너무 춥고 너무 덥기 때문에
1: 그래서 네.
3: 네. 그래도 이제 뭐 일종의 작은 그런 캠프촌이 만들어져서 같이 발굴도 하고 네 밤이 되면 뭐 장기자랑도
1: 네.
3: 하고 네 물론 뭐 CG는 네. 잘 못하지만
1: 네. 네,
3: 그런 분위기입니다.
1: 아니, 몽골까지 가시지 말고 그냥 여기 여수 앞바다나 이런 데서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네, 여수에서도 지금 네. 이제 서울대학교 팀들이 지금 계속
1: 있어요?
3: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 딱 처음에 발견했을 때 공룡 화석이다 했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요?
3: 와, 진짜 이거는
1: 산삼 노다지 발견 뭐 이런 거
3: 거의
1: 이상의
3: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1: 그쵸?
3: 느낌이어서 아, 네. 가져갔는데 전문가들이 갖다 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 아니었구나.
3: 네. 네, 왜냐하면 이런 갈비뼈 화석이나 이빨 화석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 네.
3: 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1: 네.
3: 아무튼 되게 기분은 좋죠. 네.
1: 굉장히 그 나중에 또 한번 그런 참여 실제 현장에 참여하셨던 얘기도 좀 더 많이 듣는
3: 네.
1: 기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자, 공룡 데이노케이루스 이야기도 굉장히 극적으로 등장하던데
3: 네.
1: 이게 또 50년 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공룡이라고요?
3: 네. 일단 1965년도에
1: 네.
3: 그 폴란드 공룡학자들이 처음으로 고비사막에서 이 데이노케이루스의
1: 네.
3: 팔 화석을 발견했는데 팔 길이가 2.5m나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티렉스가
1: 네.
3: 팔 길이가 80cm에서 1m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티렉스를 능가하는 거대한 60 공룡의 발견이라고 모두 환호했는데 네. 그대로 이제 그 50년 동안 나머지 화석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1: 8만 발견돼서.
3: 네, 8만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데이노케이루스라는 이름이 무서운 손이라는 의미인데 아. 네, 그렇게 이름이 붙였는데 네네. 그 뒤로 이제 또 이용남 박사님이 네. 이제 국제 공룡 탐사를 하면서 두 개체의 데이노케이루스를 발견을 했는데 네. 마지막에 머리뼈가 발견이 안 돼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죠.
1: 그럼 머리뼈는 어떻게 돼요?
3: 네, 그래서 이 머리뼈를 네.

0: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 네. 이제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불법 도굴이 이루어진 거예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유럽이 어떤 개인 소장 개인이 네. 소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1: 그 뼈를 네. 머리뼈를
0: 네. 그래서 수사기관과 공조를 해서 찾아갑니다. 그럼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1: 압수 대상인가요?
0: 네. 판매할 수 없는데 또 그래도 소유권은 있으니까 네. 당신이 가지고 있어도 못 파니까 이거를 연구를 위해서 도네이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네. 반환을 받아서 네. 이제 완전체가 돼서 2014년도에 네이처에 발표가 돼서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아주 네.
1: 공룡화석 이 발굴하는 이 스토리도 굉장히 한편의 소설에 있는 것 같네요.
0: 네,
1: 재밌네요.
0: 거의 뭐 일단 보시면은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가 네. 나옵니다. 네.
1: 책에서는 뼈를 살아있는 공룡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과정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던데 뼈만 보고 어떻게 뭐 근육의 움직임까지 뭐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 많은 분들은 이제 그 공룡 뼈가 네. 완전체로 발견돼서 한가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1: 네.
0: 정말 조각 그것도 막 지역이 다른 곳에서
1: 그렇겠죠.
0: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이 공룡 복원은 단순히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정밀한 그런 측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요즘에는 그 공룡 그 머리뼈를 네. CT로 촬영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그 CT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 공룡 뇌 중에서 어느 부분이 발달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뼈의 관절 구조를 분석을 하면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범위까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요즘에는 의학에서 쓰이는 기술들이 모두 고생물학용으로 넘어와서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 네. 그리고 또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공룡의 이제 멸종이 네. 다루어지게 되는데 1억 6천만 년 넘게 번성했던 공룡의 역사.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0: 네. 보통 사람들이 그 멸종을 이야기할 때 예. 공룡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실 공룡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생명체입니다.
1: 그래요.
0: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상에 그렇죠. 네. 존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룡의 열등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공룡은 1억 6천만 년 넘게 지구에서 이렇게 번성을 했지만 6,600만 년 전에
1: 네.
0: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제 나름 멸종의 수준을 밟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네. 인간을 돌아보게 하는
1: 그렇네요.
0: 뭐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창밖은 우주. 오늘은 이육남 교수의 책 우리는 여전히 공룡 시대에 산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문경수 탐험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2: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돈 룩 업과 함께합니다.

극중 재난 상황은 어디까지나 극화된 이야기이지만 감독은 작품 안의 현실 세계와의 접점을 부지런히 끌어다 놓습니다. 실제로 지구 종말을 앞당기는 환경 문제는 여전히 위기이고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대신 눈앞의 재미를 쫓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참을성이 바닥난 랜들 교수가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들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우라를 터뜨릴 때 그의 절규는 평소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실제 모습과 겹치며 한층 흥미로운 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올여름 세계 곳곳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비단 영화적 과장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등에서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죠. 굳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기도 전에 8월 한국을 뒤덮

0: 싶은 기록적 폭염도 혀를 내두를 만했죠. 기후위기는 한 번도 먼 미래였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재죠. 해성 충돌로 인한 지구 종말까지 6개월이 남았다는 영화 속 제한적 타임라인은 언젠가는 남극의 빙하가 다 녹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보다 훨씬 정확하게 피부에 다가옵니다. 이때 해성은 우리 눈앞에 닥친 모든 재앙을 생각하게 하는 은유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뿐 아니라 여러 이유로 생겨난 환경오염과 생태계 붕괴 같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끝났지만 정치와 경제 논리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모든 재앙이 떠오르죠. 영화의 제목이자 극중 일부 사람들의 슬로건인 Don't Look Up, 즉 하늘을 보지 말자는 뜻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자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영화에서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모두가 합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슬로건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가들의 선택과 방향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내일 일부 남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80mm, 충청권은 10에서 7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1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또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는데요.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5도에서 32도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의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파주 22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 22도, 춘천과 원주 23도, 대관령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30도, 춘천과 원주 32도, 대관령 21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과 동해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과 동해 2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5도, 충주 23도, 대전 24도, 세종과 천안 23도, 보령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32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천안과 보령 31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광주, 목포 26도, 여수와 순천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2도, 군산과 광주, 목포 31도, 여수와 순천 30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는데요.

0: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26도, 안동 23도, 부산과 울산, 진주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31도, 안동 30도, 부산과 울산 31도,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관때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7도,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비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오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3도, 습도는 79%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5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362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이 실종된 걸로 나타난 가운데 외교부는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네팔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한 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주재 우리 대사관 직원 2명이 이송되지 못한 우리 국민 1명과 함께 현장에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외교부가 네팔 측과 수송기 투입 일정 등을 협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그너스는 대형 수송기여서 현지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활주로, 급유 시설 등이 확보돼야 합니다. KC-330 시그너스는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약 47톤의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해외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는 임무에 여러 차례 투입됐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고 청장은 어제 제주경찰청 지휘부 회의에 앞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8일 KBS 등 언론 보도로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제주를 찾아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현장을 점검합니다. 장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연찬회를 마치는 대로 제주로 이동해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시신 발견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허위로 종결된 실종 사건들이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정기국회를 대비해 마련한 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주요 입법 과제와 국회 상임위별 과제,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 등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인천에서 1박 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어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두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 그 결과 역시 상당 수준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50대 전직 경찰관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어제 269억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인기 구매 사업 낙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앞서 공개한 구매 목록을 보면 이번에 도입되는 무인기는 공격형 자폭 드론인 알티우스 700M 1500신4대와 정찰형 드론인 알티우스 600ISR 478대 등 2032대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적의 위협에 대비해 무인기 미사일 시스템이 국방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적조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적조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돼 밤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경상권, 전남 남해안은 30에서 80mm, 충청과 호남권에는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조리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도 있죠. 말을 잘한다는 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누구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태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조수빈 아나운서가 끌리는 사람의 비밀이란 책을 내서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서 조수빈 작가는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2005년 KBS 31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고요. 입사 4년차에 KBS 뉴스9 앵커로 활동했습니다. 이후에 채널A 메인뉴스, 뉴스A 앵커로 자리를 옮겨서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조수빈 큐레이션을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서로는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태도에 관한 책, 끌리는 사람의 비밀을 낸 조수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오랜만이네요.
2: 아, 굉장히 네. 떨리네요, 진짜.
1: 오랜만에 친정 방문이죠.
2: 퇴사하고는 방송 처음 나왔고.
1: 그래요?
2: 예전에 저도 이 스튜디오에서 정말 많은 녹음을 했었는데.
1: 그렇죠.
2: 야,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1: 저는 구독자이기도 하고 많이 봐서 그런지 꽤 온 줄 알았는데 입사하고 처음이군요.
2: 그러게요. 많이 불러주세요.
1: 벌써 몇 년 됐죠?
2: 제가 2019년 년에 그만뒀거든요.
1: 벌써 그렇게 예. 됐어요.
2: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래 다녔었어 했다. 오래 다녔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초대석에서 함께하게 되니까 또 더 새롭고 반갑네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2: 7월에 책이 나와서 얼마 전까지 북토크 이런 걸 했고요.
1: 네.
2: 이제 뭐 워낙 나오면 고정된 일들도 많지만 뭐 네. 유튜브 채널도 하고 제가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친 지 1년 정도 됐어요.
1: 그렇군요.
2: 거기도 가고 아이들도 어려서 집에서 쓰는 시간도 많고
1: 두 아이
2: 예, 도대체 그쵸? 뭘 하고 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1: 아니 가끔 보면은 집에서 살림하는 듯한 브이로그 같은 거 그거 보면은 또 오히려 그게 저는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2: 그러니까 선배님은 요리와 살림의 여왕이시잖아요. 네, 그런 게 눈에 들어오시는 거죠.
1: 그래서 또 일하는 모습만 보다가 방송하는 모습만 또 엄마로서 또 주부로서의 모습 보니까 아, 또 저런 색다른 모습이 있었구나.
2: 제대로 하는 건 없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1: 네. 유튜브 조수빈 큐레이션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도 꽤 됐고 뭐 상당한 조회수 주목을 받고 있어요.
2: 우리 윤지영 선배님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1: 덕분에 또 제가 덕을 톡톡히 봤었죠.
2: 어떠셨어요? 그때,
1: 그때 출판사에서 전화 왔잖아요.
2: 아.
1: 네. 무슨 일이 있냐. 왜요? 갑자기 오늘 책이 엄청나게 나갔다. 그래서 뭐 새로운 활동을 한게 있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수빈 씨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2: 그랬구나.
1: 그래서 내가 예. 오 맞아요. 예. 여기 나갔었는데 어머 그 영향이 있나 봐요. 그거 나가고 나서
2: 이제 알았는데요.
1: 그래서 출판사가 막 네. 거기 또 나가시면 안 되냐고
2: 다시 한번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네. 선배님 집도 구경하고
1: 그쵸.
2: 음식도 먹어보고 너무 좋았어요.
1: 네. 그러니까 좀 세련된 주부들이 좀 열광하는 채널? 그러니까
2: 뭔가 컨셉을 잡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프리랜서를 했는데 회사 다닐 때도 뉴스랑 시사 프로를 위주로 했지만 나와서도 계속 그런 일을 했어요.
1: 맞아요.
2: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좀 다른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다. 다른 색깔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쭉 오래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문 닫지 않고 여지껏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물론 조수빈 씨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보기도 했지만 의외의 곳에서 또 왜 팟캐스트도 잠깐 했었나요? 라디오 같은 거 진행했었죠.
2: 멜론에서 라디오 DJ 진행했었죠.
1: 제가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그 마사지사분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틀어도 되냐고 그래서 틀으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마사지를 받는데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채널이에요?
2: 그게 공중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찾아서 들어야 되는 라디오였는데
1: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채널인데 이분이 원래 KBS 아나운서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0: 거는 굉장히 소탈하고 가끔 깨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 본인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만난다는 게.
1: 사실은 예. 제가 회사 다닐 때도 라디오 프로를 좀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하다가 항상 뉴스의 보도국에 팔려가면서 오래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라디오 했던 시절이 제일 행복하고 지금도 그만두고 나서도 제일 아쉬운 게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라디오를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0: 그렇죠. 네, 오히려 TV할 일이 더 많고.
1: 매일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 라디오 했던 때가 그립고 그래서 오늘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오히려 프리랜서를 하면서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계신 조수 분이신데요. 예. 이번 책 끌리는 사람의 비밀. 제목부터가 굉장히 끌리네요.
1: 네.
0: 이게 말에 대한 책이라고요?
1: 제가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 네. KBS에서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선배님 앞에서 할 얘기는
0: 아니 왜요? 왜요?
1: 네. 네, 하면서 제가 참 아시지만 제가 아나운서실에서 많이 혼도 났어요. 말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말이라는 게 오히려 직업으로는 하고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고 근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좀 정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나운서실에서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처음에 받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는데 큰 자양분이 됐는데 이거를 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0: 네.
1: 하지만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발음 발성 너무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 다는
0: 네.
1: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을 한 6개월 정도 썼고요.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됐어요.
0: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아나운서들이 발음 발성이라는 약간 좀 감옥 같은 곳을 갇혀서
1: 네.
0: 좀 자유롭게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또 반대로 요새 다 자유로운 얘기만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처음에 진짜 각야 거겨 뭐 장단음부터 그렇죠. 막 배우잖아요. 예. 근데 그 기본기를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0: 맞아요.
1: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박태남 아나운서 실장님이 저 진짜 방송 못해서 정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그게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아 요새 방송 촌스럽게 누가 저렇게 하나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붙잡아놓고 가르쳐줬던 시절이 참 그립다. 그걸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0: 맞아요. 네. 그 말의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돋보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 그리고 기본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할 때도 더 빛날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희가 저희 신입사원 때 보면 화면빨 어떻게 목소리 좋게 들리는지 이런 거 많이 훈련 받잖아요. 아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항상 남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위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해야 TV에 더 예쁘게 나오고 신뢰감 있게 나오고 어떻게 해야지 라디오에 잘 들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것은 아나운서 교육이 너무나 이제 가치가 있지만 처음부터 남에게 어떻게 보이냐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아서
0: 맞아요.
1: 좀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0: 네.
1: 이거는 내가 나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쌓고 있는 과정임을 알고 제가 그 트레이닝을 받았다면 더 훌륭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0: 뭐 진짜 좋은 얘기예요. 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가 돼서 한 10년 동안은 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1: 이럴 때 이렇게 말해야 되고.
0: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 표현 능력은 더 떨어졌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틀을 깨고 나오는데 네.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1: 저 아직도 못 깬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배우고 있는 그 아나운서적인 테크닉들이 여전히 가치가 있고 배워볼 가치는 있는데 또 많은 스피치 책을 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발음은 이렇게 하고 목소리 이렇게 하고 너무 테크닉적인 얘기가 많아서
0: 그쵸.
1: 그게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0: 네.
1: 목적 자체를 좀 바꾸고 스피치를 공부하면 저 역시도 더 훌륭한 스피커가 됐을 거라는 아쉬움에 책을 쓰게 됐어요.
0: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책 곳곳에서 그런 고민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겠네요.
1: 좀 그 흔적을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는 말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윤지영 선배님은 개인적으로 요리를 참 잘하시거든요. 그럼 그 요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0: 네.
1: 이래서 관심이 없는 분야를 얘기할 때보다 훨씬
0: 그렇죠. 눈이 반짝반짝 할
1: 수밖에 발음, 발성, 뭐 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0: 네. 방송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대화하다

0: 보면은 유독 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책이 이제 끌리는 사람의 비밀이니까 예. 그런 사례 어떤 분을 들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책에서 한 분 예를 들었던 게 제가 예전에 KBS에서 세계인이라는 국제시사 프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아직 유명하기 전이었던 조승현 작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0: 저도 라디오에서 예. 출연해서 몇 번 만났었죠. 네. 맞아요.
1: 그때는 유튜브 하기 전이어서 네. 지금만큼 팬덤은 없었는데 맞아요. 그때 아마 주제가 무슨 프랑스가 주제였는데 나와서 너무 신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 네. 그런 캐릭터가 진짜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유튜브를 하더니 막 신이 나서 그쵸.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였을 때는 정해진 말을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저렇게 자기 안에 용광로처럼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막 저절로 튀어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보면 뭐 조승현 작가뿐만이 아니라 뭐 눈이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0: 그쵸.
1: 선배가 요리 얘기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저는 끌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확실해서 누군가 찌르기만 해도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
0: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평생을 신경 쓰고 살았는데 네. 앞서서도 강조한 것처럼 그 말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거. 이게 네. 사실은 살면 살수록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잊고 살 때가 많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또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1: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0: 책이 이제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첫 장 보면 말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나다운 말은 뭘까요? 나답다는 게 어떤 걸까요?
1: 나답다는 거는 요즘 약간 개똥처럼 같은 얘기인데 영원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0: 수시로 바뀌니까 네. 굉장히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0: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들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네.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1: 근데 뭔가 말로 표현은 안 되지만 껍데기는 여러 번 바뀌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건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찾아가는 과정 있죠.
0: 네.
1: 그 과정 자체가 나다운 걸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0: 그렇죠.
1: 요즘에 오디세이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네. 저도 아주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오디세이를 보면은 끝머리에 결국 집에 돌아가서 네. 다시 또 바다로 가잖아요.
0: 네.
1: 그렇게 고생을 하고.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럼 오디세우스의 삶이 의미가 없었느냐. 그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진짜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칼립소가 막 중간에 막 유혹을 하고 그래도
0: 네.
1: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집이고 결국 그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너무 거창한 비유지만은 말뿐만이 아니라
0: 네.
1: 사는 것 자체가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회가 너무 바쁘잖아요. 남 신경도 많이 쓰고
0: 그렇죠.
1: 그런 건 잊어버리고 말하기 교육을 할 때조차도 누구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래 자기 안에 좀 묵혀놓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연설하는 장면으로 이제 책을 시작을 했던 이유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달변이 아니에요. 우리 아나운서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0: 네.
1: 깔끔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스탠포드의 많은 학생들은 스티브 잡스가 오니까 다 귀를 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사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느냐.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걸 내가 이제 알았네?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0: 네. 네. 첫 페이지에 말은 가장 정직한 자기소개서다라는 네. 문장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내가 지금까지 쓴 자기소개서가 좀 정직한 거였나? 포장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게 돼요.
1: 어떠세요?
0: 굉장히 포장됐죠. 네.
1: 저도 그렇습니다.
0: 네.
1: 근데 어딘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말 가운데서 위선적인 말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원하는 게 있잖아요.
0: 네.
1: 아닌 척하면서 얘기하면서 나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도 고갈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써놓고도 깜짝 놀랐는데 남이 보는 내가 있잖아요. 남이 네. 보는 조수빈 있고 실제 내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가급적이면 그 갭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줄여나가고 싶은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내가 더 나으냐 내가 보는 내가 나으냐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0: 네.
1: 그래도 나의 마음속에 좀 더 노력하고자 하는 내가 있다면 그거를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 너무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 그 갭을 좁혀나가서 이제 목표는 없애는 게 모든 인간들의 목적 아닐까요?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원하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뭐 뒤에 다른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오히려 자기의

바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그럴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그걸 남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남이 보는

0: 시간이 없었군요.
1: 네, 나갔던 저희 그때는 휴가도 잘 못 갔던 그쵸. 시절이었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래서 뭐 아프다고 말도 못해서 방송을 하긴 하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질도 안 좋고 방송의 질도 안 좋고 그래서 네.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필라테스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0: 네.
1: 예뻐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살려고
0: 위해서.
1: 살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걸 했을 뿐인데 제가 그때 새내기 앵커였으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맨날 바꿔보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때보다 내가 운동 나가니까 수빈은 너 방송 좋아졌다라든지 화면 좋아졌다 전달력이 좋아졌다 얘기가 더 많은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말이라는 거는 해보셔서 아시지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어디가 안 좋아 그럼 상대방 말도 안 들리고
0: 네.
1: 깊게 생각하고 말하지 못한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0: 맞아요.
1: 제가 그때 27살 때 그걸 느껴가지고 오히려 제가 솔직히 KBS 다닐 때는 많이 못했고요. 그만두고 나서는 지금도 매일 꼭 운동을 해요.
0: 네. 네.
1: 그러면은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운동을 하고 오면 네. 컨디션도 너무 좋아지고요.
0: 네.
1: 예전에 제가 새내기 앵커 때 봤던 기사 중에서 하나가 그 미국의 아침 뉴스 앵커들이 한 인터뷰였는데 3시 반에 운동을 하고 6시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수영을 하든지.
0: 네.
1: 그거를 제가 20대 때 보고 내가 중요한 방송이 있으면 꼭 운동을 하고 와야겠다. 예,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20년 정도 됐거든요. 방송하는 지가. 네. 가장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줬던 거는 오히려 발음, 발성, 스피치 테크닉을 배울 때보다 운동 하나 할 때, 운동 제대로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말과 네. 의식이 나오겠죠. 오늘 초대석 신간 끌리는 사람의 비밀을 낸 아나운서 조수빈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조수빈 아나운서의 추천곡들로 함께할게요.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1: 네. 첫 번째 곡은 제가 샹송을 좋아하는데 스텔라장이라는 가수가 그 불어로 노래 잘 불러요.
0: 네.
1: 라무레 바게트 파히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파리를 저 아직 못 가봤거든요.
0: 진짜요?
1: 아직 못 가봤는데.
0: 파리 지은같이 생겼는데 왜 못 가봤어요?
1: 근데 왠지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딘가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 때문인지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0: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끌리는 사람의 비밀을 낸 아나운서 조수빈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기 훈련법을 강조했거든요. 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2: 좀 많이 알려진 거 말고 제 경험에서 아 이거 되게 좋았다 네. 이런 훈련법을 좀 남겼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뉴스 원고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느냐. 근데 우리는 싸우듯이 또박또박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틀리지 말아야 되니까
1: 글자 하나 안 놓치려고 이렇게 네.
2: 그리고 특히 제가 앵커를 할 때는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눈을 부라리면서 SNL 코리아에 나온 앵커들처럼 네. 왜 김주아 앵커가 네. 되게 파워풀하게 진행하신 그렇죠. 스타일인데
1: 군인 느낌?
2: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 비슷하게 하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도움이 됐던 게 저 김병찬 선배님이 저희 신입사원 가르쳐 주셨을 때 네. 얘기하셨던 건데 수빈아 너 뉴스 할 때 너 너무 힘 주고 하지 마. 그래서 이거를 친구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해봐. 그러면 훨씬 강조도 잘 되고 전달이 잘 된다. 예를 들면은 이런 뉴스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했고 뭐 이런 식의 텍스트가 있다고 할 때 네. 김병천 선배가 저한테 거기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국경 맞닿아 있잖아. 거기서 충돌이 났다? 이런 식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방식은 어디 발표를 하실 때 있잖아요. 발표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려고 각 잡고 하면 더 떨리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숙제를 한 다음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 있죠. 엄마나 뭐 아내나
1: 친구나
2: 딸이나 친구한테 수다 떨듯이 말 한번 해본 다음에 그걸 존댓말로 바꿔서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 초창기에 저희가 아마 신입사원들 가르치실 때 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결 긴장이 덜 되는 거예요.
1: 듣는 사람도 그게 더 쏙쏙 들어온
2: 네네.
1: 것 같아요.
2: 그래서 네. 저도 사실 김병찬 선배님이 뉴스 앵커는 아니셨는데
1: 뉴스를 한 적은 없지 않나요?
2: 예능 MC였는데 오히려 예능 MC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처럼 이제 보도국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1: 맞아요.
2: 새로운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 이후로 뉴스할 때 그런 마인드 세팅을 하고 하니까 좀 그래도 아주 잘한다기보다는 좀 들었을 때 잘 알아듣겠다 뉴스가
1: 네.
2: 아나운서적인 기준에서 저 많이 혼났는데요.
1: 아 근데 네. 정말 중요한 건 전달되는 네. 거죠.
2: 네, 근데 전달이 네. 약간 일반인처럼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었어요.
1: 그렇군요. 네. 아, 저도 요즘에 인간극장 내레이션을 하는데 가끔 그 PD분이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아나운서님 발음 좀 뭉개서 해주세요.
2: 일부러?
1: 지금 너무 정확하게 하셔서 그 내용이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힘 빼고 하세요. 약간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아 이거를 뉴스하듯이 강박적으로 하면 안 되고.
2: 우리는 이거는. 그런 강박관념이. 예,
1: 맞아요. 뇌의 길을 만드는 연습. 네. 100일의 법칙을 실행하라고 했는데 네. 와 뇌의 길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꼭 말만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의 모든 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인상 깊었던 얘기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한 번 가. 발자국이 나죠.
1: 네.
2: 그건 그냥 흔적이에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 오솔길이 됩니다.
1: 네.
2: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트랙터 같은 걸 가져와서 쫙 밀어버리면 도로가 네. 되잖아요.
1: 그렇죠.
2: 우리의 뇌가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서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시냅스가 활성화가 돼서 네. 더 빨리 노련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저는 100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연구는 66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연구는 130일이라고 하는데 곰이 인간이 되는 시간
1: 네.
2: 100일 정도라서 저는 꼭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100일 정도는 연속으로 해봐라. 예를 들어 아까 운동 같은 것도 제가 예전에 할 때는 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루틴이 안 돼요. 근데 100일 정도는 그냥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1: 네. 뭔가 강제성. 진짜 어려운 건데. 네.
2: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내 말도 보통 사람들이 말 잘하려고 뭐 아나운서 출신 강연자들이 있는데 특강도 들으시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1: 네.
2: 근데 그걸 아무리 방법을 안다 해도 100일 동안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0: 없다. 저는 여기서 섀도잉을 예로 들었었는데 영어 공부를 해요, 지금도.
1: 네.
0: 영어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테드 틀어놓고 글자를 띄워놓고 글자 보면서 같이 읽거든요. 똑같이.
1: 네.
0: 그게 섀도잉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앵커를 처음 할때 그렇게 혼자 훈련을 했었거든요. 선배들 거 이제
1: 네. 좋은
0: 정해놓고
1: 뉴스 하는 선배들
0: 예,
1: 거.
0: 들어놓고 여기서 끊고 어디서 쉬고 뭐 발음 이렇게 하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원하는 사람 있다, 담고 싶은 사람 있다면 좀 숨소리까지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노현정 선배가 저한테 알려주셨었어요. 저희 입사할 때 노현정 선배 워낙 스타셔서
1: 그랬었죠. 뉴스도 하고 예능도
0: 예,
1: 했으니까.
0: 저랑 한두 달만 회사 생활하고 그만두셨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어느 날차 안에서 제가 현정 선배랑 집이 같아서 갈 일이 있었는데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 저 방송도 잘하고 말도 잘할 수 있냐 했더니 노현정 선배가 수빈아 선배님들에게 보면 여러 명 따라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1: 한
0: 머리만
1: 명 뭔가
0: 복잡하다는 거예요.
1: 목표를 정하라는
0: 예,
1: 거네요.
0: 한 명만 정해놓고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 사람 혹은 잘하면 저렇게 될것 같은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만 따라해보래요. 옷 입는 것도 따라해보고 다 따라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이 나오고 현정 선배 만났거든요.
1: 네.
0: 그 얘기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 기억은 안 나신대요. 아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했거든.
1: 그렇군요.
0: 네.
1: 또 반가운 이름이 소화됐네요. 3장에 콘텐츠가 없는 말은 공허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공감 되는
0: 네.
1: 것 같아요. 길게 말하는 것보다 핵심을 전달하는 거, 알맹이가 있는 게
0: 그렇죠.
1: 참 중요하죠.
0: 근데 그 역시도 막 요리에 대해서 물었어. 선배님 요리에 대해서 책도 여러 권 내셨고 또 요리 좋아하시니까 컨텐츠가 가득 쌓여 있는 거잖아요. 만약 선배님이 아나운서가 아니었다고 해서 요리에 대해서 말할 때 말을 잘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운서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이상으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걸 너무 좋아해서 컨텐츠가 많으냐 그거를 잘 오래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은 단어로도 설명을 잘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거죠. 예.
1: 네. AI 시대에 AI와 인간의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텐데 말은 물론 AI가 잘하겠죠. 근데 뭔가 개성을 가지진 못했을 거잖아요.
0: 점점 네. AI와 인간의 말하기를 구별하기는 어려워질 거고 오히려 좀 거꾸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말하기를 왜 해야 되느냐.
1: 네.
0: AI만큼 아니면 AI보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기도 하지만 우리가 남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만 생각하죠. 사람들이.
1: 그렇죠.
0: 근데 뭐 저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인간만이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인간만이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겉으로 포장되는 똑같을 수 있어요.
1: 네.
0: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의 말에 속잖아요. 속고 뒤통수 맞고
1: AI 말에도 속잖아요.
0: 가짜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말에 속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말을 했을 때 저게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는 건지 진짜 인사이트가 있고 뼈저린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알아내려면 나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AI처럼 말을 잘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AI 같은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AI가 번지르락 레시피를 막 얘기를 해요.
1: 네.
0: 그거 AI가 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주제를
1: 오히려 더 뭐 계량 같은 건 더 잘할
0: 예,
1: 수 있죠.
0: 정확하게 예. 하고 그러면 근데 내가 요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만약에
1: 예.
0: 그러면 아 저렇게 하면 요리가 되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파도 썰어보고 콩나물도 다듬어보고 고기도 썰어본 사람이면 AI가 번지르르 레시피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알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AI가 가이드해준다 따라간다.
1: 네.
0: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요리라서 그렇지만
1: 그쵸.
0: 정치가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1: 위험한
0: 있고
1: 위험한 거죠. 아주.
0: 속는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AI 시대 인간의 말하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AI 시대일수록 내가 경험이 많고 체험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이 많아야지 뻔드르르한 말들에
1: 네.
0: 안 속는다.
1: 그 사장에도 나오는데
0: 네.
1: 깊이 뭐 내면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0: 저도 잘 이렇게 못 살고요. 너무 많이 부족한데 연차가 쌓이니까 그런 필요성은 느낀 거죠.
1: 네.
0: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1: 깊이를 더해간다는 게 참
0: 네.
1: 품이 많이 드는데 표가 안 나는 일이 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저도 계속 깊이를 쌓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0: 네.
1: 왜 이렇게 얕고 넓어지죠?
0: 근데 그게 보면 네. 저희가 왜냐면 항상 남에게 매력적으로 뭐 신뢰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

0: 그게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내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예. 겉만 있는
1: 깊이를 더하려면은 그 플러스 알파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거 너무 힘드니까 네.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네. 넘어가다 보면은 근데 자꾸 이거는, 옆으로만 퍼지는 거죠.
0: 근데 네. 이건 우리 직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가 SNS에서 일반인도 자기를 끊임없이 어필해야 그렇죠. 되고 내가 손들고 뭘 해주지 않으면 알아서 챙겨주지 않고 이런 네. 게 되니까 더 내면에 대한 관심이 말로는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예. 중요하지만 잊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조수빈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두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0: 아, 두 번째 추천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리 오션이라고 저는 잘 몰랐던 하지만 대단히 유명한 가수인데 서든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게 남성이 여성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찾아보면 젊을 때 부른 영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80 정도 돼서 부른 영상이 있는데 와, 같은 노래인데 깊이감이 달라요.
1: 그렇군요.
0: 그게 저는 내면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네. 젊을 때 인생을 잘 모를 때 불렀던 것과 나이가 돼서 숙성돼서 부른 노래 다르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 저희 나이대가 들으면 마음이 울컥해지는
1: 그렇군요. 이거야말로 AI가 흉내낼 수 없는 감성이겠네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끌리는 사람의 비밀 작가 조수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풀어가는 게 우리가 전문가인데도 참 어렵잖아요. 자연스럽게 말꼬를 트는 비결 있을까요?
1: 음악 듣는 동안 김성호 회상이라는 노래도 나이가 들어서 부르니까 더 좋더라.
0: 그분이 지금 하얀 백발이 돼서 불렀는데 엄청
1: 다 울었어.
0: 감동적이에요.
1: 지금 이 질문하고도 맞는 게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풀어가는 게 참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물꼬를 트는 비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거를 나누는 거죠. 뭐 같이 카페 있을 때 들리는 음악이 있다면은 음악이 참 좋은데 뭐 어떤 느낌이냐는지 상대방한테 먼저 좀 관심을 갖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선배님은 어떤 뭐 비결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저는 상대방한테 관심을 보이면 굉장히 막 샤이한 사람들도 어떻게 나의 그런 디테일한 걸 이 사람이 캐치했지? 거기서 약간 감동을 받으면서 갑자기 막 마음을 확 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관심을 보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리액션이 영혼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면 또 귀신처럼 알아요.
1: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잘 듣는다고 해서 그래 계속 수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상대방의 감정선을 읽으라는 건데 저는 대화를 하다 보면 주파수 맞추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있는 작업이 아니라 이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머리로도 생각하고 그 느낌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주파수를 자꾸 맞춰가는 거고
0: 그러니까 사실 운전이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1: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아무리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대한 주파수를 맞추려 노력하는 건데 뭐 저런 노래도 같이 들을 때도 어떤 사람하고는 그 감정의 공명이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0: 맞아요.
1: 아닌 사람 뭐 노래 그냥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왜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또 그분들은 열리면 한없이 너무 좋은
1: 그럴 수도
0: 분인데
1: 있죠.
0: 그걸 깨기까지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한 100번 해야 되는 사람 있어요. 아나운서로 30여 년을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 마음을 열어야 방송을 완성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을 만났는데 정말 자기 얘기 안 하고 정말 자기 것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전방위적으로 찔러보는 거죠. 작은 구멍이 나는 구석이 나와요. 그래서 딱 그 구멍을 발견했을 때 아, 그 코드가 뭐구나라는 이제
1: 거죠.
0: 거기를 이제 집중 공략을 하면은 이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확 열리는 거죠.
1: 저는 사실 뉴스랑 시사풀을 많이 해서 일반인들하고 방송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엄지인 아나운서가 출산휴가 갔을 때 제가 우리말 겨루기를 잠깐 이제 진행한 적이
0: 기억나요.
1: 있었어요. 근데 일반인들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0: 그렇죠.
1: 한 두 번인가 망쳤어 녹화를 망치고 참 지인이 대단한 것 같아. 세 번째 됐을 때 제가 이제 원래는 방송 직전에는 뭐 문제도 보고 대본도 보고 막 화장도 고치고 바쁘잖아요. 아예 그냥 안 보고 대기실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대기실에 가서 그냥 어색한데 뭐 제가 말을 꼭 한다기보다는 그분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방송 오는 게 진짜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듣다가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가 보여요.
0: 좀 맞아요.
1: 내성적인 사람인지 아, 이거 말하고 싶은데 외향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놨다가 실제 녹화에 들어갔을 때 꼭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그분 했던 얘기 중에
0: 특성을 건드려
1: 힌트를 얻어서 하면 훨씬 방송이 좀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 뭐 아나운서가 다 방송 잘하고 말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장르를 주로 했느냐에 따라서 갈린단 말이에요. 저도 그전에 혼자 이제 브리핑하는 형태의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일단 그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게 많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0: 맞아요. 정말 공감 가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1: 저는 이제 주요 루틴이 특히 회사 그만두고 생겼는데 운동을 거의 매일 하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컨디션 안 좋으면 운동도 잘 안 돼요. 운동을 해도 인생이 안 바뀌는 것 같다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하냐면 책을 미친 듯이 읽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책을 가끔 자주 올리면 제가 좀 요새 뭔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서 독서를 저는 많이 꼽는데 저는 사실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로하고 착하게 말을 건네는 류의 책보다는 네. 좀 채찍질도 좀 해주고
0: 아, 이렇게 정신법이네요. 네,
1: 정신 버쩍 들게 하는 전략서 같은 그러니까 아. 자기 개발서랑 좀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손자병법 같은 책을 이제 버전별로 많이 읽었거든요. 되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동시에 독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응용해보지 않으면 인생이 또 안 바뀌더라고요.
0: 네.
1: 그럼 그때 다시 이제 독서를 통해서 뭔가 좀 정화가 된 다음에 다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다 잘 안 되면 독서를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다음 책을 계약을 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예,
1: 그 책이 독서에 대한 책을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책 자주 리뷰하는 거 저도 네. 봤었는데 또 그게 쌓였으니까 충분히 또 책으로 낼 만하죠. 뭐 조수빈 아나운서 지금 나간 지 생각보다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제가 쭉 지내왔던 과정을 떠올려보면 네. 정말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와 저것까지 수빈이가 하는구나.
1: 제가 뭘 했죠?
0: 정말 가열차고 열정이 엄청나고 오히려 전 여기서 막 뉴스하던 모습이 익숙했던 후배였다면 오히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와 저 안에 정말 용광로가 들어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1: 아니 저는 막 이렇게 뭐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너무 감사하게도 노력한 거에 비해서 뭔가 하나 기회가 오면 그게 다음 기회를 만들고 했던 것 같고
0: 근데 본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라고 하는 건 본인이 잣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0: 굉장히 정말 끊임없이 발을 구르고 있는
1: 왜냐면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이랑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제가 예능을 많이 했던 아나운서가 아니어서 나가서 방송이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0: 네.
1: 근데 그때 아이들도 어리고 이래서 저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아나운서 입사할 때 꿈이 앵커 말고 없었어요. 그 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했잖아요. 어쨌든 했으니까 네. 아,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고 착각한 거죠. 건방지게.
0: 네.
1: 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까 나가서 일이 없으면 그냥 아이들 키워야지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뭐 프로그램이 약속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나와서 6개월 정도 놀다가 뉴스가 기회가 와서 그걸 하다가 또 중간 공백이 한 6개월 있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들어와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감사한 일이라면은
0: 네.
1: 제가 크게 막 눈에 띄는 진행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선가 조그만 수요가 있어서.
0: 근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거침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혹시 도전하고 싶은 거 있나요?
1: 도전보다는 제가 그동안은 방송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네. 작년까지는 유튜브를 약간 사이드 잡처럼 했고 고정 네. 스케줄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어떤 컨셉을 잡거나 전략이 없었어요. 손자병법 읽었지만 네. 전략이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싸이월드 하듯이 네. 나를 홍보하는 채널 정도로 썼거든요. 프리랜서니까. 근데 지금 제가 방송이 많이 줄었어요.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아 유튜브 채널 색깔이 네. 또 어떻게 더 입혀질지 또 기대가 되네요.
1: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0: 네. 네. 다들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1: 조수빈
0: 재밌습니다.
1: 큐레이션입니다.
0: 네. 벌써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드릴 시간인데
1: 네.
0: 세 번째 추천곡은 뭔가요?
1: 저는 그냥 이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했는데 제가 임재범 씨를 진짜 좋아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가 임재범 씨.
0: 그렇군요.
1: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0: 예.
1: 저는 임재범 씨가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0: 네.
1: 왜냐면 가족들 그 생계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역시 유튜브에서 봤는데 젊은 시절 임재범 씨가 이렇게 하여튼 그 시절의 그 낭만
0: 네.
1: 그런 걸 가득 그 바이브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지금 너무 좋아해서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네. 할 때는 이 밤이 지나면
0: 아 네, 그렇군요.
1: 이 노래를 꼭 듣는답니다.
0: 그렇죠. 임재범 씨 네. 버전 따라가기 힘들죠.
1: 네.
0: 그래요. 자 오늘 끌리는 사람의 비밀 신간은 아나운서 조수빈 작가와 함께했는데 앞으로의 다양한 색깔과 행보도 응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말은 코치세. 말은 가슴에 와닿는 햇빛처럼 솔직해야 한다. 번드르르한 말들과 지켜지지 못한 약속들이 떠오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다. 세상에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시네요. 치리카우아족 인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원내 4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로 분석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나란히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요. 정기국회 전략 마련과 내부 전열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전격 사퇴로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죠.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충돌도 한층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들 국회 가는 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오늘 함께 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4: 매번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짠한 거예요? 이 오프닝은.
1: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다가가야 되는데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네. 전이란 단어가 늘고 있습니다.
4: 정광재입니다.
1: 네. 조우재 현입니다. 현. 네. 아, 조국혁신당 공구부장 유일한 현.
5: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재입니다.
1: 반갑습니다. 김석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되셨습니다.
6: 예, 사람 겸손해야 됩니다. 김석열입니다. 예.
1: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동학 전 최고가 지난 저희 그 생방송이 없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AI 특집을 다루면서 생방송을 안 했었는데 지난주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3: 그 정도로 애정이 있다는 걸 알아서 지시죠. 제가요. 방송도 없는데 네. 와서 방송을 하는 마음으로 네. 혼자 기도하고 갔습니다.
1: 역시 네.
6: 열정에 너무 가고 싶은가 가고 보다.
1: 또 국회 가깝잖아요. 또 KBS가. 예. 그래서 잠깐 들렸다가 가실 생각이셨나 봅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예, 저는 예. 언제든지 있든 없든 나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네.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그 열린 토론은요.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틈틈이 정말 많이 소개해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시죠. 자, 여당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늘부터 1박 2일 의원 워크숍 들어갔어요. 김민석 지도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강의하듯이 오늘 했던 내용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당정 관계 정립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3: 일단 당내 통합 과정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늘 뭐 아까 강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리더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이 비전을 밝히는 것. 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때 어떠한 성과물을 남길 것인가. 이거 비전을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전광선거처럼 지금 이 인사가 쫙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특별위원회도 한 10개 정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일하는 정당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지금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1: 아니 그 지점 의원분들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뭐 TF처럼 만들어가지고 한다라는 거
3: 그렇죠.
1: 자체를.
3: 지금부터 총선 체제라고 하니까 네. 물론 이제 총선 때 가서 지치면 안 되겠지만 네. 지금부터 떼가지고 지치면 안 되겠지만
1: 불만도 좀 나올 것 같아서요.
3: 예, 아니 뭐 100m 뛰는 심정으로 네. 국민의 삶이라고 하는 게 멈춤이라는 게 없잖아요. 5,200만 분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민주당도 다 그렇게 뛰어야 된다라고 일심동체가 돼서 지금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네. 겁니다.
1: 근데 정총래 전 대표가 SNS 글을 올리셨던데 네. 김민석 대표 관련해서 나를 그렇게 이용해서 어떤 내용을 뭐 이야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3: 그 강연에서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적 차이 이를테면 통합하고 확장해 나갔냐,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도 같이 해 나가야 되냐 이런 네. 것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배려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30분 전에 김민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1: 무슨 글이었어요?
3: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함께 힘 합쳐서 가자. 나도 이제 조심하겠다. 함께 가자. 이런 글을 또 올렸기 때문에 잘 정리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토론하면서 네. 네,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1: 이렇게 네. 애쓰는 것 같죠?
3: 아니에요.
7: 통합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대표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이거 통합 좀 거리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일단 김민석 당대표가 창조적 수평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1: 네네.
4: 근데 수평관계가 어떻게 창조적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당정관계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네.
4: 우리나라에서 2인자가 살아남는 법. 대표적으로 2인자가 살아남은 경우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 거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2인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1: 네.
4: 그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임기 5년째의 국정 지지율이 40% 기록한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문재인 전 대통령만 40%를 넘겼는데
1: 네.
4: 예스맨들이 과연 다음 정권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도 본인이 이제 로망인 민주당 당대표도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싶어 할 텐데 대통령으로 되는 과정에서 과연 창조적 수평관계를 만들어서 예스맨 갖고는 안 되거든요.
1: 네.
4: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에 따라서 김민석 당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또 안으로는 당 내에서는 지금 정청래 그 의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모욕적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어제 잠깐 우리 둘이 얘기한 걸 갖고 모든 의원들이 있는데 가갖고 야 정청래 이렇게 생각하던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1: 네.
4: 제가 정청래 의원이었어도 아니 둘이 좀 이렇게 사적인 의견을 가진 걸 갖고 이런 식으로 뭐 자기 프리젠테이션에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1: 보통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방송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능 방송을 하잖아요. 예전에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야, 네 얘기 해도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렇죠. 동의를 네, 구하고 네, 나서 네.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해버리면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4: 그렇죠.
1: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7: 제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정광재 대변님이 좀 신나 보이시네요.
4: 왜 신나?
7: 아니 뭐 정청래 의원이랑 김민석 대표랑 갈등이 좀 있다고 하니까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30%대를 찍었고 지금 국정 동력을 지금 많이 상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현금이라 부르거든요. 캐시.
1: 네. 네.
7: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1: 은행 같은 거군요.
7: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그걸 지금 당장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후보 시절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쌍끌이로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낼 것인가? 지금 이게 가장 큰 숙제죠. 지금 당내 통합보다도 당장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이제 첫 시험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김성열 최고, 그렇죠?

0: 예, 네, 그렇죠.
1: 민주당 당대표의 첫 번째 시험 무대인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정청래 전 대표가 앞뒤 자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해서 일방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0: 쉽게 보시면요. 네. 지금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 사이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사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가치가 그 모습이군요.
2: 그 정도?
3: 제명합니까?
1: 아니, 그 정도? 네,
0: 같이 가기 어려울 단계라고
1: 누가
0: 보고요.
1: 누가 한동훈 전 대표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입니까?
0: 전 대표니까.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그렇게 해드려야죠. 근데 네. 이거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굳이 같이 가려고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당내 통합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신경 안 쓸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나 어떤 성과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들어오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당정 관계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정 관계는 정부와 지금 김민석 당대표와의 관계는 좋기 때문에
1: 좋죠. 네.
0: 그건 일사불란하게 갈 건데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들 중에 인기가 없는 법들이 있어요. 당장 지금 저희 뭐야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한 법안 분명히 굉장히 인기가 안 좋고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당론으로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거 개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개정하는 것 자체도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긴 해야 되는데 인기 없을 거고 부동산 세제 이거 가지고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바꾸면 정부와 이견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인기가 없을 거고 거기서 나아가서 공소취소까지 건드린다. 와 그럼 정말 인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걸려 있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지지율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24일에서 25일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천질보 의뢰로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5%, 부정평가는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 김민석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보죠. 그러니까 취임 직후 대통합 추진단까지 출범을 시키면서 이제 당내 통합도 물론 하겠지만 당 외적인 것도 통합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진보 개혁 진영이 물론 중도 보수까지 외연 넓히겠다. 이런 구상 내놨습니다. 어떠세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 김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을 한번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사실 그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 봤을 때 때는
1: 네.
3: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당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도 또 보수 정당의 일부도 본인이 담당하겠다라는 게 위협적이죠.
1: 네.
3: 왜냐? 그동안에는 우린 우리 지역만 지키면 됐는데 우리 지역으로 뭐 과감하게 파고드는 거잖아요.
1: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거죠.
3: 운동장 넓게 쓴다 그러면 뭐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뭐 중도 보수의 외연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추가 세수가 100조 원이 들어온답니다.
1: 네.
3: 그런데 세수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부동산에 새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초고가 아파트의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뭐 송영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조 더 거두려고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 하는데 저는 그 1조를 더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도 세금 매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런 개정안은 세수를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3: 그렇죠.
1: 이것은 네. 그냥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3: 그렇죠.
1: 것이죠.
3: 아니 돈이 지금 100조 원이 더 들어온다는데 1조 원 더 거두려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운영하는 정책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로는 중도 외연 확장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으로 보여주는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위협적으로 느꼈거든요.
1: 네.
3: 근데 그렇게 뭐 지금은 위협적인 것 같진 않아요.
1: 위협적인 것 같지 않다. 김성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게 중도보수로 확장을 하려면 인물로 확장을 하든가 정책으로 확장을 하든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인물로 확장하는 건 이미 실패를 몇 번 했어요. 지금 보수 쪽에서 사람 데려와서 이해훈 이분 데려왔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병태. 이분도 모셔왔다가 결국엔 내쳤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인물로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고요.
1: 인류한
0: 뭐 그분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큰 의미는 사실은
3: 인류한도 못한대요. 안 한대.
1: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0: 네. 참 그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인물로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정책 부분에서 보수 쪽까지 포함할 수 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과연 낼 수 있겠느냐예요. 일단 부동산만 관련해도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를

0: 중산층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1주택자여도 죄악시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중도와 보수층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할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경제만 좋아도 이분들은 그래도 잘하고 있네라고 힘을 밀어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고요. 게다가 지금 물가는 더 오를 것 같은가 한국은행에서 오늘도 아마 금리를 또 올렸을 거예요. 3%대 금리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민생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을 거다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동학 최고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가운데 있다고 치고 더 왼쪽에 있는 분들과도 약간 좀 소원해진 상태고 오른쪽에를 잡는다고 하는 모습도 나오긴 뭐 말은 하지만 뭐 지금 나오는 정책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2: 저는 이제 이 구상이 일단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
2: 왜냐하면 그 통합 TF라고 하는 걸 박범계 뭐 의원께서 맡으셨고 그 네. 밑에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람은 이 강동에 있는 이해식 의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호불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비토할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약간 소원함을 갖고 있었던 진영, 그러니까 일부 왼쪽의 인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마음만 어루만지는 게 아니고 저는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의 틀을 짤 것 같아요.
1: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의
2: 그렇죠. 틀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선거 제도에 관한 틀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있는데 그거를 민주당이 일정 부분은 좀 받아들여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의 창구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그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비전이 될 수 있겠죠. 비전이 통합된다면 저희 충분히 그런 부분들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인사들의 어떤 전철을 또 밟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총선 지금부터 달려나가는 거니까 1년 반 동안 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신뢰부터 회복해라 이렇게 직격했잖아요.
3: 그렇죠. 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들 잊고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지난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돼서 일어난 조기 대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이재명보다 표가 많습니다. 0.07%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보 개혁 연대가 탈탈 털어서 다 모여도 만약에 보수 진영이 단일화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선이었다는 거예요.
1: 네.
3: 그 당시에 그 원내 진보 정당들이 다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원내 5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다 같이 모여서 정치개혁이라든지 여러 빛의 연대를 맺고 이재명 후보를 다 같이 밀어주겠다라는 결의를 했어요. 그때 네. 당시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반헌법 처벌 특별위원회 반헌특위를 만들자라든지 두 번째 그리고 뭐 교섭단체 완화라든지 혹은 정치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원내 진보 정당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뭐 어떤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아무런 액션이 없거든요. 그러면 원내 진보 정당들이 볼 땐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 이병태라든지 혹은 이혜훈이라든지 네. 인요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수 진영 인사에만 계속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1: 서운하군요.
3: 뭐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고 네.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3: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액션을 취하고 그 이후에 연대 혹은 통합을 이야기해야지 그럼 그 시절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민주당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 저희가 얘기한 신뢰입니다.
1: 그러니까 신장식 대표는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뭐 또 직격했어요. 우리는 개혁을 얘기했는데 흥정이나 하자는 것처럼 들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얼마 전에 또 김민석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자강해라. 기분이 일단 많이 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통합을 얘기하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2: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내란 청산과 관련된 특검을 벌써 두 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결국에는 조국혁 신당 의원들이든 민주당 의원들이든 야 검사 파견받아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들 제대로 안 하고 내부 정보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1: 네.
2: 저도 이제 그 내부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0: 있을 거예요. 그 세빙선을 표방하고 정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총선 때까지 연대의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연대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제 그거를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고 총선 앞두고 이번 평택과 같은 결과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연대 정도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1: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
0: 그렇죠. 선거연대를 네. 통해서 실제로 서로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에서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만든 공동의 비전을 어떻게 의회에서 구현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단일화할 건데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논의가 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지금의 틀에서는요. 혹시라도 선거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이 통합 TF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조국혁신당에서 가진 선거제도 안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던 결선투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도 논의해가지고 실제로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저희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도 꼬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양당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발목잡기 게임을 하고 있고 대통령만 되면 오로지 감옥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바꾸자 해가지고 개헌이든 선거제도 개혁이든 관련해서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면 결국 그 과정에서 뭔가 꽃이 피어지지 않을까?
1: 아니 근데 그 말씀은 그냥 결국 선거만 같이 하잖아라는 얘기로
0: 아니 정책연대도 충분히 하고 그
1: 정책연대 중에서 네.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그치.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김기덕 대표는 오히려 지금 아니 합당까지 논의하면서 별도로 이걸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0: 아 이거는 이거 TF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갈 겁니다.
2: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TF를 만든 거죠.
0: 아니 지금 검토 많이 해봤죠. 아니 뭐야 지금 여기서 지금 벌어지지 않은 거야 뭐야.
3: 보셨잖아요.
1: 안 되네요.
3: 말씀드릴게요.
1: 쉽지 않네요.
0: 자, 아니 근데 세빙선 역할로
1: 나갈 때 어깨 동무 나가겠습니다.
3: 정치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네. 뭐 챗GPT 같은 AI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동물이냐? 감정의 동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지금 상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정말로 통합과 연대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야 너희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존심만 세갖고 이런 식으로 보느냐 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없는 집일수록 자존심 더 셉니다. 야 우리 집이 말이야 6대째 이렇게 네. 어? 네. 우리 이런 집이야. 근데 지금 뭐 좀 잘 산다고.
1: 정관재 대변인님 지금 웃고 계시죠? 국민의힘 얘기할 거예요. 네.
3: 그런 상황인데
2: 네.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3: 저는 지금 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의 살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꾸 민주당이 빌붙어 갖고 묻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1: 아니,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3: 아니, 묻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4: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1: 그러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뭘 묻어갑니까. 말씀이 너무
0: 예.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1: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 자강합니다. 김성일 최고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합당이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가능한 부분 있는 이게 있는 범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5: 연대, 예. 뭐 선거 때 연대, 뭐 선거법 개정안 아직도 그런 뜨뜻미지근한 건 이걸 믿고 있으면 바보죠. 2020년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네. 그때 그거를 믿고 정의당이 본인의 당 색깔까지 잃어가면서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합니다. 아주 세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성정당 만들고 뒤통수 제대로 맞아가지고 지금 정의당 모습 보십시오.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조국혁신당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을 믿어요? 차라리 저희를 믿으세요. 이게 뭡니까?
2: 개혁신당은 지금 침몰 직전입니다.
1: 누가 누굴 걱정을 지금.
0: 아니 근데 김대중 아직 침몰하진 않았다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시니까.
5: 아니 우리는 네.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선거연대나 뭐 선거법 개정안 같은 고리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재주는 조국혁신당이 넘고 예, 이득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3: 김정일 최고 진짜 좋은 말 하셨는데 네. 2020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이 그 협조에 져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정의당이 어떻게 됐느냐. 선명 진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확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하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아까 제가 묻어가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결국 같은 당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선명 야당으로 가겠어. 내가 민주당에는 노할 건 노할 거야. 이러면 원래 그 이념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조국신당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지율 좀 올라갔고 기분 좋잖아요.
2: 아닙니다.
3: 그렇게 좋지 않아요?
2: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0: 그래? 아니 근데 여기도 지렛대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이제 막 에휴 그거 안 한다 뭐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0: 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 당분간 선거가 네.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일단은 조국혁신탄도 좀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도 궁금한 건 네. 2028년 총선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0: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반개혁적이거나 덜 개혁적이거나 혹은 그 진영 내부를 분열하는 어떤 분열적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개혁적인 후보를 공천하겠다라고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국 대표가 뭐 실명을 밝혔습니다. 뭐 강덕구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지역구에 공천하겠다.
1: 공천하겠다.
0: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김, 곽, 박 뭐 등등의 이름 저 좀 출연했거든요.
2: 곽은 네. 너무 특정됐는데. 네,
1: 저기 이거를 그냥 이름을 얘기하시는 게 나아요.
3: 대통령님 이건 꼭 물고 가야 돼요. 네. 연대와 독자 노선이 각각 5대 5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5예요?
0: 뭔 소리죠?
4: 아니 그 영화에 나오는 거
1: 그 개그맨 출신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3: 저는 욕심 있어요.
5: 저는 어디가 온 줄 압니다. 네. 근데
1: 자 토론에 집중해 주시고요.
4: 너무 네. 선명하면 이거는 사실은 같은 진영에서 고춧가루 뿌리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평택도 결과를 결국 저렇게 줬는데 이거를 감수하고 우린 고춧가루 뿌리겠다. 이 얘기로 들리면 실제로는 이게 서로 죽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4: 저는 지금은 뭐 이제 기분 상하고 뭐 이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을 들여서 실제로 신뢰 회복 당연히 해야 된다 보고요. 정책, 선거, 제도 관련돼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거는 그냥 완전 고춧가루 뿌리겠다. 이건 그러니까 낙선시키겠다라는 말과 비슷한 건데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네요.
4: 원래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라고 하는 재판의 결과에 친엄마가 아 갈리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 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죠.
1: 에?
4: 결국엔 선거를
1: 그런 마음이라고요?
4: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아이를 반으로 갈르는 것보다는 살리는 네. 게 낫잖아요.
1: 네네네.
4: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어부질이 당선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내어줄 게 있으면 내어주고 좀 품을 갖고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갈라지기 이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면 안 된다.
2: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민주당이 가져갈 겁니다. 네, 그 아이를 민주당이 양보해서 자 국민의힘이 가져갈 것 같으니 조국혁신당 너네가 양보해 이렇게 갈 거예요. 속지 마세요.
0: 오늘 개혁신당 네. 도끼가 바짝
1: 나왔네요. 아 오늘 재밌네요. 예.
4: 저런 이관계를 뚫고 네. 가야 됩니다.
1: 어쨌든 네.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양당 다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있다라고 들리긴 하네요. 예,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네. 아직까지는 좀 감정이 많이 상해 보인다라고 보이는 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장동욱 대표 어제 취임 1주년 맞았잖아요. 장 대표는 지난 1년을 두고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사퇴욕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완주의 의지를 보여줬는데 자 한번 정광재 전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장동욱 대표의 지난 1년 평가해 주시고 점수도 한번 좀 매겨볼까요?
6: 네. 이런 잔인한 질문을 저한테 해야 됩니까?
1: 아니 뭐 유일한 국민의힘
6: 자평이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사실 그 장동욱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운영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던
1: 그렇죠. 예,
6: 발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6: 제 평가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1: 그렇습니다.
6: 근데 이제 그 수우미양가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성적표 봤잖아요. 가는 뭔 줄 어떤 약자인 줄 아세요? 가?
1: 어떤 약자입니까?
6: 숫자는 빼어나다는 뜻이고 우리는 우수하다.
1: 네.
6: 야, 미 아름답다.
1: 미.
6: 양 양호하다. 가. 이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노력하면 가능하다.
1: 노력하면
6: 이런 뜻이에요.
1: 풀어갈 수 있다. 예.
6: 근데 그럼 가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1: 기분
6: 그 사람
1: 나쁘죠.
6: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네. 뭐 저는 낙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1: 돌려서 말씀하시네.
0: 결국 가를
1: 결국 싶다 하는데
6: 낙제점. 그냥 낙제점.
1: 네.
2: 가버려 하고 싶은 거야.
0: 무슨 일이냐?
6: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해 보면은 뜻하지 않게 코스피 지수가 막 오르면서
1: 맞아요. 초반에.
6: 국정 지지율이 그냥 올랐어요. 왜냐? 아 본인이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되는 것만으로도 주가 3천 가고 임기 내에 5천 간다 했는데 5천이 아니라 막 9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가 진짜 바뀌고 우리나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타가 오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하잖아요. 민주당도 본인들끼리 엄청 싸우면서 어떤 그 단일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우리가 가져와.

0: 사실 야당은 그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거기서 얻어오는 득점이 많기 때문에 야당 때가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과연 장동욱 대표가 그런 인식을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느냐. 본인의 당대표직을 지키고 강성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런 그 외연을 확장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낙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1: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에 글자가 이제 3으로 바뀌었고 하락세에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가져오지 못했다. 네. 거기서 낙제점인 가를 주신다라고 네. 평가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김성률 최고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점수 한번 매겨 주실 수 있을까요? 장대호 대표 1년 평가 어떻습니까?
2: 글쎄요. 저는 낙제점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 B에서 C인데 이게 그 B씨가 본인의 실력인가라는 의문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이 좀 더 컸다고 봐야죠.
1: 반사이익이 있다.
2: 반사이익이 좀 컸고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결국엔 보여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 어쨌거나 서울시장을 뺏기고 그다음에 주요 격전지 뭐 평택이라든가 북갑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이제 연이어서 실패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죠. 대구도 접전이었지만 결국엔 이겨냈잖아요.
1: 네.
2: 경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 어쨌든 성적의 결과지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낙제점을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 점수를 받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점이 좀 있는 거죠.
1: 네. 네.
0: 제가 너무 박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양으로 올릴게요.
1: 양으로 올리셨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
3: 1년.
1: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 그 미국의 프로레슬링 많이 봤거든요.
1: WWF 네, 그때
3: 말씀하신 거죠. 2분에 한 명씩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등장해요. 30명까지.
1: 로얄 럼블. 네네.
3: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로얄 럼블 같은 상황이에요. 나중 되면 처음에 두 명이서 붙지만 네. 나중 되면 이게 몇십 명이 그냥 다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 난장판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1: 네.
3: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제가 한간에 그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보수 삼국지가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제가 딱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쪽이 돌려차기 발언으로 픽픽 쓰러져 나갔고 그다음에 그 멱살잡이 사건으로 해서 권양진 의원이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걸 이끌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오세훈 쪽도 그냥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닷없이 그 로얄 럼블에서 장동혁 대표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사실상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식도 막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원래 일주일 전에 그 제자리잖아요. 그게.
1: 네네.
3: 제가 볼 때 1년 전하고 지금 딱 제자리다. 네, 딱 제자리로 평가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어온 것도 뭐 장동욱 대표의 뭐 실력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3: 뭐 거의 어부지리 같은
1: 어부지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3: 그렇죠. 버틴 거는 뭐 장동혁 대표의 또 힘이기도 하죠.
1: 알겠습니다. 네. 조호재 공보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4: 그 장동혁 대표께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좀 힘듭니다.
1: 네.
4: 그 임기 내내 너무 강경일변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일종의 어떤 손을 내민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그 이재명 정부의 곳간을 국민의힘 인사에게 맡기겠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1: 네.
4: 그때 국민의힘이 그냥 거의 그냥 다 반대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중도적으로 손을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이 전체가 나서서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건 그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창당 이후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임기 내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실컷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단식도 하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장애 집회도 하고
1: 네.
4: 선거 앞두고 막 미국도 가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지금 막 징계까지 내리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했던 1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 하고 싶은 것을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장동욱 대표는 행동으로 좀 옮긴 거고 그 당내에 있었던 비당권파들은 이 시점에서는 좀 잠잠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0: 소강상태죠.
1: 소강상태죠.
0: 실제로 그렇습니다.
1: 네.
0: 뭐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운영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0: 아니 이 정도면 좀 누군가 나와서 뭔가 좀 뭘 걸고서라도 좀 투쟁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1: 에이 웰빙 정당인데
0: 지금 안 나옵니까?
2: 우리 정당이 해야죠. 좀 야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투쟁 전면에 나설 만한 중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0: 없군요.
2: 근데 네.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점잖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중진 의원들이 간담회 정도 한번 하자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서 좀 그게 계기가 되고 또 다음 주에 당협위원장들을 이제 당원들이 직선으로 하는 방안 이게 지금으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0: 그렇군요.
2: 그것들이
0: 전국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때.
2: 아 근데 그게 절충점을 또 찾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0: 그러니까
2: 현역
0: 그
2: 의원들은
0: 있어서요.
2: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하고 네. 당세가 약한 원외 당협 위원장들만 뭐 이런 식으로 해보자라는.
0: 뭐 그것도 있고 지역으로도 나뉘는 것 같던데요.
2: 그래서 뭐 아직 그 방안이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전국 지역으로. 만약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또 한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사실 뭐 국민의힘은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을 때마다 매주 고비인데 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0: 다음 주가 고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 연찬회에 초청한 정치적 의미도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분열만큼 무서운 적 없다. 신뢰 얻으면 정권 되찾아야 된다. 아,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 당내 이해보다 국민 삶이 먼저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분석해보면 이거 장동욱 대표 손 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2: 언뜻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뭐 지도부라는 게 뭐 당 지도부도 있고 원내 지도부도 있고 이번에 초청한 그 주체는 정점식 원내대표였으니까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이제 분열하고 있는데 당이 분열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뭐 개혁쇄신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 분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0: 네.
2: 지금 이런 개혁쇄신파의 목소리보다는 당의 지금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움직이자고 얘기한 거는 그런 개혁 쇄신과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보다는 하여튼 당의 그 지도부 정동혁 대표든 그 정점식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0: 네.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3: 도움이 되죠.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너무 우측으로 가려는 부분을 그래도 대통령을 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움으로써 조금 어쨌든 덜 가게끔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0: 네.
3: 또 당내 규합을 앞세워가지고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0: 왜요?
3: 왜냐면요. 장동혁 대표는 선출된 당대표예요. 갑자기 자기가 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잡은 게 아니에요.
0: 네네. 네.
3: 선출된 당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요. 사실 당대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적으로 그쪽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경한 우파 쪽을 하고 있다고요.
0: 네네.
3: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그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끌어내린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사실은 봐요. 만약에 이걸 막고 싶었으면 장동혁 대표 그 당대표 선거에 같이 나와서 부딪혔어야죠.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어야죠. 당원들로 더 선택을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선출된 당대표를 비대위원장 아니 저기 최고위원 몇 명 내려온다고 해서 끌어내려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봐요.
0: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맞다.
3: 저는 이대로 가면요.
0: 네.
3: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대로 가면
0: 당연한 거다.
1: 연임도.
3: 예, 이대로 가면 연임도 가능하다.
0: 아, 연임도 가능하다.
3: 예, 네. 이대로 가면
0: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흔들릴 거라고 예상을 했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 윤어게인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0: 아,
1: 이걸
0: 네네.
1: 그대로 유지해서는 민심의 바다에서 다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든 어떤 당심이든 이거를 좀 흔들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일단 그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중진 회의들 우리가 이게 보면 이분들 중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회군했다. 그리고 계몽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진회의라고 하는 게 어떤 권위도 근거도 없는 회의 체계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뭔가 논의하는 건데 심지어 그게 19명이라는데 다 모이지도 못해. 9명 정도 모여가지고 결론을 뭔가 냈다고 하는 것도 하나만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도 버텨보니까 당원들은 다 내 편이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죄다 그냥 웰빙 의원들이고 이 사람들은 권력만 누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실제로 뭔가 민심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만 유지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역시도 세게 장동혁 대표에게 뭔가 들이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안심

0: 심할 듯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연찬의 등장은요. 네. 지난번에 그 단식할 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어, 예. 이제 굶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해서 그 단식 예. 그 이 출구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거의 빛처럼 나타나가지고 구해줬잖아요. 네네네. 어, 우리 이번에 오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잘 넘겼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허들이 지금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 원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유리한 구도로 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2: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당내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 왜냐?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1: 그럼요.
2: 2016년은 탄핵 국면에서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그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0: 새누리당
2: 맞죠?
3: 새누리당.
2: 당명이 바뀌니까 자주.
3: 자유한국당이었고 국민의힘입니다. 네.
2: 그러면은 그때도 그 소속 의원들만 다 이 반대표를 던졌으면 탄핵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도 분열로 인해서 탄핵이 됐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 어떤 당내 결속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사실 2016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또 새누리당이 2022년에 정권을 만들 수 있었을까? 네.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긴 아니, 하죠.
0: 그런데 저는 내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통합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를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아전 인수를 해가지고 그래 나를 중심으로 이제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 니들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활용을 할 거고 네. 내일 아침부터는 친한계 쪽이든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통합하라고 하잖아.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해. 징계 정치 그만해.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있어야 제가 볼 땐 흐름들이 연결이 되지. 이게 그냥 장동혁 대표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라고 한동훈 쪽이나 징계를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인정하면 안 될 것 같다.
1: 해석의 여지가 있군요.
4: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징계하지 말고 뭉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니, 지도부가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도부잖아요.
4: 그렇죠.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뭐 장동혁 대표 완전 반대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1: 근데 지금 약간 각을 좀 지고 있긴 하잖아요.
4: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5: 네. 아 근데 지금 그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연찬에 와서 메시지를 내고. 내고 그걸 이제 받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초라한 처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냐 아니냐를 해석하기 전에 탄핵된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지금 다시 현실 정치에 와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연찬의 초청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거 주선해서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사실 그 장동혁 대표 패싱이거든요. 민주당으로 예를 들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김민석 대표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자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란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로고 듣고요. 2부에서는 보수의 통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더불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퇴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김성열 최고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6: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김생일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네팔 대용수 관련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팔 대용수 사망자가 27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종자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에서 고립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고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9명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좀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오늘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속보가 들어온다면 바로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영상 보고 준게 저는 잘못 봤나 했어요. 이게
3: 야,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가 했는데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너무 좀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건 김성열 전 최고에게 아무로 볼 수가 없어요. 김성열 최고위원도 전 최고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4: 네, 맞습니다.
3: 네, 현재 뭐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4: 뭐 당내 분위기 심각하죠.
3: 아, 심각합니까?
4: 네, 그럼요. 심각하죠. 이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된 것이 저는 고육지책 그리고 충격요법 이걸 썼다고 봅니다.
3: 충격요법이요?
4: 예. 그러니까 당이 이대로 흘러가서는 다음번 총선이 정말 불투명하다. 위기의식을 느껴라.
3: 다들 정신 차리자 이겁니까?
4: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정말 우리 여태껏 들었던 개혁의 깃발 다 꺾인다.
3: 네. 네.
4: 그러면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모두가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요. 지도부로서 제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우리 전 지도부들은 어떻게 다음 이제 저희가 아마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만 다음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당의 쇄신에 대해서 기초를 좀 닦고 다음 지도부가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일단 개혁신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동화 최고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0: 우선 뭐 리더십이 좀 붕괴한 게 아니냐.
3: 리더십 붕괴다. 네. 네.
0: 이준석 사실 개혁신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1인 체제 정당이라고 해도 사실은 무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니까 내용이 좀 하여튼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구성원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로막는다면 내가 빠져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웬만한 관계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마음이 많이 떠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당원 한 사람으로 돌아가 동탄에서 국회의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져서
3: 네.
0: 당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어찌 보면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제3지대 뭐 실험이라고 하면 실험인 거고 뭐 이제 그 제3 지금의 선거 구조에서 한국 정치 구조에서 과연 이 제3의 시도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개혁 보수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설파하겠다 이렇게
3: 네.
0: 한 건데
3: 네.
0: 그 부분의 어떤 끝이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기치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무너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시도가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3: 아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당과 거리를 두겠다는 말이 이게 정황상 맞는 얘기입니까?
7: 말이 안 되죠.
3: 말이 안 돼. 왜냐면 개혁신당 자체가
4: 그렇죠.
3: 이준석 대표가 만든 당인데 네. 그 개혁신당과 당대표가 거리를 둔다 내려놓으면서 직을.
4: 네.
3: 이 지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드리는 질문이에요.
4: 그거는 뭐냐면요. 그 당원으로서 그리고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당과 거리를 두겠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이준석 당대표가 있으니 저희도 모르게 이준석 당대표가 다 하겠지라고 굉장히 좀 나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그래 그러면은 나 없이도 너네가 과연 이 당을 정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이준석 1인에 의존하는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요.
7: 나 없이도 해봐라.
4: 그렇게 할 수 있죠.
3: 근데 그 말은 약간 좀 삐진 거 아닙니까?
7: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4: 아니요.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삐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개혁신당을 살리고자 하는 길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안 된다라는 강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대선 끝나고 원래 대선 끝나면 다들 뭐 지도부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잖아요.
3: 네.
4: 저희는 그런 거 진짜 없는 당이거든요. 그런 비효율적인 걸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딱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지도부를 딱 모아놓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진짜 심각하게 위기임을 알아야 된다. 이대로 가면은 당의 미래가 어둡다. 자, 이 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진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느끼는 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당이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밖에서 보기에는 이준석 1인의 당이에요. 하지만 안쪽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 이준석 대표는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위기의식에 대해서 저부터도 굉장히 좀 너무 안일하게 한가하게 안일하게 좀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네.
5: 아니 근데 저기 이준석 대표가 올해 이제 85년생이니까 한 42살 정도 40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당의
3: 당적으로 청년은 만으로 45까지는 청년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0: 정당에서만.
5: 예. 그러니까 정당에서. 청년 기본법상은 만 34세까지가 예, 청년입니다.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당 대표에 있으면서 이 사태의 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은 하려고 했는데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3: 그 얘기가 저도 궁금해요.
5: 그러니까 보면은 보십시오. 지금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의 우재준 양양자 자기를 엄청나게 비토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시절 이현주 강득구가 있었고요. 지금 김민석 대표 시절에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자신의 노선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지도부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마치 네네. 지금 이런 식으로 너네들끼리 그냥 한번 해봐 라면서 내려놓는 게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철없어 보인다. 네. 아직도 여전히 그 어떤 좀 뚝심 있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2: 그러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당대표를 던진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3: 그렇죠. 그 마음이었겠죠.
2: 그런데 네. 그것을 메신저가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조호정 부장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개연성이 전 충분하다고 봐요. 약간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물론 개혁신당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성찰과 뭐 반성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뭐 당이 제도 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만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지금 당 운영과 관련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나 없이 잘해봐. 나는 지금 자강과 쇄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통합하고 연대하고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네. 그게 문제예요.
5: 그렇게 일켜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2: 그렇죠. 네.
4: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정치인들이 단 한 명도 자기 희생을 앞세워서 개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내려놓음으로써 본인이 희생을 함으로써 당을 살려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초식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밖에서 보기엔 이상하고 철없고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정치적 결단을 크게 내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 희생을 한 거죠. 예. 내가 직을 내려놓으면서 당원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네. 새롭게 일어나자라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당내에서 있었던 뭐 불화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4: 아, 그럼요. 당연히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어떠한 기사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뭐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제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는요. 전혀 고성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라고 할 만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정책에 있으면서 고성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네. 탁자 치는 것도 많이 보고 네. 밖으로 전할 수 없는 비속어가 오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3: 고성의 정의가 서로 약간 다른 거 아십니까?
4: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데 고성이 오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3: 그렇군요.
4: 아니 생각해보세요. 당대표가 사퇴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내놓고 왜 사퇴야 뭐 이러고 싸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성이 오갈 만한 일은 전혀 없었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요거는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3: 그것 말고도 이제 당내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네. 것도 뭐 예를 들어 뭐 천하람 의원 이야기도 좀 나오고 네. 뭐 지역구를 뭐 경기 남부 쪽으로 옮겨라 해서 뭐 반대를 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지역구에 대해서 뭐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 있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다만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이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다음번 지역구를 정하는 거는요. 보좌진한테도 잘 안 알려줘요. 그만큼 내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아마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대표 둘이서 이뤄진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적어도 저희가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그런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3: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뭐 국힘에서 영입해서 뭐 따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이준석 대표의 사태는 자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저쪽만 보고 있다가는 그냥 계속 휘둘르고 결국에는 없어지게 된다. 정신 차려라 라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네. 그런데 당대표가 남아있어야지 합당을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뒤로 빠지겠다는 거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자강을 한번 제대로 해봐라 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3: 자강하자 나는 네. 빠지겠다. 네. 로 해석하면 됩니다.
4: 뒤에서 보겠다. 후견인으로 지켜주겠다.
5: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당히 지루해하는데요.
0: 아, 그냥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2: 그런데 네. 이게 우리 정당이 네. 안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양당제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든 개혁신당이든 지금 다 전반부에 모여 계세요. 조국혁신당 민주당.

0: 민주당하고 합당하냐 안 하냐 그 얘기하고 네. 지금 후반부에는 개혁신당 국민의힘. 그래서 국민의힘과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게 왜냐하면 그 총선이 가까울수록 통합에 대한 구심력이 엄청 커집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네. 당연히 야 너희 그대로 총선 치를 수 있어? 아,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봤잖아요. 조국신당 개혁신당 후보 낸 지역 많습니다. 근데 개혁신당 한 명 당선됐고 제가 조국혁신당 몇 명 당선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한 명 당선된 게 너무 상징적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몇 명 당선됐죠?
2: 저희 한 3, 40명 정도 됐습니다.
0: 꽤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논란은 더 큰 소용돌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그렇겠네요. 네. 네. 개혁신당의 그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청년 지지층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지지층이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네. 개혁신당의 근본이 뭐 근간이 흔들리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개혁신당의 현재 상황도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3: 예. 그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안 걸고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 통감을 하고 그래서 다음번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쇄신을 하고 무언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개혁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다음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 만들 필요 뭐 있냐. 어차피 지금 지방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그냥 국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지방들 통폐합한 다음에 국회의원 수도 절반으로 줄여버리자.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떠한 정치개혁 그다음에 행정개혁 이런 안을 개혁안이라도 던지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소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뭔가 정치의 네. 커다란 아젠다를 우리가 던져야 된다.
3: 네.
1: 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하고 정의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가장 뜨겁게 충돌하고 있는 문제 좀 짚겠습니다. 5.18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서 역사 왜곡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제명촉구 결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국회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이 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내부 이번 사안이 실제 의원 제명까지 추진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지하 의원도 투표에는 참여해서 기권표를 던졌지만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적 사안에서도 이게 후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도 5.18 민주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합의도 끝났고 심지어 5.18 특별법도 본인의 전신정당이었던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특별법이 통과돼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죠? 왜 소유사태라고 하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정원재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시죠.
0: 이진숙 의원이 정치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1: 네.
0: 본인이 6.3 지방선거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강행했단 말이에요.
1: 했죠.
0: 그럼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본인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그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직에서까지 제명을 할 정도냐 이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1: 제명까지는 아닌 것 같다.
0: 본인이
1: 네.
0: 거기서 나온 그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여기에서 동의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 져야죠. 그런데 그 정치적 책임은 비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다섯 대 맞을 일을 했으면 다섯 대만 맞아야 되는데 다섯 대 맞을 일을 갖고 뭐 50대 때린다. 이러면은 뭔가
1: 그렇게 계획이
0: 다른
1: 큽니까? 다섯 대와 50대까지.
0: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명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1979년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 국회의원 한 명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논란이 됐었던 다른 국회의원들도 제명까지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 근데 그것과 비교하기에는 좀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례성에 만다면
1: 네.
0: 제명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1: 어느 정도 징계 수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5: 어느 정도 이 잘못을 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0: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징계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제명의 일 정도는 적어도 아니다 이거죠.
5: 아, 최소한 제명은 아니다. 네.
6: 아니,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진수 의원은 장소만 빌려줬을 뿐이고 그 안에서 학술의 자유가 오고 가고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0: 뭐 이진수 의원이 그렇게 크게 책임질 게 뭐가 있냐 얘기했는데 이 공동 주최한 포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릴 적부터 반국가의 상징에 둘러싸인 채 반국가의 정치와 역사를 교육받고 있다. 그리고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다시 한번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네. 사람들에게 포럼을 기회를 주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건 국민의힘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진수 의원은 방통위원장 시절부터 상이 망가진 역사관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많이 알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이 사람에게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단수 공천을 줬어요. 그리고 대구는 국민의힘 텃밭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냥 사실상 배지를 달아준 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럼을 열었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이진숙과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 공천을 준 국민의힘이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우리는 좀 그래 하면서 살짝 거리두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선호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2: 잘못했죠. 전 이거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고 보고요. 뭐 단순히 토론회를 나는 열어준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다 알고 있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건지 예측 충분히 가능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비겁한 변명이고요. 대신에 저는 이거를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제명을 하느니 이런 거요. 이진숙 의원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겁니다.
1: 총선을 앞두고.
2: 아니 총선보다도 네. 당장 이걸 기반으로 삼아서 다음번 전당대회 나올걸요?
1: 당대표 전당대회를 네, 당대표 노리는 것이다.
2: 네. 네, 제가 보기엔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민주당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이분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하면 그걸 더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진숙 의원은 더 세게 나갈 거예요. 계속 극단화될 겁니다.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사실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뭔가 네.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3: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화를 내야죠. 네, 화를 이렇게까지 내는 우리가 엄청난 화를 내야죠.
1: 당신 이 정도로 잘못됐다 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3: 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걸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우리라도.
1: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3: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하는 게 맞다 보고요. 이게 네. 지금 고성국 당원하고도 5.18 뭐 전두환 사진 걸자라고 했던 그분도 아직도 징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을 징계하면 고성국도 징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장동혁 유리한 사람들 우호적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건 민심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제명과 기존의 출석 정지 사이에 실효적인 중징계 수단이 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이거 법안 찬성하십니까?
4: 근데 지금 이거 해갖고 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갖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징계 못해요. 네. 근데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1: 의미가 없다.
4: 의미 없죠.
2: 예. 아니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거예요. 반헌법적 생각입니다. 아니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례대표도 있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고 다수가 해가지고 너 자격 정지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저 이거는 진짜 너무나 독재적인 생각이 의회 독재를 바라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차라리 이런 법안을 만들지 말고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제가 없거든요. 네. 저도 국민 소환제 같은 거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부담이거든. 안 만들라 그러죠.
1: 누구나 소환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2: 국민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국민 소환제라는 게 맞습니다.
1: 조우재 공보부장도 한 말씀 해주세요.
0: 저도 국민 소환제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정관계 대변인 말씀대로 일종의 좀 이제 보여주기 식이고 네. 아마 명칭을 이렇게 이진숙법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이진숙 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배지를 달면 그 이후에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짓을 해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일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3: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 법제화하는 데까지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난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이제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다. 다만 희생자들도 있고 그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 뒤집기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이 이걸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실제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3: 그렇죠.
1: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 이런 화를 내는 거지. 화를 내는 거지.
2: 정치공세식 정치공세라고
3: 우리가 빡 얘기하는 거고.
1: 정치공세 네. 하나다 이렇게 생각.
2: 그 정치공세가 이진숙 의원을 단번 당 대표로 만들 수 있어요.
1: 오히려 아니, 때리면 더 커진다.
4: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예요. 저희 우리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아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데서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도 집단 지성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2: 이진숙 의원이 이걸 왜 했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빌미는 민주당에서 준 게 맞아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했죠. 배재고 가지고 학생들 너무 공격했잖아요.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라가 쌓여있는 상황이니까 이진숙 의원이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1: 한 말씀 하시죠. 예, 여기에.
3: 네, 안 넘어가겠습니다.
4: 조심하세요.
3: 네. 우리 막 넘어다니는 정당 아닙니다. 아.
1: 안 넘어가겠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네. 할 겁니까?
3: 탄핵 안 합니다.
1: 안 합니까?
3: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말씀드린 좀... 이유 똑같습니다.
1: 네네네. 국회에서
3: 공력이 어떻게... 그쪽으로 예. 막 몰려가서 실제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인용이 안 돼버리면 그거 정치적 후과 어떻게 합니까?
1: 폭풍이 나죠.
3: 그런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압박 수단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탄핵까지 가기에는 어렵다.
1: 국회에서 탄핵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정광재 대변인도 그렇게 보십니까?
4: 아니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추진할 동력이 있어요? 지금 국정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60% 되고 그래야 뭐 공소 취소도 하고 뭐 사법부도 더 압박할 텐데 그럴 힘이 없어요 지금.
1: 알겠습니다.
4: 빌빌대는데.
1: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사님께서 82년생까지 청년이라고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아까 우리 청년 얘기 좀 잠깐
3: 제가
1: 했는데.
3: 82년생인데요. 네. 중년입니다. 네. 김성열 최고도 82년생입니다.
1: 아주 단호합니다. 예, 안 된다고 합니다. 8585님 퇴근 후 열린 토론 국회 가는 길 들으면서 아, 가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김진희님 열린 토론 국회 가는 길 오늘도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쌀탱님 제가 묻고 싶은 것만 딱딱 물어봐 주시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가는 길 이제 매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분과 매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뭐 통합도 이야기했고 쇄신도 이야기했죠. 근데 정작 많이 등장한 단어는 사퇴, 제명, 뭐 직무정지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기술 아니었습니까?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가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 이익을 거뒀다고 하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상반기 이자 이익은 3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출이 늘어난 데다 순이자 마진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은행의 이익이 커졌다는 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은행이 정당하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금융상품 확대, 연체위기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높은 이자 부담에 연체가 늘면 은행 역시 수익 악화로 이어지죠. 수익의 일부를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서로 윈윈하는 금융의 선순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쿨의 결혼을 할 거라면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중단이 됐습니다. 먼저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요?
2: 프리덤 쉴드 훈련은 한미 군사 연습이고요.
1: 네.
2: 을지 훈련은 정부 차원의 재난 대비, 그러니까 전쟁 대비 훈련이거든요. 을지 훈련은 1968년 1.1 청와대 습격 사건, 북한 게릴라들의 무장 공비에 여기에 대응해서 시작이 68년부터 된 거고요. 그리고 FS 훈련, 프리덤 쉴드 훈련은 UFC 훈련과 연계된 게 2022년부터예요. 이제 그 이전에는 뭐 냉전기의 팀 스피트 훈련, 기계절 훈련 뭐 이렇게 오다가
1: 네.
2: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프리덤 쉴드 훈련 3월에 군사 연습, 그다음에 8월에는 연례적으로 정부 전쟁 대비 훈련과 연습과 연합훈련이 동시에 연계되는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FS 훈련, 프리덤 쉴드 훈련 쪽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대폭 축소가 된 거죠.
1: 이렇게 훈련이 중단된 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2: 걱정해야죠.
1: 네.
2: 뭐 자동차 산 다음에 운전 연습 안 하면 운전 못 하는 것처럼
1: 네.
2: 예, 군은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 안 하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1: 예.
2: 근데 문제는 군대는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결정하는 건 그건 또 정치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정치가 정무적 판단을 하면 이제 군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현재는 군사적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한반도 평화라는 정무적 판단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1: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을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 요구를 거부했다고 불만을 표시했어요.
2: 그거는 뭐 불만을 여기저기 표시하는 분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만 불만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1: 예.
2: 그러니까 나토나 여러 정상들, 특히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거부, 이건 단 한 나라도 도와준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모든 상호방위조약, 동맹조약에는 침략전쟁은 도와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침략을 받으면 도와주지만
1: 예.
2: 그러니까 그냥 뭐 본인의 불만을 표시한 거지 우리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로 결정했다고 봐야 돼요. 예.
1: 또 이제 이번 훈련을 중단시킨 배경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구애다 이런 평가도 많더라고요.
2: 뭐 정확히 그렇게 봐야죠.
1: 그래요.
2: 왜냐하면 8월 15일 날 이미 판문점 사진을 SNS에 올렸고 김정은 트럼프 회담 16일 날 중단했고 그다음 17일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한테 전화하는 합성 사진까지 올렸거든요.
1: 네네.
2: 그리고 이제 답 응답을 했다 본인의 회동 요청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미 취임식 지난해 1월 20일 취임식 날에도 김정은 위원장 잘 있냐고 주한미군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거든요.
1: 네.
2: 원래 계획이 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이란 전쟁 수렁에 빠지면서 관심이 좀 뜸했다가
1: 네.
2: 다시 이제 본인의 정치적 그 이해관계, 또 11월 중간선거 여러 가지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서 북한 문제,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북한 문제를 관심을 돌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1: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전화한 합성사진 올렸다는 이야기 방금 하셨는데 이거 예.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0: 이제 사진은 합성 사진이고요. 다만 인체 네. 기자들이 오 김정은이 응답했어 그러니까 어, 응답했어라고 말했거든요.
1: 아 네.
0: 그러나 응답을 했다면 북한이 저렇게 뭐 김여정이 다 말했지만 잠잠할 일리가 없고 응답했다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응답했는지를 트럼프 성격에는 말했을 거예요.
1: 그랬을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응답은 아마 친서를 전달했는데 일기 때도 친서를 뭐 27차례나 확인된 것만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1: 네.
0: 저 정도 얘기를 하면은 친서는 보낸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답장을 했다기보다는 친서를 수령한 정도 단계가 아니냐. 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1: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관계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또 훈련 중단 의미도 평가절하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이거 일종의 거부의 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0: 탄도미사일 발사한 건 올 봄에 3월 FS 훈련 때도 똑같이 10여 발 발사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이한 건 아니고요.
1: 네.
0: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식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 아.
0: 그다음에 뭐 김정은 트럼프 순회 간의 문제는 자기는 모른다. 아이고 새빨간 거짓말이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김여정이 모든 담화를 다 내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1: 네.
0: 뭐 전혀 아니라면 전혀 아니라고 말을 했을 텐데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거거든요.
1: 네.
0: 만일 없었다면 그런 일 없었다고 말했겠죠.
1: 그랬을까요?
0: 그러니까 훈련 중단을 내심 어느 정도 뭐 싫어할 이유는 북한이 없죠.
1: 네.
0: 그러나 뭐 달랑 또 받아버리면 본인들 입장이 난처 하니 제가 보기에는 거부보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이 더 가능할 것 같아요.
1: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가 57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이게 우리 측 정보와는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0: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죠.
1: 아 그러세요?
0: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57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건 북한이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추정만 된다 뿐이지 모르는 거고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얼마가 있다. 이거는 추정이 가능해요.
1: 네.
0: 근데 뭐 핵탄두가 뉴클리어 웨폰이라고 핵무기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고 정보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 세계 어떤 전문기관도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1: 그런가요?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100% 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1: 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본다면 시기는 대략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0: 지금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일부러 시간을 김정은 만나기 위해서 오기는 쉽지 않고요.
1: 아.
0: 그렇다면 중간선거나 APEC을 고려한다면 11월이 유력하지 않겠냐. 그러나 중간선거 지금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끝나도 선거에 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 그 역할이 또 네.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전후가 좀 유력해 보인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은 연내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1: 아, 예.
0: 어쨌든 연내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1: 상당히 또 민감한 시기에 중국의 왕이 부장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0: 그건 양국이 알아서 할 입장이라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으니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묘한 게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결국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지정적으로는.
1: 그렇죠.
0: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악몽이죠. 영향력이 축소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중국은 상당히 좀 복잡할 거다. 아마 나서서 주선하기보다는 아마 북미가 만나게 되면 이걸 관리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한국 정부에 대한 패싱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0: 패싱은 불편한 현실입니다.
1: 네.
0: 그걸 직시해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를 뭐 이웃과로 선언한 다음에 취급을 안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피하 구별이 없는 정치적 이기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패싱이다 아니다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 다만

0: 협상은 지금 필요하고
1: 네.
0: 우리 정부도 피스메이커를 북미가 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으니까 일단 북미 관계 입국

0: 이걸 우리 국익에 부합하도록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 네. 한반도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임창정의 결혼해줘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0: 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크게 올렸군요.
1: 네, KDI가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정부 전망치인 3%는 물론 한국은행과 OECD, IMF 등의 2.6%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2.2%로 올렸습니다.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린 건 반도체인데 글로벌 인공지능, 즉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KDI는 올해 상품 수출 증가율을 8.7%, 설비 투자 증가율을 7.9%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반도체 수출 급증에 힘입어서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성장률 전망치가 0.7%포인트 높아진 가운데 약 0.6%포인트가 반도체와 관련 설비 투자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3.2% 성장률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높은 성장률이 가계의 체감 경기 개선으로 그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반도체는 생산이나 수출이 늘어도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기존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낮췄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도 2.3%로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업 부진과 낮은 실질 임금 상승세가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2%로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국제 유가 전망이 낮아졌지만 앞선 환율 상승의 영향과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이 이를 상쇄할 걸로 봤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변수 역시 반도체였는데요. KDI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투자 수요가 줄거나 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해질 경우에는 성장세가 다시 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0: 우리 외환시장이 이제 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가 10% 넘게 증가했다던데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결과는 재정경제부가 외환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이후에 은행 간의 시장의 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액이 191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평균인 173억 9천만 달러랑 비교하면 약 10.1%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 이후 거래가 중단되거나 결제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고가 없이 시장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야 시간 거래는 아직 많지 않은데요.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가 해외 금융시장과의 시차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달러 시장 선도 은행을 선정할 때 심야 시간 거래량에 가중치를 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야간에도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해서 24시간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은 우리 증시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외환 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8개 분야에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건 약 77%를 완료했고 올해 안에 3개 과제를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코스피의 급등이 대외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데 올해 2분기 말 코스피가 1분기 말 대비 68%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대외 건전성 악화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해외에서 빚을 더 많이 낸 결과가 아니라 국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대신에 동시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남은 제도 개선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0: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요?
1: 네,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대출 목표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추가 여력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배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연말까지 7조 5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650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조 8천억 원 늘어서 당초 정했던 연간 증가 목표인 4조 3천억 원을 이미 1조 5천억 원 가까이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비대면 대출과 대출 모집인 채널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몰리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까지 나타났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 들어서 약 1조 1000억 원가량 증가해서 연간 목표보다 아직 5,800억 원가량이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기타 대출은 4조 7천억 원 늘면서 연간 목표를 2조 원 넘게 초과했습니다. 주가 상승기에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이른바 B2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늘어난 대출 여력을 신용대출보다는 실수요 주택대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와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처럼 주택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제때 공급되도록 금융권에 주문했습니다. 은행권 역시 주택 관련 자금 공급은 늘리되 신용대출 관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5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단순히 2배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8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올해 이미 늘어난 대출을 제외하면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이 약 7조 5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구체적인 대출 목표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어서 실제 주담대 공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미술품이나 뭐 부동산, 음원 저작권 같은 것들을 주식처럼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요?
1: 네,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16일 이른바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 신종증권은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는 달리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입니다. 미술품이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가축 사육이나 영화 제작, 음원, 저작권 등에서 여러 투자자가 나눠서 투자하는 조각 투자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조각 투자는 주로 개별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한국 거래소 안에서 주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시간은 주식 정규 시장과 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다만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합니다. 아무 상품이나 상장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발행 사업자는 자기 자본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만기까지 10억 원 또는 발행 물량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상품도 기준 시가총액 30억 원 이상, 상장 증권수 10만 증권 또는 10만 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시장 개설에 앞서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6주 동안은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사실 지난 2023년 말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위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상장할 상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 개설이 늦어졌습니다. 최근 장내에서 신종증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열 수 있게 된 건데요. 여기서 내년에 시행되는 토큰 증권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종증권은 기존의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반면에 내년 2월 4일부터는 개정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을 활용한 토큰 증권 발행과 관리도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결국 조각 투자 상품을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내 시장이 먼저 문을 열고 내년에는 토큰 증권의 법적 기반까지 마련이 되는 건데요.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조각 투자가 앞으로 다양한 자산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 올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여러 개선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눈길을 끌 만한 내용이 있나요?
1: 네, 자본시장연구원이

0: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흐름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스피의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3.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데는 여러 요인이 겹쳤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금리 환율이 크게 출렁였고 투자자별로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면서 수급 충돌도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두 종목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까지 출렁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서 현재 증시의 변동성 완화 장치, 이른바 VI의 발동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동적 VI는 코스피 200종목의 경우에는 직전 체결가보다 3%, 나머지 종목은 6% 이상이 움직이면 발동하게 됩니다. 정적 VI는 모든 종목의 전일 종가 대비 10%라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목마다 거래량이나 평소 주가 변동 수준이 크게 다른데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독일처럼 개별 종목이나 종목군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반영해서 발동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투자가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비중 제한 지수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장기 기관 투자자의 기반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는데 장기 투자자는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는 기업의 장기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면 비중을 줄이고 급락하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 자금이 주식 직접 투자에만 머무르기보다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장기 공모펀드 등을 통해서 장기 투자 자금으로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의 대규모 거래가 주가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대량 매매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단일 종목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양현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올 2분기 우리나라 외식산업 전반에 대한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외식산업 경기 동향지수, 이게 일단 어떤 지표인지부터 짚어주실까요?
3: 예, 이 지표는 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7일째 이 지표를 만드는 조사에서 발표하는 곳은 한국통계진흥원인데요.
1: 네.
3: 이게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외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한 3천 명의 표본 집단을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외식산업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전체 경기가 어떤지를 직접 지표로 보여주는 이 보고서인데요. 최근에 2분기 동향이 발표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준값이 100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아무래도 좀 나빠졌다. 100보다 높으면 좋아졌다. 이런 응답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2026년 2분기 현재 이 매출 지수가 한 78.8이 그러니까 100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1분기가 70.76과 비교한다면 야 1분기보다는 그래도 좀 낮은 거 아니야?
1: 네.
3: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아무래도 그 5월에 가정의 달 특수도 있었고 특히 뭐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런 지급과 맞물리면서 약간의 외식시장에서 이런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난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식산업 전체적으로 경기 동향 지수가 이게 분기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외식업이나 이 관련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업종별로 보면 희비가 좀 갈렸을 것 같은데요. 지표상으로는 어떤 업종이 좀 그나마 나아지고 있던가요?
3: 예, 외식업에 다양한 이런 업종이 있는데 지수가 가장 높았던 업종은

0: 신기하게도 구매 식당업이 91.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야, 이게 저 KBS 같은 경우도 구매 식당이 아마 요 민간업체에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KBS 앞에 골목상권에 가서 많이 먹어줘야지 골목상권 경기가 사는데 구내 식당에서 열심히 한 끼를 해결하는 이런 분들이 많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구내 식당 지수가 그나마 좀 가장 낮다는 거고요. 그다음이 커피 전문점이 91.16으로 두 번째였고요. 지난해보다 뭐 커피 전문 같은 건 하절기가 더 강세고 컵빙수라든지 여름 시즌 메뉴 이런 거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커피점. 그리고 뭐 이런 카페에서 떡볶이나 볶음밥 같은 이런 간편식을 파는 이런 카페에서 커피뿐만 아니라 간편식까지 때우는 이런 거 이런 업체들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있는 게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계열이 한 89.23으로 아, 지난 분기보다 훨씬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직장인들이 점심값 부담이 분명히 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런치플레이션 그러니까 야 점심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건 좀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학생들은 때우거나 이렇게 이런 간편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그러다 보니까 커피 음료 간편 외식 업종들이 그래도 좀 비교적 요 지표상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반대로 일반 이런 홀 내에서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 커피 전문점들의 약진을 보고서에서는 작은 사치 현상으로 설명을 했던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0: 아, 맞습니다. 이게 작은 사치, 스몰 럭셔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큰 돈이 드는 소비는 줄이더라도 일상에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기분 좋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비 행태가 요즘 소비자들의 인식에 좀 이런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커피 전문점이 이제 음료만 파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업무도 하고 학습도 하고 요즘 뭐 스터디 카페 이러듯이 네. 그리고 멍 때리기도 하고 휴식, 뭐 만남의 공간이 다 가능한 곳이라서 커피 한 잔만큼은 남들이 다 먹는 아메리카노로 먹을 수도 있지만 야 여기 와서 나만의 특별한 나를 위한 작은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소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여행이나 고가 명품은 잠시 미루더라도 이 커피 한 잔만큼은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이런 게 이제는 좀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는 생각이고요. 창업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카페가 단순하게 커피를 싸게 파는 곳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돈을 지불하더라도 나만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별한 경험을 주는 카페로 상당히 좀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커피 시장에서 오히려 스페셜티 감성 공간 카페 이런 개념이 앞으로 더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참 공감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반대로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어딘가요?
0: 아, 진짜 이 분야가 가장 문제인데요. 한식 음식점과 주점업이 가장 어렵게 나왔습니다. 현재 지수상으로 보면 한식 음식점이 73.9, 주점업이 72.2. 야, 우리나라 요즘 소비자들 술을 너무 안 먹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피부로 딱 현장에 가면 느껴지는데요. 네. 야,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술 권하는 사회 캠페인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게 특히 주점업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회복이 거의 더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고요. 이게 기업들마다 회식 문화 자체가 뭐 거의 줄었거나 없어진 이런 거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이런 피트니스 헬스장에 가면 2030 수요들이 넘쳐나는 반면 야 이런 고깃집이나 이렇게 술집에 가면 2030들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2차는 이렇게 야 1차 밥 먹고 2차 맥주 한잔 할래? 이런 2차 술집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외식 소비 공식 자체가 이제는 확실하게 좀 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주점 고깃집이 이제 회식 수요에 의존하는 이런 업종들은 야 이건 컨셉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1인 고객들이나 이런 간편식 한 끼

0: 수사를 대응하는 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 지표상으로는 매출이 조금 살아난 걸로 보이는데도 사장님들이 장사가 여전히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역시 저는 매출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출 중에서도 가장 큰 지출인 요 식재료 원가 지수를 보면
1: 네.
0: 138.35로 매출이 회복되는 속도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이 식재료 원가에다가 뭐 인건비, 임대료, 배달 플랫폼 수수료, 뭐 전기, 가스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에서 이런 비용까지 마지막 세금까지 다 빼면 순익률은 전혀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 매출은 바닥권인데 지금 특히 원가는 천장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외식업 경영주 입장에서는 야 이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이런 경영 전략을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비용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내 손에 떨어지는 순이익을 어떻게 최소한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게 요즘 상당히 외식업 종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말씀하신 그 식재료 원가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0: 아마 특히 고깃집 중에서 닭고기 요즘 상당히 원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15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다. 뭐 특히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 확산 때문에 지난해보다 좀 5.8% 오르기도 했고 특히 닭고기 같은 경우는 원래 7, 8월 복날 수요까지 겹치는 시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한식 육류나 치킨점 쪽에서는 이 하절기의 원가 부담 가장 큰 곳이 사실은 닭고기이기도 하고요.
1: 네.
0: 소비자 물가 쪽에서 보면 요즘 해산물 쪽에 갈치가 15%가 인상됐고 뭐 이런 쌀도 13%, 달걀 10%처럼 전체적으로 식재료 원가 자체가 거의 10% 이상 지금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그나마 양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가격이 떨어진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외식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원가 관리에 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올 2분기는 이미 지났고 앞으로 3분기 전망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0: 예, 지금 3분기를 열심히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3분기 전망은 한 84.08 정도로 나와 있어서 2분기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 지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서 아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효과 이런 게 3분기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업종별로 보더라도 피자, 햄버거, 치킨점과 이런 비알콜 음료점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분기에 좀 회복을 충분히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은 지금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3분기라고 해서 갑자기 경기가 반등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1: 이 외식 산업 동향으로 봤을 때 외식업을 운영하는 분이나 새롭게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0: 어떻게 보면 지금은 손님이 많은 가게보다 주인이 많이 주인에게 매출액 대비 순익률이 많은 가게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좋은 상권에 큰 매장 열고 손님 많이 받는 게 성공 공식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전략 메뉴를 좀 최적화하고 잘 팔리고 마진이 좋은 메뉴가 뭔지를 이렇게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전략 메뉴, 시그니처 메뉴를 내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인 고객과 간편식 수요로 공략하는 전략 메뉴도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올 매출 이런 거는 기본이지만 특히 간단하게 먹는 수요를 대상으로 포장 판매나 테이크아웃 판매 그리고 여차하면 배달 수요까지 좀 이런 매출 채널을 다양화하는 전략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키오스크나 주문 시스템 디지털 전환 운영 효율화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키오스크 하나가 한 사람 인건비는 충분히 담당한다 이런 건 이제 다들 검증된 상황이라서 외식 시장은 아마 올해 하반기도 매출 경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성 경쟁으로 확실하게 바뀌고 있다.

0: 그래서 결국은 사장님들이 좀 이렇게 순이익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장님들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아하. 이런 게 외식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이수영이 부르는 꿈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얼마 전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배우 박보경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객석에 있던 남편 진선규 씨는 자신이 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같은 극단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힘든 무명 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내 박보경 씨는 남편이 영화 범죄도시로 이름을 알리는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오랫동안 연기를 쉬어야 했지요. 남편도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도 꿈이 배우였어? 그 한마디에 박보경 씨는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내들었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큰 상을 받게 됐지요. 오늘 주변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분이 계신다면은 따뜻한 응원 한마디 건네보시죠. 그 작은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영사운드의 노래입니다. 파도의 추억.

국내 최고령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에세이집 100년을 살아보니 중에서 오래 살면 좋을까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한 여론조사가 기억난다. 오래 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시 90세가 넘도록 살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18%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뜻밖의 결과였다. 왜 그랬을까? 가족이나 가까운

어려운 지인들 가운데서 90세가 넘은 이들의 실태를 본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기는 해도 그 노인들 같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90이 넘었는데도 신체와 정신 상태가 모두 건강한 사람은 많지 못하다. 또 건강하더라도 가족 간의 애정은 두터우나 가정과 이웃에 대해 도움을 주거나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따라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적당한 장수가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은 정리해 볼 수 있다. 나 자신이 행복하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오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며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과 사회가 되겠는가. 그래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 사는 것이 최상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장수보다는 좀 더 오래 많은 일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 장수의 가치와 의미가 될 것이다. 한경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옛 시인의 노래.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유서 깊은 사찰에서 전해져 오는 애달픈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오봉산 자락에 천년의 세월을 품은 청평사가 있습니다. 청평사로 가는 옛길인 환희령에 올라서면 3층 석탑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탑을 공주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평사 계곡 입구의 안내판에 이 탑에 얽힌 기구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당나라 태종 시절, 황제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에게는 남몰래 숨겨둔 정인이 있었는데 상대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었지요. 두 남녀는 신분의 벽을 넘어 깊고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그들의 미래 소식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당태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천한 신분으로 황실의 핏줄을 넘보다니, 당장 저놈을 끌어내 목을 베거라. 황제의 불호령에 청년은 결국 형장으로 끌려가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공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요.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장에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공주를 사랑했던 청년의 원혼이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상사뱀으로 환생한 것이었지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현인의 노래 꿈속의 사랑, 조미미의 공주의 비련, 그리고 김상국의 불나비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현인의 꿈속의 사랑, 조미미의 공주의 비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불나비 김상국의 노래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이름, 오늘은 춘천 청평사의 상사뱀 전설입니다. 사형장에 나타난 상사뱀은 곧장 궁궐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는데 이상하게도 공주를 물거나 해치진 않았습니다. 그저 떨어지기 싫다는 듯 꼭 몸을 옥죄일 뿐이었지요. 깜짝 놀란 당태종은 나라 안에 힘께 나선다는 장사들을 모아서 뱀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뱀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화대는 점쟁이들을 불러 성대하게 굿과 제를 올리고 천하의 명의들을 불러 온갖 비방을 써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공주는 숨통을 조여오는 뱀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날이 갈수록 앙상하게 야위어갔습니다. 큰 뱀이 공주의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나라 전체로 퍼져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궁궐을 찾아와 태종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바다 건너 신라 땅에 가면 영험한 사찰이 참 많습니다. 그곳의 맑은 기운에 기대어 부처님께 빌어본다면 필시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태종은 즉시 공주를 머나먼 신라 땅으로 보냈습니다. 공주는 산 넘고 물 건너 신라 땅의 사찰들을 찾아다니며 지극정성 기도를 올렸지만 야속하게도 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사찰들을 찾아 헤매던 공주가 춘천 땅의 청평사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를 따라 걷고 있는데 산사에서 은은한 범정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건한 소리에 마음이 움직인 공주는 자신의 몸을 감고 있는 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떨어져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토록 떨어지려 하지 않던 뱀이 그 순간 스르르 몸을 풀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된 공주는 맑은 계곡물에 몸을 씻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찰에 올라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공주를 놔준 상사뱀은 어떻게 됐을지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 김치캣의 검은 상처의 브루스, 장현의 미련, 펄시스터즈의 떠나야 할 그 사람, 그리고 김태곤의 망부석 네 곡 듣겠습니다.

앞에 들을 신곡들은 김치캣의 검은 상처의 브루스, 장현의 미련, 그리고 펄시스터즈의 떠나야 할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일함 춘천 청평사의 상사뱀 전설입니다. 계곡에서 공주가 오기를 기다리던 뱀은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밥을 얻어오겠다던 공주가 깜깜 무소식이었기 때문이죠. 혹시 도망가버린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난 뱀은 풀썩풀 헤치며 청평사를 향해 기어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뱀이 청평사 문 앞에 다다른 순간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천둥과 함께 벼락이 쏟아졌습니다. 그 벼락을 맞은 상사뱀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때마침 쏟아진 세찬 소나기에 휩쓸려 계곡 아래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법회를 마치고 절에서 나와 계곡으로 향한 공주는 폭포수 아래 둥둥 떠있는 죽은 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고통스러운 존재였지만 한때 연모했던 정인의 비참한 최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양지 바른 곳에 뱀을 묻어주며 안식을 빌어줬지요. 한편 당태종 황제는 공주의 몸에서 뱀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신라 땅으로 커다란 금덩이 세 개를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금은 공주가 머물 훌륭한 법당을 짓는 데 쓰라고 했고 두 번째 금은 공주의 귀공 여비로 쓰라고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금덩이는 훗날 사찰을 고칠 때 쓰라며 청평산 어딘가에 은밀하게 묻어두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금덩이가 묻힌 장소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몸을 회복한 공주는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청평사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상사뱀의 극락왕생을 충분히 빌어주고 나서야 고국당으로 돌아갔지요.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청평사 주변엔 공주가 머물렀다는 공주굴, 공주가 몸을 씻은 공주탕, 그리고 공주를 기리는 공주탑이 남아 그 옛날에 애달픈 전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춘천 청평사에서 전해지는 상사뱀 전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 금호동의 먼 여로에서, 그리고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조용필의 촛불, 네 곡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3년 8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신신의 신드롬,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산다. 신신의 신드롬이 올여름 대중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다. 넋이 빠진 듯 무표정한 얼굴에 끊임없이 팔다리를 제멋대로 움직이며 그녀가 추는 이판사판 춤은 이미 올해에 움직일 수 없는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외치는 세상은 요지경은 유행병처럼 대중의 가슴에 파고들고 있다. 세상은 요지경은 80년대 사라졌던 마녀를 단숨에 부활시켰다. 마녀는 70년대 김상국, 김상범이 불렀던 노래처럼 세태를 그리는 풍자성 코믹 가사가 중심이 되는 노래. 이처럼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풍자를 담은 신신애의 음반은 지난 6월 초 출반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5만 장이 팔려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네, 1993년 여름 정말 어디 가나 이 노래가 흘러나왔지요. 화려한 반짝이 의상을 입은 신신애 씨가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팔다리를 마구 흔들어대는 이판사판 춤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회식자리나 학교 장기자랑 시간만 되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 춤을 따라추곤 했지요. 거기에 가사도 얼마나 일품이었습니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툭툭 내뱉는 직설적인 가사가 당시 사람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준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듣지요. 세상은 요지경.
1: 안녕하세요. 저 뽕땅네예요. 시방부터 노려려고 한 뒤 좀 모디도 들어보실래요? 세상 요지경.

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자니리의 뜨거운 안녕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누구에게나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하승환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어쩌면 나는 지금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자신감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꿈을 이루고 성장한다는 건 마음에서 자라나는 새싹을 정성껏 가꿔 꽃을 피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나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타인의 좋은 점을 본받을 줄 알고 나의 장점을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정원을 사시사철 푸르게 가꾸고 싶다.

0: 건강한 긍정은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항상 최선이 아닌 최악을 생각한다. 어디에서 들었던 문장인가? 기억은 나지 않는다. 주워들은 문장이려나? 그래도 기억에 남은 걸 보면 그때의 나에게 와닿은 문장이었으니 그런 거겠지 싶다. 과거의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기 바빴다. 지금껏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늘 변수가 존재했다. 어떤 변수는 나를 최악의 상황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다. 그래서 과거의 나는 늘 최악을 생각했다. 최악을 생각하다 보니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 긍정을 부정하게 되었다. 뭔가를 하다가도 조금만 힘들거나 어렵게 느껴지면 더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변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 내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조차 긍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문턱을 지나면 행복해질 거라는 말, 그 고마운 말마저도 지금 내가 힘든데 나중에 행복해지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다시 힘든 일은 찾아올 텐데 하고 말이다. 참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다. 지금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시선을 가지게 된 것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다. 이런 내겐 변화가 필요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쩌면 긍정에도 연습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일어날 일들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면 부정적인 시선과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덜 아프고 즐겁게 지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기왕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오늘의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비가 오지 않을 줄 알고 우산을 집에 놓고 왔는데 비가 쏟아진다. 간당간당했던 슬리퍼는 하필 오늘 찢어졌다.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다. 그래도 나는 지난날의 부정적인 시선은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참 어처구니 없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가?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 보니 유일한 나의 날인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말이다. 나의 머리에겐 미안하지만 언제 비를 맘껏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난 김에 맘껏 비도 맞아보고 새 슬리퍼도 사고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으면서 가야지. 지난날의 나였다면 아마 온갖 짜증을 내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씩씩거리면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다. 건강한 긍정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종종 가져다 준다. 그 명료한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감정. 나는 직업상 혼자 감정을 떠안고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싶어 관계 속에서 이유를 찾기도 했다.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출구가 있는 줄 알았다.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어 느끼는 이 소외감, 깊은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한 허전함으로부터 외로움이 피어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외로움이란 어떠한 부재만으로 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홀로 있어 피어나는 외로움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피어나는 외로움도 때마다 찾아오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 시기가 정해짐 없이 찾아오는 것뿐. 아무런 걱정 없이 해맑게 웃고 자유롭게 지내던 나의 편안한 세상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너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리저리 치이는 이 세상에 던져지면서 마냥 걱정 없이 지낼 수도 없고 마냥 해맑게만 지낼 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서서히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 시절에 나만이 느꼈을 그 유일함이 사라져가는 걸 수도 있겠다. 삶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냉정했으니까. 그렇게 각자만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가고 하루를 온전히 소진해야만 하는 나날의 연속에서 생긴 그 빈자리를 소중한 기억들로 채우다 보면 언젠가 비로소 그 구멍도 모두 메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딘가가 허전한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구멍을 메워도 마음속에 허전함을 품은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을 더더욱 깊이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 허전함을 나는 왜 반드시 채워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하며 굳이 애를 쓰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왜 스스로 주저앉곤 했을까? 삶에 당연히 스며드는 이 외로움은 오히려 다른 무엇으로 억지로 채우려고 하면 더욱 공허해질 뿐이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온전히 즐기진 못하겠다. 그래도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나는 외로움을 그대로 두고 함께 해보려고 한다. 애써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찾아 헤매며 나의 감정을 소모하기보단 때론 울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행복에 웃기도 하며 꾸준히 걸어가려고 한다.
3: 최고의 클립은 1번.
4: 최고의 클립은 2번.
5: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3: KBS
4: 오디오북
5: 최고의 클립.
0: 계획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이를 나중으로 몰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이를 미루면 나중에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힘들긴 하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수 없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껏 몰아서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싶은 것들도 순식간에 끝내버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몸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아니다. 힘들고 마음도 초조하다. 내가 뭘 빠뜨리진 않았나 싶어 자꾸만 신경이 다른 곳으로 쏠리게 된다. 이번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밀린 일을 몰아서 했다. 실수한 게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기분 좋게 주말을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제대로 기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 하려고 미뤄뒀던 걸 까먹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주말에 놀다가 떠올린 것이고 그때부터 초조한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노는 것도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더 잘해내기 위해서. 어느 누가 봐도 하루 안에 다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말도 안 되는 양의 계획을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당연히 지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자책감에 빠지기 쉽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모두 다를 테니 계획적인 삶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복적으로 실수한다면 간단한 계획의 틀을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스스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짜는 것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니 하나씩 실천하고 성공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나만의 틀을 완성시키면 된다.
3: 최고의 클립은 1번.
4: 최고의 클립은 2번.
5: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3: KBS
4: 오디오북
5: 최고의 클립.
0: 에필로그. 한 계절은 가고 한 계절은 얼굴을 보이며. 어느 계절 끝자락에서 나의 마음을 남겨봅니다. 왠지 끝이라는 단어는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애정이 갑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을 의미하는 것만 같아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마음속에서 선명히 피어나는 무언가가 생기기를 소망하며 글을 담았습니다. 몇 계절을 지나고 수많은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는 동안에 참 많은 성장과 시련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내게 여유가 생길 줄 알았지만 가끔씩, 아니 어쩌면 자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쓸쓸한 새벽을 거닐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아주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다 보니 그 감정들은 자연히 자기만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조금씩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더군요. 이 책을 엮으며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고요한 새벽, 캄캄한 방 안에 흐르는 클래식과 함께 오롯이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때론 과로로 몸져 눕기도 손목이 아려오기도 했지만 나의 순간을 활자로 남기는 일은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매 순간을 더듬어 보고 다듬는 과정에서 나의 진심을 활자로 옮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미처 보지 못했던 감정과 그 순간, 나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계절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게도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작은 행복들이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스며든 것들을 잘 머금고 당신의 새싹을 잘 틔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진실된 마음은 언제나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승환 산문집 누구에게나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있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SNS에서 9만 독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삶의 의지를 일으켜 세워주는 하승환 작가의 신작입니다. 이 책에는 평범한 순간일지라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위로, 공감, 인간관계, 자존감 등 작가의 다양한 시선으로 지친 내면을 따뜻이 다독여주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행복, 사랑, 작은 변화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가장 작고 관념적인 것들을 뼈대 삼아 가장 튼튼한 근육을 키워왔다고 말이죠. 꿋꿋하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아는 채 청춘을 지나고 가장 찬란한 계절을 지나다가 다시 외로움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괜찮도록 시간을 통과하며 마음의 근육이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미 타인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줄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산문들은 우리가 관계와 경험을 쌓아가며 무수히 많은 이별을 마주쳐야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건네는 안부 속에서 성숙해져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청춘이 작은 행복들로 켜켜이 쌓은 안녕이 영원히 저물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에세이, 누구에게나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소설 극장 문지역 장편소설 실전 한국어 17번째

0: 외래 진료가 안 되세요.
1: 그럼요.
2: 접수원은 조악한 지도가 그려진 A4 용지를 건네며 말했다.
0: 건물 바깥에 나가시면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거기가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임시 진료소예요. 기다리면 감염내과 선생님이 가실 거예요.
2: 누군가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했던가. 집에서 보낸 주말은 지옥이었다. 심장을 뱉어낼 것처럼 기침이 나왔고 열이 39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119를 부르자고 했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토요일을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이틀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다. 온갖 꿈과 환상과 감각 이상에 시달렸다. 기침과 오한, 발열과 심한 두통이 계속됐다. 엄마가 자주 보였는데 그때마다 내 입은 아주 가느다란 실로 꽁꽁 꿰매어져 있어 부를 수가 없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처음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동네 내과에 갔다. 감기와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서 한참을 기다려 만난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3: 큰 병원 가보셔야겠는데.
2: 그는 사진을 보면서 딱딱하게 말했다.
3: 진료 의뢰서 써드릴게요.
2: 평소에는 늘 인자하게 웃으며 다 괜찮습니다, 감기로는 죽지 않아요, 쉬면 나아집니다 같은 말을 하던 푸근한 할아버지였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기다리며 나는 간호사가 건네준 종이를 읽어보았다.
4: 진료 의뢰서. 보험자 성명 문지혁, 수진자 성명 문지혁, 수진자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06길, 상병명 폐렴 의심, 코로나 검사 양성. 진료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7월 28일경부터 열, 인후통, 기침 등 있어 7월 29일 내원하셨습니다. 8월 2일 호흡곤란 있고 심해졌습니다. 양쪽 중하부 폐하에 수포음이 있고 흉부 X선에 음영소견 보입니다. 의뢰 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큰 병원에서는 응급실과 감염내과와 호흡기 내과와 컨테이너 진료실 사이에서 한동안 뺑뺑이를 돌았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걷기가 어려웠지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집을 떠나오면서 아내에게 아무래도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대구에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단받기 전이었지만 뭔가 더 안 좋아진 것만은 분명했고 더 이상 가족들에게 폐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어렵게 만난 감염내과 선생님은 일단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침과 콧물을 채취하고 엑스레이와 폐 CT를 찍었다. CT를 찍기 위해 기계의 원형 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잠시 아쿠아 파라다이스에서 들어갔던 동굴을 떠올렸다. 어디선가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에 팔에 미세하게 소름이 돋았다.
5: 기저질환이 있으세요?
2: 대기 좌석에서 하염없이 뉴스를 보고 있다가 진료실에 불려들어간 나에게 의사가 물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내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5: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환자분 폐예요.
2: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살면서 내 폐 사진을 본 적은 없었다. 뭔가 뿌연 게 보이기는 했지만 뭐가 이상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5: 원래는 까만 게 정상이거든요.
2: 의사는 손가락으로 하얀 구름 같은 부분을 가리켰다.
5: 염증이 꽤 많이 진행된 거예요. 코로나가 폐렴이 된 거죠.

0: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1: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이미 48시간 지나고 오셔서 항바이러스

0: 약까지 타서 집에 돌아가니 아내는 떠날 준비를 거의 다 해놓고 있었다. 서울역까지는 택시를 타기로 했다. 동대구역에 장모님이 나와 계시기로 했다고 아내가 말했다. 아이들도 작은 기린 모양 캐리어에 펼쳐보면 아마도 쓸데없을 짐을 챙겨둔 모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나를 보고 한 명씩 와서 내 다리를 붙잡는 바람에 혹시 전염이라도 될까 싶어 떼어놓으려 했지만 아내가 손을 내저었다.
1: 괜찮아.
0: 곧 택시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고 세 식구가 짐을 챙겨 현관을 빠져나갔다. 은호가 끄는 기린 캐리어에서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헤어지기 직전에 은채는 나에게 상자 하나를 건넸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마스크를 낀 채로 인사를 하고 베란다에 나가 택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렌지색 중형 세단이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갔다. 그제서야 오늘이 은채의 7번째 생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은채가 준 상자를 열자 새콤달콤 킨더 초콜릿, 짜먹는 요구르트, 고래밥, 홈런볼, 포켓몬 카드가 들어있었다. 일부는 포장이 뜯긴 먹다 남은 것들이었다. 그 아래엔 쿠폰이 들어있었는데 두툼하게 고무줄로 묶여있기는 했지만 이번엔 한 종류였다.
2: 빨리 낫기 쿠폰 1, 100장.
0: 나는 숫자가 차례로 적혀있는 쿠폰을 한 장씩 세다가 곧 100장에서 두 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묻고 싶어진다.
3: 나머지 두 장은 어디 갔니?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다. 문자 그대로 이제 곁에 아무도 없다. 집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홀가분하고 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도 알아차리거나 도와줄 사람 역시 없다는 사실에 두렵기도 하다. 식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약을 먹어야 하니 억지로 동네 죽집에서 전복죽을 3등분해서 주문한다.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마저도 다 먹지 못하고 계속 남기고 버리고를 반복한다. 내키지 않아 휘젓고 또 휘젓다 보니 전복죽에서 전복을 찾는 일은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만큼이나 희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은 시간에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있거나 노트북 앞에 앉아있다. 누워있을 때는 내 나이 즈음에 폐렴으로 죽은 작가들을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는 중급 한국어를 쓴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폐렴 혹은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작가들을 알고 있다. 1860년생인 안톤 체호프는 1904년에 폐결핵으로 죽었다. 만 44세. 의사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작품에 반영하기도 했다. 체호프가 1899년 얄타에서 쓴 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의 주인공 구로프는 39살의 프로페셔널 바람둥이인데 소설 내내 자신의 늘

0: 늙음과 인생의 끝에 대해 생각한다. 구로프는 소설 속에서 죽지 않았지만 체오프는 소설 밖에서 5년 후에 죽었다. 1883년생인 프란츠 카프카는 1924년에 죽었다. 만 40세. 폐결핵이 악화되면서 후두결핵이 되었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그의 단편 단식광대에 등장하는 단식이라는 소재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먹을 수 없을 때도 그는 썼다. 카프카에게는 먹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했다. 1903년생인 조지 오웰은 1950년에 죽었다. 만 46세. 역시 폐결핵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주라섬에서 그는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1984를 썼다.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라면 그가 살아서 1984년을 맞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죽었고 대신 1984년 1월 1일에는 1932년에 태어나 2006년에 죽은 한국 태생의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라는 제목의 생중계 쇼를 펼쳤다. 뉴욕의 WNET TV와 파리의 퐁피두 센터를 위성으로 실시간 연결해 이루어진 이 공연은 오웰의 디스토피아적 비전을 반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980년에 태어나 2024년까지 아직 죽지 않은 만 44세의 나는 하필 사가 두 개라니. 그들의 죽음과 명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동경하며 누워있다. 요절하기엔 이미 너무 오래 살아버렸다. 겨우 한 세기 전에는 내 나이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지금 당장 죽어야 발견, 아니 재발견이라도 되지 않을까? 가장 슬픈 건 죽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작가로 남는 것이다.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는 작가. 중요하지 않아 굳이 잊힐 필요조차 없는 작가가 되는 일이란 얼마나 참혹한가. 동시에 얼마나 쉬운가.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죽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그들은 내 책을 내다 버릴까? 자랑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까? 저작권을 두고 다툴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할까? 불태울까?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책으로 사방이 막힌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으로 걸어간다. 30년 넘게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이 분명한 구축 아파트의 나무 문짝에는 은채가 이면지 위에 연필로 쓴 아빠 작업실이라는 글씨가 붙어있다. 고작 몇 걸음만으로도 다시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뻐근하다. 나는 진주 없는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회색 노트북을 열고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쓴다. 집과 병원만을 오가는 날이 반복된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똑같은 하루 위에 똑같은 하루를 덮어쓴다. 모든 것이 되풀이된다. 의사는 여전히 내 기저질환을 의심하고
1: 건강한 40대가 코로나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요.
0: 내 폐는 여전히 흐림이지만
1: 이게 다 사라지려면 최소한 반년은 걸릴 거예요.
0: 날씨는 맑고 하늘은 푸르다. 다행히 전복죽은 점점 더 비워지고 이제는 병원 옆 분식집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을 정도가 된다. 진료와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빠져나가기 전에 건물 앞

0: 나무 밑에 있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새로운 루틴이 된다.
1: 꽤 좋아지셨네요. 이제 추적 관찰만 하면 되겠어요. 한 달 후에 오세요.
0: 당분간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선고를 들은 날, 나는 벤치에서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문다. 8월의 덥고 습한 바람이 언덕 위에 있는 병원을 둘러싼 나무들을 흔든다. 누구 하나라도 자기 노래를 듣지 못할까봐 온 힘을 다해 우는 매미와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럽고 우아하게 결대로 움직이는 나뭇잎들이 초록빛 숲속에 전복처럼 숨어있다. 왜 나만 코로나가 폐렴이 되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질문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한다. 왜 나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 나에게 온 코로나가 폐렴이 되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왜는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지적인 질문이고 우주와 세계의 모든 세부에 적용 가능한 단 하나의 열쇠다. 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어떤 일은 일어나고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에겐 이유를 아는 지혜도 결과를 바꿀 권능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밀어내거나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두 팔을 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설 극장 문지역 장편소설 실전 한국어 민음사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인영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 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8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7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해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해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10에서 20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5.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2m, 기압 1010헥토파스칼, 기온 22도. 평양, 동풍 1m, 1009헥토파스칼, 22도. 백령도, 북동풍 0.5m, 1007헥토파스칼, 23도. 해주, 바람목구 1008헥토파스칼, 25도. 서울, 북동풍 1m, 1008헥토파스칼, 26도. 인천, 북동풍 1m, 1008헥토파스칼, 26도. 서산, 북동풍 0.5m, 1008헥토파스칼, 24도. 군산, 남동풍 2m, 1008헥토파스칼, 26도. 목포, 남동풍 2m, 1008헥토파스칼, 26도. 여수, 0.5m, 1008헥토파스칼, 28도. 제주, 북동풍 1.5m, 1007헥토파스칼, 27도. 서귀포, 남풍 2m, 1008헥토파스칼, 27도. 통영, 0.5m, 1007헥토파스칼, 27도. 부산, 북서풍 1m, 1008헥토파스칼, 28도. 포항, 바람목구 1008헥토파스칼, 26도. 울릉도, 북동풍 5m, 1010헥토파스칼, 24도. 울진, 북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5도. 동해, 북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25도. 강릉, 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24도. 속초, 북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25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동풍 6m, 1000헥토파스칼, 29도. 나하, 남동풍 5m, 1003헥토파스칼, 28도. 미나메다이토섬, 동풍 6m, 1006헥토파스칼, 27도. 나세, 남동풍 6m, 1006헥토파스칼, 28도. 가고시마, 남동풍 2m, 1009헥토파스칼, 29도. 후쿠오카, 남동풍 1m, 1009헥토파스칼, 29도. 이즈하라, 북서풍 1m, 1008헥토파스칼, 27도. 4.29, 동풍 0.5m, 11,000헥토파스칼, 23도. 마세, 남동풍 2m, 1,900헥토파스칼, 25도. 시미즈,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8도. 시오노미사키곶, 남서풍 5m, 1,011헥토파스칼, 28도. 오사카, 북동풍 3m, 1,010헥토파스칼, 27도. 와섬, 남서풍 2m, 1,009헥토파스칼, 25도. 아오모리, 남서풍 3m, 1,005헥토파스칼, 21도. 삿포로, 북풍 0.5m, 1,003헥토파스칼, 21도. 왓카나이, 남동풍 2m, 1,003헥토파스칼, 18도. 네무로, 남동풍 7.5m, 1,004헥토파스칼, 18도. 센다이, 북풍 6m, 1,007헥토파스칼, 22도. 도쿄, 남서풍 2m, 1,008헥토파스칼, 25도. 하치조섬, 남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26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는 83%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5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향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270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82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500여 명은 외국인이라고 네팔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때 현지에서 고립된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고 현장 소장 1명은 외교부 직원과 함께 아직 현장에 남아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 11명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수색과 구조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교부가 네팔 측과 수송기 투입 일정 등을 협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그너스는 대형 수송기여서 현지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활주로, 급유시설 등이 확보돼야 합니다. 시그너스는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톤의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해외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는 임무에 여러 차례 투입됐습니다. 국제사회도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와 자국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최소 280여 명이 네팔에서 실종됐고 인도 정부는 47톤 규모의 긴급 구호 물자를 네팔에 보냈습니다. 100명 가까운 자국민이 실종된 중국은 네팔 당국과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소 65명이 실종된 미국과 33명이 실종된 영국은 각각 긴급 지원금을 약속하고 구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북쪽 7.4km 부근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승선원 18명 가운데 60대 남성과 20대 남성 등 모두 2명이 기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진두항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배에 탑승했던 나머지 16명의 선원들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배는 한국 선박으로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숨진 2명을 비롯한 11명이 한국인, 나머지 7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며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자 일부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확인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인천에서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첫날 워크숍에서 내후년에 치러지는 23대 총선 변수로 2030 남성과 부동산을 꼽으며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 연찬회가 끝나는 대로 제주를 찾아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제주경찰청도 찾아 허위 종결 실종 사건들이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배후에 다른 세력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적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경남 중부와 거제 동부 앞바다 연안 두 개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돼 밤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경상권, 전남 남해안은 30에서 80mm, 충청과 호남권에는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위암으로 수술을 하고 5년의 시간이 지나면 완치되었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 검진을 통한 꾸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특히 남아있는 위에 다시 암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암이 참 고약하고 힘든 이유인 거죠. 수술 후 시간이 지나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위암의 재발 위험,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B형과 C형 간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 치료를 받은 분들은 치료가 끝나도 완치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5년의 시간 동안 재발하지 않고 잘 관리되었을 때 그나마 조금 안심하는데요. 위암의 재발률은 어떨까요? 병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발 위험에 대한 걱정을 거둘 수 없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외과 김희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성심병원 외과 김희성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위암도 재발 위험은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위암은 수술이 잘 되었어도 일정 기간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재발하는 것은 아니며 병기와 암의 특성에 따라 재발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0: 네. 얼핏 생각하면 병기가 높을수록 재발 위험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조기 위암은 재발률이 매우 낮지만 진행성 위암은 병기가 높아질수록 재발 위험이 증가합니다.
0: 네.
1: ADCC라는 것은 미국 학동위원회라는 아메리칸 조인트 커미티 온 캔서의 약자이고요.
0: 네.
1: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암의 병기 분류 기준을 제정하고 네. 보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ADCC에서 규정한 가장 대표적인 병기 시스템으로는
0: 네.
1: 원발 종양의 침범 정도,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 여부를 조합하여
0: 네.
1: 암의 진행 단계를 1에서 4기로 나눕니다.
0: 네.
1: 1에서 4기로 갈수록 재발률이 높아집니다.
0: 네.
1: 다시 말씀드려서 1에서 4기로 갈수록 생존율은 떨어집니다. AJCC에서 보고에 따르면 기수별 생존율은 네. 1기에서는 90% 이상, 2기는 약 70%,
0: 네.
1: 3기는 약 40에서 50%, 4기는 약 5에서 10%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암검진과
0: 네.
1: 높은 수술 수준 덕분에 미국보다 생존율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0: 병기가 높을수록 재발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재발 위험에서 수술 후 1, 2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암의 전체 재발의 약 60에서 70%는 수술 후 2년 이내에 발생합니다. 수술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는 나머지 20에서 30% 정도 재발을 합니다. 수술 후 5년 이후에서 네. 재발률이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0: 네.
1: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2, 3년 동안은 가장 적극적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0: 네. 우리가 5년 생존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5년을 넘기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도 위험은 있다고는 하셨는데요.
1: 네, 5년이 지나면 재발 위험은 크게 감소합니다.
0: 네.
1: 그래서 흔히 완치에 가까운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5년 이후에도 재발이 되거나 잔이에 새로운 잔이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0: 재발이 됐다는 건 전이 된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요?
1: 재발은 치료 후 암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고
0: 네.
1: 전이는 암이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것입니다. 즉 재발과 전이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0: 네.
1: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위암이 재발과 전이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국소 재발로 수술 부위나 주변 림프절에서 다시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0: 네.
1: 둘째는 원격 전이로 간이나 폐, 뼈, 복막 등 다른 장기로 퍼져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0: 네.
1: 셋째는 잔이암입니다. 위를 일부 절제한 환자에서 남아있는 위에 새로운 암이 생기는 것으로 이는 재발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새로운 위암입니다.
0: 네.
1: 실제로 위암 재발의 대부분은 수술 후 2, 3년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CT와 내시경 등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재발과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암 환자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그만큼 처음 암 진단으로 치료할 때보다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0: 네.
1: 재발암은 위치와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항암치료, 면역치료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도 최근에는 치료법이 많이 발전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0: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분들에게 암이 재발했을 때 남아있는 위에만 재발하면 절제술을 또 하나요?
1: 가능합니다. 재발이 국한되어 있고 다른 장기 전이가 없다면 남아있는 위를 안전 범위를 포함하여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아니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0: 그러면 위를 일정 부분 절제하고 남아있는 위에 또 암이 생기는 건 5년의 시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남아있는 잔위암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잔위암은 수술 후 남아있는 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0: 네.
1: 아, 재발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암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0: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도 잔위암으로 인한 새로운 암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잔위암은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잔위암은 남아있는 위에서 새롭게 생기는 암입니다.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0: 네.
1: 담증 역류가 심한 수술 방법,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
0: 네.
1: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같은 전암성 병변입니다. 또한 수술 후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0: 네.
1: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위암 수술 후 장기적인 내시경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남아있는 위에서 새롭게 생긴 암이

0: 잔위암이라고 하셨는데요.
1: 네.
0: 그러면 위암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 그렇게 잔위암이 생기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1: 전체 위암 수술 환자의 약 2에서 5%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발생률은 높지는 않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은 매우 높습니다.
0: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인데요. 위 내시경을 비롯해서 정기적인 관찰이 중요하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위암 치료 후에는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잔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0: 네.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검사를 받는 건가요?
1: 주로 위내시경 검사와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추가로 혈액 검사와 종양 표지자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환자의 병기에 따라서 검사 간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0: 네. 이 암이 재발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당황할 텐데요. 잔위암으로 다시 재발한다고 해도 조기 발견은 중요하겠죠?
1: 물론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다시 수술을 할 수 있거나
0: 네.
1: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 내시경 검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0: 그런데요. 전이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위암에서 특히 복막 전이에 대한 걱정이 많던데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1: 위암은 복막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복막 전이가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위에 생긴 암세포가 주로 복막이나 간으로 옮겨간다는 건 그럼 암세포가 몸 어디나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걸까요?
1: 네, 암세포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이동하거나 복강 안으로 직접 퍼질 수 있습니다. 위암 재발 형태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0: 네.
1: 복막 전이, 그다음에 혈행성 전이가 있습니다. 혈행성 전이에는 간으로 가는 전이가 가장 흔하고요.
0: 네.
1: 그 다음으로는 국소 재발, 문합부라든가 주변 림프절 전이가 있고요. 재발 문합부나 주변 림프절 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림프절 전이가 있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난소 전이가 있습니다.
0: 특히 위암의 복막 전이는 젊은 층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1: 네, 일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젊은 환자에서는
0: 네.
1: 국가검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진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0: 네.
1: 따라서 위암이 진단될 당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0: 네.
1: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미만형 위암이나 인환세포암처럼 복막전이를 잘 일으키는 조직형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0: 네.
1: 복막전이가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복막전이암으로 되면 환자는 어떤 힘든 일을 겪나요? 컨디션은 물론이고 일상의 어려움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복수가 차면서 배가 불러오르고 식사를 잘 못하게 됩니다.
0: 네.
1: 복막전이로 인해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식사가 어렵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체중도 감소하는 등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위암으로 시작된 복막 전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암에서도 복막 전이의 위험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발암을 확인하는 것도 치료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대장암, 췌장암, 담도계암, 난소암, 흉수암 등에서도
0: 네.
1: 복막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원발암이 어디서 생겼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렇게 전이가 되면 수술은 불가능한 거죠?
1: 전이의 범위, 형태, 암의 생물학적 성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전이가 되면 전신질환으로 생각해서 수술보다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만
0: 네.
1: 특정 조건에서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복막전이의 경우 위암에서 가장 예후가 나쁜 전이의 형태 중에 하나여서
0: 네.
1: 보통은 표준적 치료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전신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종양을 줄인 뒤 반응이 좋은 일부 환자에서 세포 감축 수술과 복강 온열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전환 치료 전략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암 복막 전이에 대한 세포 감축 수술이나 복강 온열 항암 치료는 표준 치료로 확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 단계에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위암이 복막으로 전이되면서 생긴 복막 전이와 복막에서 발생한 원발

0: 위암의 복막암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위암 복막 전이는 위암이 복막으로 퍼진 것이고요.
0: 네.
1: 원발성 복막암은 복막 자체에서 발생한 암입니다.
0: 네.
1: 발생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릅니다.
0: 치료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원발암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항암제와 수술 여부가 달라집니다.
0: 네.
1: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위암의 재발과 전이 위험, 특히 5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참 부담이 되는데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위암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추적 검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꾸준히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정기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 되는 걸까요?
1: 위 내시경 검사와 CT 검사, 그다음에 추가로 피검사나 혈액검사, 종양표지자 검사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암 치료 후의 재발과 전이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외과 김희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은미의 나의 계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간염은 B형과 C형 간염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거죠. 그런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간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B형과 C형 간염이 주는 간 질환의 위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나라에서 흔한 간염은 B형과 C형 간염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만성 간염,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는 바이러스 간염이 바로 B형과 C형 간염이 되겠는데요.
0: 네.
1: 물론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백신 도입 이후 이제 크게 줄어서 특히 이제 젊은 연령층은 B형 간염 유병률이 매우 줄었지만
0: 네.
1: 이제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하신 중장년층은 아직 상당 부분 약 인구의 한 3-4% 정도 수준의
0: 네.
1: 유병률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C형 간염은 이제 B형 간염보다는 유병률은 낮지만 증상이 없어서 숨어 있는 감염자가 아직 상당히 많기 때문에
0: 네.
1: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원인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간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간세포에 이제 침투해서 간세포 손상과 이제 재생이 반복되는데
0: 네.
1: 이렇게 간에 손상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이제 흉터들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간이 딱딱하게 되는 이제 간섬유화 간경변증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손상과 재생이 반복되는 동안 이제 간세포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간암이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이제 바이러스 특히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안 좋은 단백질을 합성해내면서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간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바이러스 감염인 동시에 종양 바이러스이기도 한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모두 이제 간염을 일으키고 간경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종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종양 바이러스 하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HPV라고 분류는 그러한 바이러스도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되겠는데 이제 간염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역시 종양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흔히 간암을 얘기할 때 간경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B형 간염은 간경변증의 단계가 없어도

0: 바로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간암이 생길 때 간 경변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간경화가 생기신 분들도 이제 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제 B형과 C형 간염이 간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 유전자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감염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간 경변증 단계 없이 바로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겠습니다.
0: 그래서 정기 검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래도 다행히 B형 간염은 예방이 가능하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B형 간염은 예방 백신으로 예방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누구나 예방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간염이 전파되는 경로가 주상기 감염,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B형 간염이 자녀에게 전염되는 수직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 이런 주상기 감염 예방 사업 때문에 젊은 세대 B형 간염은 이제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하지만 그렇게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긴 한데요. B형 간염에 있어서 완치는 없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혼자서 복제나 생존할 수는 없고 반드시 숙주가 필요한데,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간세포를 숙주를 해서 생존과 복제를 하고, 보통 바이러스들이 이제 간세포를 침투할 때 세포질뿐만 아니라 간세포핵까지 침투해서 이제 CCC DNA라는 형태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유전자에 이게 조각처럼 박혀서 계속 남아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에 대한 약물 치료는 우리가 이제 B형 간염의 복제를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제 우리 세포핵 안에 침투해 있는 바이러스까지는 아직은 없애진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을 침범할 때 이제 간세포 앞마당까지 침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 안방까지도 침범하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깊숙이 침범해 있는 바이러스까지는 아직은 완치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B형 간염의 뿌리까지 완전 제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능적 완치라는 개념을 써서 간세포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혈액에도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또 기능적 완치라고 보고 이것을 목표로 치료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B형 간염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C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B형 간염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1: 네, 그것은 이제 예방 백신과 치료 면에서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B형 간염은 백신은 있지만,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아직은 없고요. 또 반대로 이제 B형 간염은 이제 완전 제거는 어렵지만, C형 간염은 이제 먹는 경구약으로 전 치료가 가능한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치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C형 간염과 B형 간염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C형 간염은 우리가 이제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라는 먹는 약으로 대부분 완치를 기대하고, 보통 8주에서 12주 정도 치료를 하고, 혈액 검사에서 C형 간염 RNA가 더 검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C형 간염은 한번 알더라도 우리가 예방 항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 위험에 노출되면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실제 간암의 위험으로 볼 때 B형과 C형 간염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1: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암 자체가 생기는 비중은 한 해 약 15,000명 정도 새로 감염이 발생하시는데 전체 암 발생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0: 이 간암 중에 원인의 절반 이상이 예. 대부분이 B형 간염, 대략 55% 이상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예. C형 간염은 간암의 간세포암의 약 1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B형과 C형 간염 모두 합치면 거의 7, 80% 가까이 상당히 많은 간암의 원인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7, 80%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간암의 대부분이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한 걸로 생각하면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한 간암이 대부분인데, 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통해서 B형 간염 유병률이 이제 많이 줄게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간암들, 예를 들면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음주에 의한 간질환이 점점 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감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원인으로는 B형과 C형 간염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간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암은 사실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간암이 생긴 다음에 찾는 것보다 원인 질환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B형 간염은 이제 백신으로 예방하고 혹시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은 우리가 이제 정기 검진 그리고 치료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예방 접종과 조기 검진과 또 항바이러스 치료 그리고 간암 감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 만큼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퇴치하는데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WHO에서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예방 백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세계 보건 기구는 이제 전 세계의 공중 보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진국에서는 이제 예방 접종이나 뭐 혈액 관리 치료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유병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아직도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B형 간염 출생 직후에 예방 접종이라든지 또 산모 관리나 또 C형 간염 검사나 치료 접근성 이런 것들이 부족한 곳이 많아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B형 간염 백신 그리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관리 C형 간염 진단과 치료 확대 등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또 간 경변증이나 간암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이 강조가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예방이 제일 좋지만 이미 감염되신 분들은 감염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이제 조기 진단과 이제 정기 추적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누가 감염되셨는지를 미리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렇게 만성 B형, C형 간염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급성 간염을 일으키는 이제 A형 간염이 또 같이 겹치게 되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감염자 중에서 혹시 이제 A형 간염에 대해서 항체가 없다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 또 이제 이런 B형, C형 간염 환자분들이 또 다른 바이러스에 추가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HIV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위생 관리가 매우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만성 B형 C형 간염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역시 이제 음주나 지방간이 또 간경화 간암의 위험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지 또 당뇨병 또 이 지방간 예방을 위한 식사 조절 또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약물 중에서도 간 독성 위험이 있는 약물들은 복용하실 때 주의하시고 이제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약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역시 우리 몸의 전신적인 면역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피하고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 위험 행동 같은 것

0: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건데요. B형 간염은 예방은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원인을 차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될까요?
0: 네, 이제 B형 간염의 어떤 그 감염되는 원인은 주로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감염되는 경로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산모에게서 이제 아기가 출생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주상기 감염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 B형 간염 보유 산모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산모의 그 바이러스 양이 높으면 그래서 태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게 되면은 임신 후기에 항바이러스 치료도 고려할 수가 있겠고 또 B형 간염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글로불린과 또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 감염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원인을 차단하는 노력들이 중요하겠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에서 이러한 혈액과 체액을 통한 전파 위험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1: 가족 중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으면 가족들도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다면 가족도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를 우선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1: 네.
0: 만약에 B형 간염 항원이 없다, 감염이 안 됐는데 항체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미 항체가 충분하면 이제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겠고요. 또 이제 이미 감염이 확인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러스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미 간 손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간암 간경화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뭐 생활에서 조심할 부분들은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격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뭐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뭐 악수나 대화하거나 뭐 기침, 재채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전염되지 않고 특히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시지만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혈액이나 체액 중에 바이러스 양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양이 적을수록 전파 위험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감염자를 격리하거나 뭐 식사를 따로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혈액이 묻을 수 있는 면도기라든지 칫솔, 손톱깎이 이런 것들은 함께 쓰지 말고 이제 따로 쓰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 B형 간염에 걸렸을 때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의심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0: 네, 보통 만성 B형 간염은 본인이 감염된지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성 간염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급성 간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러스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들 약간 피로감이라든지 뭐 입맛이 없고 뭐 구역감이라든지 뭐 몸살이라든지 미열이라든지 이렇게 또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이제 뭐 감기나 과로랑 비슷해서 몸이 좀 안 좋나 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때문에 이제 감염 여부는 반드시 이제 혈액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 그럼 또 만성화된 B형 간염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네, 이제 증상이 없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이러스가 이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또 활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 또 계속 조용히 간섬유화나 간암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증상이 없어도 이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 기능하게 되면 이제 간효소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1: 네.
0: 간효소 수치가 아주 높진 않더라도 바이러스 양이 고농도라든지 중등도 바이러스 혈증인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화된 B형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검진을 주치의와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기도 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분이 드시는 건 아니지만 치료 기준에 해당이 되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게 되는데 치료 기준을 정할 때는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어느 정도 위험 상태인가, 간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를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바이러스 양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고농도이면서 또 이제 우리 간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많이 높지는 않은데 이미 상당히 간 위험성 간 경화와 간암 위험이 높은 중등도 혈증 환자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고 이제 면역 억제제 치료나 뭐 임신이라든지 이러한 특수 상황들을 고려해서 항바이러스제 복용 여부를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예방의 최선은 백신일 텐데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성인들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과 항체 여부를 확인해야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91년도, 95년도부터 이제 영유아에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어서요. 출생 시에 맞고 그다음에 생후 1개월, 생후 6개월 접종을 통해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고 있고요. 성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B형 간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우리가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양성이면 현재 감염 위험성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 대상이 되는지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항체가 한번 있었다 그러면은 굳이 재접종은 필요 없지만 항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잘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아니면 또 항체가가 없는데 고위험군이다. 또 의료진이다.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혈액투석과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항체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두 배 용량으로 사회 접종을 한다든지 하는 그 적극적인 예방 접종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C형 간염은 어떨까요? C형 간염은 백신은 없지만 치료로 완치될 수는 있다고 하셨는데요. 재감염에 위험은 생길 수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C형 간염은 완치될 수가 있지만 그 완치가 평생 면역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치료 후에 HCV, 그 C형 간염 RNA가 음성이 돼도 만약에 다시 오염된 혈액에 노출되면 재감염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치 후에도 오염된 주사기라든지 또 비위생적인 문신이나 또 피어싱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고 뭐 요즘은 다 일회용을 쓰지만 역시 이제 소독되지 않은 침이나 이런 혈액 노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용품 공유는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B형과 C형 간염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간 경변증이나 간암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0: 네, 우선 혈액 검사가 중요하겠는데요. 비형 간염은 항원 항체 검사를 해서 이제 항체가 없고 예방 접종을 맞으신 적이 없으면 예방 접종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고, 이제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체 검사를 먼저 해서 항체 검사가 양성이면 RNA 검사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제 비형 간염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는 면역 글로벌린과 이제 백신 접종이 중요하겠고 또 이미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또 간 경변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알파 태아단백 혈청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1: 네. B형과 C형 간염의 위험과 예방을 위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강 에리자의 분홍 립스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8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오늘 일부 남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80mm, 충청권은 10에서 7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1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습하고 체감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6도에서 33도입니다. 오늘까지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은 20에서 60mm, 강원도와 경상권은 5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5도에서 33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파주 29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 30도, 춘천 32도, 원주 32도, 대관령 31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6도, 강릉 26도, 동해 2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2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천안 31도, 보령 31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3도, 군산 31도, 광주 31도, 목포 31도, 여수 30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31도, 안동 30도, 부산 31도, 울산 31도, 진주 32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오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3도, 개성 2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는 83%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캣뜬 시각은 5시 5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향호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3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5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상류 쪽 물이 불어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1: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각국 구호인력과 물자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렸습니다. 고물가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인데 취약계층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접경 지역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호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역 합의를 캐나다가 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네팔과 중국 티벳 접경 지역을 덮친 대홍수. 참혹했던 상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우리 국민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60여 명,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집채만한 급류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 밀려듭니다.
3: 피해, 도망쳐.
2: 혼디백산한 주민들이 고지대로 다급히 뛰어가지만 시커먼 토성류가 이미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대형 교량도 반토막 나고 거대한 바위도 맥없이 떠내려갑니다.
3: 쌀이며 옥수수며 이제 입으로조차 남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뿐입니다. 찻집도 쓸어갔습니다. 현지 주민입니다.
2: 이번 참사로 네팔과 티베트에서 지금까지 362명이 숨졌고 양쪽을 합친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는 30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인도인이 약 29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00명, 미국인도 90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지 순례객과 등산객,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네팔 경찰관과 군인 80여 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4: Definitely, we don't know what.
3: 잔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조와 대피 작업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2: 이번 사고는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측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빙하 붕괴가 흙더미와 함께 네팔 계곡과 강을 따라 쏟아져 내리며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흙더미가 강을 틀어막아 상류에 생긴 거대한 호수 언세코입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 사흘 뒤면 최대치에 이르는데 비까지 예보돼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0: 대홍수가 덮친 지 사흘째를 맞게 됐지만 피해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잔해를 파내며 구조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계영 특파원이 네팔 피해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5: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서 자동차로 3시간. 급류와 흙더미가 덮친 마을은 흔적이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3: 주택 100채 이상이 급류에 휩쓸려 갔습니다. 주민 500명 정도가 실종됐습니다. 마을 주민입니다.
5: 제가 서 있는 곳에는 진흙과 부서진 건물 잔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대홍수의 위력은 마을 전체를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꿔놨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진흙더미에서 실종된 가족을 찾는 신세가 됐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뒤집고 삽으로 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삽을 든 주민들은 집안으로 밀려든 진흙을 퍼냅니다. 벽에는 흙탕물이 차올랐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마을로 통하는 도로 상당수가 끊겨 구조대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홍수가 멈춘 뒤에도 마을은 여전히 진흙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수색과 일상을 되찾기 위한 복구 작업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대홍수가 들이닥친 현장은 거대한 진흙더미로 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긴급히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며 피해 복구에 나섰지만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늘에서 본 피해 모습 이혜지 기자가 전합니다.
6: 산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토사가 흘러나옵니다. 흙더미가 집어삼킨 건물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춥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사고 현장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 피해를 연상케 합니다. 토사가 휩쓸고 간 마을은 원래의 모습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고 주변엔 희뿌연 안개가 시야를 가립니다. 지상의 건물들은 온통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을이었는지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은 흙더미가 지나간 경로를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여전히 곳곳에 거센 흙탕물이 흐르고 마을 안 깊숙한 곳까지 밀려들어온 진흙이 건물 사이사이를 채웠습니다. 산산조각 난 건물 잔해들은 이번 홍수의 파괴력을 실감케 합니다. 길가에 서 있던 나무도 진흙을 잔뜩 뒤집어썼습니다. 내리막 도로는 끊겨버렸고 다른 도로들도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흙탕물 때문에 끊긴 도로 위엔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한쪽에는 줄줄이 파괴된 건물이 늘어서 있습니다.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는 처참한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집계되는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유독 컸던 이유로 이곳의 지형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V자 형태의 가파른 계곡이 파괴력을 키운 데다 마을이 강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7: 가파른 산세에 끝없이 이어지는 협곡. 그 사이로 보테코시강이 흐릅니다. 강 주변과 하류에는 조그만 마을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마을들을 토사가 섞인 대홍수가 덮쳤습니다. 이 지역은 가파른 V자형 협곡에 유량까지 풍부해서 수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홍수 상황에선 지형 특성이 재앙을 더 키웠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빙하수와 토사가 좁은 곳에 집중되면서 파괴력이 더

0: 컸습니다. 또 좁은 만큼 평야 지역보다 유속이 빨라 대피도 어려웠습니다.
1: 테라스로 피하는 동안 아내는 이미 산사태로 흙더미에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4-5시간 뒤 저는 헬리콥터로 구조됐습니다.
0: 이번 대홍수의 참상은 위성 사진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홍수 전 지푸르던 계곡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마을과 시장이 있던 자리는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1: 깊게 쌓인 잔해, 파손된 도로와 교량, 그리고 막대한 파괴 규모로 수색과 구조 작업이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네팔은 2015년에도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으로 8,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가파른 산세와 V자형 지형에 곳곳에서 도로와 통신선이 끊기면서 구조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2: 빠른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는 접근 가능한 길부터 찾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겨 현장에서는 인간띠를 만든 필사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헬기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주 기자입니다.
3: 흙탕물이 휩쓸고 간 네팔의 산간마을. 건물이 있던 자리는 거대한 진흙밭이 됐습니다. 집안에 갇힌 사람을 맨손으로 구조하고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만들어 힘겹게 진흙 속에서 발을 옮깁니다. 수색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봅니다. 간신히 피해 현장에 접근한 중장비는 분주히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강력했던 물살은 건물을 핥히고 다리를 끊어냈습니다. 이번 홍수로 40km가 넘는 도로가 끊기고 교량 80여 곳이 유실되거나 파손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부상자나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헬기 투입입니다. 현재 피해 현장에는 수십 대의 헬기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 소형 헬기여서 빠른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 제 아들이 홍수에 고립돼 있습니다. 아들은 트럭 운전기사인데 당시 운전 중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통화한 건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3: 네팔 당국은 17,000여 명이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500명 정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고산 지역인 데다 접근이 쉽지 않아 구조와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2: 네, 비도 내리지 않던 날 아침 기습적인 대홍수가 난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붕괴한 것도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당시 충격은 규모 5를 넘는 지진파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세흥 기상전문기자입니다.
4: 중국과 네팔 국경의 지룬검문소는 이번 돌발홍수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당시 이곳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홍수가 난 원인은 이곳 상류에 있는 히말라야 빙하지대의 붕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폭 600m의 대규모 빙하가 무너지면서 1km 넘는 높이에서 낙하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워낙 커서 규모 5.2의 지진파로 기록될 정도였다고 미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실제 홍수 발생 전후의 위성사진을 보면 이곳 정상부 사면 절반 가까이가 무너져 내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 빙하가 떨어지면서 얼음은 산산조각 났고 계곡부에 쌓인 토성류, 물과 섞여서 급류가 됐습니다. 트리슐리강을 따라 무려 70km가량을 흘러갔는데 좁은 V자 계곡 지형에 유량이 집중되면서 트리슐리강 말레쿠에선 수위가 최대 7m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런 엄청난 양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네팔 당국은 무너진 빙하와 암석이 하천을 막았고 이때 만들어진 임시 호수가 터져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빙하호가 붕괴한 거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세웅입니다.
5: 실종된 우리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네팔로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구조팀과 구호단체들도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위해 현지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6: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꾸려진 대응팀은 구호 물품 등을 차량에 옮겨 싣고 바로 피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0: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긴급 지원팀과 물자를 현지에 급파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대원들은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들 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긴급 수송한 구호 물자들도 피해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삶의 터전이 파괴된 어린이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위생키트와 기타 필수 품목 등 사전에 비축해둔 유니세프 비축 물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0: 가장 많은 실종자가 나온 인도는 식량과 의약품 같은 구호 물자와 굴착 장비, 태양광 램프 등 47.5톤 규모의 긴급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거대 급류에 무너진 교량들이 많아 조립식 교량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 이 수송기에도 약 35톤 분량의 구호 물자가 실리고 있으며 잠시 후 이륙할 예정입니다.
0: 미국은 현지에 재난지원 대응단을 파견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50만 달러, 약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500만 파운드, 약 93억 8천만 원을 네팔에 지원하는 한편 긴급 구조대 파견을 위해 네팔 당국과 조율 중입니다. 긴급 대응팀을 이미 현장에 투입한 유엔은 추가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진흙탕으로 뒤덮인 상황인 만큼 의료와 식수 공급, 대피소 설치 등을 위해 유엔 중앙 긴급 대응 기금 200만 달러도 지원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2: 우리 기업들이 꾸린 신속 대응팀도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9명은 사무구역에서 일하다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송락규 기자입니다.
3: 연락이 끊긴 우리 근로자 9명 가운데 6명은 두산에너빌리티, 나머지 3명은 한국남동발전 소속입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이들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건물 배치를 보면 트리슐리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시설과 사무소, 숙소 구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쯤. 7시 반쯤 출근하는 직원들이 흩어져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각입니다. 연락이 끊긴 9명은 사무 구역에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발전시설 쪽에 있던 10명은 고립됐다가 빠져나왔습니다.
1: 지금까지 KBN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나 아니면 야구 경기 이렇게 보러 가려고 했다가 예매가 안 되는, 그러니까 0.1초 만에 매진, 뭐 이런 허탈한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으로 확보한 뒤에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에서 웃돈을 붙여서 되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 끊이지 않고 있죠. 이런 거래를 막기 위한 이른바 암표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상습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이런 부정 판매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 판매가 적발이 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암표 거래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이번 암표 방지법이 얼마나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지, 또 남아있는 규제 사각지대는 어떻게 보완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또 의견을 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늘 푸는 지구 시간 있죠. 최근 스페인 해역에서 멸종 위기인 범고래가 총에 맞아서, 산탄총을 맞아서 발견된 어떤 그런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생활 속의 법 시간이 금요일로 이동했습니다. 폭염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에서는 회사의 책임을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8년 전쯤에 있었던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 기억을 하십니까? 1,000원, 배당금 1,000원 입금을 해야 되는데 1,000주가 입금이 되고 그걸 받은, 또 우리 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그걸 또 매매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그 사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최근 스페인 인근 해역에서 멸종 위기인 범고래가 총에 맞은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범고래가 총에 맞은 사진이 공개가 됐다, 이달 중순에. 자세히 좀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3: 네, 스페인 남쪽 지브롤터 해협에 범고래 한 무리가 살고 있는데요. 보통 네. 이베리아 범고래, 이베리아 반도에 있어가지고 이베리아 범고래라고 불리는데, 그 한 범고래 등지느러미 이렇게 위에 이렇게 꼿꼿이 솟아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네. 총자국 한 10개가 있는 걸로 10개나요? 발견이 됐어요. 예, 네, 뭐 죽어 있지는 않았고 계속 헤엄치고 있었는데 네. 자세히 봤더니 이 산탄총 그 탄흔과 일치한 흔적이다라고 하면서 스페인 환경부가 발표를 하고 공식 조사에 들어섰는데, 이 산탄총은 멧돼지 사냥할 때 쓰는 그런 탄약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범고래의 이름은 토니라고 해서 스페인 말로는 라 아브렐라, 그래서 우리나라 뜻으로는 할머니, 할머니 고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 네.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은 건 그럼 오래 살았던 얘기입니까? 뭡니까?
3: 예,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 범고래 무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할머니라는 이름이 좀 의미심장한데, 범고래는 모계 사회입니다. 네. 암컷을 중심으로 가장 무리의 리더 암컷을 중심으로 쭉 그 무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또 한 가지 그 재미있는 부분이 여러 생물종 중에 폐경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종이 인간하고 네. 범고래 그리고 몇 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왜 암컷이 폐경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느냐라는 건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진화생물학자들은 할머니 가설이라고 부르거든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말하자면 아기도 이렇게 봐주고 네. 그리고 할머니가 되면 이 지혜가 있잖아요.
4: 그렇죠. 지혜.
3: 지식과 지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런 할머니로서 역할이 그 생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인데도 폐경 이후에도 계속 산다라는 가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 할머니 가설에 적용되는 동물이 인간하고 범고래 그리고 뭐 들쇠고래라고 또 있는데 불과 몇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네. 이 톤이라는 고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1: 네, 이렇게 중요한 그 범고래가 등지느러미에 산탄총을 맞았다는 건데 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3: 아, 이 토니가 속한 범고래 무리가 이베리아 범고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범고래가 선박에 다가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무리로 사실은 아주 유명합니다.
1: 그렇군요.
3: 예, 아마 몇 년 전부터 한 번쯤은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네. 2020년 5월에 처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범고래가 다가와가지고 막 요트를 막 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네. 요트 6척이 지금까지 침몰했습니다.
1: 아, 아이고.
3: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었던 건 한 600건 이상 정도인데 네. 아, 이게 왜 도대체 범고래가 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냐. 네. 제일 처음에는 뭐 이 요트가 우연히 범고래와 부딪혔다가 이 범고래의 그 무리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요트애를 공격을 한다라고 알려졌는데 네. 2022년에 해양포유류 과학이 직접 이 범고래 행동을 관찰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네. 뭘 하나 봤더니 이 범고래가 배 밑으로 가가지고 그 방향타를 계속 미는 장난을 치는 거였던 거예요.
1: 장난을 치는군요. 예.
3: 그러니까 잘 보면 큰 컨테이너 선박이나 큰 어선은 건드리지 않고 네. 한 길이 10미터 정도 되는 요트만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요트의 특성이 뭐냐면 이 방향타가 직접 노출이 돼 있어요. 수중에서. 그러니까 범고래가 몰래 다가왔다가 그거를 툭툭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렛대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건드리고 또 사람은 이게 막 배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항을 하다 보니까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고 침몰하기까지 네.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범고래를 만난 선박의 한 20% 정도가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밀다가 끝났다고 하고요.
1: 아니 근데 그 배가 뒤집히면 혹시 이 범고래가 그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3: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섯 척이 실제로 그 침몰했는데 네.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네. 혹은 죽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고래는 그 방향타 하나만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1: 그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 범고래 그 행동이 장난이다, 공격이다. 뭐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3: 2024년에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네. 도대체 이 범고래들은 왜 요트에 와가지고 이러는 것이냐라고 이제 회의를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워크숍을 열어가지고 토론을 해봤는데 네.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가면 그 결론 제목이 상호작용은 공격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고래어가 요트 방향타와 그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 공격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달라라고 한 거죠.
1: 갖고 논다 약간 이런
3: 그렇죠.
1: 느낌이네요.
3: 그러니까 일종의 범고래가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 놀이를 시작하게 됐을까? 이 워크숍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좀 봤더니 이 범고래가 서식하는 곳이 그 참다랑어가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참다랑어가 거의 멸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참치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해양보존조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참다랑어가 갑자기 또 확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범고래도 먹을 게 많아진 거죠.
1: 예.
3: 그래서 베이비붐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베이비붐이 일어나고 먹이가 또 풍족해지니까 옛날에는 참다랑어 한 마리 잡으려면은 한 2, 30분 정도 막 쫓아가가지고 겨우 한두 마리 먹었는데 지금은 한 2, 3분이면 그냥 확확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쉽게 말해서
1: 배부르고 등 따셔가지고 그렇죠. 노는 거군요.
3: 심심해진 거죠.
1: 아.
3: 부자가 돼서 심심해져가지고 그만큼 여가 시간이 많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저 요트에 방향타라는 게 있는데 이걸 밀면은 배가 왔다 갔다 움직이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가 시작하고 여러 마리가 시작하면서 일종의 놀이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1: 네. 근데 이제 배가 뒤집히고 막 이러니까 선원도 그럼 불안하고 그래서 약간 총 쏘고 그런 겁니까?
3: 그래서 이 선원들은 여튼간에 네. 불안하잖아요.
1: 그럼요.
3: 이 범고래를 만나면 침몰할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페이스북에 하나의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범고래 어디에 있다라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 공유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회원이 한 8만 명 정도 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네. 공유를 하는데 여기에 범고래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대응법도 공유가 되고 있는데 네. 범고래가 오면은 폭죽을 터뜨려라. 아니면 수중 스피커로 데스메탈 음악을 들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그 대응법들이 소개가 돼 있는데 네. 한 번은 이 범고래 무리 근처에서 고래 관찰선이 범고래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네. 그런데 그 옆에서 요트에서 폭죽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영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 해양포유류학 논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범고래를 자극하는 거는 오히려 범고래가 더 이 놀이에 빠져든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 폭죽이니까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놀러 예, 그러니까, 왔는데.
3: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 오니까 오 재밌네라고 네. 하면서 오히려 더 세게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고래가 이런 행동을 벌이면 그냥 얘가 방향타를 만지는 대로 그냥 놔둬라라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일단 범고래가 보이면 무조건 육지로 도망쳐라. 왜냐하면 수심이 얕으면 범고래가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선원들은 불안해가지고 폭죽도 쏘고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0: 충격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충격이 사실 뭐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느낌상.
1: 예,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훨씬 안 좋게 끝난 적도 있었는데요.

0: 이었다고 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무리 전체가 총격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이베리아 범고래, 이 범고래가 이제 그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데죠. 몇 마리 정도나 남았나요?
0: 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포경위원회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약 37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범고래 무리는 그 지브롤터 해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유하는 어종이거든요. 특히 이제 참치, 참다랑어가 지중해에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나갈 때 그 길목을 지키고 그 참다랑어를 잡아먹는 그 물인데 아주 옛날에 그 서기 77년에 플리니우스의 박물지라는 책에도 이 범고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범고래가 참치를 딱 몰아다 주면은 어민들이 그걸 잡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그런 범고래 물인데 그런 관계가 최근 들어서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바뀌었다라는 거는 좀 의미심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1: 네, 뭐 수십 마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그 행동이 범고래로서는 놀이였고 근데 또 그 요트에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안감은 저는 또 공감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총을 쏘고 이런 거는 좀 너무 폭력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0: 그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워크숍에서 몇 가지 이제 해결책을 내놨는데 네. 가장 확실한 해법은 그냥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범고래가 있을만하면 육지 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정부에서 그 범고래가 어디 있는지 또 실시간으로 또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범고래를 만났을 때는 엔진을 끄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설사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침몰하지는 않으니까 빠져나갈 때까지.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 장치를 좀 시험을 하고 있는데 하와이 전통어법에서 가져온 후킬라우라는 그런 기구를 사용을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1: 후킬라우?
0: 그러니까 그 밧줄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구슬 커튼처럼 네. 배 주변을 감싸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범고래가 그 감촉이 불편해가지고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것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폭죽을 터뜨린다거나 아니면은 방향타를 밀고 있는데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계속 방향타를 움직인다거나 하면은 범고래 입장에서는 오 이거 더 재밌네라고 하면서 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없게 하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동물의 놀이 문화입니다. 놀이 문화의 특성은 뭐냐면 한 번 유행을 했다가 몇 년 뒤면은 사라지거든요.
1: 유행도 한다고요, 동물한테.
0: 그래서 이런 행동도 몇 년 있으면 곧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미있게만 하지 말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혹이나 요트를 타고 먼바다를 나가셨는데 범고래 무리를 보신다. 그럼 보자마자 일단 도망을 가시고요.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엔진을 끄고 좀 버티시라. 그런 조언이 담긴 오늘 스토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올여름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그런 사고들이 다수 발생을 했는데요. 이럴 때 회사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네. 아 진짜 역대급 폭염이었죠. 올해 네. 8월에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시는 근로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관련된 판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3: 올해 엄청 더운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3: 일단 폭염 속에서 근로자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사건들이 좀 발생하는데요.
1: 네.
3: 아무래도 그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이

0: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사업주가 이제 사업 환경, 근로 환경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위반했다라는 것 때문에 형사 처벌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업무상 과실, 치사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중대재해로 인정이 되면 중대재해 처벌법.
1: 네.
0: 관련된 사안들이 있고요. 민사 사건은 아무래도 손해배상 문제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충분한 어떤 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사망에 이르거나 아주 중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럼 이제 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일 텐데, 이제 사망한 분도 뭔가 좀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잘못이 있을 수 있어서
1: 네.
0: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확하게 판단해서
1: 네.
0: 과실 비율이라든지 책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아무래도 요즘은 작업장 내 뭐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만 야외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취약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오늘 제가 사업주라든지 또 이렇게 지키셔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1: 오, 예. 그러면 법에서는 폭염으로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뭐 이러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들이 마련돼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0: 일단 오늘 주제가 뭐 폭염으로 한번 좁혀본다면
1: 네네.
0: 폭염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열사병이나 일사병이라든지 이렇게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적 의무를 담고 있는데 사업주가 아무래도 그 근로 환경 중에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특히나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좀 받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뭐 방사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어떤 건강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법적 의무를 일단 정하고요.
1: 네.
0: 이를 만약에 위반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라고
1: 네.
0: 하면 법정형이 좀 높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서 기본적인 의무를 정하면
1: 네.
0: 세부적인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또 하위 규정으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령입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폭염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두고 있어요. 체감온도, 작업장에 비치해야 될 것들,
1: 네.
0: 뭐 체온을 조금 체크를 하고 관련된 서류를 뭐 보관한다든지 또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 네.
0: 이제 일을 조금 이렇게 도급 형태로 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이 도급인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도 이 도급인의 어떤 사업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험은 도급인 스스로도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회사의 책임이 30% 정도 인정된 사건도 있고 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는데요.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0: 일단 회사 책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1: 네.
0: 사망한 근로자가 도대체 왜 돌아가셨는지 이 평소에 질환이 또 뭐 어떤 게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사업주가 취한 조치도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런 내용들을 따져서 이제 법원이 책임 인정 비율을 정하긴 나름인데요.
1: 네.
0: 법원은 일단은 폭염 특보라든지 이렇게 기상과 관련된 특보가 이렇게 발령됐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이제 무조건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에서
1: 네.
0: 확인하는 거죠. 책임을 인정한 사건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야외에서
1: 네.
0: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거 막기에는 좀 불충분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 네.
0: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또
1: 네.
0: 마실 물이라든지 또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소금도 이렇게 좀 섭취를 하죠.
1: 먹어야 돼요.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그런 전해질 이상 반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또 뭐 이상 증세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1: 예,
0: 좀
1: 예.
0: 펄썩 주저앉는다든지
1: 네네.
0: 이럴 때 어떤 조치를 또 취했는지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서 작업 중단이라든지

0: 응급한 조치가 좀 미흡했다. 라고 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1: 현장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중요하죠. 중요하고 네. 또 책임 부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좀 갇힐 만큼 갇혀졌는데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요. 네. 근로자들이 또 실제로 충분하게 이용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휴게 시간을 좀 충분히 부여했다든지요.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수라든지 소금 이라든지 이런 제공되고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들을 잘 지켰네라고 하면 책임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가고 있고요. 네. 또 사인이 조금 불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지병을 앓고 계시다가 야외에서 이게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또 사망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거든요. 과연 왜 돌아가셨는지 왜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는지 이게 좀 밝혀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 결과를 사업자한테 다 이렇게 질 수는 없으니까 엄격하게 봐서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되는 그런 판결도 선고됩니다.
1: 네. 그럼 개인의 어떤 기저질환 아까 따져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0: 사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저질환은 생기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일단 사용자가 안전 배려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서 보면 이건 원인과 결과로 인정될 만하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일단 책임은 인정하고 다만 기저질환이 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조금 영향을 아무래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료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손해는 100이라고 봤을 때 이분의 어떤 기저질환이 미친 영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사업자는 한 요 정도 선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 책임을 좀 제한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 그러니까 사업주의 어떤 잘못과 피해자 측의 어떤 요인들이 또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개별 사건마다 이제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책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1: 네. 이제 해가 갈수록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 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0: 네. 근로자가 만약에 위험하다라고 하면 작업 중지 요청권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요청하고 중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어떤 근로계약을 위반했다라든지 불성실하게 이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은 신고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지방 고용노동청에다가도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아까 규칙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취해달라는 그 보호 조치 요구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다쳤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 대해서는 그 산재 보험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산재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법 위반이 있을 때는 형사고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1: 아니 일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예를 들면 폭염 경보가 발생했을 경우 뭐 이런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쓸 수 있는?
0: 아무래도 그 온열 질환의 위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의학적으로 기준들이 있고요. 다만 그런 기준은 물론이지만 산업 현장 야외에서 현장인데 사람들 근로자들이 다 좀 시들시들 이렇게 좀 너무 힘들어한다든지 일부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고 이렇게 좀 눕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장의 관리 감독자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 측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작업 중지해달라. 지금 이 상황을 체크해달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작업 중지권이 있다는 거 꼭.

0: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령 주식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해당 증권사 삼성증권이죠. 여기를 상대로 소송을 한 판결, 대법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사실관계 좀 빠르게 짚어주십시오.
1: 네, 엄청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2018년도 사건이에요. 네, 네. 그동안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소송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제 2018년도에 삼성증권 직원이 네. 이제 그 우리사주라는 그 주식을 다들 이제 직원들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배당을 주당 네. 1,000원 네. 1,000원을 이제 딱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 주당 1,000주
0: 네, 그때 떠들썩했어요.
1: 맞습니다.
0: 그거 막 받아서 팔고 이랬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려 한 주당 이제 1,000주가 팍팍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전산상으로 이렇게 네. 입력이 되는 전산상의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에서 시가를 계산하니까 당시 기준으로 112조 상당. 오. 그리고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주식인데 전산상으로 떠버리는 그러니까요. 유령 주식이 생긴 거죠. 이게 삼성증권 정관상으로도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을 초과한 그런 네. 문제.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제 유령 주식이었는데 이것을 네. 배당받은 직원 중에 일부가 네. 대부분은 그냥 있었지만요. 이거를 딱 알아채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매도를 한 겁니다.
0: 왜?
1: 매도 주문을 하니까 또 매도 주문에 따라서 매도가 체결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501만 주나 되는 어마어마한 주식이 실제로 시장에 풀렸고요. 체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갑자기 이게 뭐냐? 삼성증권 주가가 뭐 장중 뭐 최대한 11%까지 막 오.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여러 가지 여러 주주들이 있지만 기관 투자자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삼성증권 상대로 해서 이제 약 299억 원 손해배상 네.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죠. 1심, 2심 거쳐서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는데 판결 선고액은 18억 6천만 원 상당으로 이제 확정을 한 것이죠.
0: 거의 300억 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18억 6천만 원 뭐 조금 작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건 뭡니까?
1: 좀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일단 삼성증권이 네. 배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이없는 전산상의 오류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사실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럼요.
1: 또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엄격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단순한 직원 실수로 유령 주식까지 나타나고 이 유령 주식이 또 실제 시장에 풀리면서 거래까지 되는 이런 상황은 삼성증권이 뭔가 시스템을 잘 구축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책임과 관련된 것이 있고요. 네. 또 사고가 발생했으면 네. 이제 빨리 제대로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고 발생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쟁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위기 상황이다. 이 비상 상황이면 이런 내용들을 잘 처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좀 미진하고 미흡했고 사고 후 대응도 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다. 또 매도를 하지 말라는 공지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 공지도 조금 늦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뒤에 있었으니까 물론 이것을 이건 뭐지라고 하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매도를 한 당사자는 물론 책임이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판단한 거고요. 네. 매도를 좀 차단하는 그런 조치도 늦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직원들이 본인의 보유 주식이 아닌 유령 주식인 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사기죄.
0: 그래서도 되고요. 사기죄군요.
1: 또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뭐 회사를 위해서 이게 충실하게 이제 임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이 오류나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배임죄로도 처벌받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이렇게 특수한 어떤 의무사항을 넣는데 직원들이 이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별도로 자본시장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다 합쳐진 게 이제 삼성증권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0: 네. 해당 직원도 아마 실수를 했던 그 해당 직원도 아마 징계를 받았을 것 같고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진 것 같은데 이 18억 6천만 원을 결국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이렇게 주게 된 거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1: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피고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이 직원 물론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예. 이 직원이 뭐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그렇군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네. 그래도 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선택을 해서 법률을 구성한 거고요. 네. 이제 상법상 회사입니다. 삼성증권도 주식회사고요. 그러면 그럼요. 삼성증권이 어떤 관련 법이 있어요. 그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이걸 잘 관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뭐 관리를 못한 책임. 그건 회사의 책임이니까요. 그다음에 금융회사와 관련된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내부 통제 기준이라든지 위험관리 방법이라든지 사후 이 보안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사 자체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법리를 구성해서 주장 입증을 한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법원도 삼성증권 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잘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이제 고용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 고용한 피용자가 직원이 이제 사무와 관련해서 네. 이렇게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서 756조입니다. 민법에 이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대신 이제 나중에 이제 직원한테 구상이라고 해서 네. 이건 당신 잘못인가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네. 대외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직원의 확실한 범죄 행위고 비위 행위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사실 사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벌어졌다. 네. 그렇다면 사용자인 삼성증권도 네. 이제 사용자 책임에 따라 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근거들이 네. 이제 중복돼서 탁 잡혀 있죠. 이게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런 법리상 주장을 이제 이어간 거고 법원도 책임 인정되는 법적 근거로 판단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0: 아니 그러면 그 천 원씩 넣어야 되는 걸 천 주씩 넣은 그 직원의 잘못과 그리고 그걸 받아서 갑자기 막 팔아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하락시킨 그 직원들의 잘못까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된 건가요?
1: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법원이 또 네. 책임 제한을 인정을 했어요. 아. 직원의 어떤 별도의 범죄 행위로 벌어진 일까지 회사가 전체 책임을 지는 건 좀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민사 책임 법리 중에 이제 책에 쓰여 있는 표현입니다. 손해의 공평 타당한 어떤 배분 이런 내용 취지에서 조금 이렇게 책임을 좀 제한한 결론은 냈죠.
0: 그래서 18억 6천만 원만 인정을 네. 받았다 이렇게 보면 네. 되나요?
1: 그리고 이제 그 18억 6천과 관련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얼마냐?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장중에서 이게 떨어졌더라도 실제 매도를 했을 때 손해가 현실화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과연 그때 당시에 주가 하락에 대한 손해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도 감정을 해서 이 사안은 조금 판단을 한 겁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내용을 보면 삼성증권의 책임을 한 50%로 제한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럼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민연금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1: 뭐 국민연금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은 안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이 분쟁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까를 결정할 때 회사한테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책임을 좀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제한한 측면은 어차피 국민연금이 다 받을 수 없는 범위로 네. 이제 바뀌니까 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다 이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결과이죠. 좀 말을 제가 좀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 때문에 과실이 있고 과실상계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결과적으로 전체 손해는 이렇게 되지만 책임제 손해의 어떤 공평타당하게 좀 이렇게 분배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네. 회사도 잘못은 있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 이렇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은 사실 네. 개인의 어떤 범죄 행위 인데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책임은 조금 제한하자 이런 취지로 결론이 났죠.
0: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전산상으로 이렇게 벌어진 실수가 네. 사실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전산상으로 거래가 다 이루어지니까요.

0: 실물 뭐 써가지고 거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시장에 풀려서 거래가 되고 상당한 그 주가 하락까지 벌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신용과. 네.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얼마든지 내부 통제 알고리즘 잘 짜면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추지 않으면 회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도 이번 대법원 판례가 이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판단까지 했기 때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손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배상액이 뚝 떨어진 거는 직접적인 손해는 얼마? 또 추가로 평판이라든지 주가 하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 거는 또 간접적인 어떤 손해로 보면 얼마. 그래서 직접적인 손해에 좀 한정해서 배상 판결금이 좀 뚝 떨어졌거든요. 이런 내용을 구분한다는 것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어떤 중요한 판례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이 대법원 판결을 또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삼성증권을 갖고 있었던 주주들이 집단으로 소송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0: 실제로 개인 주주들도 이렇게 일부 모여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기관 투자자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가진 보유 주식이 개미들이다 보니까
1: 적죠.
0: 좀 적죠. 그러면 아무래도 배상을 요구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판결 금이 더 적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송이라는 게 사실 어떤 실익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덜컥 진행했다가 시간은 길어졌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손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비도 지불해야 되고.
0: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부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이렇게 소송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시고 또 손해배상 입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감정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문가에 대해 감정 비용도 지출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봐야 되고요. 손해액 입증이라든지 인과관계 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이전에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금요일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올 테니까요. 시작 시간에 맞춰서 많이들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다섯 개 보기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봉지, 짬밥, 인마, 말빨, 시방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말빨을 제외하고 모두 나왔었는데요. 정답은 인마입니다. 인마는 이 밑에 니은 받침을 쓰는 인마의 잘못된 표현인데 인마는 인오마가 줄어든 말입니다.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 미음의 영향 때문에 인마로 잘못 발음하기 쉽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봉지는 종이나 비닐 따위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주머니를 말합니다. 봉지 외에도 봉다리라는 표현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봉다리는 봉지를 뜻하는 여러 지역의 방언입니다. 또 짬밥은 잔반에서 변한 말로 군대에서 먹는 밥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군대나 직장,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연륜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 짬밥을 먹어도 너보다 10년은 더 먹었다처럼 말할 수 있죠. 말빨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말의 힘을 뜻하고 시방은 말하는 바로 이때를 뜻하는 한자어로 지금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남 창원과 부산에는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영남,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 그 밖에 남부와 충청에는 5에서 최대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6.2도, 대전 26.6도, 부산 27.6도 등 도심과 해안을 따라 열대야가 나타나는데요.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전주와 밀양은 33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사망자는 270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82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500여 명은 외국인이라고 네팔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때 현지에서 고립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고 현장 소장 1명은 외교부 직원과 함께 아직 현장에 남아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꾸려진 신속 대응팀 11명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교부가 네팔 측과 수송기 투입 일정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그너스는 대형 수송기여서 현재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활주로, 급유시설 등이 확보돼야 합니다. 시그너스는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톤의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해외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는 임무에 여러 차례 투입됐습니다. 국제사회도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와 자국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최소 280여 명이 네팔에서 실종됐고 인도 정부는 47톤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를 네팔에 보냈습니다. 100명에 가까운 자국민이 실종된 중국은 네팔 당국과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5명이 실종된 미국과 33명이 실종된 영국은 각각 긴급 지원금을 약속하고 구조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불이나 선원 2명이 숨지고 16명이 구조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 18명 가운데 6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기관실에서 심정지루 상태로 발견돼 진두항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선원 16명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북 경상경찰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단검사 결과가 재판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정 씨가 검사를

거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시신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어제 첫날 워크숍에서 내후년 23대 총선 변수로 2030 남성과 부동산을 꼽으며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는 작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 연찬회가 끝나는 대로 제주를 찾아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현장 방문합니다. 장 대표는 허위종결 실종 사건에 대한 범죄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레자이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중재국들이 조건을 타진해왔으며 이란은 현재 목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레바논 TV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세울 개방 조건에는 서아시아 전쟁 종식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는 이란과 오만 영해 양측에 조성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을 이행한다면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를 오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 인디애나주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요소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생산할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건설하는 첫 HBM 생산 기지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돼 밤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경상권, 전남 남해안은 30에서 80mm, 충청과 호남권에는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KBS 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지사 소현정입니다.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360여 명으로 늘어났고 실종자는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피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연락이 두절된 국민 9명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 노선과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와 절충하기 어렵다고 공개 발언하자 정 전 대표가 폭력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와이에서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인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20분간 강연했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사건 Y에선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수사 상황과 이른바 셀프 종결 등 부실 수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전날보다 9% 가까이 폭등하는 등 반도체 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1.57% 오른 것을 비롯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금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일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팔 대홍수로 수많은 마을이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변했는데 지금 KBS 특파원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땠을까요?
1: 네팔 수도 카트만두와 카트만두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인 실제 피해 지역 중 한 곳이죠. 누아코트 등에서 KBS 특파원들이 상황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 확인된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자 360여 명,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는 중국과의 국경 부근에서 트리슐리강을 따라 70km에 이르는 네팔 라수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비가 오지 않아 홍수경보가 울리지 않은 탓에 하류 지역 주민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파원 취재 상황에 따르면 급류와 흙더미가 덮친 마을들이 흔적이 없을 정도고

0: 기적처럼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진흙더미에서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는데 맨손으로 흙을 뒤집고 삽으로 파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짓고 있는 수력발전소에도 급류가 덮쳐서 지금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이 9명인데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0: 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현재 급파됐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발전소도 거의 다 쓸려 내려갔다고 한다. 연락 두절된 분들이 계셨던 건물도 유실됐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수로 고립되긴 했으나 안전한 상태로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던 국민 10명은 홍수가 발생한 지역과 거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고지대여서 피해를 안 당한 것이라고 외교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1: 네. 우리 국민 실종 소식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네팔 홍수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했죠.
0: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9명이 실종된 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팔 정부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네팔 정부와 국민을 향해서도 위로를 전하며 우리가 제공할 인력이나 지원 방안 등이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한편 실종 국민들이 소속된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도 긴급 대응반을 급파해 실종자 구조와 생존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가족이 네팔 현지 방문을 희망할 경우 이동과 체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1: 네. 전 세계에서도 구조대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피해 지역 접근이 쉽지 않다고요?
0: 그렇습니다. 각국에서 보낸 구조팀과 국제구호단체들이 네팔로 집결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산사태 진앙지인 북부 라수아 지역과 보테코시강 일대 등 최악의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 40여 킬로미터 구간이 통째로 유실됐기 때문입니다. 또 붕괴된 교량도 많아서 육로를 통한 현장 접근이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북부 수력 발전소들이 대거 파괴되면서 카트만두 시내 전역에 정전과 통신 장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류 지역의 빙하 호수가 추가 붕괴할 우려도 있고요. 또 비 예보도 있어서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 카트만두에서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현지 상황이 참 녹록치가 않은데 이번 네팔 피해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붕괴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죠.
0: 이 전문가들은 폭 600m의 대규모 빙하가 무너져 1km가 넘는 높이에서 낙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워낙 커서 규모 5.2의 지진파로 기록될 정도였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실제 홍수 발생 전후의 위성사진을 보면 정상부 사면 절반이 무너져 내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의 빙하가 떨어지면서 얼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계곡부에 쌓인 토성류, 물과 섞여 급류가 된 겁니다. 다만 이런 엄청난 양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네팔 당국은 무너진 빙하와 암석이 하천을 막았고 이때 만들어진 임시 호수가 터져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기존에 존재하던 빙하호가 붕괴한 거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지만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국내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인상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강한 성장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을 대비한 선제 대응이다 이렇게 밝혔죠.
0: 그렇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 기준금리 연속 인상은 이른바 호미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소득도 늘어난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돌 거라고 한해는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이례적 결정을 한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1: 네.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취약계층 부담이 이번 금리 인상으로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죠.
0: 네.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시장금리가 먼저 뛰었기 때문인데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월부터 석 달 연속 오르며 4.64%까지 올랐습니다. 이 대출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은 식료품 같은 필수 지출까지 줄여야 해 실질적인 타격이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예,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다음 주 시작되는데 여야가 각각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논의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죠.
0: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민생 실용 입법을 강

0: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중도는 없다고 한 정청래 전 대표의 말을 거론하며 전통적 지지 기반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왜 나를 거명하나 유감스럽다고 했고 일부 친정청래에게는 1박 2일 워크숍 행사장을 먼저 떠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메가특구 지원 법안과 경찰 개혁 법안 등 민생과제 입법을 정기 국회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정기 국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싸우는 게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 부동산 문제에 레버리지 ETF,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와 보안 수사권까지 파상 공세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1: 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강압과 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 감사원은 통계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서해 감사의 경우에도 강압 조사가 이뤄졌고 개인 휴대전화를 요건에 맞지 않게 위법하게 포렌식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감사원은 통계 감사 관련 감사팀 9명을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국장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서해 감사의 경우엔 징계 시효가 지나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1: 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초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사과했네요.
0: 실종된 지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7살 장모 씨의 빈소가 어제 차려졌습니다. 100일 넘게 장 씨를 찾아 헤맸던 가족들은 죽음을 맞이하고서 분노와 힘마저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제주경찰청장도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 초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면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전산망에 실종신고 삭제 사유로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했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목이 압박될 때 손상될 수 있는 목불뼈가 부러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만 이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 사망 경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부속된 부경장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지난달 20일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 씨는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는데요. 이 화장실 천장 부근에 남아있는 지문을 감식한 결과 부경장의 DNA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부 씨는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 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약물을 먹이는 과정에서 챗GPT 검색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유족은 사형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며 관련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홍일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남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에서는 대전 쪽으로 고성 3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3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남한성 분기점 일대로 5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 송탄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되고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0: 차가 서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1: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2: 전일 이제 엔비디아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주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훈풍을 좀 풀어 넣어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이제는 경제 제재라는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와 경기 소비재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 여기에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의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유도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아직은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선별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상승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네.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요. AI 랠리 다시 시작됐냐? 이런 궁금증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특히 AI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음 분기인 실적 가이던스도 새로 생산되는 베라 루비라는 칩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지난번 구글이나 아마존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엔비디아까지 AI 모멘텀을 받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AI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고점로는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2분기 매출에서 기록한 96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은 작년 대비로 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다음 분기 매출도 10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분간 AI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랠리는 다시 후퇴론보다는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론이 우세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금리 변동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2: 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관련되어 있는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기술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기술주 호태론이 급격히 후퇴하면서 상당히 기술주 위주의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물가, 특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유가에 민감한 종목이나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 되면서 다시 공은 곤리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기술주와 경기 소비재, 유가 관련돼 있는 금융주 등 일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이번 주를 고비로 금리와 유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어제 국내 증시 흐름도 정리해 주시죠.
2: 어제는 이제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두 달 연속 인상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술주 위주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모습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장 막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금리에 대한 악재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에 증시가 좀 더 반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술주 위주의 상승에 좀 국한되었고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훈풍을 불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정의 가운데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금리 인상한 부분과 엔비디아의 호재, 어제는 이 부분이 상승으로 반영이 되었지만 오늘도 어떤 방향으로 반영될지는 아마도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장중 변동은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예,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는데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2: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전에 지금 21 유럽중앙은행이나 BOJ 일본은행도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경기에 관련된 일부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이어서 2회 연속 인상은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단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 ECB나 일본의 BOJ가 한 번의 금리 인상 이후에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두 달 연속 인상한 부분은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는 이 부분이 일단 엔비디아 호재에 좀 막혔지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특히 그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들이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재무부의 시장 개입 여파로 좀 하락하면서 예를 들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나 일부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노리고 주가가 상당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어제 금리 인상으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는 기술주와 금리에 민감한 경기 소비재가 조금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네. 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 여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 상당히 우호적인 효과를 좀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한 미흡 실명 매물로 지난 주 초반에 외국인들이 1,3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는데 지난 이틀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500만 주 이상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엔비디아 효과와 최근에 반도체 반등이 외국인 중장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도 영업이익률이나 매출 성장률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주주 가치 한원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올 하반기 내는 상반기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중장기 자금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변동성이 ETF 특히 레버리지 상품이나 혹은 파생 상품과 연관된 부분에서 단기 변동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조금 유동적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오늘 증시, 우리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2: 아마도 어제는 반도체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이 금리에 대한 악재를 좀 눌렀지만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 오늘까지 해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증시에 좀 반영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엔비디아의 급등을 보면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엔비디아의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돼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부 경기 소비재, 특히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화장품 같은 섹터를 비롯해서 일부 경기 소비재에 좀 주목할 필요성과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바닥물이 나오면서 일부 삼성 SDI나 SK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일부 바닥물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술주 위주의 아무래도 우호적인 환경을 좀 보시면서 일부 경기 소비재가 화장품을 비롯해서 트렌드 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최근에 경기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져가더라도 실적 기반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런 변동성은 좀 줄어들면서 실적 종목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주도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금요일부터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유산을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4: 네, 오늘은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최대 7, 80mm 정도고 제주도에 5에서 최대 6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50mm로 지역별 차이가 크겠습니다.
1: 네. 주말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고 특히 남부지방에 장마철을 연상하게 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8월 마지막 주말은 마치 장마철처럼 정체전선이 형성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

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 최대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올리는 고온다습한

0: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1: 네. 주말까지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 폭염 기세 한풀 꺾이겠네요.
0: 네. 비와 함께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밤새 도심과 해안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2, 광주와 대구가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시작되면서 폭염특보가 해제, 완화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30도, 모레는 29도로 점차 내려갈 텐데요. 다만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느낌은 가시지 않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가 정리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네네. 오랜만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어제 당 연찬에 아무래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년 만에 당 공식 행사 참석이라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1: 예예. 그
0: 저희가 보도에 따르면은 정정식 원내대표가 참석을 요청을 해서 예예. 이게 성사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궁금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에서 응하셨을까요?
1: 글쎄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 정당의 연찬에 참석하시는 특히 국회 연찬에 참석하는 좀 이례적이죠.
0: 예.
1: 그래서 또 이게 참 자칫하면 뭐 마치 대통령께서 다시 정치 재개를 한다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0: 예.
1: 당의 또 입지에 따라서 뭐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건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오셔가지고
0: 예.
1: 그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당이 조금 어렵고 이래서 이럴 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한번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 갑자기 이제 부탁이 들어오니까 대통령께서 나 그럼 제가 좀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0: 네.
1: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이제 지원 유세를 나가셨을 때랑 똑같습니다. 늘 이제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로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0: 네.
1: 지금 보수가 이제 소수 야당인데다가 또 저희 당 사정이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혼혈일체가 돼서 단일 대우가 아니고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당이 어렵고 이러다 보면 보수가 자칫하면 질이 멸렬해서 진짜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도 갔다 오셨던 거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소수지만 단단히 단합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나중에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얻게 되고 진정성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얻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역할이 있으면 하시겠다 싶어서
0: 네.
1: 그런 뜻에서 저는 오신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제 메시지를 보면 단합
1: 네네.
0: 그리고 지도부
1: 예.
0: 중심의 일치단결을 얘기를 하면서 또 국민의 네. 짓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예. 눈에 띄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이제 모든 정당 이제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도부와 그 구성원들이 일치단결을 싸우는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당은 보면 이제 장동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장동영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좀 시끄러워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원론은 이제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은 지도부도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헤아려야 된다.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떻게 원하는지를 헤아려서 그래서 가야만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단합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 하나를 편드는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그 연설 말미에 박 전 대통령께서 제가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1: 아, 예. 예, 예.
0: 현장에서 네라는 그런 소리도 나왔는데
1: 네.

0: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뵐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건 그냥 원론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뭔가.
1: 그게 이제 기자들도 예. 아니 대통령이 다시 뵐 때는 혹시 뭐 총선에 유세 지원도 나오십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보통 우리가 헤어질 때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 네.
1: 뭐 그런 뜻으로 가볍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0: 자, 뭐 이게 해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또 신중하게 네.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예. 예.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연찬회 참석 요청에 응하시면서 이게 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뭐 일각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쿠데타다. 뭐 쿠데타라서 그럼 저는 뭐가 되냐? 뭐 내란 쿠데타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겠죠. 이게 어떤 얘기였어요? 어저께 연찬회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하셨어요. 한 10분 정도.
0: 예.
1: 그래서 장동영 대표하고 정정 대표를 약 차담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는 쿠데타의 수계고 저는 이제 쿠데타의 내란 주요 종사자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는데
0: 네.
1: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대통령께서 네. 어떤 특정을 해주시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때 장동영 대표가 가장 어려웠을 때 단식할 때 아니겠습니까?
0: 네.
1: 단식 출구가 답답하게 보였을 때 대통령께서 네. 정치로 방문하셔서 단식 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0: 네.
1: 그게 뭐 애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런데 갑자기 뭐 몇 달 지나가지고 그러면 또 예, 정정식 없는 대표 힘을 실어 우리 대통령께서 스탠스를 그렇게 가볍게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거는 네. 그냥 자기들끼리 해석하는 거예요.
0: 예. 네. 혹시 지금 해주신 말씀에 또 좀 네. 비공개 자리에서 나온 또 아니, 말씀이 있을까요?
1: 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이거 제가 기자들 하도 질문에 답을 안 줬는데
0: 네.
1: 그 이제 부부 집에서도 왜 엄마 아버지가 계시면 부부 간에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조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니 집안에서도 이렇게 그 부모끼리 서로 엄마 아버지끼리 아이들 문제나 집안 문제하고 서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집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의원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당내에 지금 사실 갈등이 있는 건 현실이고요. 게다가 네, 이제 최근에 뭐 이준석 대표가 전격적으로 네. 사퇴하면서 개혁신당 지도부에 변화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보수 지형에 뭔가 변화가 생길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함께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행보에 더 주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네. 의원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요. 지금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생각은 1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 없습니다.
0: 네. 예, 예, 예. 다만 예. 보수 진영이 질의별렬하고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구심점도 없고 힘들어하니까 안타까워한다. 어른 역할 보수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예. 하셔가지고
1: 예, 예.
0: 어른 보수의 구심점 이게 예. 어떤 의미일까? 예.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에도 어른 있고 당에도 어른, 국가도 어른이 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어지간히 돼서는 얘기를 잘 안 하시죠. 안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꼭 내가 말을 해야 됐다. 집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워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될 때 그때 이제 어른들께서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라는 거는 내가 나이가 많거나 또는 내가 전직이 대통령, 국무총리하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른 대접 받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고 조직이 원하고 당이 원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거죠.
0: 네.
1: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당대표도 계시고 원내대표도 계시지만 당의 대표의 권위나 원내대표의 권위가 저는 그렇게 단단하다고 보이지 않고 대표를 대표 그러니까 권위를 완전히 뭐 가지고 계시다고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보면 좀 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럴 때
0: 네.
1: 누군가가 묵직하게 잡아주면은 좀 가라앉고 당 분위기도 쇄신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연찬회가 대통령께서 어떤 짧지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15분에서 17분 정도 사이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당의 분위기는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당의 구심점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대통령께서 정치의 일

0: 일선이나 전면에 나서실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1: 네. 자, 이 질문도 지금 드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앞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관계를 푸는데 의원님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분이 푸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가는 의미에서 통합에 대해 그분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다. 유영아 의원에게 뵙고 싶다고 말씀드려보라고 했는데 1년 넘게 답이 없다. 이런 말을
0: 하셨습니다. 예, 답이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듣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본인은 그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그 탄핵이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바로 잡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대구 가서 대구 시민들한테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데 앞장섰다. 나는 정당하다. 평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뭘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방송인가 거기서 뭐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냐. 전혀 아니죠. 제가 키맨 역할 할 일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두 분께서 푸시면 당사자가 두 분이니까요.
1: 네.
0: 근데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해야 돼. 저희가 검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1: 네.
0: 서로 지켜야 될 기본 검도가 있는데 흔히 배신의 프레임을 씌웠다고 하는데 배신의 프레임은 쉬운 게 아니라 평가는 대구 시민이나 국민들이 합니다. 그가 배신자였는지 아닌지는 시민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배신자로 해서 배신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평가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유승민 배신자께서 배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시민과 대구 시민과 국민이 당신은 배신자다 그러면 배신자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설득할 필요가 없죠. 국민 상대로 설득하시고 대구 시민을 상대로 설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어제 그 현장에서 스케치한 기사들을 제가 좀 몇 건 봤는데 모습을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드러내시니까 많은 의원들이 기립박수 치며 환호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끝까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인용한 이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이제.
0: 저는 뭐 그 박수를 치고 안 치고 따라서 뭐 호불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대통령 시정연설 때도 박수 안 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근데 그분은 이제 와서 반갑게 인사하신 분도 훨씬 더 많았고요.
1: 네네.
0: 그 중에 그걸 끌은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했던 분도 그 계십니다. 저희 당에.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내 생각은 그분들이 그때 정치적 선택이니까. 다만 그 선택의 정당성 옳은 거는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거고요. 뭐 또 저희가 개파가 있냐 없냐 그러지만은 뭐 부인하더라도 서로 좀 다른 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 따라 뭐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연설 도중에 박수로 호응해 주셨고 그리고 사진 찍기 전에 와서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했었고 제가 볼 때 생기가 돌았다는 거. 그리고 끝나고 저희 의원들 중에 저한테 많은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역할한 거 없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그냥 저는 그 심부름 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26일에 이제 장제욱 대표가 1년이 돼서 여러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지금 당협위원장 직선제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1년 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의원님도 이제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당이 좀 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장동익 대표 리더십이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요. 궁금합니다.
0: 뭐 저는 대표께서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대표를 맡으셔갖고 뭐 당원들도 결집시키고 당 조직도 추스르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어저께 말씀하시는 당원 주권 확대나 뭐 민생 정당으로 전환하겠다 또는 보수의 가치를 확립하겠다 이런 부분도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결집을 해야 되고 결집을 넘어서서 확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당원들의

0: 적극적인 지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원이 아닌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1: 네.
0: 우리 당원들 지지만 갖고 집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외연을 확대해야 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당원 중심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전의 여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1: 네네.
0: 그래서 지도부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겁니다. 저희 정당이 사실 당원 당비도 있지만 국고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1: 예.
0: 만약에 당원 중심으로만 간다 가야 된다면 국고 보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받았어도 안 되는 거죠. 국고 보조가 뭐예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국민의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너무 동떨어져서 가면 안 된다.
1: 네.
0: 그래서 일부는 뭐 대통령 대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1: 예, 예.
0: 물론 당대표 가는 일을 저희가 지지할 때는 지지해야 되지만 또 틀렸을 때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런 목소리가 마치 분열의 목소리 내서 서로 뭐 갈등이 너무 증폭돼서 정오의 목소리, 부정의 목소리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대통령의 말씀이시고요.
1: 예, 예.
0: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께서 좀 많이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시고 개인의 소신 들고 신념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게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1: 네.
0: 개인의 소신보다 국민이 먼저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동조를 하나 뭉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고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대한민국 미래가 먼저. 여기 모든 함의가 좀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1: 네.
0: 아마 대표께서도 그 함의를 잘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예. 자, 현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협위원장 직선제요.
0: 그거는 네. 저는 볼 때 이제 저희 당협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당협위원 선출하는데 저희 당원 당협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리고 이제 이 당협도 여러 가지 있는데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하신 분이 있고 사고 당협이 있고 그다음 원외위원장 당협이 서로 당협이 각자가 좀 다릅니다. 스탠스가. 그런데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차이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건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저는 심각하게 안 봅니다. 대표께서 이제 당원 주권을 강조하시니까
1: 네.
0: 원론적으로 보면 당원 주권을 하다 보면 시도당 위원장, 당대표, 당협위원장 다 직선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희가 당대표 뽑고 당 대통령 후보 뽑을 때 국민 여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당연 당규에는 당원 직선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 선출, 운영에서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 당규에 다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면 되지. 일률적으로 뭐 할 건 아니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예. 예. 그 정기국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31일 날 최고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면 좀 더 의견?
0: 뭐 이거에 명시적으로 결론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대표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그게 이제 지도부에 전달이 됐고,
1: 예.
0: 전 이런 문제도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게 밀어붙여도 된다. 그 공모를 했는데 현역들이 공모를 안 한 지역구가 생길 겁니다. 저는 반드시 생겨 보는데, 그러면 뻥많은 지역구에 다른 당협위원장을 승인하겠습니까? 만약 하면은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 충돌이 안 되겠어요? 그럼 당이 제대로 됩니까? 분열되죠.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다가 만약에 그 억만은 숫자가 60, 70명이 넘어버리면 당대표 권위 어떻게 됩니까?
1: 네.
0: 저는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 대표가 한 또 발언 중에서 모든 보수와 연대하겠다.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제대로 예. 싸울 인재는 뭐며 모든 보수라는 건 또 뭔지 하는
0: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당내에 보면 이제 말이 앞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쟁을 할 때 비꼬무 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1: 네.
0: 그게 말로 싸우는 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법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보수에서 싸울 수 있는 인재라고 보고 있는 거고
1: 네.
0: 그 모든 보수를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다. 저는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1: 네.
0: 당의 정체성을 해소하는 보수, 무의만 보수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가는 거죠.
1: 네.
0: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는.

0: 이런 세력들, 그리고 정말로 저희 보수의 가치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약자의 배려라는 그 큰 가치를 같이 할 수 있고, 누구보다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연대가 가능하고 저는 가야 된다고 보지만은, 우리만 보수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 바꾸기 하는 사람들, 그런 보수는 그냥 가짜 보수라고 보는 거죠. 그런 네. 사람들까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 예. 이게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당에서 네.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징계와 관련된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요. 예. 예. 예. 그 징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네. 징계 결정을 한 거 뭐 소속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건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그 네 분들이 조금 차등은 있었으면 했었어요. 왜냐면은 네. 누가 봐도 이건 징계가 적당하고 당연히 징계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요.
1: 네.
0: 또 어떤 분은 한 번 정도 소명도 들어주고 조금 숙고해서 좀 더 생각해서 좀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기는 적당치 않고 다만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렇죠. 당이 모든 게 이제 징계 위주로 가고 처벌 위주로 가는 건 저도 반대하죠. 네. 그렇지만 정당이 존재하고 조직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강을 잡을 땐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약속을 했던 것, 또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거,
1: 네.
0: 이거는 그냥 관용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우리가 같은 식구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면 그럼 조직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 필벌을 할 때 네. 따뜻함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엄격함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자, 지금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 네네. 어떻게 앞으로 개혁신당 흐름이 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 보수 지형에 있어서 개혁신당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6.3 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 데다가 또 후보 문제로 인해서 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래서 뭐 개혁신당하고 관계 가장 중요한 건 명분 있는 공조라고 저는 보는데
1: 네.
0: 개혁신당의 일부 대변하고 했던 청년층의 목소리나 뭐 개혁 과제 중 저희들이 받아들일 부분 반드시 수용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소위 거대 여당 폭주도 막고 법치와 공정을 세우는 일이라면 참 사람들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1: 네.
0: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그 정책 성과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같으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결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봐요.
1: 근데 네.
0: 그게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1: 네.
0: 서로 융합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남의 당에 대해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멀리 이제 모든 강물은 모여서 바다로 갑니다. 그 바다는 낙동강 강물만 받고 영산강 강물 안 받고 가려받지 않거든요.
1: 네.
0: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정화시켜서 다시 자연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수도 아까 그랬죠. 제가 무늬만 보수인 가짜 보수 말고 정말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고 그런 점에서 접점이 있는 분들은 함께 가야 되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1: 네.
0: 서로 타협하면서 가야 된다는 저는 그 원론적인 점 찬성하고 있습니다.
1: 네. 원론적인 거에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뭐 실명을 네. 좀 거론하자면 뭐 이준석 대표나 뭐 한동훈 무슨 한동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다 연대할 수 있는 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실명을 하면 꼭히 뭐 여기서
1: 네.
0: 말씀드린 그런데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1: 예.
0: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선행돼야 될 분도 계시고.
1: 아.
0: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을 때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저는 큰 용기라고 봅니다.
1: 네.
0: 그러면서 털고 나갈 수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그게 전제가 안 되고
1: 네.
0: 서로가 상처를 줬을 때
1: 네.
0: 그 상처에 대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저는 치유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1: 그게 전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0: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
1: 네.
0: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동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0: 또 그분들 생각은 저도 존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더 단단해질 수 있지 묶고 가는 게 좋은 게 좋다? 저는 반드시 또 골마 터진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0: 예.
1: 헌정사상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 의미가 크지 실질적으로 제명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0: 가지 또 조건들이 있어서 쉽지 네네. 않겠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긴 하는데 근데 네네. 이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 몇 분이 표결에 참여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1: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이제 제명 가능성이 있냐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현원에 하면 295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109명 아닙니까?
0: 네.
1: 그러면은 그 정족수 3분의 1을 채울 정도의 이탈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의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비례대표도 지역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선택하신 거고 국민들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여받은 대표권을 국민이 아닌 국회나 또는 다른 어떤 특정 세력이 박탈한 건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토론의 개최 자체가 좀 성급하고 아쉬운 점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토론회가 어떤 결과적으로 당에 부담을 준 것도 맞거든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께서 한번 짚어보실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0: 네.
1: 이준석 의원이 이 토론회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또는 그들과 동조했거나 그들 의견과 맞다고 명시적으로 하신 그런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부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토론을 했다 그래서
0: 네.
1: 그걸 갖고 국회의원들을 제명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사상 검열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하면 제가 실정법 따라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또 그런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아, 저런 사상은 저거는 우리가 용납 못한다. 저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 심판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0: 네.
1: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거대 여당이 되고 자기들 거대 소수 야당이 됐을 때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유교가 부친인가 남친인가 그랬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왜 사상 검증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간단한 문제 답 못하면서 사상 검증도 피해가는 거 봤거든요.
0: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지금 네. 방송 시간이 네. 다 돼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나서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산에는 시간

0: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지방에 10에서 최대 80, 제주도에 5에서 60,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30, 일부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어제보다는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올라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전주와 밀양은 33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2도 정도 더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은 모레 오전까지, 충청은 저녁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정기국회 앞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다 공식 행사를 가졌는데 일단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의원 워크숍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가 중도는 없다는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 또 실명 거론하면서 외연 확장을 강조를 했는데 정 전 대표가 바로 SNS로 왜 실명을 거론하면서 논리 전개의 도구로 삼냐, 폭력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지금 모든 매체에서 거의 모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전당대회 2탄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 대표님 어떻게 봐야 돼요?
2: 뭐 어제 이제 민주당의 연찬회에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이 구조적 다수를 기본으로 해서 중도 확장, 민생과 실용 노선을 가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라고 그동안에 설명되어 왔던 뭐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본격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 선명한 방향을 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전임 대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왜 나를 자꾸 소환해서 비교를 하느냐 이러면서 좀 불쾌감을 표시했고 뭐 마이크 독재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뭐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전임 당 대표를 지냈고 당시에 당 대표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인용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이제 이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의 뭐 불쾌감을 표현하는 정도야 뭐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뭐 마이크 독재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싸움을 확산시키는 전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어떤 싸움으로 갈 것이 아니라 노선에 대한 저는 이제 활발한 토론이 이제 당내에서 더 이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김기웅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3: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보면 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건데 양쪽이 모욕감을 느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김민석 당대표는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어떤 통합이나 포용을 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 다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전에 했던 그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강성 지지자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분을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깨알같이 대통령도 비슷하다 나와 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유시민 작가가 네. 권력자라는 표현을 썼고 당에 대해서는 맛이 갔다는 표현을 쓰고 왕정 그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거에 예.

0: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반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김민석 후보도 나름대로 김민석 대표도 나름대로 이제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당대표가 됐는데 연찬회에서 본인이 이제 무대 위에서 마이크 들고 아래를 보면서 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됐다. 근데 너는 잘못됐다. 확실하게 확인 사살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청래 후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뭐 꽃다발 주고 뭐 열심히 했다고 뭐 하는데 주고. 결국은 내가 옳고 당신은 나와 다르다. 내 편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화합이 되기에는 간극이 너무 크고요. 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고 공천 나아가 대권까지 다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써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1: 아니, 그리고 저도 김기영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 노선에 관한 이견은 다 있는 게 원래 정상이고 그걸 이제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혼자서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가진 영향력의 기반을 놓고 보면 장외 스피커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나 또 김어준 씨 또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진행자들과 함께 이분들이 세력화가 돼 있고 사실 세력화가 문제는 아닌데요. 그 세력화된 사람들이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정당 민주 주지를 훼손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뭐 1인 1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외 권력 선출되지 않은 영구 권력들이 당내 의사결정을 쥐락펴락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전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2: 그렇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시민 씨가 방송 나와가지고 막 그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뭐 오만한 왕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근거 없이 흔들어대니까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의 노선을 불씨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는 좀 사명감이 좀 있었다고 보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표현에 있어서도 어제 김민석 대표가 뉴 ABC 플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민생과 실용과 효용이라는 그 영어 단어로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뉴자까지 붙인 것은 사실상 뉴 이재명 현상을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기존 기득권 체제들이 엄청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좀 대응하는 하나의 어떤 저항적 표현 아니냐. 이게 뭐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저 김민석 대표가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0: 근데 저는 자신감의 부재 그다음에 조급함의 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면 공소 취소 관련해서 여당의 법사위원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박균태 위원 말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 초에 있었던 공소 취소 모임 뭐 105명으로 됐는데 그보다는 많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김민석 대표의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본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명픽으로 뒷배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가 할 수 있느냐. 물론 일종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인요한 전 의원 관련해가지고 대한적십자사 총재 관련해서는 이런 게 출구 전략을 마련한 그런 면은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당대표 그다음에 대권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차별을 하려고 하면 지금의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요즘 보면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결국 그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놓여있는 포지셔닝에 대한 어떤 조급함. 그러니까 초반에야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면소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배임죄 관련해서 법 관련해서 없앤다는 그러니까 공소취소, 연임개헌, 그다음에 또 대법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임명권 강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대를 메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거는 당내에서는 뭔가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포지셔닝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세게 얘기를 했다고.
1: 근데 저는 이게 좀 다른 시각인데 아무래도 네. 이제 김기웅 대변인이 뭐 저도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좀

0: 이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 네, 네. 좀 구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 내에서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런 갈등보다는 네. 지금 민주당의 갈등의 핵심은 장외에서 가진 힘 그리고 민주당의 힘 이게 지금 세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뭐 충정로 대통령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네. 김어준 씨에 대해서. 네. 이게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모욕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체제가 이재명 정권과의 저는 갈등 요인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과거처럼 차별화를 해가지고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다음 대선 준비했던 게 뭐 한국 정치의 좀 불행한 모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뭐 정책적 일부 이견은 있겠습니다만 잘해오고 있었는데 6.3 선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지율이 집권여당 세력의 지지율이 거의 이렇게 한 3분의 1이 다 날아갔느냐. 이게 지금 고민 지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노선을 확실하게 당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노선대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다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뭐 속도 조절 문제, 다른 민생 현안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인요한 네. 그 이번에 그 적시타자 총재 인준 네. 문제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이 건강한 보완 관계를 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보완 관계를 가게 되면 대통령께서도 의사 결정을 한번 했다가도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변경해가면서 민심과 더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당 내에서 어떤 권력투쟁보다는 당 밖의 세력의 지금 이 영향력 이것과의 지금 갈등이 훨씬 더 큰 요인이다.
1: 자연스럽게 두 분이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30%대로 네. 내려갔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에게 ARS 휴대전화 100%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는 얘기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그 정기적으로 각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일종의 추세는 보여주고 있는 네. 거잖아요. 왜 30%까지 내려간 거고 이 부분이 지금 김기영 대변인 네. 처음에 지금 조급함 얘기하셨을 때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보시는 거잖아요.
2: 이게 보면은 이제 앵커링 효과 기준점이죠.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고공행진을 초반에 했던 이유는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 이른바 개헌과 탄핵과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그게 일종의 기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야 너희 계엄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뭔가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도록 소위 말해서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법의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1: 네.
2: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으로 남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과하게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국정의 동력으로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세 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됐고 그게 첫 번째 국회에서 통과된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통과된 안이 뭐냐면 특검법 2차 특검법 종합특검법입니다. 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전 정부를 소위 말해서 죽임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끝났습니다. 유통기한. 근데 여전히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네.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동산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식 관련해서 정부가 머니 무브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해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상투 잡은 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식이 올랐지만 그 주식의 수혜자가 외국인과 이른바 돈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열패감. 그다음에 공정 이슈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기회만 준다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보니까 본인들은 다 하고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그다음에 뭐 따지자면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진짜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외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아, 내가 국정기조를 좀 바꾸겠다. 근데 이거 변함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태도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부동산 문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유세 세 배 올려야겠다 하시면서 막 웃으셨고 또 하나는 세금 문제 어차피 욕먹는다 기어 다녀라 얘기하면서 또 웃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뭐지? 국정이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느냐? 아니다. 그거보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SNS, X에 통하는 글 이런 것들에 대다 보니까 제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문제는 지지율이 저는 과표집됐다고 봤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지방선거를 통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른 사람도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어떤 부정적 지지율은 올라가고 긍정적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고 네. 최고 안 좋은 지점은 뭐냐면 네. 전화면접 여론조사와 ARS가 됐을 때 ARS가 선거를 다 마쳤습니다.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마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국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1: 네. 자, 그런데 사실 또 전국 단위 지표조사에서는 8월 4주차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또 50%로 그 전주보다는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이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만 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지지율이 이제 MBS 기준으로는 50% 나오면서 전조사보다는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춘 건 사실인데 그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1: 네.
0: 결국 이재명 정부도 지난 한 세 달 전에는 MBS 기준으로 69%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0%니까 19%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전 50이라는 숫자 뭐 하락 추세가 멈췄다라고 안주할 게 아니라
1: 네.
0: 전 위기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뭐 ARS 말씀하셨는데 ARS가 선거 결과를 잘 맞추는 건 맞아요. 근데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느냐 일단 응답률에서는 차이가 월등하게 납니다. 전화 면접이 응답률이 두 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응답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정밀성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결국 여론조사는 각각의 여론조사 뭐 ARS면 ARS 뭐 뭘 보시든 간에
1: 네.
0: 그 추세선을 어떻게 보느냐 전 그걸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네.
0: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 몇 가지 없습니다. 하나가 인사. 두 번째가 외교 그리고 세 번째가 메시지거든요. 근데 사실 인사 부분은 제가 참 이재명 정부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경찰청장도 공석이고 지금 인사가 안 돼 있어서 인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내지는 중도보수 확장이라고 하는 원래의 기조대로
1: 네.
0: 인사를 하면 그러면 저는 지지율에도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건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인 거고 외교는 뭐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전체 생중계하고 뭐 X의 대통령께서 많은 메시지를 내고
1: 네.
0: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고 또 역대 대통령도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 거든요. 근데 여기서 따라오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1: 네.
0: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감에 맞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아졌다 내지는 들리는 말은 많은데 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체감되는 효과는 없지 이러면 아까 김기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란 종식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국민들은 아, 그럼 여당의 책임은 뭐야? 여당이 하고 있는 일은 뭐야? 이거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이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전 이 부분을 좀 집권 여당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6.3 선거 이후에 당에서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교체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빠르게 전환했으면 이런 혼란이 덜했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나 지방선거 진 거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서 한 두어 달 시간을 다 허비를 했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는 당연히 책임 추궁을 더 비례적으로 세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명청 갈등의 농도가 강도가 상당히 세게 표출된 부분은 좀 손실 요인이고 저는 보안수사권 밀어붙인 게 매우 컸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나 중도에 계신 분들은 아니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서 뭐 검찰에 대한 악마화로 분풀이하라고 지금 개혁의 칼을 준 게 아닌데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밀어붙이네. 여기서 오는 저는 실망감이 지금 상당히 크다. 중도민심 위반은 저는 보안수사권 문제에서 왔다고 보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지금 아젠다가 실종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3대 강국 1년 동안 했거든요. 그 주식시장 했거든요. 네. 부동산은 뭐 매일 하는 얘기니까 신선하게 국민들이 아젠다로서 흡입되지 않아요. 그럼 아젠다가 실종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뭘 해야 되느냐. 아젠다를 세팅해서 야당이 그 아젠다 위에 와서 토론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민석 대표가 조급해서 막 일을 벌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조급해서가 아니라 아젠다가 실종돼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아젠다를 세팅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전 앞으로도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관한 이슈도 저는 주도적으로 여당에서 던져나간다면은 저는 뭐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한 안을 내실 거고 저 그런 식으로 아젠다를 좀 풍성하게 여당답게 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1: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가겠습니다. 어제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셨어요. 이게 뭐 14년 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당 공식 행사였는 게. 예. 그런데다가 전직 대통령이 네. 그 국회의원 연찬에 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 기사들을 보니까 다수의 의원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 일부 의원은 또 좀 떨떠름한 모습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봐야 돼요?
2: 국민의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비판의 대목도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5월 이후에 국민의힘에 어떤 간판을 달고 나서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했을 때 19명이었거든요. 비대위 체제가 11번 있었습니다. 1년에 4명씩 갈린 거거든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되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간, 공간,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당대표 이후에 그때부터 해서 2년씩 꽉 채웠어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궐 그렇죠. 임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채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그 8월 전당대회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악 대신에 차악을 선택해달라 하면서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장교육 대표가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전에 2024년에 8월에 있었던 당시 이제 한동훈 후보가 63%의 당신과 63%의 민심을 얻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1년 사이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확 왜 바뀌었느냐, 왜 눈이 바뀌었느냐 그거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된 이유는 김문수 후보보다 잘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되자마자 이른바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의 성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사법 그런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일종의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지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우리와 누구와 싸울 것인가 했을 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는 어른이 없어요. 중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있을 때 누가 뭐더라도 누군가 얘기했을 때 일단 듣고 보고 한번 기회를 주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나름의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 지난 지방선거 가지고 네. 일부에서는 그러죠. 아 대구에서만 이득을 본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굉장히 열패감, 무기력감에 있었어요. 그래서 투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움직이고 부산에서 움직이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오면서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가장 부족한 어른의 말의 무게와 그런 어떤 뭘까요? 리더십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이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1: 네. 한병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초청에 대해서 과거 태행이자 촛불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모욕한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기영 대변인이 얘기하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른이 두 사람이다. 두 분이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 영향력 있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어게인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어게인도 아니고 어게인의 어게인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계를 거꾸로 돌려

0: 올려도 너무너무 과거 퇴행적이다. 뭐 지금 당이 힘든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어른이 필요하다. 근데 그 어른에게 기대서 너무 쉽게 가려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아까 뭐 당내 분열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이 있고 만약에 뭐 영남 지역에서도 소구력이 뭐 제한적이라도 있다면 부산 북구에서 왜 한동훈 의원이 그럼 당선이 되죠? 국민의힘도 후보를 냈잖아요. 근데 박민식 후보는 떨어졌고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후보까지 꺾으면서 무소속으로 뭐 돌풍 아닌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영남 지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이제 점점 감소되고 있다. 근데 감소되고 있는 그 영향력에 얹혀서 가고자 하는 이 국민의힘의 좀 나태한 태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계신 분들은 아 우리 반성 충분히 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뭐 네. 각자 하고 네. 비전과 노선이 있느냐. 아까 민주당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만 ABC라는 당내 노선을 제시하고 있고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비전 메가 프로젝트로 현실화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전과 노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그럼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비전 어떤 노선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당내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국민들께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장동혁 대표 또 본인만의 길을 가고 있고 또 당내의 분열 요인은 높아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전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네. 올바른 정치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지금 국민의힘은 한 지붕 여섯 가족으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왜 여섯 가족이냐. 일단 장동혁 대표 중심이 있고요.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도 갈등 관계인데 여기는 아마 안철수 의원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친한동훈계가 있고 또 유승민계가 있고 오세훈계가 있고 바깥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한 지붕을 쓰고 뭔가 보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는 있는데 여섯 세력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돼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가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이후에 뭐 당권을 또 연임을 통해서 또 재장악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한 그 그릇 안에 다 담아낼 그럼 정치력이나 능력이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모종의 자신감을 가지고 징계 정치와 당협위원장 정리하는 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전 이게 성공을 거두더라도 네. 이거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장기적으로 가져올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그러니까 퇴행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의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면서 비판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지지율 얘기했지만 네.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특히나 20, 30대 친구들이 보는 관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재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재판을 안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소취소하고 연임 개헌 이거는 동전의 한 면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배임죄를 없애려서 면소. 그러니까 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네. 뭐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검사를 공격하고 판사를 공격하고 대법관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심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퇴행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재판 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동을 시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야당은요. 여당과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민주당과 그다음에 특 집권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아주 까놓고 얘기할게요.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힘들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문제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토지거래 허위 구역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정책을 함으로써 이제까지 살아온 특히나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 관련해서 네. 이거죠. 게임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어떤 누구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0: 우리가 뭘 안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어떤 토대 속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1: 네. 정치와의 전반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정치와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얘기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이러저런 분석은 많습니다만 왜 지금 이 시기에 사퇴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1: 아니 근데 전 아까 그 말씀에 조금만 반박하고 제가 개혁신당 말씀 이어가면 네. 아니 재판받아라 그 얘기는 84조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나와 있고 네. 우리 저는 김기영 대변인님께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누구보다 저는 외치신다고 믿는 사람인데 법원에서 결정한 거를 자꾸 부정하시려고 하면은 저는 좀 곤란하다 이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네. 이준석 대표 문제는 사실 개혁신당이라는 뭐 나름의 정치적 도전을 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치적 도정의 과정에서 비전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까지 모였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에 왔다가 이제 11일 만에 이제 결렬이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분들이 왔고 또 정의당에 있는 뭐 박원석 의원 같은 분도 합류를 네. 했었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이제 개혁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3지대 운동하겠다라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아 우리는 보수를 바꿀 거야라고 또 보수 쪽으로 본인들이 위치를 또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수에 그러면은 다른 개혁 세력으로 뭉친다. 그럼 개혁 보수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경쟁을 치열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국민의힘이 또 워낙 거대 정당이고 또 돈도 많고 하다 보니 세력도 크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강을 가자니 자강은 불가능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자니 자기 모순을 해야 되고 이 상당한 딜레마 과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 때 기초위 한석인가밖에 지금 네네. 성과를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제 더 이상 당내에서 리더십 이준석 대표가 가진 리더십이 매우 어려워진 건 사실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그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정의한 씨가 네. 지금 테러 자작극 모의로 지금 구속까지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공천 책임을 이준석 대표가 져야 될 텐데 아마 이대로 가서는 당의 활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 구성원들에게 나름의 어떤 제안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 제안에 대해서도 당내 구성원들이 다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퇴하면서도 당내 구성원들이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사퇴한다. 약간의 그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혁신당은 분열이 상수로 보여지고요. 아마 다음 총선을 전후로 해서 아마 뭐 큰 정당의 뭐 흡수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0: 김기영 대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플랫폼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0: 플랫폼이 무너졌다.
2: 플랫폼이 무너졌는데 스타 시스템의 한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니콜 등치에서 이제 개혁신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선이라는 것 중에서는 이제 후보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후보의 어떤 개인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저번에 보였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선거에는 후보자가 몇천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다 못 냅니다. 물론 그렇다면 굉장히 강약 조절을 통해서 의미 있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0: 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네네. 정의한 후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타격이 크죠. 뭐 젊고 개혁이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을 하고 테러 자작극이라는 진짜 저도 상상치 못한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회의를 갖게 되는 게 부분이 있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영향력이 결국은 개혁신당의 영향력인데 지방선거의 어떤 패배로 인해서 위축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저희 플랫폼이라고 얘기한 건 젊은 2030의 지지자인데 제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2030에서 확 빠졌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힘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왜 갔느냐? 네. 20, 30대 엄청 높거든요. 저희가.
1: 네.
0: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 효능감이 있죠. 여튼 맞서 싸우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저는 약탈한다고 하는 게 한 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그거 누가 합니까? 요즘 세대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뭔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않고요. 기회 공정을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다리를 원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잘 그들의 마음을 캐치하고 있다는 면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의원이 그 올공에 모인 사람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나름 이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 그 경계에 있느냐 여러 가지 관점은 있겠지만
1: 네.
0: 그들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 해가지고 규정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네. 그게 정치 자기 정치냐. 아니 다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합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과 2030의 젊은이들의 어떤 결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저희한테 어떤 그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지지 그러니까 지탱하고 있던 플랫폼이 망가진 부분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계가 명확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 평론하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정 부분 동감하는 게
1: 네.
0: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천하람 의원
1: 네.
0: 그다음에 이기인 총장
1: 네.
0: 이분들이 다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한테 질문하는 게 그들의 개혁신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일종의 평론가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잘하고 분석 잘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정치인이 아니라 평론가 같다는 그 말이 저는 그분들한테는 일종의 큰 어떻게 보면 그 뼈 때리는 그런 어떤 지적이 아닐까 그런
2: 생각. 아니 근데
0: 합니다.
2: 그거는 뭐 이제 한계인데 이제 네. 평론가 정치로 성장한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평론가스럽게 또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토 정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가지고 사고 많이 치니까 이분들이 당원 당규 만들면서 아 우리는 국민의힘과 달라 비대위 규정을 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항상 놓고 반대대로만 갔기 때문에 지금도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외부에 누구를 모셔와도 지금 될까 말 건데 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위 규정이 없으니까.
0: 아.
2: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지금 자기가 또 잡는 격인데 그럼
1: 네.
2: 다음 당대표를 60일 이내에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개혁신당 당원에.
1: 네.
2: 그러면 다음에 당대표가 나와서 자강 당대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이 당 살려보겠다. 그럼 그분은요. 100% 허은아 모델을 따라갈 겁니다. 허은아 대표가 자강하려다가 이준석 대표랑 뜻이 안 맞아서 축출이 돼버렸거든요. 가처분까지 간 안 좋은 선례가 있고
1: 네.
2: 그러면은 나는 자강이 아니라 그냥 이준석 대표의 뜻을 받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바지 대표가 될 거야 라고 누군가가 나온다면 그건 쇄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를 누굴 뽑아도 자강이면은 축출이 예정돼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뭐 하명을 받아서 하는 어떤 바지 대표가 나온다면 뭐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평론 정치 비토 정치의 한계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듯이 비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AI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AI의 특성은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개성을 좀 지우고 모두의 협치를 끌어내는 게 이제 AI 정치인데 이런 것도 구호와 실제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새로운 그런 개념들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닌가
1: 3분
2: 싶습니다.
1: 30초 정도 방송 시간이 남았어요.
2: 네.
1: 정치화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사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조금 이른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총선이 사실 1년 8개월 남았고 또 내년 4월에 또 보궐선거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양쪽 진영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거를 놓고 보는 게 가장 좀 그래도 가시권 안에서

0: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중원을 놓고 치열한 전투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봐요.
0: 중원이라 그러니까, 하면 뭘 말씀하시는
1: 그러니까 예를
0: 거죠?
1: 들면 캐스팅 보터들, 그러니까 네. 어느 진영에 확고하게 소속되지 않은 유권자들.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캐스팅 보터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는데 네. 뭐 연성 지지자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마땅하게 지지할 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까 20, 30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는 표면적으로 맞는데 정확한 본질은 반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의 기득권에 저항했는데 아니, 마땅한 대안이 없네.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라도 찍찍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하고 고민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세력을 대안 세력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중원을 그럼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장동현 대표 체제에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진수 의원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거를 굉장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의원이 원래는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 또 어쨌든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ABC의 B가 브로드닝인데 네. 그 브로드닝이라는 확장 전략을 정말로 반기득권적이고 중도가 좋아하는 합리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정책들을 잘 내고 소통한다면 저는 뭐 민주당에도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걸 또 하려면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또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역학관계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저희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놓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거잖아요.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군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한 거 못한 게 있는데 개헌과 탄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부정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했던 정책 보수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국회의원 숫자가 누군가 개인의 어떤 당선 탈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라도 이길 수 있다면 그 막대기가 소중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막대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자구도를 단순화 전선을 단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민심의 바다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을 토대를 단단하게 해서 확장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가지고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서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해서 선거에 이기게 만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번에 1년 맞이해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네. 아,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맏형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인정할 부분은 뭐냐면 생존의 시기였습니다. 1년 동안은. 그렇다면 생존을 통해서 자기가 그립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면 확장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길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마지막으로 당협위원장 직선제는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세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당협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예전처럼 예. 운영위에서 탕탕탕 하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예. 지도부가 특정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면 당무감사하면 돼요.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지 않고 책임 당원한테 아니면 일반 당원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면이
1: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경청이 마치겠습니다. 신윤규 정당 바른 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남 순천과 광양, 보성, 부산, 울산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 광양과 강진,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10에서 최대 80, 제주도에 5에서 60,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모레 오전에 그치겠지만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0: 광주와 대구 31도, 전주와 밀양은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체감온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사건 속 이면을 짚어보는 사건 와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서 최다는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2: 안녕하세요.
1: 네, 자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지금 이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2: 네, 일단 올해 5월 12일 저녁에 이제 장모 씨께서 이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숙소에서 휴대전화만 들고 이제 나간 다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한 3일이 지난 5월 15일 저녁에 이제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거죠. 근데 실종신고를 한 이후에 약 한 2시간 30분 만에 이제 담당을 했던 부경장이라는 분이 네. 내가 연락이 됐다. 그런데 뭐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사건입니다.
1: 네. 실종신고를 받고 2시간 반 만에 종결을 했다. 굉장히 빠른 종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사건입니다.
1: 네. 자, 이 종결 처리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드러났죠.
2: 네. 이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장모 씨께서 연락이 닿지를 않으니까 남자친구분이 한 두 달 뒤쯤 다시 이제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았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때 종결됐던 사건인데 왜 또 물어보냐 이러면서 제대로 입건 처리를 또 안 해주니까 네네. 이제 가족을 통해서 서울에서 실종신고를 또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확인을 해보니 네. 당시 부경장이라는 담당자가 전화 통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었다고 했던데 알고 보니까 통신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1: 전화 기록이 없다는
2: 거죠. 그렇죠. 전화를 네. 통화를 걸거나 연결됐던 것이 전혀 통신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구나라고 알게 된 사건입니다.
1: 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좀 정리해 주시죠.
2: 네. 이 사건에서 이제 드러났던 문제점은 결국은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해서 종결을 하게 된다라는 점과 일단 장모 씨의 실종에 관해서는 당시에 CCTV나 이런 증거들을 바로 확인을 했었으면 명확하게 발표를 명확하게 사인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었고요. 네. 게다가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결국은 이제 8월 달에 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신이 발견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이제 사망 사건이 되어버렸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사건입니다.
1: 네. 사실 지금 실종 신고 이후에 무려 104일 만에 안타깝게도 장모 씨가 지금 장모 씨로 추정된 시신이 발견됐고 얼마 전에 장모 씨다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일단 사망 시점에 대한 경찰 발표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내용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2: 네, 결국 이제 5월 12일 날 이제 외출을 하고 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5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에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경찰 측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근거가 뭐 부검을 통해서 밝혀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 즈음에 사망을 하셨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네. 네. 예. 지금 보면은 이 사망을 놓고도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국과수 1차 부검에서요. 목이 압박될 때 손상될 수 있는 이른바 그 목불뼈라는 부분, 설골이라고도 하더라고. 이게 부러진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좀 자살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그러니까 설골이 골절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이 졸라서 사망했다라는 건데 네. 목은 스스로도 졸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골이 골절됐다는 것만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심지어 지금 사망을 한 후에 한참이 지나서 이제 발견이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이후에 이제 뼈 마디 같은 것들은 어쨌든 분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국과수의 결론이 있긴 했었죠.
1: 네네. 자,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나온 얘기로는 목맴사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일까요?
2: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발견된 장소와 이제 발견된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이제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느냐라고 하니까 시신이 이제 뭐 끈이 이제 목에 연결된 상태로 야자수 가지에 이제 네. 이렇게 줄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야자수 가지에 이렇게 스스로 네. 목맴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왜냐하면 그 가지가 휘거나 이렇게 될 텐데 네네. 굳이 여기서? 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그 가지나 거기에 이제 가시가 엄청 많아서 네.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 스치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네네. 거기에 굳이 걸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납득이 좀 어렵다라는 의문들이 있는 것이죠.
1: 네. 또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2: 네, 결국은 중간에 이제 휴대전화의 위치도 한번 변화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서도 한번 이동을 했다가 돌아오고 했던 부분도 있고, 평소에 이제 그 장모 씨께서 그 시신이 발견된 그곳을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다는 식으로 무섭다라고 해서 평소에 꺼렸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본인이 저녁에 12일 저녁에 집에서 나가서 그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을까? 동선상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며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1: 네. 자,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CCTV 부분이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지금 전혀 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 그런 건가요?
2: 네. 이게 정말 수사가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네. 왜 많은 형사사건에서 수사는 시간이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속도전이다. 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CCTV 보관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 보존기간이 약 30일인데 네. 지금 10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건데 네. 통상적인 건물 내 CCTV나 이런 거는 막 보름, 그 일주일인 경우들도 있어서 그럼요.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CCTV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실종신고 당시에만 확인을 했어도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 감독 문제 정말 총체적으로 부실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서 셀프 종결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담당 결참관이 어떻게 이렇게 셀프 종결할 수 있었던 걸까요?
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제 실종자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뭐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그런 시스템 없이
1: 그런 시스템
2: 그냥
1: 없이.
2: 자체적으로 종결을 해버리면은 네. 이제 종결이 될 수 있다. 해제가 되거나 완전 종결이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사건의 네. 경우에는 완전 종결까지도 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는 상급자가 있는 조직이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담당자가 체크를 했으면 위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이제 장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이제 성인 실종의 경우이기 때문에 112로 바로 등록이 되지도 않고 네, 그런 시스템의 부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묻히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1: 네. 자, 이 문제의 경찰관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다룬 실종사건이 총 300건에 가까운 실종사건인데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다 됐겠느냐. 지금 경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이 지금 부경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혐의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2: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는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죄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요.
1: 네.
2: 사실 허위의 내용을 온라인 그 기록에 이제 입력을 하고 그걸 네. 이제 행사했다라는 네. 것은 이제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진 부분이니까
1: 네.
2: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럼 이걸 단순 직무 유기 정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짓말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까지 나아갔느냐 등의 여부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한 부분을 좀 따져본다면 위계에 의한 뭐 공무 집행 방해나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
1: 네.
2: 당시에 과연 그 부경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 정보를 입력했는지 또 한번 수정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수정을 했는지 여부에 네. 대해서 수사를 해야 정확한 혐의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1: 네. 이 지금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0: 네, 그 이제 그 해당 경찰서에 이제 여자 화장실을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을 해야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그 이 직위 해제됐던 사람이 계속 실정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좀 의아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네, 장모 씨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때가 이제 5월이었습니다. 올해 5월.
1: 네.
0: 그런데 이제 여자 화장실을 침입해서 직위 해제가 됐던 것은 7월이었기 때문에 직위 해제 전에 요 사건을 이렇게 허위로 처리를 하고 종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 네. 지금 경찰청에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 조직 차원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0: 네. 지금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휘 감독 관리 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 사건 계기로요. 지금 이번 부실 수사 근본적인 원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 원인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0: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은 부경장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경찰관 분들께서는 많은 책임을 지고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1: 네네.
0: 사실 현장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의 개인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어쨌든 누가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1: 네.
0: 그걸 이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임의로 이제 종결을 해버리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1: 네.
0: 상급자가 이중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관리자의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실종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이 세 건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0: 지금 결국 세 건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1: 네.
0: 현재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색을 나서고 활동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찾고 그다음에 어떤 뭐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원인을 찾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사건 아이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8월 28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전격시사는 KBS 홍예림 기자가 진행합니다. 고맙습니다.
2: .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오늘 무더위 속에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남 광양과 강진, 순천, 경남 창원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10에서 최대 80mm, 제주도에 5에서 60,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은 모레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0: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오늘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가 31도, 밀양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대홍수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하루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재까지 359명이 대홍수로 숨지고 910명이 실종 상태라며 실종자 중 외국인은 5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이번 대홍수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합치면 1,400명이 넘습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네팔 대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를 네팔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네팔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네팔 피해 복구와 자국민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네팔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이미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80여 명이 실종된 인도 정부도 긴급 구호물자를 네팔에 보냈고 영국과 중국 등도 지원금을 약속하고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실종 외국인 517명은 인도,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일본 등 30여 개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4분 전남 광주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고 피해는 없을 거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8차례 발생했습니다. 레자이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중재국들이 조건을 타진해왔으며 이란은 현재 목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레바논 TV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세울 개방 조건에는 서아시아 전쟁 종식이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는 이란과 오만 영해 양측에 조성될 것이며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면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를 오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과 그에 따른 기술주 랠리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보다 1.57% 올랐고 다우존스와 S&P 지수도 0.5% 안팎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610조 넘게 증가한 엔비디아가 8.74% 급등하며 기술주를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증시 마감 이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13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민생 분야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월세 사기와 보험 사기, 안표, 바가지 요금, 불법 사금융 등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